미국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가 공격 검토 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3일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후티 공격 동참을 통한 군사적 확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재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SNS에 올린 게시글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 예고와 관련해 당사자인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중수청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광주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검찰 재직대인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사의 지시에 맞서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중수청에서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난 그제 골프를 쳤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고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이 언급한 뒤 이후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로 보고받은 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과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지역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구 사고가 있었던 그제 오전과 오후 태릉시시 인근에서 대통령 경호 차량 행렬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황제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분단위 초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고 골프 비용은 특활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 오늘 한미동맹과 경찰 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지 시각 오늘 미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이 거듭 확인되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정보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 준수를 강조한 만큼 외교 안보 라인의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견제 장치와 수사 공백 우려 등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또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는데 지난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불거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체계와 관련자 증인 채택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늘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센터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계획을 안내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상담은 대표전화 1811-8851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쿠팡이츠가 지난 9일 발생한 전산 오류로 주문 취소 등 피해를 본 입점 점주를 위해 정산금을 일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종합 보상안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장애 발생 시간대에 주문을 수락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최종 취소된 건에 대해선 정상 판매액과 같은 금액을 전액 보상합니다.
이번

0: 정산금은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정산 처리해 오는 16일 일괄 지급됩니다. 자신의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20대가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낮 12시 40분쯤 강원 양양군 야산에서 존속 살해와 특수 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반쯤 송파경찰서로 압송된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해서 다 말하겠다고만 답하며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의 거주지로 찾아가 장모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차량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이천시 모가면 중부고속도로 호법 분기점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운전자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최초 차량 2대가 추돌해 정체가 빚어진 상황에서 2차, 3차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른바 탱크데이 사태 이후 5개월 만에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액 기준 커피 브랜드 1위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넉달 동안 투썸 플레이스에 뒤처졌지만 지난 6월 저점 이후 석달 연속 결제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달 1,200억 원대를 회복하고 순위를 뒤집었습니다. AI 테크 기업 IJAWorks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스타벅스의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210억 8천만 원으로 전달에 1,161억 2천만 원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시베리아 방역연구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사망이 보고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러시아 당국은 사망 원인 병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숨진 시베리아 극동 패스트 연구소 연구원 다리아 시필로바의 공식 사인은 여전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입니다. 시필로마는 페스트균을 비롯한 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6도, 대전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1.6도, 습도는 65%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드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지난주에는 정책검증과 감시보다는 고성과 막말이 훨씬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주에는 조금 달라지길 기대해봅니다. 아마 실망하겠지만요. 그래도 이 와중에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소식도 적진 않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한 정책 검토가 눈에 띄는데요. LH가 여기에 가산비를 붙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오른 만큼 분양가도 높이겠다는 건데요. 현실화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물가 문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꼭 알아둬야 할 경제 뉴스는 잠시 뒤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소식이죠.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대폭 후퇴하기로 했습니다. 몇몇 문제를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데요. 농지 보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고 하더니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가 농민들의 불안감을 달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2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경제 뉴스들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오늘도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자, LH 문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LH가 공공분양주택가,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에다가 최대 9.5% 가산비를 붙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공공분양이 결국에는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1: 네, 공공분양은 보통 민간분양보다 싸게 나오는 정책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그런데 LH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에도 사업방식 가산비를 새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각종 가산비 등을 포함해서 분양가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공주택 사업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얹겠다는 게 LH의 구상입니다. LH가 검토 중인 내용을 보면 지상층 건축비를 기준으로 최대 9.5%까지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0: 네.
1: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방식 때문에 드는 비용 5%,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건설 비용 3%, 두 달 총 위탁 계약 수수료 0.5에서 1.5%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LH는 건설 원가가 너무 올라서 현재 분양가 산정 방식으로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LH의 거실제 건물 공사비는 공급 면적 3.3제곱미터당 1,407만 원이었는데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 보정값은 1,18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집 짓는 돈이 기준보다 평당 227만 원 더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분양가에 가산비가 붙게 되면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도 높아지는데요. LH가 경기 고양시의 한 사업지구를 놓고 계산해본 결과 전용 59제곱미터 주택의 건축비 상한이 3억 2,340만 원에서 3억 4,280만 원으로 약 1,940만 원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도 1,6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주관 시세와 분양성 등을 보고 정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대로 분양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공공분양의 가격 하단에 받쳐주던 기준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높아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일단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어찌됐건 LH가 건물을 지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리자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LH가 이 분양으로 장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왜 하필 지금 이런 방안이 나오는 겁니까?
1: 네, LH의 재무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0: 예.
1: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으라는 요구는 커지고 있는데 집을 지을 돈은 더 들어가고 투자금 회수는 늦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LH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LH는 매년 단기 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5년 누적 순손실 전망치가 5조 3,535억 원입니다. 부채도 올해 197조 5천억 원에서 2030년 372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가 당연히 정책적으로 필요하지만 LH 장부에는 계속 부담으로 쌓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LH 입장에서는 공공 분양을 너무 싸게만 공급하면 손실이 커지고 결국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공 분양 가격이 주관 시세보다 너무 낮으면 당첨자에게 큰 시세 차익이 생겨서 이른바 로또 분양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LH는 공사비를 조금 더 현실화하면 시세와 분양가의 격차를 줄이고 회수한 자원을 다시 공공주택 공급에 쓸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다만 반론도 있는데요. 공공분양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공사비가 오른 건 맞지만 그 부담을 수요자에게만 너무 쉽게 넘기면 공공분양이라는 성격 자체가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LH는 공급을 늘려야 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돈이 부족한 기관이 된 상황이라서 이 모순이 공

0: 지금은 그냥 가격 논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역할은 해야 되는데 돈은 더 드는 구조가 돼버렸고 많이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반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요. LH 임대주택이 4만 3천 가구가 넘게 지금 비어있다고 해요. 집이 부족해갖고 LH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공공임대는 남아있는 이런 상황.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0: 네, 정확히는 필요한 곳에는 지금 부족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비어있는 구조인데요. LH 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곳이 4만 3,300가구 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 임대가 3만 5,700여 가구, 매입 임대가 7,600여 가구입니다. 전체 관리 물량 대비 비율은 건설 임대와 매입 임대 모두 3.7%였습니다. 이 숫자로만 보면 LH 임대주택 100가구 중 3, 4가구는 반년 넘게 비어있는 셈인데요. 지역 차이가 큽니다. 서울은 장기 공가율이 약 0.8%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비어있는 집이 많지가 않고요.
1: 예.
0: 네, 반면 대구, 경북은 합산 공가율이 약 5.6%로 서울의 7배 수준입니다. 충남은 건설 임대 공가율이 10.6%, 매입 임대는 19.5%까지 올라갔습니다. 세종도 건설 임대가 10.2%, 매입 임대가 16.5%였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LH가 조건을 낮춰도 지방에서는 계약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LH는 빈집을 줄이려고 소득이나 자산 같은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완화 모집 공고는 늘었지만 계약 실적은 줄었습니다. 2022년 14,500여 가구였던 계약 실적이 지난해엔 6,700여 가구로 줄었습니다. 3년 만에 절반 넘게 감소한 거고요. 올해도 8월까지 300차례 넘게 공고를 냈지만 계약은 3,161가구에 그쳤습니다. 공공주택도 이제는 숫자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나 교통, 생활권과 맞지 않으면 비게 되는 상황입니다.
1: 뭐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LH 쪽은 지방은 비어있다. 그래서 서울은 더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죠.
0: 네, 같은 공공임대라도 서울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공가가 쌓이지만 서울은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 수요가 여전히 강한데요. LH가 이번에 밝힌 서울 매입 임대 계획은 앞으로 3년간 2만 528가구입니다. 청년 물량이 1만 4,558가구로 가장 많고요. 신혼부부가 3,398가구, 기타가 2,572가구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매입 임대는 LH가 민간이 짓는 신축 주택을 준공지 사들이거나 기존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새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빠릅니다. LH도 신축 매입 임대는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1, 2년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요도 실제로 매우 강한데요. 서울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평균 경쟁률은 2020년 44대 1에서 지난해 130대 1로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이 50대 1보다 훨씬 높고요.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 경쟁률도 2020년 0.9대 1에서 지난해 6.7대 1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딜레마가 있는데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LH가 매입가를 낮게 책정하면 사업성이 안 맞아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4월 수도권에서 LH가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매입 임대 약정은 3,200여 가구로 올해 수도권 매입 목표의 10.4%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공 매입 가격이 낮으면 사업자가 빠지고 너무 높게 가면 LH의 재무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1: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LH인데 LH 카드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부동산 정책이 참 중요하고 어렵기도 해요. 이번에는 물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국감장에서 달걀 한판 가격을 놓고 공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공방입니까?
0: 네, 같은 달걀인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갈린다는 게 이번 국감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정부 지원이 들어간 대형마트에서는 달걀 한 판을 6,200원에 살 수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빠진 동네 식자재마트나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9,900원에서 만 원대가 넘는 가격표가 붙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인데요. 2023년 1,305억 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4,58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달걀 한 품목에만 76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올해 전체 지원 품목이 440개가 넘는데 달걀 하나가 전체 예산 16.6%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원이 들어간 곳에서는 가격이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소비자는 대형마트에서 한판 6천 원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대형 유통 채널 중심으로 들어가면 동네마트나 일반 슈퍼에서는 가격이 더 높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달걀값이 안정됐다는 숫자가 나오는데 집앞 마트에서는 여전히 비싸다 이런 체감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1: 뭔가 정책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감장에서 더 크게 얘기가 나온 거는 이 소비자 가격만이 아니라 농가가 받는 가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0: 네, 소비자가 매장에서 내는 달걀 가격이 있고 농가가 달걀을 팔고 실제로 받는 가격이 있는데요. 이번 공방의 뿌리는 농가가 받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채소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이 있어서 오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적 투명하게 보입니다.
1: 그렇죠. 네.
0: 그런데 달걀은 농가가 유통업체에 먼저 달걀을 보내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뒤에 대금을 정산받는 후정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물건을 넘기는 순간에도 정확히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격표가 없는 달걀 시장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산량계협회가 일종의 참고 가격인 고시 가격을 발표해 왔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기준표가 필요하다는 논리였고요. 반대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 가격이 사실상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협회에 약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농식품부는 지난 7월에 협회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장에서는 인미의 민주당 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이 문제로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졌었는데요. 인미의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과 이동 제한, 가공란 수입 차질 같은 공급 악재가 있었는데 정부가 달걀 가격 상승 책임을 협회에만 돌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송민영 장관은 여기에 협회가 담합 때문에 가격 고시를 담합 때문에 이렇게 벌을 내렸던 게 아니라 가격 고시를 하지 않겠다는 설립 조건을 여러 차례 어겼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1: 참 이것도 복잡한 문제네요. 일단 그렇다면은 지금 달걀 값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 됐는데 이걸 안정시키려면은 정부가 할인 행사를 더한다.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대책으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0: 네, 할인 지원은 당장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구조를 고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가격을 잠깐 눌러주는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달걀 정산소 같은 제도입니다. 농가가 달걀을 납품하고 대부분 그금을 받는 과정에서 가격과 정산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다만 정산소를 만들려면 어떤 거래 정보를 모을지 또 누가 운영할지 농가와 유통업체를 어떻게 참여시킬지 같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아직 검토 단계 이런 입장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 더 살펴보죠. 엔저로 준비했습니다.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서 일본 여행 예약이 늘고 엔화를 미리 사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해요.
0: 네, 최근 원엔 환율이 100엔당 84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1: 네.
0: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일 원엔 기준 환율을 이 100엔당 846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2008년 1월 이후에 약 18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 8월 초만 해도 900원대를 웃돌았는데 두 달 사이에 60원 이상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행객 입장에서 바로 엔저가 체감이 되는데요. 10만 엔을 환전한다고 보면 6월에는 평균 환율로 약 95만 원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85만 원 안팎이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갈 때 쓰려고 일단 엔화부터 사두자 이런 수요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여행 예약도 늘고 있는데요. 교원 투어의 4분기 일본 상품 예약률은 전년 동기보다 161% 증가했고요. 우드 투어는 3분기 일본 여행 손객 인원이 전년보다 31% 늘었고 10월 예약도 34% 증가했습니다.
1: 참 어떤 의미에서 엔화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투자자들도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어떤 흐름들 짚어집니까?
0: 네, 엔화가 이제 너무 싸졌다고 보고 원화를 엔화로 바꾼 뒤에 일본 증시에 상장된 미국 국채 ETF를 사는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동시에 원화 대비 엔화가 다시 오를 때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싼 엔화로 미국 장기채를 사는 투자입니다. 실제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는 일본에 상장된 아이시어 미국채 20년 이상 엔화 헤지 ETF로 상품을 403만 2,9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간 일본 종목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순매수 규모였습니다. 이 ETF의 국내 투자자 보관 금액도 지난 2일 기준 2억 7,200만 달러, 약 3,651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미국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까지 오른 것도 투자자들이 이런 상품을 좀 보고 있는 이유인데요. 미국 2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4일 연 5.52%에서 이달 5일 연 5.71%로 올랐습니다.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금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왔으니 나중에 금리가 꺾이면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무위험 투자는 아닌데요. 미국 장기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르면 ETF 가격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엔화가 지금보다 더 약해져도 원화 기준 수익률이 나빠질 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엔화가 싸니까 사두자가 아니라 엔화 반등과 미국 금리 하락을 동시에 보는 투자입니다.
1: 자, 지금 일본은행에서 움직임도 보이고요. 또 미국 국채 금리도 워낙 급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위험한 투자는 조금 자제하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경제 이슈들 한국경제신문 고은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농지법이 바뀐 지 벌써 한 달이나 됐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지법이 위반을 한 게 확인이 됐을 때 지자체가 이것의 처분 명령을 반드시 내리도록 한 겁니다. 농민들에겐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일군 내 땅과 생계가 달린 문제가 됐는데요.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1번 농지, 2번 내 땅이지. 1번 농지, 2번은 내 땅이지입니다. 정답 아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공구사오 우물정의 공구사오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7업, 물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농지, 2번은 내 땅이지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지금 농지 전수조사로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물정의 공구사입니다.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이쪽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았던 계획이 있죠. 농지 투기를 막겠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나라에서 땅을 뺏어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커진 상태죠. 결국에 정부가 상속 농지 그리고 고령 농민의 임대차 같은 것들을 구제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 이 개혁 방향 제대로 된 걸까요? 아니면 농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규제일까요? 농정혁신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식 GSNJ 농정혁신연구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듣는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GSNJ 농정혁신연구원 뭐 하는 곳입니까?
1: 농촌경제연구원 출신들이 예. 은퇴 후에 지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지는 농정 문제 전반에 대해서 이 연구하고 또 시선 집중이라고 해가지고 네.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농업 발전에 조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런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다들 시선이 AI에 있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다 농업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농업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농정혁신연구원에 계시면은 농민들의 목소리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농지 전수조사 계획이 나온 뒤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1: 지금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아요. 예. 수도권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소멸지구 내지는 농촌 지역이죠. 순수한 농촌 네.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민들의 불만은 조금 홍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번 조치에 특별 조치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는 농지법 위반되면은 이행부과금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지를 국가가 몰수하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인데.
0: 내 땅 가져간다.
1: 예, 예. 내 땅 가져간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0: 예.
1: 그런데 그 부분이 고령 농가라든지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옆집에 내지는 또 이 젊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근데 농지법에서는 농가 간에 이렇게 임대를 해도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거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상속 농지 같은 경우에는 1헥타 이상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상 부분은 기존에는 이 농지은행에 이탁하고 1헥타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를 해줄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 법 개정하면서 그 예. 부분도 다시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하도록 이렇게 규제가 좀 5월 달에 강화됐죠.
0: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골에서는 에이 다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같이 쓰고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있었는데
1: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네.
0: 이게 이제 규제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1: 예.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는 우리 농지법이 농민들은 농지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모릅니다.
0: 아, 그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1: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걸로 저 25% 예. 공시지가의 25%를 위반했을 때는 강제 이행 부담금으로 부과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2022년도에 시흥에 LH 직원들이 농지를 갔다가 등기한 예.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이 농지를 이 LH 직원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

0: 하는 것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 때 그때 이 25%를 갖다 부과한다. 기존에도 있었던 상황인데 새롭게 이번에 부과한 걸로 이렇게 확 드러나 있는 이런 상황이죠.
1: 그러니까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번에 잘, 알게 된.
0: 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 간에 임대차 하는 경우에도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 별 문제 없겠지 하는 부분인데 법이라는 게또 달리 돼 있어가지고 그런 실태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잘 됐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났습니다.
1: 뭐 농촌 같은 데는 서로 숟가락 개수도 알고 살고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아, 그런데 이 과거에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강도도 센것 같고요. 정부의 의도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농정 혁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원장님은 보십니까?
0: 아, 과거에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부분적으로 좀 지자체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해서 정부가 하지 않고 농식품부가 하지 않고 지자체가 해서 일 부분만 했었죠. 그런 것이 이제 전수조사라고 약간 확 하다 보니까
1: 표본조사에서 이번 전수조사로.
0: 표본조사라기 볼수 있지 않고 예전에는 이 농지 업무라는 농지 관리 업무라는 게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었던 건데 상당히 깊이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민원도 많고 케이스나 아주 이 어려운 거여 가지고 이 깊이 업무에다가 보니까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좀 요직적인 부분도 많았고 그게 문제가 된 적은 좀 적었었던 거고 이 옆에서 누가 민원으로 투기했다 이런 것이 나오면은 진짜 그때는 이제 이 강하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은 48년 농지법 50년이죠. 농지법이 우리 경제 농지개혁 이후 처음이어가지고요. 왜이 농지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한 50년, 60년 가까이 못했던 이유가 이게 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1: 그렇죠.
0: 많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 했었던 건데 농지가 우리 농업의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생산수단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또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농지 제도는 농업 제도 농업 문제에 기승전 농지다급니다. 예, 모든 문제를 다 끌고 가면은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은 항상 그이 농지 문제로 귀착이 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 실태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올바른 농정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1: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했던 작업인데, 그런데 일단 여기서 전제 조건이 좀 궁금한 게요. 우리 이제 이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수도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땅을 사면은 이건 내 땅. 여기다가 뭐 밭을 하든 농사를 짓든 건물을 올리든 그건 내 맘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농지는 이게 경자 유전이라고 해서 이 원칙, 그러니까 원칙이 어떤 정해져 있나 봐요.
0: 이 87년 헌법 개정하면서 민주화 헌법을 하면서 헌법 121조에 그전에도 이제 농지개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소작농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경제 발전에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자작농을 만들었던 겁니다. 농지개혁으로. 그래서 내가 이 농을 갖고 농지를 가지고 농업 생산을 하면서 나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교육열과 함께 우리가 성공했었던 상황이거든요.
1: 아, 이제 거기서 이제 소작농이 아니라 내 농사 짓는다.
0: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생겼던 87년도에 헌법에 들어왔었던 상황이고요. 121조 1항에 이제 경자유전을 국가는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2항이 더 중요합니다. 농지는 농업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제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농지가 비농민인데 아무나 소유해.

0: 해가지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1: 예.
0: 있느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인데, 투기 대상이 되면 우리 지금 이 집값 가지고도 수도권에 큰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농지도 이 우리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방지해야 되고요.
1: 근데 수도권에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방 같은 데는 지금 뭐 땅도 안 팔리고 막 이러잖아요.
0: 예.
1: 지방에서도 투기의 대상이 되곤 합니까, 이게?
0: 아, 이제 이 광역도시라든지
1: 예.
0: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아, 투기 대상이 아니더라도 비농민이 이제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측량 안보를 위해서 농지가 이제, 농업용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농지법에서는 이 3년간 임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불안하죠. 우리
1: 그렇죠.
0: 전세 살다
1: 예.
0: 보면 또 이사 가야 되는 건가 아닌가. 내 농사, 이 농지에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이 안정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농지 가격이 투기 대상이 되고 하면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농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1: 아, 더 불안정한.
0: 내
1: 예.
0: 농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이런 거고요.
1: 네.
0: 또이 요즘 가보면은 이 누런 이 벼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 스마트 팜이라고 해갖고 시설 농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1: 그렇죠.
0: 축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임대 농지에는 투자를 못 하죠. 거기에다 구차역을 할수
1: 아,
0: 없는 이런
1: 예.
0: 상황들 때문에 농지는 가급적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1: 네.
0: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를 살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 네네.
0: 예.
1: 그
0: 농업,
1: 농사를 짓겠다 이런 것들.
0: 농지를
1: 예.
0: 산다고 생각하면은 허가를 득해야 되고 빌려주는 것도 이 허가를 해야 될 만큼 모든 나라들이
1: 네.
0: 농지는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런데 농민분들의 불만을 들어보면요. 이번에 계획이 나온 다음에 농지를 반값으로 내놔도 거래가 안 된다. 지금 거래가 뭐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평생 일군 땅인데 팔지도 맡기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불만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0: 네.
1: 현장 상황 보시기에는 이런 불만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0: 일부는 좀 맞는
1: 예.
0: 이야기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 고령 농가들 같은 게 불법이다 그러니까는 임대를 못 해주는 이런 것이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0: 사실 그이 거래 절벽 내지는, 농지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022년 LH 사태 이후에 농지를 살려고 하면은 지자체에 있는 농지위원회라는 조직이 좀 민간 조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 아, 그 지자체별로 다 있는
0: 예,
1: 거예요?
0: 그렇죠. 그때 그 도입이 됐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아무 연고 없는 데 가서 농지 산다 그러면은 의심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1: 그러면 제가 김포에 가가지고 뭐 농지 이만큼 해갖고 농사 짓고 싶어요 이래도 너는 뭐 수도권에서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아니, 이제 이
1: 예.
0: 꼼꼼히 살펴보는 거죠. 영농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1: 예.
0: 되는데 이게 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하는 것도 또 살펴보고 이런 것
1: 그렇겠네.
0: 되다 보니까는 사실은 2022년부터 농지 거래라든지 농지 가격의 하락 현상이 쭉 나타났었던 것인데 그동안에는
1: 네.
0: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한 적은 없죠. 이번에 계기로 전수조사를 계기로 그런 부분들이 확 드러났고
1: 불거졌죠.
0: 예.
1: 예.
0: 예. 전수조사가 크게 막 강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농지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이렇게 통계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 추세가 쭉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이 일부 통계와 이 정부에서서 보면은 2022년 기준
1: 네.
0: 피크 기준으로 해서 한 40% 가까이 37% 정도 하락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락한 네. 거죠.
1: 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0: 이런 것이 과거에는 지자체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과 관계되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명령을 잘안 내리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농지법 개정하면서 그것이 저 도지사나 장관에게까지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하게 된 거죠. 그 부분들이 강하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타난 거고, 그게 그이 고령농가라든지 이런 내지는 상속농지 이런 데 관행적인 부분까지 그 대상이 아니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커졌어요. 그러니까 5월달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는 나타났는데, 사실 이번에 특별조치를 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늦은 감이 있지만은 맞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그런 겁니다. 아, 그런 관행적으로 했었던 내용들은 이 전수조사 전에 조금 충분히 이야기됐으면은 바람직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이런 혼란 내지는 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했으면은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홍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될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계속 비행기가 동체 착륙하듯이 이렇게 레디컬하게 하지 말고 조금 활주로를 잘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농지 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맡기거나 팔면 된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법상으로는.
0: 그렇게 했을 때는 위법사항이 해소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농지은행이라는 게 농어촌 공사가 하는 건데 시군 단위별로 이 지사가 하나 정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옆집 놔두고 멀리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농지은행을 통해서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고요. 저희 농사라는 게 누가 짓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 농지의 이 47% 정도가 임차 농지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벼농사 지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있을 리가 없죠. 담배농사 도와본 적은 있습니다.
0: 벼농사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컴바인과 이 이항기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젊은 농가들이 그러니까 벼농사는 한 80%는 농작업 수탁 이런 농가들이 청년 내지는 핵심 농가들이 농사를 다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핸드폰만 하나 들고 있으면은 벼농사 뭐 1,000평 정도 짓는 것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 그 수확도 뭐이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 농사 짓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1: 그렇네요.
0: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경자 유전의 경자라는 게 누구냐 하는 것을 과거에는 우리가 노동력을 했었던 시절이니까 간청했는데 농기계가 활성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87년 헌법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게 벌써 40년 전이니까요. 자, 간략하게 끝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0340 쓰시는 분이 소형 농지인데 맹지밭이고 산 중턱에 가지고 계시대요. 여건이 좋지 않아서 과실수만 몇개 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물어보셨거든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0: 휴경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목 변경이라든지 할수 있는 부분인데 과실수가 몇개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 자락에 있는 이런 농지들은 점차점차 임야로 전환돼 가고 있는데 지목 변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농지로 남아 있는데 산이다 이런 경우가 있죠.
1: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황희식 GSNJ 농정혁신연구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장바구니 생생 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성찬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농산물 가격 어떻게 움직였나요?
1: 네, 지난주는 시금치, 깻잎, 가재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 베타카로틴 등이 함유된 영양소가 풍부한 농산물로 면역력이 중요한 요즘 같은 환절기에 챙겨 드시면 좋은 식품입니다. 지난주 가격은 100g당 1,173원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찾는 쌈채소 중 하나인 깻잎은 사실 들깨 잎을 말하는데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장아찌 등 각종 요리에 활용되는 만큼 다양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50g에 1,539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17% 하락했습니다. 가지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고 작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생육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한 개당 약 800원으로 전주 대비 14.7% 하락했습니다.
0: 과일류 가격은 어땠습니까?
1: 지난주는 샤인머스켓의 가격이 낮아지고 파인애플과 싱고베의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10월은 노지 샤인머스켓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입니다. 주로 김천과 상주 지역에서 출하되는 샤인머스켓은 생육상황이 전년 대비 양호함에 따라 지난주 가격은 2kg에 11,826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12.6% 하락했습니다. 파인애플은 필리핀산 적황 부진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지난주 가격은 개당 7,510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싱고베는 생육 상황이 전년 대비 다소 부진하고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지난주는 10개당 31,509원으로 전주 대비 1.4% 상승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끝으로 장바구니에 같이 담을 만한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오늘은 노란 속살의 달콤한 맛을 품은 단호박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호박은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하며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지만 위가 약하신 분이나 산모 등 회복기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그중 당뇨병 예방과 항암 효과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암세포 증식을 막아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당 보실 때는 진한 녹색으로 줄과색이 선명하며 윤기 있고 껍질이 단단하고 무거운 것을 골라주세요. 후숙을 거쳐 당도가 높은 단호박은 꼭지가 잘 마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영양분 때문에 껍질 때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여 겉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단단해서 자르기 어려우면 살짝 찌거나 전자레인지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5분 정도 돌려주면 쉽게 손질이 가능합니다. 보관 방법으로는 직사광선을 피해 10에서 15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약 15일 보관이 가능합니다. 오래 보관하시려면 씨를 긁어내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 랩에 싸서 냉동 보관해주세요. 가을에는 따뜻한 음식이 잘 어울리는데요. 이번 주는 따뜻한 단호박도 챙겨 드시면서 식탁에도 단풍처럼 고운 가을빛 미리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성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농지였죠. 0340번, 8812번, 5610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8번 쓰시는 분, 시골 땅은 시골 사람들도 잘안 사려고 해요. 거래 자체가 안 됐는데 무슨 투기인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지방에 계신 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정책이 삐걱거리니까 대통령의 만기 칠남식 리더십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이 농지 전수조사도 이 대통령 언급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국정의 책임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밑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발언의 무게감을 좀 제대로 알고 해주셨으면은 더 정책이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YTN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을의 쌀쌀함보다는 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또 때늦은 늦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7도, 부산 27도, 광주 28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고요.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에는 많게는 7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50mm 가 예상이 됩니다. 비가 그치고 날이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게다가 사고 소식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 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방화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됐는데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19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편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 부근 그리고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전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4: 자, 먼저 윤호중 장관 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지시 이후에 오늘 첫 출근길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7: 이것이 혹시 직위를 이용한
8: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7: 은 아닐지에 대해서 이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 집단 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용인해 줘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정치 개입이라든가 집단 행동, 또 나아가서는 이 파벌을 만든다든가 이런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4: 네, 앞서 잠시 녹취 나가는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지금 직책이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감찰 지시 배경으로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9: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은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4: 예.
8: 근데 이것을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
9: 공무원법 위반으로 이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게 형사 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은정 이 수사관, 그러니까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상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일정한 어떤 인사의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범요건 내에서 노선투쟁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중수청장 빼놓고는 모두 다 정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요건 내에서는 그렇게 정치 행위를 할 거면 공무원 그만하시고 변호사 개업을 하시든지 출마를 하시든지 하면 되는데 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중수청에 출범을 해가지고 어수선한 이 상황에서 조직을 흔들어 놓는 거냐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왔고 결국에는 이분이 그러면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이걸 공론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객관적이냐 이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휘말려서 그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A와 B처럼 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광주지방 중수청에도 많은 수사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임은정 그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다 좋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분명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능력이라든지 정치 성향이라든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도 다 들고 일어서면은 본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사실 어려운 점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 있어도 이거를 자중하고 굳이 이것을 말하고 싶다고 하면 내부적인 비공개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징계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5: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사폭망을 자백한 꼴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좀 지나친 기강잡기, 조직 기강잡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 과거 이제 민주당에서 우리가 이제 집권했을 때 내부에서 다 반발이 나오면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10: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표
6: 행동하라, 포기하지 마라, 기운내라라고 오히려 응원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하죠. 어디 감히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이런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대로 얘기하는데 정권의 어떤 유불리라든가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임명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지금 이문정 주수청장을 감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무엇을 예. 의미하느냐. 예. 결국은 김지영 후보자를 주수청장으로 임명 강행했다. 이 의미로 읽힙니다. 지금 뭘 하고 있죠? 내일 모레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지영 후보자에게 반대하는 이문정을 감찰하겠다. 그 말은 인사청문회 결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어떤 문제가 나도 그냥 강행했다. 그 의미라는 면에서 굉장히 지금 이재명 정부 인사가 전혀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질주한구나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리고요. 만약 이렇게 해서 이제 김지용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습니까?
5: 예.
6: 그럼 김지용 후보자는 어떤 스탠스가 될까요? 이런 논란과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강행 전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충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성을 받아내고 또 충성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가 뭐겠느냐. 중수청장에게 정상적인 제가 보기에는 중수청장으로서 역할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친정부적인 중수청장이 되어라라는 그런 시그널로 읽힌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문정 씨가 일단 이제 그런 걸 읽는 것 같아요. 광주지방 주수청장이죠. 네. 임문정 광주지방 주수청장이 좀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한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본인은 밑에 있는 이제 부하 직원인 거고요. 김지영 후보자는 이제 상관으로 와가지고 상관으로서 임은정 중수청장을 지휘를 하고 업무하다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상관에 대해서

0: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 저렇게 오면은 누가 지위를 따르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지위를 따라야 되는 상관에서 누가 지위를 따르겠냐? 그럼 본인부터 지위 안 따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과 규합해서 나는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읽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공개적인, 좀 행보, 그러니까 정치적 행동으로 읽히는 그런 장면은 좀 과한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다 말씀드립니다.
1: 예, 연휴 동안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굉장히 그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경파를 좀 저격한 듯한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또 감찰 지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 강경파를 향한 경고라는 해석까지도 이어지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제 연일 SNS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대통령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조금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100% 국민들에게 공감이 돼가지고 100% 본인에게 좋은 어떤 효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법요건 내에 일명 강경파, 강경파도 아니죠. 강경파라는 거는 어떤 정책에 있어서 이걸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강경파라고 하는 거지. 이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무국파예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임명하려고 하는 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차관급 인사인데, 아니 대한민국 공직자를 임명하는 그 기준이 뭐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래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서 몇분 정도나 이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것보다 지금 아무래도 검찰청이 어떻게 없어지고 보안수사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어떤 국민들의 안전이나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중수청을 통해 가지고 잘 지켜질 수 있느냐가 궁금한 건데 뭐 옛날에 무슨 얘기하면서 잘 알아먹지도 못한 이런 얘기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모습, 이 전체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민주 당내에서 김민석 대표를 통하고 또 초선 의원이든 중진 의원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 오늘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이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현역 의원들의 모습들이 더 나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저렇게 비판 메시지를 올리는데 김용민 의원이 또제 자리를 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권 내부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0: 지금 이제 임은정 이제 중수청장, 광주지방중수청장 얘기를 좀 하면은 왜 지금 추미애 의원을 겨냥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었느냐, 그걸 말씀 먼저 드리면서 같이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이게 확산될 걸 두려워한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것은 곧 레임덕이고 레임덕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기강다지기는 임은정을 감찰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제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애둘러가지고, 애둘러서 아니죠. 사실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만 이제 딱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죠. 추미애 의원이 고관 대작을 했던 사람인데 호화롭게 국민 세금으로 이제 거주지를 마련하고 등등 얘기한 거 보면 추미애 이제 도지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지금 추미애 도지사가 임은정의 후방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은정을 고립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방 지원군을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은정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은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고 대통령은 그럼 내가 후방 지원을 차단할게. 역할을 나눠가지고 양쪽에서 다 각각 때리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무극파라고 얘기하면서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 뭐 책임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해에서 우리 해군의 장병이 사격을 하면은 그때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또 상가 천장이 무너져서 어른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서 하루 종일 가족으로 골프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했었다고 하십니다.
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행동은 아닌지 감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상식적 조치, 윤 장관의 끔찍한 자기 모순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만들어 갑니다.
0: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지금까지 뉴스 쾌활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6년 전 이혼 조정을 통해 전처와 헤어졌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이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 아내가 완전히 딴 사람처럼 달라졌습니다. 저도 퇴근한 이후에 육아와 집안일을 함께 하려고 했지만 사사건건 다툼이 생겼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이혼 조정까지 가게 됐죠. 그 과정에서 아내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며 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설득했지만 아내는 거절했고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당시 5살이던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처가 갖기로 했고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딸과는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1박 2일씩 함께 보내기로 정했죠. 저는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면접 교섭도 약속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무렵부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학원 일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만남을 자꾸 미뤘고 약속 당일에 연락이 끊기는 일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넘게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학교 앞까지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저를 보자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 경찰서에서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처가 저를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면접 교섭 때 제가 딸아이의 몸을 만졌다면서요. 얼마 뒤에는 딸아이의 휴대전화 번호로 아빠가 한 짓 다 알아, 역겨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까지 오더라고요. 결단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아이가 제 어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 엄마가 경찰 아저씨한테 그렇게 거짓말하고 시켰어. 네, 아무래도 전처는 재혼 가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딸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 딸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시킨 전처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걱정됩니다. 다시 딸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 신고까지 당한 만큼 억울함도 제대로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실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곽동주 변호사, 이렇게 전 배우자가 아이를 못 보게 하려고 굉장히 황당한 일을 벌인 건데 이런 경우 종종 있을까요?
2: 네, 근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부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1: 네.
2: 이혼 후 한쪽 부모, 특히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조종해서 다른 부모를 적대시하고 만남을 거부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일종입니다.
1: 네.
2: 그리고 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단지 전혼 배우자인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러면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면접 교섭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자분은 이혼할 때 조정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정했어요. 그런데 전처가 계속 약속을 미루거나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일단 정해진 면접 교섭을 상대방이 계속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 네, 조정조서나 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네.
2: 다만 양육비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현행법상 감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에는 존재합니다.
1: 그렇죠.
2: 실무에서는 이행명령과 함께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중립정지 장소에서 만나고 기록도 남길 수 있어서 이번 사연처럼 분쟁이 있는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1: 네.
2: 한 가지 덧붙이면 협의위원을 하면서 작성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받기는 어렵고 이때는 먼저 면접교섭 심판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면접교섭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양육하는 쪽에서 양육비 당신 안 주고 있으니까 양육비 줄 때까지 아이를 안 보여주겠다.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2: 아, 그건 어렵습니다.
1: 네.
2: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주고받는 대가관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1: 네.
2: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이고
1: 네.
2: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가 밀린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1: 네.
2: 이러한 경우 양육비는 별도의 강제수단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1: 네.
2: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네.
2: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회사가 양육비를 직접 떼어 지급 하게 하는 직접 지급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2: 현행 양육비 이행법에서는 일시금 지급 명령이나 이행 명령을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위원회 심

0: 판매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 네.
0: 심한 경우에는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운전면허 정지, 뭐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네요.
0: 아, 네, 맞습니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1: 네,
0: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기존에는 소득 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었는데
1: 네.
0: 2020년 10월 29일부터 선제급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서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인 양육비 채권과 신청 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 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유지됩니다.
1: 네, 어쨌거나 까다롭네요. 네.
0: 네.
1: 근데 지금 이 사연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아무래도 아동 성추행 신고거든요. 사연자분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고 딸아이는 할머니한테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이거 성추행 혐의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우선 초동수사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에
1: 네.
0: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또한 면접에서 당시 함께 있었던 가족, 장소, 사진, 메시지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1: 네.
0: 아동 진술은 전문가가 녹화 조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는데
1: 네.
0: 이때 진술이 누군가, 특히 주 양육자의 유도나 반복 주입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1: 네.
0: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딸이 할머니에게 한 말도 중요한 정황이 될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전처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1: 네.
0: 다만 무고죄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되므로
1: 네.
0: 신고 내용이 단순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로 믿었다고 판단된다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네.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시켰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1: 네.
0: 가능성이 많기도 한데요.
1: 네.
0: 또한 이러한 경우에 아이에게 거짓 진실을 시키고 또 아빠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전처가 장기간 면접 교섭을 막고 아이에게 아빠를 배척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허위 진술까지 유도한 사실이 만약에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면접 교섭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 어떤 조치를 해볼 수 있을까요?
0: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것은 양육자 변경 청구입니다.
1: 네.
0: 면접 교섭을 계속 방해하고 아이를 이용해 다른 부모를 배척하게 만드는 것은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면접 교섭 방해라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1: 네.
0: 만약에 이러한 이제 아이 성추행에 대한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1: 네.
0: 명예훼손은 문제 삼을 수가 있고요.
1: 네.
0: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이의 회복이겠죠.
1: 네.
0: 법원에 자녀 심리 상담이나 부모 교육 명령을 요청을 해서 아이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지금 정해진 면접교섭 계속 방해할 경우에 미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허위 성추행 신고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무혐의로 끝난다면 무고죄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SNS에서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알려주는 기적의 다이어트 식단 같은 글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위고비의 이름을 따서 두부와 숙주 조합이 바로 천연 위고비다라며 식재료를 파는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달린 링크를 누르면 엉뚱하게도 식재료 쇼핑몰로 연결이 되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병원과 의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름만 무단으로 도용한 가짜 광고였습니다. 유명 의사의 이름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파는 행위,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 식재료를 다이어트 약처럼 광고하고 의사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행위는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법은 일반 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의약품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면 식품 표시 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추천하지도 않고

많은 의사의 이름이나 병원 명칭을 내세워서 마치 그 의사가 효과를 보증한 것처럼 광고했다면 명의 도용에 따른 민사상 책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죠. 현재 병원과 해당 전문의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카더가든의 홈 스위트 홈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10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가을이 왔구나.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10월 중순 여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에 기온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서 오늘 아침까지도 좀 기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오늘 한낮까지는 좀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서울 27도, 담양은 29도 이러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30도 육박하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고 여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옷차림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때늦은 고온 현상은 오늘까지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건강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레 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소나무 숲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산림청이 만났습니다. 소나무 재선 충병으로 쓰러지고 있는 소나무들을 건강한 소나무로 또 푸른 숲으로 되살리는 시간, 숲의 소생 시간인데요. 우리 숲을 다시 건강하고 푸르게 만드는 방법, 산림청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굴리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국립산림과학원장 김용관입니다. 아, 푸른 소나무 숲을 지키는 우리 숲의 소생 시간에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소나무 재선 충병에 대해서 알기 쉽게 또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소나무 재성충병에 대해서 국가 방제 전략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소나무 재성충은 뭔지, 왜 이름이 소나무 재성충병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우선 이름을 보면요. 이 실선자 또 벌레 충자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소나무에 생기는 실 모양의 이제 작은 벌레가 일으키는 병이고요. 소나무에만 피해를 주고 다른 동물이나 인체에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재선충 크기가 1mm 정도로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게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일단 소나무 안에 들어가면 암수 한 쌍이 한 10일 정도면 한 10만 마리 이상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폭증할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이런 번식력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실 벌레네요.
1: 네네. 네.
0: 실 벌레인데 1mm 크기. 그러니까 실처럼 또 가는가 봐요.
1: 가늘죠.
0: 와,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씀 중에 너무 놀란 거는 20일 만에 20만 마리 이상으로 네네. 번식이 된다고요?
1: 네네네.
0: 번식력은 어마어마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재선 중에 이렇게 아주 작다 보니까 사실 스스로 멀리 이동하기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점점 옮겨간다는 거잖아요. 다른 소나무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1: 네, 재선충 자체는 너무 작아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고요. 매개충 을 통해서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솔수염 하늘소 또 북방수염 하늘소 두 매개충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늘소를 이제 택시나 또 버스 뭐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0: 실제로 그 매개충을 예, 타고 이동하는
1: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개충이 이제 소나무를 갉아 먹을 때 이 매개충의 숨구멍에 이렇게 있던 재선충이 소나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침입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0: 매개충의 숨구멍이 있다고요?
1: 예, 그 벌레, 곤충의 숨구멍에 잠재해 돼 있는 거죠.
0: 어머나, 네. 그런 매개충이 지금 솔수염 하늘소, 그러니까 하늘소에 네네. 타고 네. 그럼 매개충을 통해서 어떻게 감염되는 겁니까, 소나무가?
1: 그 갉아먹게 되면 그 이제 매개충이 소나무를 갉아먹으면 거기에 난 상처로 선충이 크기가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기가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0: 일단 매개충은 소나무에 뭔가 악영향을 주진 않나요? 갉아먹으면 매개충도 안 좋은 건가요?
1: 갉아먹으면 아무래도 소나무에 상처가 나니까 네. 영향을 줄 수 있죠. 매개충 자체도.
0: 그럼 매개충 자체도 소나무에 안 좋은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것도 그럼 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방제를?
1: 선충 자체의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매개충을 방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죠.
0: 그러니까 보통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방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재선충 자체는 워낙 작고 그리고 이런 하늘소 같은 걸 타고 이동을 하니까 그 숨구멍이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매개충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방제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1: 네.
0: 그렇군요. 그럼 재선충이 소나무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매개충이 소나무

0: 물을 갉아먹을 때그 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 네.
0: 들어가서 얘네들은 뭐를 합니까?
1: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 소나무에는 이제 송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송진이 나오는 그 통로를 따라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번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선충도 뭘 먹어야지 살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거기 소나무 안에 이제 살아있는 세포가 있고 죽어있는 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들을 이제 터트려서 거기에 있는 세포액도 먹고, 근데 그 세포액이 선충이 다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세포로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식물체 안에는 우리 물관이라는 게 있지
0: 네.
1: 않습니까? 그 소나무는 이제 전문 용어로 과도관이라고 하는데, 그 물관에 그런 세포액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물관을 막아서 이 물이 못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말라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죠.
0: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서 재선충이 진짜 작은 실벌레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매개충의 숨구멍에 숨을 수 있을 만큼.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소나무에 피해를 줘봤자 어느 정도일까 막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그게 엄청난 악영향을 주나 봐요. 어느
1: 네.
0: 정도입니까?
1: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식력이 워낙
0: 네.
1: 큰 데다가 그 살아있는 세포들을 계속 갉아먹으니까 소나무 자체도 살아있는 세포들로 이제 소나무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그 세포액이 이제 물관들을 받게 되면 우리 식물체들은 물을 이렇게 빨아올려서 증산작용도 하고 광합성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런 것들을 막으니까 소나무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0: 그러면 보통 지난 시간에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말라간다 이런 걸로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려면 그 소나무 안에는 재성충들이 굉장히 많은 건가요?
1: 이미 완전히 퍼져 있는 상태죠.
0: 소나무
1: 예,
0: 전체에요.
1: 예. 수십만 마리에서 수백만 마리까지 퍼지는 거죠.
0: 이미 그렇게 말라가기 시작하면 그 소나무 안에는 재선충이 수만 마리까지 늘어난 상태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군요. 그래서 그 소나무는 그냥 없애야 하는, 그게 방제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소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라간다 이런 증상으로 알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증상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처음 감염되면 크게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충이 퍼져 있지 않고 또이 세포들이 이제 아직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도 이렇게 잘 올라가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 물관도 막히게 되고 물도 안 올라가게 되니까 한 2, 3주에서 한달 정도 지나면 수분 공급 끊기면서 이제 고사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빨갛게 이제 잎이 말라 죽는 게 눈에 띄게 되고요. 정상적인 경우에도 소나무도 낙엽이 있습니다. 낙엽이 있습니다.
0: 네.
1: 늘 푸르기는 하지만 낙엽이 있는데
0: 네.
1: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잘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재선충에 의해서 그 잎이 말라 죽게 되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0: 낙엽이요.
1: 예. 그래서 빨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나무 전체가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0: 그 정도 되려면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1: 대략 한 2, 3개월 정도? 3,
0: 2,
1: 4개월 정도?
0: 3개월.
1: 네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소나무가 낙엽이 마른 채로 붙어 있다. 그냥 그 증상만으로 저거는 재선충병에 걸린 상황이구나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1: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0: 의심이.
1: 예.
0: 지난번에도 그 매개충 활동 시간이 얘네들이 따뜻해져서 더 많이 활동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이 재선충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요?
1: 그러니까 하늘소 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건데,
0: 매개충, 예.
1: 예, 이 매개충이 5월 달에서부터 한 8월 달 사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거든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을서부터 겨울 사이에는 그 유충들이, 그러니까 알을 소나무에다 낳게 되고 그 유충들이 소나무 안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게 되는 거거든요. 나무 속에서.
0: 네.
1: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봄이 지나고 4월, 5월 되면 다시 성충이 돼서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0: 이건
1: 거죠.
0: 지금 하늘소 얘기하시는
1: 예,
0: 거죠?
1: 하늘소가. 그래서 방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골든타임이 나무 속에 있을 때. 그래서 9월 정도서부터 4월달까지 그 기간만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는 하늘소가 유충으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유충에도 이 재선충이 붙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1: 유충에는 나중에 유충에 감염이 되게 되고 네. 그 유충 시절에 감염이 돼서 그래서 그 선충이 유충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유충을 죽이지는 않아요.
0: 예.
1: 그래서 유충이 이제 성충이 돼가지고 날아갈 때 이미 재선충이 그 재선충 안에 그 저기 하늘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0: 그럼 하늘소는 어렸을 때 감염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감염이라고 때. 표현해도 됩니까? 하늘소도
1: 네,
0: 재선충에 감염된 건가요?
1: 네, 그렇게 표현.
0: 그러면 이 재선충이 하늘소의 숨구멍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건 역시 이 매개충 하늘소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1: 크게 뭐 하늘소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사한 바로는.
0: 아, 그렇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보통 이게 자연 속에서는 뭔가 천적이라는 관계가
1: 네네네.
0: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혹시 이 재선충이랄지 아니면 이 매개충 하늘소랄지 혹시 천적 관계에 있는 생물은 없나요?
1: 기생벌이라고 해가지고 천적 관계에 네. 있는 것도 있는데
0: 네.
1: 이 기생벌이 그 하늘소를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잘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는 시간이 이게
0: 만날 일이 없나요?
1: 접촉하는 경우가 많지를 않아가지고 천적이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기생벌이요?
1: 네.
0: 기생벌은 그러면 우리 자연에 악영향을 미치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0: 그럼 기생벌을 많이 풀어놓는 것도 방제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1: 예, 그런 것도 연구를 했었는데
0: 네.
1: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실험실에서는 효과가 있었는데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9월, 10월 이때가 지금 하늘소 유충으로 있는 상태고 이때가 지금 방제하기 딱 좋은 시기인 거네요?
1: 네, 이제 시작이 됩니다.
0: 그럼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감염이 됐는지 그 의심목들이 있는데 감염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0: 네.
1: 그걸 저희는 이제 예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관찰을 잘 하고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소나무들이 의심목들이 있는 곳에 그 이제 피해목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벌채를 해서 베내거나 이렇게 방제를 하게 되는 거죠.
0: 지금은 그러면 예찰 기간인가요?
1: 지금은 이제 예찰을 많이 하고 있고 방제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0: 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까? 어때요?
1: 아무래도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요.
0: 네.
1: 이 하늘소가 이 활동성이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좋아지더라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 가지고 확산되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요. 그리고 하늘소가 활동하는 시간도 기간도 좀 많이 길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로 남부 지역에 많이 분포를 했었는데
0: 네.
1: 제주도라든지
0: 좀 따뜻한 지역
1: 예, 부산 인근이라든지 뭐 울산 이런 쪽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도권 주변의 중부 지역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0: 네.
1: 활동이 좀 많아지고 있는.
0: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당연히 예전과 다르게 방제 방식에도 변화가 좀 있겠네요.
1: 방제도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이제 AI라든지 이런
0: 네.
1: 것 통해서 예측 기술이라든지 또 감염이 될 우려가 있는 그런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계산해서 방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감염된 나무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지금 AI 기술이나 이런 거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AI 기술로 뭐 어떤 방식으로 새로 생긴 건가요? 그거를 감염목을 찾아내는 방식이?
1: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0: 어떤 데이터인가요?
1: 이제 매개충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피해지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감염이 예측되는 범위라든지 일단 한 나무가 감염이 되면 옆으로 확산될 거잖아요. 그래서
0: 네.
1: 그 확산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건지 또 얼마나 위험도가 높은지 어떤 방제 방식이 좀 더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조치 대응법 이런 것들도

0: 정도, 감염 정도가 달라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요?
1: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그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0: 네네.
1: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예. 지난번에 뭐 나무 주사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예방 목적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1: 네.
0: 맞나요?
1: 네. 소나무 재선충은 한번 감염이 되면 다시 소나무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세포들을 죽여서 그거를 선충이 먹기 때문에 다시 그 소나무를 살릴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 목적으로 쓰이는데 왜 예방이 되냐면 일단 먼저 주사를 해놓으면 우리 예방 백신처럼
0: 네.
1: 주사를 해놓으면 선충이 들어왔을 때 확산될 때이 선충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 약재가 소나무 몸 안에 있으면서 그 수체 안에 있으면서 선충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선충을 죽이게 되는
0: 아,
1: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0: 예방주사가 선충을 없애는
1: 예.
0: 주사이군요.
1: 예.
0: 그러면 그 감염목의 몇 퍼센트 감염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1: 그럴 수 있고요. 감염되기 전에도 주변에 이제 피해목이 있으면,
0: 건강한
1: 예,
0: 소나무도요?
1: 건강한
0: 오.
1: 소나무에 대해서, 하는 게더 좋죠.
0: 그렇군요.
1: 네.
0: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재선충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청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기사를 보긴 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지난번에 한번 쭉 정리해 주셨던 것이 많은 도움이 돼서 그걸 토대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동도 굉장히 중요한 이 확산의 원인이더라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세요.
1: 네. 그러니까 그 감염된 나무들을 방제하지 않고 그거를 이동시킬 때 그러면 배개충도 따라가잖아요.
0: 그렇죠.
1: 유충이라든지 이런
0: 나무
1: 것들이
0: 안에
1: 나무
0: 있으니까요.
1: 안에
0: 예.
1: 있으니까. 근데 그 나무들을 이제 땔감 같은 거로 많이 사용하는데
0: 예.
1: 야영장에 이제 캠프파이어나 또 요즘 농촌에 보면 그 땔감을 쓰는
0: 네.
1: 화목 보일러들이 있기 때문에
0: 아.
1: 그런 데다 쓰기 위해서 잘못 이제 이동이 되게 되면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거죠.
0: 근데 이동이라는 게 나무를 배에서 벤 채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숲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이동시켜서 숲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데
1: 네네.
0: 그래도 이게 확산의 요인이 되나요?
1: 거기서 하늘소가 이제
0: 이동하는 거.
1: 성충이 돼서
0: 날아가는군요.
1: 날아가는 거죠.
0: 그래서 앞서 방제 방법 중에 하늘소 자체도
1: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0: 이동하지
1: 거죠.
0: 않도록 하는 것이
1: 예.
0: 중요하다.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지금도 계속 이게 한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되니까 근데 점점 확산세니까요.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실 것 같습니다.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우선 원래 이 재선충이 미국에서 원산이거든요.
0: 네.
1: 북미 지역에. 북미 지역에 있는 소나무들은 안 죽습니다.
0: 왜 그런가요?
1: 저항성이 있어요.
0: 소나무가요?
1: 예. 근데 우리나라 소나무들은 이게 해외에서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거기 때문에
0: 재선충이요?
1: 예,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게 아니고. 그래서 80년대 말에 들어온 거라서 재선충에 대한 이 저항성이 우리나라 소나무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0: 네.
1: 일부 소나무들이 저항성을 보이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저항성 수종들을 모아 가지고 품종 개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선충이 버티는 나무, 소나무를 이제 개발하는 게또 중요한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학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구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네.
1: 친환경 방제. 그래서 DNA라든지 뭐 RNA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는 매개충을 활동을 좀 못하게 숨을 못 쉬게 한다든지 예, 아니면 불임성 있는 매개충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에 친환경 방제하는 쪽.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확산되느냐 예찰이니까
0: 그렇죠.
1: 이런 것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활용하는 것들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 소나무는 아직 재선충의 저항성, 그러니까 면역력이 아직 안, 전체적인 집단 면역력이 안 생겼다는
1: 그렇죠.
0: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일부 소나무가 그 면역력이 생긴 게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면역력이 생긴 그 원인을 아직 못 밝힌 건가요?
1: 저희가 지금 DNA 차원에서
0: 네.
1: 어떤 DNA 차이가 있는지 연구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한 3년 전에 그 소나무 전체에 대한 DNA 지도를 게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국제학술지에다가 발표도 했고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연구 성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런 것들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0: 그런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1: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같이 방제도 하면서요. 예.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리면 무조건 소나무 다 베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한 번 발생하면 뭐 모두 감염된다. 이런 인식을 아무래도 갖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거나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한번 짚어주실 게 있다면 그거 함께 짚어주시고 우리 그러니까 산에 많이 숲에 가시는 분들에게도 혹시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알려주실 거 있으면 네. 그것도 한번 함께 알려주세요.
0: 네. 국민들께서 좀 많이 오해하시는 게 네. 감염되면 무조건 다 베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감염이 없는 곳에 감염이 생기면 그거는 완전히 방지해서
1: 그렇죠.
0: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미 이제 극심 지역 많이 된 곳은 아예 그냥 다 베내고 수종갱신으로 하거나 아니면 관찰하면서 놔두거나 예. 그런 방식을 좀 해서 그 지역에 감염 여건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방제 방법도 결정을 하고 방제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일단 뭐 등산들 많이 하시니까
1: 많이 하시죠.
0: 예.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에도 지금 재선충들이 퍼지고 있으니까 등산하실 때 이렇게 소나무인데 우리 딱 보시면 소나무인지 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소나무인데 좀 벌겋아. 이렇게 뭐 단풍 든 것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제 신고해 주시면 우리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자체에 신고하셔도 되고 산림청에 신고하셔도 되고 지난번에 무슨 앱이 있다고도 말씀하셨던
0: 네,
1: 것 같아요.
0: 네. 저희 앱도 있고요.
1: 앱이 뭐죠?
0: 우리 산림재난 방지 앱인데 네. 거기다가 그 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1: 네, 산림재난 방제 앱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로 다시 올게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6: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9: YTN is FM.
1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5.8도인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7도, 광주 28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한편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 한때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요.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데 작업 여파를 받습니다. 반포대교 목간 지점 4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여의하류 나드목부터 작업 지점을 지날 때까지는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는데 강변북로 역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양방향 비슷한 구간 정체입니다.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 오늘 한미동맹과 경찰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미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일부 제한이 거듭 확인되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정보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 준수를 강조한 만큼 외교 안보 라인의 책임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견제 장치와 수사 공백 우려 등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검찰 개혁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을 두고 논리나 관역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대통령과 당을 공격해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데는 이런 답답함이 깔려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에만 116건을 이번엔 열흘 남짓 만에 60건 넘게 SNS 글을 올렸는데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도 없다면서 낮에는 가족 골프 치고 밤엔 SNS 하기 바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전환하라는 국민 목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편만 긁어주는 게 무슨 소통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석방 요구 논란이 불거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가석방을 신청할지 등에 대한 결론을 내일 내립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YTN과 통화해서 내일 정오쯤 변호인단이 모여 가석방과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재심 청구 여부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정확한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지난 8일 국산 극초음속 80 비행체 최초 시험 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2년여 동안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에 내린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2% 정도로 확대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나온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5.85%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하던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우발적 살인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고 범행 뒤 강원도 양양을 간 이유는 바람을 쐬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혼, 혼인 무효 소송을 둘러싼 감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 속에도 관객 300만 고지를 밟았습니다. 제작사 하이브 미디어 코프는 암살자들이 오늘 오전 관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봉 20일째 달성한 기록으로 올해 개봉한 우리 영화 가운데 다섯 번째로 3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에는 10월 중순 가장 포근한 아침이었는데 한낮에도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7도, 대전과 전주 29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3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7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50mm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혹시 디저트 사려고 새벽부터 가게 앞에 줄을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 간식을 사기 위한 오픈런이 한창입니다. 과일과 요거트 크림을 꽉 채운 이것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더니

최근에는 세계적인 초콜릿 브랜드까지 생과일과 초콜릿을 넣은 제품을 내놨는데 새벽 5시부터 줄을 섰는데도 1시간 반 만에 그날 대기가 마감됐다는 후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인기 비결은 바로 입안에서 쭉 늘어나는 쫀득한 식감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시험 보는 날 딱 붙으라며 엿과 함께 선물하던 우리 전통 간식이 요즘 MZ세대 최애 디저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얗고 말랑한 겉피 안에 달콤한 과일을 품고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찰밥. 2번, 찹쌀떡. 3번, 찹쌀꽈배기. 4번, 찹스테이크. 1번 찰밥, 2번 찹쌀떡, 3번 찹쌀꽈배기, 4번 찹스테이크.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뭘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전통 간식이죠. 쫀득쫀득하고. 맞아요. 예전에는 학생들, 수험생 특히 수능 시험 보는 날, 예전엔 엿을 많이 선물을 했고, 그리고 이것도 많이 선물을 했고, 요즘에는 좀 선물하는 그 항목들이, 선물 항목이 많이 다양해진 것 같기는 하던데, 아마 요즘에도 이거 많이들 선물하실 거예요. 뭘까요? 아, 요즘에는 원래 그 안에 이렇게 단, 아, 파치, 그쵸? 들어있는데, 요즘에는 과일, 달콤한 과일을 그 안에 넣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디저트로 파는군요. 근데 새벽부터 오픈런. 새벽 5시에 줄을 서기 시작해서 1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오전 7시 전에 끝난다는 거잖아요. 대기가 마감되는 겁니다. 인기가 진짜 많네요. 뭘까요?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이 전통 간식, 우리의 전통 간식, 요즘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는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을 함께 보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빌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898번님이 추운 겨울밤에 소리가 그립네요. 네, 이거죠. 맞죠? 예, 이 멜로디 맞죠? 저도 오랜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약간 음을 잘못 잡았습니다. 3753번님이 대기가 781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살려고요? 아침에 오픈런 때 대기가 780명 넘었었다고요? 이야, 어디요? 뭐 집집마다 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와, 이거 사신 분들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를 하신 거네요. 와, 9827번님, 쫀득쫀득하지요. 예, 맞습니다. 쫀득쫀득하죠. 1600번님은요. 24학번 딸이 딸기 넣은 이것을 줄 서서 사와서 먹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한 걸 뚫었네요. 경쟁률. 예? 대기가 781명이면, 물론 지금 여기 그분이 문자 주신 건 아니지만, 경쟁률이 몇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사시고 남은 대기가 781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781대 1이었나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진짜.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5034번님은요. 삼수해서 저는 이거 싫습니다. 세번다 이거 받으셨어요? 아, 그러면은 선물 주시는 분들이 좀 선물을 바꿔주셨어야죠. 예. 그쵸. 그렇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것을 느끼는 그 추억, 그 감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6367번님, 우리 마로랑 동물병원 대기 중에 문자 보내봅니다. 마로 아픈가요? 마로 얼른 나아라. 예. 동물병원 대기하시다가 요거 지금 YTN 라디오 FM 94.5MHz 듣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들으신다면 저희 YTN 라디오 앱으로 듣고 계시겠네요.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가요? 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이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947번님은요, 저 이거 급히 먹다가 목에 걸려 고생 꽤나 했네요. 큰일 납니다, 진짜.
이런 거 드실 땐 특히 쫀득쫀득한 거는 맛은 있지만 급하게 드시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음료 같은 거, 물 이런 거 같이 드셔야 돼요.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진짜.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우리의 전통 간식이에요. 예전에는 시험 보는 날 엿을 사줬죠. 딱 붙으라고. 그리고 이것도 함께 선물했었습니다. 쫀득쫀득해서. 근데 요즘에 MZ세대들이 이 디저트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줄 서서 산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과일 같은 거를 넣어서 만드나 봐요. 1번 찰밥, 2번 찹쌀떡, 3번 찹쌀꽈배기, 4번 찹스테이크.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나갑니다. 하하와 10cm가 부릅니다.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제목이 오늘 정답이거든요. 노래 들어보시죠. 그대는 찹쌀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위급한 순간에 버튼 하나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지원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이름들로 불려서 서울시가 이름을 통합했는데요. 서울안심벨입니다. 지금 신청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양성평등 담당관 김문주 주무관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서울시 양성평등 담당관 김문주 주무관입니다.
0: 서울시의 안전지원 물품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이번에 새로운 명칭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서울시엔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3종의 안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을 위한 안심 헬프미, 소상공인을 위한 안심 경광등, 그리고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 안심벨인데요. 사업별로 이름과 이미지가 제각각이라서 서울시가 시민들이 하나의 안심 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있게 지난 9월 서울 안심벨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안심벨은 안심헬프미에서 동행안심벨로,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심벨은 안심경광등에서 소상공인 안심벨로, 그리고 초등학생용 안심벨은 기존과 명칭이 동일한 초등안심벨로 이용 대상의 안심벨을 붙여 통일감 있게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0: 안심벨로 통합이 된 겁니다. 지난 9월에 서울안심벨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이 됐어요. 이 안심벨,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하는 거예요?
1: 동행 안심벨과 소상공인 안심벨은 벨을 누르면 경고음이 울려 주변에 위험을 알리고, 그리고 즉시 긴급신고가 관제센터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요. 또 보호자 최대 5명에게 실시간 위치도 문자로 전송됩니다. 그런데 초등안심벨 같은 경우는 신고 방지를 위해서 경고음 기능 위주로 제작되어 주변에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동행 안심벨이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시는 게 소상공인 안심벨, 그리고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게 초등 안심벨인데, 동행 안심벨, 소상공인 안심벨은 경고음이 울려서 주변에 일단 알리고 긴급 신고로도 이어지는 이런 형태고, 초등 안심벨은 경고음 위주로, 그래서 주변에서 빨리 그 아이가 위험한지를 알아서 도와줄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됐다는 건데요. 신고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24년부터 현재까지 약 63만 개의 서울 안심벨을 지원했는데, 휴대폰 잠금을 풀고 신고 메뉴를 찾아서 전화 거는 과정을 버튼 하나로 줄인 간편함 덕분에 동행 안심벨과 소상공인 안심벨의 경우는 약 6천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0여 건은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가해자 경고, 적금 금지 처리, 또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최근 30대 여성의 신고 사례 중에 저녁 시간에 그 여성분이 동행 안심벨을 눌러 신고를 했고, 관제사가 신고자와 통화 연결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신고자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멀리서 남성 목소리만 들리는 상황이어서 응급 상황으로 판단한 관제사가 관제센터에서 합동 근무 중인 경찰관을 통해서 지구대에 연락해서 현장 출동을 했고요.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남성을 임의동행 조치하고 접근 금지 조치를 하면서 안전하게 상황이 마무리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여성이 집에 혼자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어 동행 안심벨을 눌러서 신고를 했는데, 관제사는 신고자와 통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상황을 공유했고, 경찰 도착 후에 스토커는 주거침입 미수로 현행범 체포해서 상황이 종료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고 건수 대부분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안심벨을 통해서 조기 상황을 차단할 수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0: 초등 안심벨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 초등생들 안심벨이 있고,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벨도 있는데, 동행 안심벨. 특히 혼자 사는 분들, 또 청소년, 또 여성, 이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동행 안심벨을 사전 신청 받고 있는데요. 기능과 디자인을 대체적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0: 지금 동행 안심벨 사전 신청을 받고 있군요.
1: 네.
0: 동행 안심벨 기능이 어떻게 개선됐나요?
1: 우선 디자인의 경우는 스마트폰처럼 늘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그립톡 또는 키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꿨고요. 불필요한 실리콘 커버는 제거해서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위급 상황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경고음 기능을 100dB에서 120dB로 강화해 신고와 동시에 위험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효과를 좀 높였고요. 그리고 기능 측면에서도 안심이 앱과 연동되는 연동형과 그리고 디지털 기기 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앱 연동 없이 경고음만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비연동형 이렇게 두 가지로 집약해 이용자 편의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예, 동행 안심벨 지금 신청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1: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동행 안심벨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서울 내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런 분들은 신청 시에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부되는 물량은 연동형 4만 5천 개, 비연동형 1만 개로 총 5만 5천 개를 지원하고 시청은 물량 소진 시까지 받을 예정인데요. 여성, 청소년, 장애인, 1인 가구 등 안전에 취약한 사회안전 약자의 경우는 무료로 지급되고 일반 시민의 경우는 7천 원을 지불하면 안심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동행 안심벨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탄생육아 몽땅 정보통 그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양성평등 담당관 김문주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합니다. 11시까지,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0분 동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 또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시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SAT를 한 번 더 내드리고 여러분 사연 보겠습니다. 예전에 특히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떡 붙으라고 엿을 선물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오늘 정답인 이것도 선물 많이 했습니다. 쫀득쫀득하기 때문이죠. 우리 전통 간식인데요. 요즘에 MZ세대들의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얗고 말랑한 커피 안에 원래는 팥이 들어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안에 달콤한 과일을 많이 넣는데요. 그래서 이 간식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아침 새벽부터 줄을 서더라. 아까 청취자분의 경험담에 따르면 그 대기가 781명이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찰밥, 2번 찹쌀떡, 3번 찹쌀 꽈배기, 4번 찹스테이크.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은 보기 4개가 다 맛있는 것들입니다. 뭘까요? 0001번님이요. 50년생인데요. 처녀 시절에 종로 2가에 있는 이것 파는 집에서 만남을 가졌지요. 만나던 친구가 보고 싶네요. 요즘에는 카페에서 많이 만나죠. 친구 만나거나 이럴 때 밥을 먹는 게 아니라면 예전에는 이것 파는 집에서 만나셨군요. 하긴 옛날에는 빵집에서도 많이 만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실 때마다 이야기 들으실 때마다 옛날에 만나던 친구가 진짜 생각나시겠네요. 0120번님은요. 저는 찰밥을 자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찰밥이 몸에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1918번님이요. 설마 노래 가사에 나오는 부대찌개, 해장국에 과일이 들어가진 않겠죠? 라고 하셨는데 앞서 그 힌트송 저희가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제목을 얘기 안 하고 바로 이제 하하 10cm가 함께 부릅니다 하고 딱 노래를 소개하는 순간 바로 첫 부분에 가사 첫 부분에 정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음식이 있었는데 부대찌개, 예, 과일 뭐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장국에 과일 넣을 수도 있죠. 색다른 맛이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정답을 알아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역시 슬기로우신 우리 청취자분. 3235. 아, 고3 때 선물 받은 걸로 아빠한테 생색 냈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 이야기 듣고 보실 때마다, 드실 때마다 아버지 생각나시겠네요. 그죠? 음식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만의 사연과 추억이 다 있죠. 0898번님은요. YTN 라디오 팬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예, 좀 늦으셨네요. 네. 좀 늦으셨어요. 예. 앞으로 많이 들어주세요. FM 94.5MHz입니다. 와, 3053번님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460번님은요. 먹는 순간 사르륵 녹고 과일의 단맛이 입안 가득 너무 맛있어요. 예전에 밤마다 메밀묵 추억이 생각나네요. 이분은 메밀묵까지 덧붙여주셔가지고 더 힌트가 되겠네요. 맞아요. 요즘에는 이런 외침을 듣기가 힘들어졌죠. 꽤 오래됐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밤에 이 외침을 들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그쵸 서서히 사라졌죠. 추억의 외침이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우리의 전통 간식입니다. 시험 보는 날 딱 붙으라고 엿과 함께 선물하던 것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새로운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얗고 말랑한 커피 안에 요즘에는 달콤한 과일을 넣어서 만드나 봐요. 1번 찰밥, 2번 찹쌀떡, 3번 찹쌀 꽈배기, 4번 찹스테이크.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7: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지난 12일 대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8명이 다쳤죠. 사고 당시 현장에는 어르신 66명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특히 이 사고 건물이 1994년에 지어졌습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었다는 거죠. 법정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 또 비슷한 사고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 필요할지 알아보죠. 서울대 건축학과 홍성걸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이번에 천장 무너져 내리는 사고, 건축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1: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그 오래된 건물이 이제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고 비슷하게 준 사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천장뿐만 아니라 이제 예벽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온도 변화가 이제 급격히 있으면서 그런 아주 디테일한 데서 큰 사고도 줄 수 있을 거라는 경고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노후 건축물이 많은 상황에서 이건 하나의 경고다. 네. 그러면 이 경고를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다행히 현장에 어르신 66분 계셨는데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제 물론 부상자 있고 병원에 가신 분 계시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그나마 이렇게 피해가 좀 큰 대형 사고가 아닌 좀 적을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1: 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이제 건물이 이제 구조체가 있고 이제 구조체 아니고 이제 지금 이런 천장 같은 걸 이제 비구조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위험 정도가 낮은 상태고, 또 이제 이게 무너졌을 당시에 이제 다른 물건들이 있어서 뭐 책상이나 아니면 뭐 받침대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충격으로 떨어지면서 공간을 마련해 줘 갖고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그나마 뭐 피해가 적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떨어진 것들이 대부분 이제 텍스 같은 거라 이제 충격 같은데 약한데 이제 그 프레임이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뾰족뾰족한 거는 좀 더 위험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0: 텍스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죠?
1: 우리 이제 위에 천장 딱 보시면 이제 하얗게 돼 있는 그런 석고보드, 그걸 이제 텍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거는 뭐 가볍고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철골이라고 이제 경량 철골재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떨어지면 이제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텍스 떨어지고 그 다음 게 떨어지고 그 위에 이제 그 달대라고 있어요. 이게 매달려 있는 게 슬래브 콘크리트 안에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우리 그 에어컨 같은 거 매달 수 있게끔 그 90cm 간격으로 그게 다 달려 있는데, 다행히 그게 떨어진 게 아니고 거기 이제 그 2차로 있는 그 경량 골조로 만든 거, 그게 이제 그 천장 부재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클립이 아마 이탈되거나 그게 느슨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구조체와 비구조체가 있는데, 지금 무너져 내린 건 비구조체라 그나마 위험 정도가 낮았다. 그러면 구조체라고 하면 무슨 철골재 이런 게 무너져 버리면,
1: 그렇죠.
0: 그건 구조체인 거고, 그건 굉장히 위험이 커지는 거고요.
1: 네, 그 자체는 이제 건물 자체에 뭐냐면 붕괴로 되는데, 뭐 지진이라든가 뭐 바람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될 수도 있는데, 있는 건물이 보통 뭐 별안간 저런 사고 일어나는 탈락 사고는 대부분 이제 비구조체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그 무시할 수 없는 게 뭐 우리가 이제 그 길거리 가다가 건물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벽에다가 뭐 벽돌 같은 거 했던 게, 그런 거 큰 사고 나죠. 그 가끔 이제 뭐 그런 사고가 있어서 자동차 파괴되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상.
0: 그렇죠. 네. 아까 뭐 텍스라든가 뭐 천장 마감재라든가 이런 게 이걸 연결하고 있는 클립이 빠졌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실제 그게 현장 감식에서 밝혀졌다고 하던데, 사실 이게 클립이 빠지면, 서로 연결하고 있던 게 빠지면 이게 원래 우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1: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르르 무너지면 이제 도미노라고 합니다. 도미노 현상이라고.
0: 네.
1: 근데 이제 그게 뭐 한두 군데 하면 그 부분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이번 사고도 보면 광범위하게 떨어진 이유가 이제 오래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정확한 이제 리포트를 못 받아봐서 그런데 위층에서 뭐 잦은 진동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누수가 있어서 그 해당 부위가 녹슬어도 이제 그런 그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게 신경 써갖고 여기 녹슬었다 아니면 이거 다시 뭐 고쳐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저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구나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확률이 높습니다.
0: 네. 맞아요.
1: 예.
0: 노후화 건축물이 우리나라에 많아서 하나의 경고로 예. 처음에 예. 봤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예. 이게 30년도 넘은 건축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노후가 됐을 것이고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처음부터 설계됐을 때부터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거나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다거나 지금 이런 거가 밝혀지지는 않았나요?
1: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점점 뭐 이렇게 건물 쓰다 보면 그 에어컨도 옛날에 천장에다 붙이지 않았잖아요.
0: 맞아요.
1: 그죠? 네. 그러니까 서 있던 거. 그러니까 천장에 붙이면 어느 정도 또 이제 무게가 또 증가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무게보다 증가돼서 사고 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게 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온도 변화 때문에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게 느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간격에서 얘가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뭐 한쪽으로 밀어놨다든지 또 나사도 또 풀리거든요.
0: 네네.
1: 잦은 진동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사용자나 아니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천장을 매번 보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뭐 쌓여갖고 이런 사고가 났는데 아무튼 뭐 좋은 경고 아니면 경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다행히 네. 인명피해가 네. 크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네.
0: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보면 결국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만들어진 지 오래 지나서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이 점점점 무게도 점점 하중을 받고 이러니까 이제 틀어지고 이래서 결국은 무너져 내린 이제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런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근데 결국에 보면 이제 민간이 그 어떤 규정이 없고 그러면 돈 들여서 안 하거든요. 자기 돈 들여갖고 이게 조사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눈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뭐 더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그거 하려면 다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0: 네.
1: 거의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지진 같은 거 뭐 또 바람 같은 거에서 그 이걸 안전 한지 안 한지 조사하는 걸 보통 뭐 안전 점검이라 그러는데
0: 네.
1: 그거 하는 데가 공공 건물 아니면 학교 건물 뭐 그런 건물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강제적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민간 건물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건물 건축주라든가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 인식이 높지 않으면 대부분 안 합니다.
0: 그러면 이번에 네. 법정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1: 네. 네.
0: 규모가 아무리 커도 민간이면은 이게 해당이 없는 거예요?
1: 아니요. 크면 해요.
0: 그렇죠.
1: 크면 이제 네. 크면 하는데 여기 이제 거기에 범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벗어난 건물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다중 용도라거든요. 다중이라는 게 뭐 인원수가 많은 거. 근데 이제 이게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0: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고 네. 앞서 우리나라가 노후 건축물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각지대를 점점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1: 제도적으로 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려면 뭐 세제를 뭐 그가 있으면 깎아준다든지 한번 점검을 해서
0: 아하.
1: 그런 어떤 융통성 있는 그 행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안 하면 다 안 하니까 누가 돈 들여서 하겠어요. 요새 뭐 그 건물이 다 비어 있고 또 점점 뭐 인구도 줄기 때문에 옛날같이 뭐 건축주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점들이 즐거워서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유인책으로 그렇게 하도록 무조건 뭐 세금 그러면 그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좀 깎아주고 그래서 그런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하, 그러니까 제도상의 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네,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유인책을 네.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그렇죠.
0: 이 말씀을 네. 해주신 거고 네. 앞서 다시 그 건물 이야기를 해보면 2층 천장 마감재가 무너졌잖아요. 네. 이러면 이거는 건물 전체가 지금 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 건물이 그러니까 사용할 때 위험한 비구조체이기 때문에 네. 뭐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전문가죠. 근데 그때 이제 천장 같은 그 비구조체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거기 사용하게 되면 점검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을 다 할 필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주나 거기에 붙는 그 조사 대상 그걸 하시는 분들이 네. 그거를 이제 잘 점검을 해서 또 뭐 고친다든가 단지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또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진 않아요.
0: 그렇군요.
1: 실제는 예.
0: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도 한동안 비어 있었대요. 그러다가 네. 최근에 한 업체가 임대해서 판매 행사장으로 사용을 해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건물이 장기간 비어 있다는 이야기는 관리가 그동안 없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용도가 네. 바뀌어서 다시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럴 때는 뭐 별도의 안전 점검 받아야 된다. 뭐 요런 규정도 없나 보죠.
1: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중 시설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 수가 많은 사용자가 많으면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뭐 나쁜 경우에 이제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몇 명 이상 되면 이렇게 받아라 뭐 그런 쪽에 어떤 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이런 뭐 중규모의 이런 데에서는 법적으로 큰 저기 대상이 아니에요.
0: 그렇구나. 그럼 예, 법적으로는 예. 큰 대상이 아니지만 예. 이제 전문가로 보실 때 그런 예. 경우는 이런 거는 사전에 이제 다시 용도 바꿔서 사용할 경우 이런 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게 좀 있을까요?
1: 아 좋죠. 뭐 조사하면 좋은데 지금 그거를 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네. 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책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기를 줘야 돼요. 당근이랑 네. 그다음에 채찍을. 그렇지 않고 이거를 다 일제히 조사하라. 30년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돌려보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그런 적이 생기고 실제 세도 안 나가는데 그걸 조사하기 전에 이제 사용하기 전에 얼마 되면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한 비용은 또 그 세입자라든가 아니면 네. 사용자가 부담되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진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공공 건물이 아니고 이런 그 사적인 그 일반 건물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까다롭습니다. 하기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네, 아까 네. 세금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게 있어서 근데 이건 자꾸 이제 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0: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고.
1: 네, 계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걸 자꾸 이제 건축주들한테 꼭 이거를 1, 2, 3번, 4번에서 이건 꼭 체크를 해서 세를 주면 좋겠다. 거기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뭐 나중에 민간 차원의 보상 문제도 생기니까 네. 그래서 그걸 자꾸 인식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죠. 현재로서.
0: 굉장히 교수님께서는 네.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1: 네, 예.
0: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필요.

0: 민사, 형사상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법적인 거 하더라도 결국에 보면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밖에 없어요, 지금.
1: 감시 결과가 추가로 보도된 게 있어서 이걸 좀 보면 판매 업체 측이 행사 준비하면서 천장에 조명을 달았대요. 추가로 없던 거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명 달은 것이 이번에 무너져 내린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0: 조명 자체는 무겁지 않은데 그걸로 인해서 그 공사하면서 뭐 나름대로 이제 충격을 줬다든가 가만히 있으면 뭐 무너지지 않을 게 다른 층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우리가
1: 충격이
0: 원
1: 달면서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
0: 왜냐면 공사하면서 뭐 땡기기도 하고 뭐 줄도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뭐 나름대로 뭐 조금 풀려져 있는 게더 풀려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원인이 어떻게 보면 오래된 건물이 주 원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끝에 이제 방아쇠 비슷하게 그런 이제 트리거링 역할을 해갖고 그게 무게를 좀 증가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1: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거는
0: 아니면 100에서 100일 넘어갈 때그 고기에 있었던지도 몰라요. 그게.
1: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거는 뭐그 예를 들어 100에서 무너진다 그러는데 그 100점 얼마를 준 거죠, 사실은.
1: 아하, 그러니까 그
0: 분기점에서.
1: 한계선에 있던 것을 넘어버렸다. 이 조명 달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하게 좀 원인을 밝혀야 될것 같고, 만약에 그게 영향을 미쳤다면 뭐 추가적으로 또 이제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제 보도는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상당히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앞서 민간에서는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안전점검을 할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노후 건물입니다. 근데 노후 건물을 내가 이제 뭔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벽에 균열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를 봤다. 그러면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0: 그렇죠. 이제 벽이 원래 있는 구조체가 뭐 균열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외벽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벽돌도 붙이고 타일도 붙이고 또 유리도 붙이는데 그 붙여놓은 게 이제 원래 구조체에다가 붙이려면 모르타르드라는 것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 앵커도 들어가는데 그게 앵커 같은 경우에 이제 철물인데 그게 오래되면 이제 녹슬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서울도 그렇고 대부분 고층 건물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판넬이라 커튼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부식되면 그게 떨어지면 엄청난 그큰 사고 나죠. 그래서 뭐 그게 좀뭐 비구조체라고 옛날에 좀그 안전에 대해서 좀 사각지대인데 그거를 뭐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 지도를 통해서. 그거 이제 점점점 증가합니다. 그 확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보면 경종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오래된 건물들 주변에 여러 가지 안전 조치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요번에 있는 사건을 좀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1: 이번에는 상가였습니다. 상가였지만 사실 빌라라던가 아파트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이건 좀 어디 뭐그 단체 건물이라면 그 관리하는 사람 혹은 뭐 지자체에 뭐 신고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점검 해달라라고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0: 징후는 뭐 콘크리트 건물이면 뭐 균열 같은 거, 금이라고 그러죠. 금 같은 것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철제로 된 거는 이제 녹슬는 부위가 좀 심하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또 아니면 뭐그 교량 같은 경우면 이게 저번에도 서울 그모 교량 같은 게 단차가 많아갖고 또그 조사했었잖아요. 뭐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그런 거 시민들이 신고해주면 굉장히 좋죠. 이게 전문가가 뭐 일일이 그볼 수는 없고 또 관리하는 분들이 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또 일반이 봤을 때는 또 이게 또 다른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라 그런 거는 뭐 신문고 통해서 아니면 그 행정부처에다가 요새 뭐그 SNS

0: 될 수도 있으니까
1: 네.
0: 그 다시 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그 일방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앞서 인터뷰 중에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끝으로 한번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후 건축물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됐다.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가장 시급한 과제 하나만 짧게 짚어주시죠.
0: 그러니까 뭐 우리 도심지에 있는 오래된 건물 A벽에 그 말하자면 A장 판넬 같은 거그 자체도 굉장히 그 똑같은 노후화로 탈락되거나 그 걸어다니는 인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꼭 점검할 수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행정 조치를 통해서 저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이상입니다.
1: 지금까지 서울대 건축학과 홍성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네, 오늘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요. 9827번님이 이거 안 했거는 빼먹고 쫀득한 건 친구 이제 붙여놓으면 안다가 엉덩이 가루 묻던 생각이 나네요 라고 하셨는데 가루 맞아요. 오늘 가루가 굉장히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왔네요. 오늘 정답은 찹쌀떡이었습니다. 0377번님 올해 아들이 고3입니다. 철석같이 붙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시험 잘 보셔가지고 원하는 성적 받고 원하는 대학 붙을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1198번님은요. 저희 때는요. 교문에 엿을 많이 붙였는데 시험 끝난 후 학교 경비님들이 이 엿을 떼냐고 고생했지요. 그래도 그 시절이 그립네요. 찹쌀떡과 함께 엿을 많이 붙였었죠. 오늘 정답은 찹쌀떡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첨된 분들은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날이 흐립니다. 오후에 내륙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소나기라서 갑자기 쏟아질 수 있어서 우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오고요. 양은 더 늘겠습니다. 5에서 40mm로 예상되고 제주 산지는 20에서 70mm의 비가 올 텐데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4차로 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데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째 진행 중이라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방향은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공사 중입니다. 원효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5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이고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군자교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마장에서 퇴근 가는 길 1차로에도 작업 구간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했고 모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방위성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오전 9시 26분쯤 발표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이어 오전 9시 40분쯤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통해 우리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회의에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조치 사항도 다뤄졌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계속 비판하는 건 문제라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이 아닐지 감찰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본인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건 감찰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SNS에 중수청 첫 감찰 대상으로 임 청장을 지목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겁니다. 이어 과거 검찰에서는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고 집단 행동을 용인해줬지만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서까지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권한 확대가 아닌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해 국민이 맡긴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견제, 협력관계를 촘촘히 다져나가고 새 제도 시행 초기에 드러나는 문제는 감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의 임대주택을 매년 14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가 공급하는 주택에는 건설형과 매입형, 전세형이 포함되며 올해 공급 목표는 건설임대 1만 천여 호와 매입임대 2만 6천 호 등 7만 5천 호입니다. LH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150만 호를 돌파했다며 주거비 부담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을 통해 가구당 매년 486만 원 정도의 주거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 불균형 우려가 크다며 취약차주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행 국감 업무 현황 자료에서도 단기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며 금융권 가계 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와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대회뿐 아니라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명에서 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채용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며 10월 초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집계된 우리 수출액은 26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수출 액수는 1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9%가 증가해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업 해외 수주를 지원하도록 3조 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 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진출 사업 연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과 건설, 유지 보수가 포함된 패키지형 수주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고부가 가치 투자 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고려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체계를 정부 간 협력 등 국가, 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해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강한 가을볕이 더해지며 서울 27도, 대전 29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대구와 부산 27도가 예상됩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도 쏟아질 텐데요. 양은 5에서 10mm 정도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일부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밤이면 서울 등 서쪽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70mm로 제법 많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8: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벌어진 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시죠? 당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또 기부도 하고 그랬는데 피해 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기금 약 2,8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당시 피해 복구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랑의 열매로부터 지역발전기금 약 2,90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쯤 지역사회에서 재단과 협동조합이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감사 결과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임직원 월급 등 운영비에 기금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랑의 열매는 2023년 남은 배분금 환수를 통보했지만 두 단체가 불복했습니다. 이에 사랑의 열매는 해당 재단과 협동조합에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재단에 약 1,001억 원을, 협동조합에는 약 1,850억 원을 사랑의 열매에 반환하라고 명령했죠. 해당 판결 소식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랑의 열매가 단순히 모금과 배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분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이문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내려지면서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둔 여권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를 놓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0: 네, 김재용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여권 내부가 아직도 시끄럽네요.
1: 네, 이문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까지 나온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아침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표는 공직자는 자신의 역할에 맞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인사들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논리와 비판 대상을 계속 바꾸면서 대통령과 당을 공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이제 그 노력의 임계점이
0: 김민석 민주당
2: 달하고
0: 대표입니다.
2: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문정 총장의 경우도 저는 이미 그런 취지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1: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임 청장뿐 아니라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공직 기강을 세우려는 감찰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과거 검사들의 집단 반발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강하게 반대했던 점도 청문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수요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여권 내부의 이견은 계속 분출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앞서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원 권한을 잃더라도 계속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내일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0: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를 놓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1: 네, 그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관심사는 골프와 SNS밖에 없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과거 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을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점을 거론하면서 골프장에 있었던 건 직무 포기냐고 비꼬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상가 천장이 무너져 어르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가족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합니까?
1: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휴일 일정을 이용한 정치 공세라며 맞받았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이 사고 보고를 받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구조와 수습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민간 골프장이 아닌 군 체력 단련장에 있었고 언제든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엄호했습니다.
0: 네, 오늘 국정감사 2주차 첫날입니다. 최근에 여야 공방이 가장 치열한 법사위도 열리고 여러 상임위가 열리던데요. 어떤 쟁점들이 있습니까?
1: 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법사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감사원의 답변을 바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력금 지급 관여 여부와 억대 와인 구매 의혹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도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 과거 감사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가 달라진 경위를 따지며 당시 감사의 정당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재척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최근 이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논란을 거론하며 방통위원장 시절에 불법 운영을 감시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앉아있을 수 없다고 재척과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검토 결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맞섰습니다. 이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간 것에 대해 봉화군의 세 차례 원상 회복 명령에도 묘소가 그대로였다며 대통령이 왕이냐며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
5: 네, 경찰청입니다.
4: 네, 국정감사 오늘 오전부터 계속 진행 중이죠?
5: 네, 그렇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닌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중수청,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의 난타전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 이후 중수청과의 관할 문제 등 여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고요.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로 경찰에 대한 견제가 느슨해지고 수사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4: 네,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5: 네, 맞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지만 이딴 논란으로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발생한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 또 사건 암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 사건 등 유력 정치인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재명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장기 공석도 쟁점인데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행체제로 가는 이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는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4: 가석방 요구 논란이 불거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가석방을 신청할지 등에 대한 결론을 내일 내립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 정오쯤 변호인단이 모여서 가석방과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재심 청구 여부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하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처음부터 장모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자세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6: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경기 분포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대 남성 김모 씨가 50대 장모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대 아내를 차에 태워 납치한 겁니다. 이후 김 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 양양군까지 200km 가까이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아내를 버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주 7시간여 만인 낮 12시 40분쯤 양양 야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4: 예, 김 씨가 범행 이유를 밝힌 게 있습니까?
6: 네, 어제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살해와 납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소송 과정에서 쌓인 악감정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장모를 노린 것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로 향한 건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예정에 없던 살인의 당황에 멀리 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그런데 김 씨가 이미 앞서 경찰 수사선에 올라 있었다고요?
6: 네,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김 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다고 신고했습니다. 9월 초까지 피해자 조사는 3차례 이루어졌지만 정작 김 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부터 집행하려던 경찰 계획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김 씨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무위에 그쳤고요. 지난 6일엔 자택을 찾아갔지만 김 씨가 집에 없어 휴대전화를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이후 전화로 연락이 닿은 김 씨는 내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지만 이틀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4: 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이 여부도 논란이죠.
6: 네,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난 8월 말쯤부터 김 씨를 주시해 왔습니다. 김 씨 부부를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신청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뒤엔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김 씨에 대한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이 조치 연장을 신청했지만 김 씨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0: 대구 상가 건물에서 실내 천장이 무너져 30여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원인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행사를 했던 업체가 조명을 추가로 설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업체 관계자가 입건됐다고요?
7: 그렇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판매업체 관계자 한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10일 사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생활용품 판매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천장 마감재와 이걸 받치는 틀이 함께 무너지며 일어난 걸로 파악됐는데요. 감식 결과 마감재에는 석고보드나 합판 등을 덧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업체 측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조명을 추가로 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건물이 1994년에 지어진 점을 고려해 낡은 천장이 이런 추가 구조물의 무게를 버티지 못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잔해 등 증거물을 두 상자 정도 확보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또 사고 현장을 비추는 영상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밀 감식 결과는 2주쯤 뒤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0: 네, 당시 상황을 보면은 60여 명이 행사장에 있었고 그리고 부상자 대부분이 고령층이어서 자칫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죠.
7: 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생활용품 판매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안에는 66명이 있었는데 대부분 60대 이상이었고 이 가운데 38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았지만 18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5명은 입원했습니다. 이런 판매 행사는 오래 비어있던 건물을 짧은 기간 빌리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 장소인 건물 2층도 1년 7개월 정도 비어있던 상태였고 면적이 작아서 정기 안전점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행사를 열 때 안전 상태를 확인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4: 북한이 9일 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며 9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이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통해 우리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회의에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조치사항도 다뤄졌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흘 연휴가 지난 뒤 첫 증시 개장일에 코스피는 장중 6,400대로 내려가는 등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8: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4: 네, 지금도 코스피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까?
8: 네, 오늘 코스피는 0.72% 내린 6,578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지난 6일부터 4거래일 연속 약세인데요. 장중 지수는 6,417선까지 떨어지는 등 6,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오전 11시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 반도체 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6만 5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SK하이닉스도 164만 8천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1에서 2%대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76% 내린 885선에서 개장해 3%대의 약세를 보이는 등 낙폭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11시 기준으로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 우위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쯤 1,336.4원으로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10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배럴당 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2.14 근처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4: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10월 중순 최고 기록을 새로 쓴 가운데 한낮에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때늦은 더위는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고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도 10월 중순답지 않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9: 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19.9도로 10월 중순 기준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1907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인데요. 어제 낮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최고 기록이 새로 쓰인 겁니다. 최근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데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영향인데요. 한낮에도 서울은 29도, 전주와 정읍은 30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곳곳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때늦은 고온 현상은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내일 17도에서 모레 10도로 하루 만에 7도나 떨어지고 낮 기온도 21도에서 19도로 내려가겠습니다.
4: 네, 비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는 호우특보가 내려졌다고요?
9: 네, 현재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때 시간당 45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시간당 강수량이 10mm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70mm, 수도권과 호남, 영남 등 내륙에도 지역에 따라 5에서 최대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지만 몇 분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정치고수 두분 나오시는 날이죠.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지웅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여권 내부는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1: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친윤이 친윤을 부른다고. 지금 김지영 친윤을 불러오니까 또 친윤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렇게. 계속 친윤 검사 컬렉션입니까, 중수청이?
2: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것인 겁니까?
3: 최근 이 대통령은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더 문제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4: 김지웅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국민스러운 일에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극심한 논란이 예상되고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제가 정성호 장관님한테 이 정도 되면 개청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로 제가 항의 메일을 보냈어요.
5: 윤 장관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들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3: 이제 시선은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당일까지 법률권 내 이견을 쉽게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0: 네, 보시는 것처럼 여권 내부가 부글부글 거리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중수청 감찰 지시 1호가 임은정 청장이 됐어요. 다소 좀 황당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요.
6: 그렇죠. 이제 예. 개청하자마자 뭐 감찰관도 아직 임명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감찰 규정도 아직 없다고 하는데 그만큼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의 행위가
0: 예.
6: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고
0: 대변인입니다.
6: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게까지 뭔가 대항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가 없었을 겁니다.
0: 예.
6: 임은정 전 검사죠. 지금 수사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0: 예.
6: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0: 이게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6: 예,
0: 아직 중수청장. 예.
6: 워낙에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이 정치권 검찰 관련 이슈에 계속 등장하다 보니까
0: 예.
6: 스스로가 어떤 중앙 공무원이라는 생각보다는 정치인에 가깝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인의 생각을 뭐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국민 전체를 보고 일해야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맞느냐는 지적을 분명히 이제 뭐 많이 들었을 텐데
0: 예.
6: 본인의 고집을 너무 밀고 나가니까 아마 장관 입장에서는
0: 예.
6: 도저히 참을 수 없다.
0: 예.
6: 그래서 아마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감찰 지시라는 이제 단호한 조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7: 네.
0: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인 아니다. 지금 수사하라는 위치다. 공무원이다. 그걸 깨달아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7: 그러겠죠.
0: 그런데
7: 예.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실 이게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보기에는
8: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7: 이게 자꾸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0: 네.
7: 그 권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 그다음에 본인 조직의 제일 윗선에 있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일어났어요.
0: 예.
7: 아니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수청장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면
0: 예.
7: 광주 중수청장 안 받으면 되잖아요.
0: 이런
7: 데서 일 못하겠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0: 그럼 본인의 직도 내려놔라.
7: 그렇죠.
0: 이러군요?
7: 직을 걸고 예. 나는 반대하겠다도 아니라
0: 예.
7: 그냥 딴지만 걸고 있고 조직의 어떤 기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큰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나 행정안전부 장관 입장에서는 중수청이 지금 행정안전부 산하에 들어왔는데
0: 예.
7: 이 시작부터 지금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참 해도 너무한다라는
0: 예.
7: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은 도를 넘었고 선을 넘었어요.
0: 선 넘었다.
7: 저는
0: 예.
7: 사실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그다음에 감찰을 받았을 때 조금 더 겸허하고 본인의 발언들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0: 예.
7: 그 공직에 있으면 안 돼요.
0: 자리 내려놔라.
7: 28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오셔서 정치권으로 오세요. 그러면 마음껏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정치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직을 받아놓고. 오늘 윤호중 장관이 출근길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라 라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9: 조금도
10: 윤호중 행정안전부 도움이 장관입니다.
9: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혹시 직위를 이용한 이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이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검찰 선후배들끼리 그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매우 뭐랄까 징계에 관용적이었고 집단 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용인해 줘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이것은 임은정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11: 사실은 저한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냐, 내지는 가만히 두냐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그 노력의 임계점이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임은정 총장의 경우도 저는 이미 그런 취지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뭐 임은정 총장 하면 검찰개혁의 뭐 상징이 됐던 인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윤호중 장관이 검찰에서 잘못된 일들을 지금 임은정 총장이 가지고 왔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6: 네, 윤호중 총장 장관 입장에서는 중수청이 그래도 수장 없이 출발한 마당에 차장이 있고 그다음 직위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처음 준비에 박차를 가야 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인의 뜻을 꺾을 만한 뭔가 나오지가 않아요. 계속 자기는 사명감 갖고 계속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 수년간 보여줬던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의 어떤 행동을 본다면 이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안 꺾고 정치권으로 갈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충분한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막지 않으면 중수청은 거의 이제 개문발차듯이 됐는데 앞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느냐의 여부, 여기에 대해서도 심각한, 심대한 어떤 타격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막상 뭐 근데 감찰을 지금 임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표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김어준 씨가 오늘 아침에 이 감찰 지시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김어준 씨, 임은정 징계가 없어야 이재명 정부다운 것이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어요. 과거 조직 논리에 맞섰을 때 우리가 임은정에게 보냈던 박수의 감각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임 청장의 발언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이유로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더 어울리는 조치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조직 있을 때 반개 들었을 때 우리가 박수 치지 않았냐 이거거든요.
7: 그러니까 과거의 그의 행적 자체에 대해서 지금 평가한다면 감사패 정도 주면 돼요.
0: 감사패.
7: 그리고 그 감사패로 저 자리까지 올라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동부지검에도 있었고 초대 광주 중수청장이 되는데 조직 내부에서도 임은정 검사가 광주 중수청장까지 갈 만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물음표가 있어요. 하지만 김호준 씨가 얘기했듯이 과거에 박수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올라왔다고 보고요. 그럼 충분하죠. 다만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이 저는 이게 그 습성화된 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 뭔가 하나의 소신이라는 어떤 그 옷을 입고 본인이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 라고 하면

0: 돋보이잖아요.
1: 자기 정치하는 거다.
0: 거기에 박수의 감각을 예. 스스로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게 습성화되고 있어요. 그냥 아니요예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의 행위에 준한다고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1: 예.
0: 솔직히 고위공직자, 특히 공직자는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는 게 공직의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는 게 공직자의 최소한의 예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정 광주중수청장이 이같이 계속해서 예. 이 조직을 흔드는 것들은 이게 습성도 습성이지만 정치에 대한 DNA가 이제 막 살아나고 있지 않냐. 예. 그래서 저는 이문정 그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그 김어준 씨의 얘기는 뭐 좀 편을 들어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상황을 김어준 씨도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징계까지는 안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비슷하지 예. 않냐.
1: 화약고 건드리지 말아라 뭐 아니, 이런 겁니다.
0: 그 얘기도 있겠지만 예. 반대로 생각하면 예. 이문정 지금 중수청 광주중수청장의 지금 행위가 예. 조금 도는 넘었다라고 김어준 씨도 좀 판단하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징계까지는 하지 말아라. 예. 옛날을 생각해서.
1: 예.
0: 그래서 저는 사실 이문정 광주중수청장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김인석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인계점에 다 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행안부 장관이 이거를 감찰 지시를 했을 때는 청와대까지도 다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징계가 그냥 넘어갈 징계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건 본인이 화를 자초한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죠.
1: 어쨌든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파, 뭐 대통령은 무국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강경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소시민의 삶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을 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분을 떠올렸죠.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추미애 지사를 떠올렸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김정호 후보자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걸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맛집 추천받아 갔더니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는 자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한동훈과 한배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게 민주화냐라면서 거센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 추미애 지사를 직격한 게 맞는 거죠?
2: 네.
1: 예.
2: 다 그렇게 보죠.
1: 예.
2: 물론 이제 거기에 복지 예산을 삭감했던 사람들이라는 그 복수형을 붙여서 그런 사람이 또 있나.
1: 들이 붙었습니까?
2: 예, 들이 붙어 있었는데 예. 그건 뭐 요새 들 붙이는 게 유행인지 그냥 하신 것 같고.
1: 과로는 없습니까?
2: 아, 과로는 없었습니다.
1: 예.
2: 그래서 누가 봐도 추미애 지사를 겨냥한 그런 SNS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제 이 갈등이 더 이상 수습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설득하고 포용하고 더 노력하는 자세를 통해서 갈등을 좀 봉합하려고 하셨는데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직격해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이 과정에서 볼 때 이문정 검사장의 이문정 광주 중수청장 얘기도 예. 계속했지만
1: 이문정 청장이라고 그냥 하시면
2: 예.
1: 할 것 같습니다.
2: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차관급 공직자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수사기관의 장이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중수청이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기관인데 혹시나 그 수장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치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 분이 될 경우에 정치적으로 또 뭐 수사에 휘말리지 않냐 아마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1: 예.
2: 제가 그것은 전적으로 피해의식에 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분들이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자꾸 이해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 예.
2: 국정운영이 엉망으로 되고 있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1: 김민석 대표가 노력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추미애 지사가 멈출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안 멈추겠죠.
1: 안 멈추겠죠.
0: 그렇죠.
1: 예.
0: 본인은 사실상 경기도지사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도정에 집중하느라고 경기도민들에게 기억돼야 되는데 여의도 정가에서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됐다고 봐야겠죠.
1: 예.
0: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이 진영 내에서 뭔가 헤게모니를 잡고 가야 되겠는데 가장 좋은 타켓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과 대척점을 세우면 그만큼 몸값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과 잘 싸우면서 진영 내에서 나름대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어떤 인기도를 높이고 있다. 아주 못됐죠.
1: 김지영 반대는 도구입니까, 일종의?
0: 저는 중수청장 김지영 후보자가 과연 이분이 중수청장이 된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좌초된다?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 자체가 중수청장을 전체적으로 원하는 관할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또 대통령도 있는 것이고 체계가 있어요. 중수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이 오면 모든 게 다 검찰개혁이 무너진다? 이거는 논리비약이잖아요. 결국에는 본인들의 정치적 재료로 쓰는 것이고 추미애 지사가 굉장히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흔들고 사실상 이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을 흔들어서 본인이 몸집 커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좋지 않은 결과 그 토대로 해서 재직권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미애 지사는 지금의 어떤 자리를 잡겠다는 그 좀 아니란 생각밖에 없는 것인데 이문정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윤석열 그 검찰 시절에는 본인의 업무를 가지고 다퉜잖아요. 자기 업무가 침해받으니까 여기 대해서 항거하고 여기 대해서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싸우면서 본인이 뭔가 투사적 이미지를 가져왔지만 인사권은 본인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사권과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이 결국에는 추미애, 박은정, 이문정, 김용민 이 네 사람이 뭔가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 다분하고 그게 우리 진영 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좀 덧붙이고 싶은 게 김민석 대표 너무 인내심이 좋으신 것 같아요.
1: 아, 이제는 뭔가 카드가 나와야 된다.
0: 근데 인계점이 너무 높아요.
1: 인계점이 너무 높다.
0: 네,
1: 조금 진작 나왔어야 된다.
0: 발화점을 좀 빨리 좀 이렇게 좀 했으면.
1: 하긴 그런 얘기를 좀 한참 전에도 들었던 것 같긴
0: 그렇죠.
1: 합니다.
0: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좀 부담이 덜할 텐데 좀 이제는 김민석 대표도 참지 않았으면 좋겠다.
1: 박은정 의원은 뭐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제 김민석 대표가 단호한 조치가 좀 늦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지적 플러스 친명 의원들 지금까지 대통령 주변에 있던 친명 의원들이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2: 결과가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지 않고 특히 당대표조차 나선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원인부터 봐야 됩니다. 쭉 지적해왔지만 민주당의 지금 이 내부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대통령이 나서야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을 반영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얘기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주변 의원들이 분명히 참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조차 당내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는 많은 당원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본인 정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걸 못 막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섣불리 본인 이름을 거기에 올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힘겹다.
1: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2: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민석 대표도 원래는 김민석 대표가 먼저 이거를 자제를 시키고 뭔가 센 어떤 반격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도 이제 향후를 보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내에 많은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강경한 분들의 의견을 뭔가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담스럽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큰 하나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외로운 싸움의 방법이 이제 폭풍 SNS 아니냐, 뭐 품격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계속 SNS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댓글로 국민과 소통을 한다고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나는 계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폭풍 SNS라는 얘기 왜 나올까요? 게시물 수를 보면 실제로 이제 월별로 몇 건을 올렸는지 그래픽으로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해보면 거의 뭐 70여 건, 9월에는 이제 100건이 넘는 그런 SNS 건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폭풍 SNS 청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SNS 소통 행보를 두고 여야의 해석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야에서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3: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김민석

0: 소통입니까? 제발.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과 소통하지 말고 쓴소리 할 사람들과 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됩니다. 감옥에는 골프장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피하 식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1: 대체적으로 이제 여권에서는 외로움, 뭐 신장식 대표는 뭐 분노의 표현 아니냐, 또 주변에 좀 속을 터널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2: 복합적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장동현 대표가 지금 뭐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인데 본인은 부가고 소통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보면은 저는 사실 외로운 분노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평가 영역이지만 대통령은 지금 이 국정 지지율의 답보 상태의 가장 큰 원인을 내부 진영의 어떤 정리되지 않는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만 예. 결국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걸 정리하겠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를 좀 다른 누군가가 당내에서 당내 문제는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앞서 이제 유니스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많은 의원들과 당 지도부가 여전히 인계점을 가지고 있다.
1: 예.
2: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 그 SNS에 본인의 어떤 진영 내 문제를 쓰기 전에 좀 당내 문제는 당내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선행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먼저고요. SNS에 대해서는 저도 좀 우아한 거는 횟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횟수는 그때그때 뭐 예.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예. 있고 그리고 SNS라는 게 품격과는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품격이 넘치죠. SNS를 아주 활발히 하고 있고 예. 많은 국민들이 쓰고 있는 SNS를 통해 본인 소통하는 툴로 이용한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 자체가 말씀한 대로 정책적인 부분들을
3: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계기로 김지용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오늘 관련 내용과 전국 이슈에 대해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듭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

0: 회사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1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내륙 지역 곳곳에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직은 구름만 많고 제주 지역만 비가 오고 있고요.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양이 더 늘 텐데요.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체는 거의 없는 편인데 작업 구간 주변에서 서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성수와 강남 등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군자교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구리 방향은 월드컵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5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원효대교부터 밀립니다. 공항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위로 강남 방향 3차로에서도 작업 중입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방향 관악터널 입구에서 봉천터널 입구 구간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YTN은 앞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행을 가하는 이른바 야차 학교폭력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매년 이 같은 신종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구석에 몰린 초등학교 2학년생이 상대에게 두들겨 맞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합의된 격투를 뜻하는 야차를 빌미로 싸움을 강요당해 타박상을 입었고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YTN은 앞서 이처럼 합의나 강요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른바 야차 싸움이 놀이처럼 교실 깊숙이 침투하고 이를 촬영한 뒤 사고파는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2: 초등학생입니다.
5: 여자애들이 싸우는 거야 지금. 약간
2: 중학생입니다.
4: 실제 야차 싸움으로 인한 학교폭력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와 가해 학생 수는 지난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한 학기 동안 심의 건수와 가해 학생 수는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서면 사과, 접촉 보복 금지, 봉사활동을 명령하는 1호에서 4호 처분이 최근 3년간 90%에 달합니다. 학급 교체나 전학, 퇴학을 규정한 7호에서 9호 처분은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의 결과에 불복해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5: 서로 마주치지 않게끔 조치해 줬어야 되는데.
2: 야차 피해 학생 보호자입니다.
5: 그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4: 학교폭력 방식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도 심화하면서 더욱 엄정한 처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합의한 싸움이라는 명분으로 가해 학생은 사과나 봉사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신종 학교폭력을 제대로 가려낼 처분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4: 촬영된 싸움 영상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등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동맹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간 이상 기류설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에 남을 회담이고 그 내용만 보더라도 야권이 주장하는 동맹이 흔들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동맹국 가운데 안보 통상 관계로 줄다리기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걸 100% 수용할 수는 없고 우리의 국익과 자율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한미동맹 이상기류 원인으로 지목된 지난 3월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해선 이미 2025년 7월 청문회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말한 내용인데 미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가평 코브라 헬기

0: 추락사고 뒤에 군은 해당 기종을 조기 퇴역시키고 대체 전력을 이 미로운 헬기 도입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 정작 정비 점검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이번 정부 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공중을 날던 헬리콥터가 그대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칩니다. 하천변으로 떨어진 기체는 그대로 반파됐습니다. 지난 2월 경기 가평에서 훈련하던 육군 코브라 헬기가 추락하면서 준위 2명이 순직했습니다. 해당 기체가 운항을 시작한 건 1991년, 조사 결과 수십 년 동안 운용으로 피로가 누적돼 엔진 내부에 결함이 발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노후화된 코브라 헬기를 조기 도태시키고 대체 전력인 미로운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5개 대대에 배치될 예정인데 이러한 계획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로운 전력화에 맞춰 정비시설을 보강하고 필수 장비도 마련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 18억 6천만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하나도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미로호는 엔진 무게 탓에 기존 코브라에 쓰던 3톤 크레인으론 아예 작업이 불가합니다. 정밀 점검을 위해선 엔진을 탈거하고 높이 들어올려 확인해야 하는데 5톤 이상 크레인이 필수적입니다. 도입 초기엔 특히 점검 수요가 많은데 이대로는 정비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군 관계자 설명입니다. 군이 지난달 초 가평 추락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뒤 공식 편성을 요청했으나 기획예산처는 정규 예산안 수립 시기 이후 들어와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인 거로 전해집니다. 이에 육군은 미르온의 안정적인 운용 여건을 갖추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헬기 정비는 장병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3: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결정해놓고 필수 정비시설 예산을 외면한 것은 전형적인 재정당국의 졸속 행정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 반영시키겠습니다.
4: 앞서 항공학교에 먼저 배치된 미르온 헬기에선 엔진 부식 결함이 잇따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조기 전력화를 안정적으로 이뤄내고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해 정비 예산만큼은 뒷순위로 밀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주춤하는 듯 보였던 중동전쟁이 다시 확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제공항이 연일 피격을 당하자 이에 맞서 사우디도 예멘의 국제공항을 공습해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6: 사우디의 관문인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이틀 연속 피격됐습니다. 하루 전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 터미널에서 다시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수도 리야드의 핵심 방공망이 뚫리면서 사우디의 안보 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항이 마비된 가운데 리야드의 모든 학교는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행사인 세계 석유회의 총회는 일단 예정대로 개최됐습니다.
7: 사우디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발전을 지속하고 약속을 이행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6: 하지만 이탈리아 장관에 이어 주요 석유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잇따라 불참을 통보해 이미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수도 리야드 외 동부의 국제공항과 가스시설, 정유공장 등을 겨냥해서도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제외한 사우디의 모든 공항이 잠재적 타격 목표라고 경고했습니다.
7: 세계 모든 기업과 전문가, 근로자, 여행객은 사우디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6: 사우디도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예멘 수도 사나의 국제공항 등을 공습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 공격으로 어린이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제 상대의 심장부를 겨냥한 난타전의 양상으로 격화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실질적인 군사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5: 이렇게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사우디 간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개입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와 예멘 간의 중재를 자초하면서도 미국에는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추가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8: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으로 미국인 한 명이 숨진 사실이 확인된 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후티에 대한

0: 대한 군사작전 동참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습니다.
1: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후티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강하게 규탄하면서 미국은 사우디와 함께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를 불과 3주 앞둔 트럼프에게는 중동 지역 추가 군사 개입은 큰 부담입니다. 후티 반군이 호르무즈 해협 대체 항로인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선박 운항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만큼 기름값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도 끝내지 못한 채 무기 재고 부족 문제까지 불거진 미국이 후티와의 충돌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인이 목숨을 잃은 상황을 무대응으로 넘길 수도 없는 만큼 트럼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 트럼프는 추가 군사 자원을 투입해야 할 또 다른 해상 병목 지점이 생기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우디에 가해지는 압박이 계속 커지면서 미국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0: 대화 중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사우디 외무장관과 통화해 군사적 대응을 고집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대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선 해상 봉쇄 해제와 동결 자금 반환 등 7개 조건 가운데 일부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며 추가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교전이 격화하면 중동 지역의 데이터 센터 등 인공지능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후티의 공세로 미국과 사우디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이란은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킴벌리 길포일 주 그리스 미국 대사의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길포일은 대사 인준 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10만 달러의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자였던 길포일 대사는 폭스뉴스 정치 토크쇼 진행자 출신으로 대사 지명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됐습니다.
3: 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사태 이후 약 5개월 만에 카드 결제에 깨준 커피 브랜드 1위를 되찾았습니다. AI 테크 기업 IGA웍스의 이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스타벅스의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210억 8천만 원으로 전달보다 4.3%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투썸플레이스의 결제액은 전달보다 6.4% 감소했고 이에 따라 스벅이 이 투썸을 결제액에서 약 106억 원 앞서게 됐습니다. 지난 5월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다만 이번 수치는 신용 체크카드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인 만큼 실제 전체 매출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탱크데이 논란의 여파가 점차 잦아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할인 행사를 하면서 이 탱크데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죠. 이후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데 이어서 정용진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가 하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을 하는 등 수습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응원가를 개사해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고 결국 커피 브랜드 카드 결제에 기준 1위 자리를 투썸플레이스에 내주게 됐습니다. 논란 이후 약 5개월 만에 되찾은 커피 브랜드 1위 자리에 탈환. 하지만 관련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탱크데이 등 프로모션의 기획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과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0: 네, 한 여성이 화단의 꽃을 하나 둘 뽑더니 아예 뿌리째 뽑아서 꽃다발처럼 챙기는데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를 기다리던 게시자는 앞 차량 여성의 이런 행동을 찍어서 SNS에 올렸고요. 온라인에서는 꽃도둑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달 18일 미 텍사스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여성은 SNS에서 영상을 보고 게시자에게 당신을 찍었냐는 등 여러 메시지를 보낸 뒤 친구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커피에 꽃까지 더블 테이크아웃이라니 참 뜻밖의 광경인 것 같습니다.
1: 자, 영국에 있는 한 야생동물공원, 검은 상의를 입은 남성이 호랑이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 남성은 스스로 호랑이 구역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호랑이의 공격을 받아서 숨졌습니다. 공원 측은 사고 구역을 폐쇄한 뒤 운영을 일시 중단했고, 현지 경찰은 남성이 구역 안으로 들어간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 경찰차 조수석에 앉은 부엉이 한 마리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살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경찰관들과 나란히 기념사진까지 찍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난 8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서 다친 부엉이를 구조했습니다. 빅테아노라는 애칭까지 얻은 이 부엉이 동물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경고문입니다. 한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화면과 함께 영업 방해로 고발을 한다는 빨간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이유도 적혀 있습니다. 이 여성이 냉동고 전원을 끄고 휴대전화를 충전해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다는 건데요. 누리꾼들은 극한의 이기주의다, 피해 보상을 반드시 받길 바란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0: 네, 요즘에 일교차가 크죠.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6도를 돌파하면서 10월 중순 기준으로 119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10월 중순 최고 기온은 1939년 10월 14일에 29.3도였습니다. 이 밖에 오후 1시 기준 전북 전주가 31.4도, 대전이 30.2도, 춘천이 28.5도를 찍으면서 해당 지역 10월 중순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1: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 불균형 우려가 크다며 취약차주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국감 업무 현황 자료에서도 단기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며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게 불가피했어야 한다며 증명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1: 홈플러스의 하루 카드 결제 추정액이 재개장 직후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를 보면 개천절 연휴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홈플러스의 하루 평균 카드 결제 추정액은 3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재개장 직후 닷새 동안의 하루 평균인 71억 원의 46%로 홈플러스가 밝힌 재개장 첫날 매출 106억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카드 결제 추정액은 10억 6천만 원까지 내려갔고 지난 6일과 7일에도 18억 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부진의 원인으로는 납품 대금을 먼저 줘야 물건을 받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 없는 점과 올리브영과 다이소 같은 대형 임차 매장이 빠져나간 점이 꼽힙니다.
0: 전재수 부산시장이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부산의 역량과 가능성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무대를 세계로 펼치겠다는 설명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2: 2028년 G20 정상회의

0: A는 우리나라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여러 도시가 유치를 희망하는 가운데 부산시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산의 역량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양 수도를 세계에 펼칠 기회를 G20 개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해양수도 부산의 무대를 세계로
2: 전재수
1: 넓히겠습니다. 이를
2: 부산시장입니다.
1: 위해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하겠습니다.
0: 2028년은 유엔 해양총회가 부산에서 열리면서 부산이 세계 디자인 수도로 지정된 해이기도 합니다. G20 유치는 연이은 국제 행사로 전 세계 시선을 부산으로 한데모아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대구와 인천, 전남 광주와 제주 등 여러 도시가 유치 의사를 밝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승산이 충분하다는 게 부산시 판단입니다. 우선 회의장과 숙박시설, 교통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진행할 기반 시설을 이미 갖췄다는 게 강점입니다. 일회성 국제 행사를 위한 별도 시설과 대규모 정비가 필요 없습니다. 또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와 2014년,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가 정상이 모이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도 내세웁니다. 2028년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유치 도시는 정부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실패하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또 한미 간 정보 협력의 이상 기류가 포착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의 노골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갈망했는데 결국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5: Today they gave out the Nobel 오늘 노벨 평화상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수여됐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노르웨이가 이 상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록을 가진 저에게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8개나 해결했으니 저는 노벨상을 8개 받았어야 합니다.
2: 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뭐 소위 뭐 요즘 쓰는 표현으로는 듣보잡이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뭐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4: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할 거다 이 가능성은 높지 않았거든요.
2: 예.
4: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2: 분에는 들어갔나요?
4: 추천 항상 그 어디에선가 추천을 하기 때문에
2: 예.
4: 복수의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도 후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 예.
4: 아무래도 그 베네수엘라 공습이라든지 이란 전쟁의 성격을 봤을 때 어떤 국제법과 인권 이런 걸 강조하는 노벨 평화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해 그런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예.
4: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과보다는 공을 내세우면서 8개 전쟁을 끝냈다고 얘기를
2: 예.
4: 하잖아요.
2: 그 8개 전쟁이 뭐 어떤 것들이에요?
4: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그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뭐 태국과 태국으로 추한 뭐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 간에 있었던 그런 긴장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인종 간 그 종족 간의 분쟁이라든지
2: 예.
4: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나열하면서
2: 전 세계가 이제 다 들어가는 거네요, 거의.
4: 그렇죠.
2: 예.
4: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 전 세계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 네.
4: 어쨌든 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이 없는 건 아닌데
2: 네.
4: 말씀드린 것처럼 과가 너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에서도 유엔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좀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국제법, 인권,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번에도 다른 분에게 노벨 평화상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이번에 노벨위원회가 그러니까 필라이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죠. 이 필라이를 선정한 것을 두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4: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아무래도 뭐 가자 지구에서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인종 학살이라고 이제 국제 형제 재판소 ICC가 어떤 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범죄자가 된 거죠.

0: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 그래도 이스라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ISIS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미국도 이스라엘 편에 서면서 ISIS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하는, 그리고 뭐 이란 전쟁이라든지 베네수엘라 공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ISIS가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판결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재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죠.
1: 뒤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ICC 제재요, 국제형사 재판소를 표현이 산산조각 내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온 상황인데, 제재 이 뭐 화풀이 제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가능합니까?
0: 제재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미국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미국 내 그 자산을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렇다면 ICC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기여도 이제는 이제 그 중단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미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미국의 금융기관과의 어떤 그 거래도 끊고, 그다음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CC에서 쓰는 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미국산이 아니라 독일산으로 바꿔야 되는 이러한 그 불편함도 겪어야 됐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제재의 범위와 수준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렇다면 ICC를 어떤 미국 주도의 경제 시스템, 그다음에 국제 시스템에서 또 고립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ICC로서는 고민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상하지 못한 여파가 상당히 커지는 거네요.
0: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끝이 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2: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갖는 것이 대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 노벨평화상에 집착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과 어떤 성과 측면을 좀 본다면, 개인적인 그 측면에서 본다면 오바마 대통령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정적인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 수상할 때 JCPOA,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한 공로, 그래서 이제 다자 협치를 통해서 해결한 공로로 이제 그것이 인정받아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JCPOA가 어떤 이란의 핵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키 이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정 그 합의만 했다는 걸 가지고 받았는데, 자신은 그것보다 더 이란 전쟁을 끝낼 이란 내 핵무기 보유로 갖다 저지하고 또 여러 가지 여타의 그 국제 분쟁을 해결했는데 오바마보다 위대한 걸 했는데 자신한테 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도 이제 2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트럼프 레거시, 업적을 쌓고 싶어해요.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그러려면 대외정책,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렇다면 상당히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하나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기 말까지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망은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 여기가 끝이 아니고 계속될 수 있다는 거고요. 노벨평화상이 뭐 최고의 또 명예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상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는 것이 이제 본인이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밝힌 얘기인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참 상당히 좀 곤란스럽긴 한데요.
1: 저희도 질문 드리긴 참 어렵지만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그 국제 분쟁,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이 바이든도 하지 못했던, 오바마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사후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국제 무대 대외 정책에서 정말로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알아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신에 의해서도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나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좀 제대로 평가를 해달라. 이러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본인을 교황에 빗댄 AI 합성 이미지를 또 SNS에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난 오바마보다 더 좋은, 오바마같이 좋은 상을 받고 싶다라는 정치적 욕심을 넘어서 트럼프만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기애가 예.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예.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라든지 상당히 크게 보는 그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일을 계속 해나가고 뭔가를 만드는 측면

0: 에서는 그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부풀리거나 과장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거죠.
1: 진짜 천국 가려면 근데 공격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2: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가장 가까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와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란과의 관계에서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요.
0: 옵션은 항상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수개월간의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양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월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량 공세를 통해 가지고 이란을 초반에 굴복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란이 저항을 하면서 선박을 하면서 전쟁이 길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에서 쓰는 거의 군사적 자산을 소진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압박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사우디 그 공항에서 안타깝게도 미국인 한 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어떤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이 어떤 그 다른 국가들과 교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자국민의 희생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후티 반군의 어떤 사우디 공격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길어졌습니다만 그거는 제한적인 이란과의 어떤 교전과는 제한적인 그 별개의 후티 반군의 어떤 그 보복 성격이 될 거기 때문에 대응 성격이 될 거기 때문에 한계가 그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어쨌든 빨리 출구를 찾아서 마무리하고 싶어 할 거예요. 중간 선거 여부에 관계없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됐고, 피로감도 오래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그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사작전을 대규모로 하면서 확전을 선택하기보다는 경제적 압박작전을 통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어떤 국내적인 소요나 폭동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친정부를 교체하려는 그러한 대안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온 건데 공회의 이름에 자꾸 뭐 트럼프라든지 또는 아메리카 이름을 넣어서 바꾸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0: 트럼프 레거시, 트럼프의 위대함을 이제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남기려면 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명칭을 바꾸거나 하는데 가장 손쉬운 것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그 명칭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뭐 멕시코만도, 아메리카만도 바꿨고요. 호수 이름도 바꿨고요. 캐나다와 접경한 지역.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레거시를 남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에 있어서도 자신이 잘하고 있고 트럼프의 미국이 강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의 상징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이러한 그 명칭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자기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강한 리더십 그리고 미국이 승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상징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 양 이걸로 바뀌진 않겠죠?
0: 그거는 쉽지
1: 제안을
0: 않을 겁니다.
1: 흔들겠죠?
0: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어쨌든 뭐 남북의 긴장도 본인이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대화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의 내부 좀 분위기를 보면, 오늘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김여정 부장 같은 경우에는 남측을 향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북한 내부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0: 북한 입장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그 기초를 해서 남북 관계를 절단하려고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선 요사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남한이 한국이 어떤 그 북한 영토로 접근할 수 있는 아예 그런 가능성을 이제 그 막겠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DMZ에서 이제 지뢰가 폭발하는 사건이 터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북한 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그래서 도발이다 하니까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과 북이 다시 엮이는 사태를 아예 단절하겠다, 막겠다라는 의도에서 지속적으로, 내부는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강인하게,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군사적인 이제 그 과시를 통해 가지고 남한을 그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 제고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그러한 군사력을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합참이 북한이 이제 뭐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그 발사했다라고 밝혔는데 정확한 제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금 언급해 주신 극초음속 미사일 최근에 많이 발사했죠.

0: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1: 그렇습니다. 합참의 1차적인 그 발표를 보면 이번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발사가 됐고 900km 이상을 날아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700km 이상을 날아갔다를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북한은 1000km 이상을 날아갔다고 주장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0: 네.
1: 이 부분에서 남과 북의 평가가 달랐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900km 이상을 날아갔다고 우리 군이 이제 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의 성능의 진전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끝으로 한미 간의 정보 협력 이상 기류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6월이었고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에 이제 우리 국정원이 이제 배제된 그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좀 관계의 이상 기류가 분명히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점 어떻게 보세요?
1: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는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모두 협력을 증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뭐 잘하신 건 대미 투자를 통해서 양국 간의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분야에 또 협력이 증대되고 있고
2: 예.
1: 또 동맹이 현대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안보 비용을 줄이려 하는 미국의 어떤 요청에 부응을 해서 우리 국방부 지지를 통해서 대북방어나 한반도 방위에서도 주도적 역할과
2: 네.
1: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2: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 잘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이견이 나오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정보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이상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1: 그러니까 보도에 많이 나온 것처럼
2: 예.
1: 뭐 지난 그 봄에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공개 발언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불편함을 보였고 그거에 대한 그 대응으로 미사일 재원이라든지 정보를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더 넘어가가지고 한미 관계 전반에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재래식 전략이라든지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첨 많은 부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정원에서 밝힌 것처럼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과거의 그 경우를 보면 지난 정부에서 민감 국가로 지정되는 것처럼 한미가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이견은 항상 존재해왔고
2: 예.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낮은 수준에서 비례 대응을 한국과 미국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자꾸 정쟁으로 비화가 돼가지고
2: 예.
1: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가장 그 모두가 그 얘기하는 것처럼 한미동맹, 한미관계 중에서 고려했을 때 절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2: 예.
1: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것이 한미동맹, 한국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2: 예.
1: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앞으로도 관계는 다시 또 복원되고
2: 예.
1: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동맹 외교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치게 정쟁으로 비화되는 건 여러모로 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신다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안녕하세요. 배우 김건

0: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 재가, 재택 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1: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안의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4: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5: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소식, 이제 낯설지도 않습니다. 또 터졌구나 싶을 정도죠. 그런데 이번엔 그냥 또 터졌네 하고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과 개인정보를 함께 맡기는 금융권에서 이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죠.
6: 여보,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대.
7: 수미 씨 아니야?
6: 아니야, 진짜 은행 공지야.
7: 아, 뭐가 유출됐는데?
6: 이름, 전화번호에 대출 관련 정보까지 털렸다는데?
5: 시작은 한 시중은행이었습니다. 약 2만 5천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한도 등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알려졌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죠.
7: 어라? 이번엔 또 다른 은행이래. 저축은행 캐피탈도 나오고 있다는데?
6: 잠깐, 이거 금융권 전체가 공격받은 거야? 팀장님, 이 접속 기록 보세요.
7: 왜?
6: 다른 금융사 공격에 쓰인 IP가 우리 쪽에서도 확인됐습니다.
7: 그래요? 그러면 외부 접속 시스템부터 다시 점검해요.
5: 실제 여러 금융회사에서 같은 공격자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고,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공유한 공격 IP는 28개까지 늘었습니다. 이젠 고객정보 유출을 넘어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같은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만약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금융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또 실제 피해가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유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5: 네, 처음에는 신한은행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저축은행, 캐피탈까지 이름이 막 줄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어디까지 번진 겁니까?
8: 네, 최초에는 신한은행에서 약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정보에는 이름,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한도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 금융권에 공유된 공격 IP가 28개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같은 공격자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발견됐다는 점에서 이건 단순한 개별 해킹 사고가 아니라 금융권 전체를 겨냥한 조직적인 공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5: 그러니까 같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정보가 빠져나간 곳이 있고 막아낸 곳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따질 때 다른 금융사는 같은 공격을 막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8: 네,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같은 공격을 다른 금융사들은 막아냈는데 특정 금융사만 뚫렸다면 그 금융사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안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킹 기술이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라는 항변이 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5: 사실 은행이 해킹당했다는 말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 내 통장에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일 것 같거든요. 금융당국에 의하면 현재까지 직접 자금이 빠져나간 피해는 없고 비밀번호나 OTP 정보도 유출되지는 않았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실제 돈을 잃은 건 없어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법적인 손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가 털렸으니까 배상해라 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8: 네, 법령상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개인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성격, 제3자가 열람했는지 또는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추가적인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5: 그런데 쿠팡이나 일반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털린 것과 은행에서 털린 걸 똑같이 볼 수 있을까 싶거든요. 은행은 돈, 뭐 내 소득, 대출 한도 같은 신용정보들까지 다 들어있는 건데 이게 똑같이 볼 수 있습니까?
8: 네, 아무래도 은행에서 유출된 정보는 훨씬 더 무겁게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민감한 정보이고 또한 이를 이용해서 2차 범죄, 즉 맞춤형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까지 중첩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신용정보법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유출된 정보는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 자체가 높고 적용되는 법적인 의무도 더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 쇼핑몰 유출 사고보다도 금융회사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신한은행에서는 고객에게 이 손해가 생기면 전액 보상하겠다 밝혔던데요. 근데 이 전액 보상이라는 말이요, 막상 따져보면 쉽지도 않을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이게 유출로 인해 생긴 피해다 이런 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결국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구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8: 네, 원칙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이유와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출로 내 정보가 빠져나갔고 그 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연결고리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어디서 내 정보를 얻었는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내 정보가 여러 경로로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유출된 정보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0: 이거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이라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법원은 단순히 유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실제 피해가 몇 년 뒤에 발생했다면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3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앞서 피해자 입장에서 봤다면 이제 금융회사 책임을 좀 따져보죠. 이 사건에선 이게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겠다 싶은 지점, 뭐가 가장 눈에 띄던가요?
0: 네, 우선적으로는 피해의 규모와 파급력입니다. 단일 금융사의 사고가 아니라 여러 금융사가 동시에 공격을 받았고 유출된 정보가 이름, 전화번호에 그치지 않고 연소득이나 대출 한도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정보들은 맞춤형 보이스피싱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피해자 수가 많고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법률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회사들의 보안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도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당국 점검에서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 의무 위반이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금융당국 점검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빠져 있거나 외부 접속 통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도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이런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 물을 수 있을지, 과징금이나 제재 이 정도 선인 건지, 아니면 담당 직원이나 임원, 경영진까지 형사적인 책임 또는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0: 네, 우선 민사적인 책임부터 살펴보자면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입증 책임이 금융회사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과태료, 기관 경고나 임원 제재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담당자에 대한 형사 책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그런데 이번 사고를 두고 AI 해킹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금융회사가 AI를 이용한 고도화된 공격이라 막기 어려웠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여지도 있습니까?
0: 네, 대법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 법리를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다 지켰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AI를 이용한 해킹이라 막기 어려웠다라는 주장과 함께 우리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안 조치를 다 이행했다 라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금융당국 점검 혹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빠져 있거나 외부 접속 통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같은 공격을 일부 금융사들은 막아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방어 불가능한 공격이었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I 해킹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방패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Imagine Dragons의 Walking the Wir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식단, 혈당관리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는데요. 내일 비가 그친 후에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내일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지겠고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점점 높아지면서 모레 동해안은 앞바다에서도 4m에 달하는 파도가 치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문경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제에서 연희 구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홍은램프부터 밀리고 있고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중입니다. 분당수서로 성남방향 수서에서 복정구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많이 혼잡하고 차간 간격이 매우 좁아진 상태라서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청담대교 남단부터 2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용산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2차로인데요. 이제 막 발생한 사고라서 처리 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어제 감찰을 지시했죠.
5: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직책을 맡고도 거듭 비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윤 장관이 직접 언급한 감찰 이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6: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의견 이야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직책을 맡고 난 이후에도 거듭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 중인데 중수청 고위 간부가 관련 사안을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기도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7: 이것이 혹시 직위를 이용한
3: 윤호중 장관입니다.
7: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이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6: 감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윤 장관은 정치 개입이나 파벌 조직은 안 된다며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검사의 집단 행동을 용인한 과거 검찰의 관행을 비판하며 중수청에 와서까지 관행이 이어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7: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들고 오지 마라.
6: 중수청 첫 수사 개시도 전에 감찰부터 시작돼 조직에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중수청이 제대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 국민이나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며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져야 한다고 윤 장관은 못 박았습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는 14일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윤 장관의 감찰 지시 언급에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출근길에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추가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었는데 취재진을 피해 출근하면서 일단 정면 대응은 자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4: 북한이 9일 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며 9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이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통해 우리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하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 가해 남성은 처음부터 장모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8: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대 남성 김모 씨가 50대 장모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대 아내를 차에 태워 납치한 겁니다. 이후 김 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 양양군까지 200km 가까이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아내를 버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주 7시간여 만인 낮 12시 40분쯤 양양 야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4: 네, 김 씨가 범행 이유를 밝힌 게 있습니까?
8: 네, 어제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살해와 납치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소송 과정에서 쌓인 악감정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장모를 노린 것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로 향한 건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경찰이 사실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5: 네, 그런데 김 씨가 이미 경찰 수사선에 올라 있었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김 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다고 신고했습니다. 9월 초까지 피해자 조사는 3차례 이루어졌는데 정작 김 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부터 집행하려던 계획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김 씨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무위에 그쳤고요. 지난 6일엔 자택을 찾아갔지만 김 씨가 집에 없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전화로 연락이 닿은 김 씨는 내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지만 이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4: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죠.
8: 네,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난 8월 말쯤부터 김 씨를 주시해 왔습니다. 김 씨 부부를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직권으로 임시 조치를 신청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뒤엔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김 씨에 대한 임시 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이 조치 연장을 신청했지만 김 씨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4: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서울 봉천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30명이 밖으로 대피했고 4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거실에서 충전하고 있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 오늘 새벽 5시 40분쯤에는 충북 청주시 용정동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 사우디 수도의 국제공항이 연이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찍힌 공항 CCTV 영상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5: 사우디의 방공망이 뚫리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던 공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보안 검색대 통과를 위해 줄을 늘어선 승객들. 여느 공항과 다르지 않은 풍경입니다. 갑작스런 폭발과 함께 성광이 번쩍이더니 순식간에 대혼란이 빚어집니다. 탑승게이트 앞에서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승객들 머리 위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난 10일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사우디 킹칼리드 공항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후티의 순항미사일이 공항 터미널을 정밀 타격했지만 사우디의 방공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 이틀 연속 후티 미사일이 같은 곳을 때렸지만 사우디 공항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첫날 3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온 데 이어 둘째 날에도 1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2015년 모스크 자살 폭탄 테러 이후 사우디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로 기록됐습니다.
3: 우리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수십 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사용해 네 차례의 정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9: 후티는 추가 공격을 예고하며 사우디의 모든 영공과 공항이 작전 지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군이 석유 가스 시설 방어에 집중하는 동안 공항

0: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티가 자신보다 강한 적들을 상대하면서 제압하기 어려운 세력으로 급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잃을 게 없다며 정치적 협상도 쉽지 않다고 관측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킴벌리 길포일 주 그리스 미국 대사의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길포일은 대사 인준 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10만 달러의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자였던 길포일 대사는 폭스뉴스 정치 토크쇼 진행자 출신으로 대사 지명 당시부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와이티에는 앞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행을 가하는 이른바 야차 학교폭력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네,
2: 매년 이 같은 신종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구석에 몰린 초등학교 2학년생이 상대에게 두들겨 맞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합의된 격투를 뜻하는 야차를 빌미로 싸움을 강요당해 타박상을 입었고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YTN은 앞서 이처럼 합의나 강요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른바 야차 싸움이 놀이처럼 교실 깊숙이 침투하고 이를 촬영한 뒤 사고 파는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4: 다친다 그러네. 존재하고 이제 그 무건실로 대포가지고.
5: 그 여자애들이 막 싸우는 거잖아 지금. 신기해서
3: 실제 야차 싸움으로 인한 학교폭력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와 가해 학생 수는 지난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한 학기 동안 심의 건수와 가해 학생 수는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서면 사과, 접촉 보복 금지, 봉사활동을 명령하는 1호에서 4호 처분이 최근 3년간 90%에 달합니다. 학급 교체나 전학, 퇴학을 규정한 7호에서 9호 처분은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의 결과에 불복해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5: 서로 마주치지 않게끔 조치해줘서
6: 피해 학생 보호자입니다.
5: 전학이 안 되면 그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 학교폭력 방식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도 심화하면서 더욱 엄정한 처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 합의한 싸움이라는 명분으로 가해 학생은 사과나
6: 한병도 민주당 의원입니다.
7: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신종 학교폭력을 제대로 가려낼 처분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3: 촬영된 싸움 영상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등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혼인 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남성이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의 야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2: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자, 장모를 살해한 20대 남성, 경찰서로 압송되던 당시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9: 장모 왜 살해했습니까?
10: 아내는 납치한 이유가 뭡니까?
9: 경찰 조사 때문에 살해한 겁니까?
10: 장모는 살해하고 왜 아내는 살려주신 겁니까?
9: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10: 피해자는 딱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1: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특히 이 아내를 끌고 가는 CCTV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1: 네, 이게 지난 11일 새벽 오전 5시 반경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6: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11: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혼인 무효 소송 중인데 남편

0: 지금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가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이제 1차 시한이 만료가 되고 2차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 이제 남편이 아내가 있는 그 지금 처가에 방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방문을 하게 돼서 지금 장모를 흉기로 찌른 후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제로 지금 끌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1: 예.
0: 당시 이때 당시에 이제 새벽 시간이었고 살려달라라고 이제 많이 요청을 했고 그리고 옆에 이 장면을 목격한 사실 그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 예.
0: 당시 이제 제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범행을 하고 나서 납치까지 해서 강원도까지 이제 도주를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7시간 만에 긴급 체포가 돼서 경찰로 압송이 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2: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이웃 주민이 뒷짐을 지고 이 장면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납치된 아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0: 네, 그 범행 이후에 7시간 만에 사실은 이제 체포가 됐는데 그로부터 한 1시간 정도 전에 이 남편이 아내는 결국은 이제 다른 곳에 방치를 했었습니다.
2: 예.
0: 그리고 이제 발견이 됐을 때는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범행을 이어가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검거가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이제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조금 종합적으로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생각을 한 상태에서 정말 다행히도 찰과상을 입은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1: 예.
0: 근데 이게 조금 이제 특이했던 점은 사실은 이제 지방 보호시설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이제 본인을 보호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지방보호시설에 있게 했는데
1: 네.
0: 근데 이날만 어떻게 보면 이제 처가를 방문했다가 그러니까 친정을 방문을 했다가 어떻게 알고 오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처가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제 범행까지 나아간 것이라서 사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흉기를 준비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조금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아직까지 밝혀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사건인데 근데 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3: 뭐 본인이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해가 뭐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1: 네.
3: 찬찬히 살펴볼 내용들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접근금지 명령들이 내려진 상황이었다면 어떤 이런 가학적인 성향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인가 조금 더 수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3: 다만 우발적이었어도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1: 그렇죠.
3: 처벌 수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겠지만 워낙 중한 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획성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에서 우발적이었는지 흉기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 장모 집에 가게 되었는지 그런 경위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2: 예.
3: 그리고 이동을 했어요. 송파구에서 이제 강원도 양양까지
1: 네.
3: 장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시에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동행을 하다가 야산에 버리고 본인은 더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당황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뭐 당장 모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도주를 한 것이다 라고도 평가가 가능하고요.
1: 예.
3: 아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범행 과정에 있어서 도주의 경로라든가 그 도주 과정에서 다른 범행을 도모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2: 네, 이 남성이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좀 시인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답변 자체를 좀 두루뭉술하게 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 여기에는 좀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3: 그러니까 범행을 시인하진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2: 예.
3: 일단 증거들이 명확한 사안이었고요. 지금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아내를 잔혹하게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목격자도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제 집에 침입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자면 증거로 명확하기 때문에 범행 자체는 인정을 하나 다만 일단 뭐 혼인 무효 소송 중이었다라는 부분도 전해지고 있고 그 소송 과정에서의 악감정 이전의 가정폭력 과정에서 그걸 신고한 부분에 대한 보복 감정이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용했을 것이고 일단 당장은 어떤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답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범행의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될 뭐 구속영장 심사 과정이라든가 네. 아니면 추후 조사 과정에서는 더 강력한 증거들, 계획 범죄에 대한 정황 등을 제시하면 진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일까 생각합니다.
1: 예. 그런데 이 지금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부인하고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 중이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이제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사위로서 계속 살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은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혼인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자체를 소급적으로 이제 무효화시키자. 아예 그러니까 기록도 안 남기자 이런 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혼인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무효 소송이 좀 진행 중이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말로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조차도 싫을 만큼 그런 혼인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았다라는 걸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뭐 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조금 약간 두루뭉술하게 하는 진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장모를 처음부터 노린 건 아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럼 아내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장모가 피해를 입었지만 아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또 살인 미수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행의 경위를 여기서 이제 밝히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뭐 본인이 축소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뭔가 오픈이 됐을 때는 혹시나 나중에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은 더 불리하게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것부터가 사실은 이제 부부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입증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가정폭력 행위가 몇 번 정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A급 지금 계속해서 재범 방지를 어떻게 보면은 이 경찰 입장에서 재범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 둘 사이가 너무나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드러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 지금 그 가정폭력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남성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고 그리고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이런 참극이 벌어진 거였어요.
3: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으로 문제가 돼서요. 이미 지난달 30일까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사안들이 이미 발생을 했고 특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추가 범행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분류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접근 금지라든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즉각적으로 퇴거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뭐 전화나 문자 같은 부분도 모두 해서 안 된다는 조치가 내려졌고요. 실제로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탁시설로 거주하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안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9월 30일자로 이 1차적인 이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그 근거가 종료가 되었고 다시 연장 신청을 해두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범행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징후가 이미 발생을 했고요. 경찰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또 다른 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지만 어찌 보자면 접근금지 명령과 접근금지 명령 그 사이에 공백 사이에 이런 범죄, 참혹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부분 언급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이 만약 이 기간에 내려진 상태였었다라고 해도요. 범행을 막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일단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까지 네, 그걸 어기고 접근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뭐 구속이라든가 신병 확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지만요. 결국 결과론적인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분명히 가정폭력의 징후가 있었다. 이건 더 큰 범죄, 더 잔혹한 범죄로 나아가기 위한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접근 금지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도 거처를 이동할 것을 권고한 그런 상태였다고 하니까 정말 이들 사이에 뭔가 심각한 불화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이 지금 이 부인에게 아내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됐었는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3: 그렇죠. 그 부분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 같은 조치들이 있었고요.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뭔가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을 때 그래도 이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벨을 눌러서 경찰에게 신고가 접수되게끔 하는 그 장치 역시 지급도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장치 자체가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해요.

0: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이 현재 검토되고는 있고
1: 네.
0: 정확한 사실관계는 지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만약 스마트워치가 작동했더라면 그럼 또 빠른 출동이 가능했고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진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결과론적으로 던지게 하고요. 스마트워치가 왜 작동하지 못했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2: 예. 자, 지금 아쉬운 점이 지금 상당히 너무 많은 게 앞서 말씀드렸던 접근 금지 조치의 공백 기간, 그리고 스마트워치의 작동 문제 또 하나가 이 남편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세 차례나 시도를 했는데 이게 다 불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3: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해서 증거를 지금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부받아서 집행을 나아가는데 근데 사실 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1, 2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근무를 하는 곳에 이제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현장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자택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에도 자택에 또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조사를 앞두고 이게 벌어지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만 제대로 집행이 됐다라고 할것 같으면 사실 그때 혐의가 어느 정도 이제 더 드러나게 됐을 때는 뭐 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강제적으로 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더 발견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더 유력한 증거가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뭔가 이제 집행에 있어가지고 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불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피해를 막지 못했는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스마트워치도 지급이 되고 접근 금지를 뭐 임시조치를 하고 나서도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희가 뭐 거의 뭐 1년에도 몇 번이나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임시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특수 관계인들 사이의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재범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벌어지고 나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제 이 사람이 나하고 가족 관계 있으니까 더큰 처벌이 우려가 돼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볼 사이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임시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무릅쓰고 찾아가서 이렇게 범행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좀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제도도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마트워치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방전이 됐다라고 할것 같으면 뭐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휴대폰은 보통 충전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휴대폰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알림이라도 갔다면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먼저 경찰에도 신고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생명이 지금 위해가 발생을 하고 나서 2차로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이 침해가 돼버리고 나면은 이거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익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부터는 예방에 조금 주안을 조금 두셔야 될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필요하다면은 먼저 체포를 하고 먼저 구속을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지금 특수 관계인의 이런 범죄에서 조금 더 이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바뀌어야 될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남성이 위험인물이라는 것도 충분히 경찰도 인지를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이 체포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0: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부터 집행을 해서요. 예.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그 과정선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지점이 있죠. 이 정도 위험인물이었다라는 걸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았다면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이 됐겠지만 당시로서는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정폭력 사안으로 신고가 된 거고 그때 피해자의 어떤 피해 정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확실한 그런 증거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영장부터 집행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했고 본인이 없으니까 휴대전화 같은 것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실 압수영장 두 번 불발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뭐 확실한 어떤 가정폭력의 물증 같은 부분은 확보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어떤 수사를 하는 과정이었고 가정폭력 징후를 인지한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취하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다는 점. 그렇다면 분명히 허점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네. 자, 경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가해자에 대한 신병 확보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이죠. 방송인 김영광 씨가 보복 운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입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흰색 차량이 김영광 씨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인데 지금 이 차 앞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3: 지난 3월에 이제 마포구에 있었던 한 터널 인근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예. 당시에 이제 SUV 차량 그러니까 김영광 씨가 이제 운행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했었고 택시 기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직선으로 먼저 이제 차량이 이제 어떻게 보면 먼저 주행을 하고 있었다.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먼저 자신을 앞질러서 이제 직진을 해 버리니까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김영광 씨가 이제 그거를 뒤늦게 이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뭐 기분이 나빴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터널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택시를 앞질러 가서 지금 앞쪽으로 차량이 이제 위치를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뭔가 이제 보복 운전을 한 게 아니냐 예.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어쨌든 이게 보복 운전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 일단은 지금 뭐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지금 뭐 보복 운전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법적인 그런 처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조금 이제 뭐 이런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많은 그 누리꾼들도 이게 보복 운전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 보복 운전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사실 일률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봤을 때 이 보복 운전 죄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특수협박이나 경우에 따라서 특수손괴, 뭐 특수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데요. 자동차라는 물건이요.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물건이지만 법적으로 보면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편리하게 이용하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자체가 일종의 무기,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점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보면은요. 충분히 위협을 당했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협을 하려고 그런 위협을 주려는 고의를 가지고 운전을 했는지는 확인이 매우 어려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문을 내리고 뭐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더해진다면 전 충분히 보복운전으로 일정 부분 처벌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아마도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그 정도의 어떤 협박이라든가 위협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특히 위협의 의도나 고의성까지는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2: 예,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한 차례 이 차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한번 또 넘어오려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김영광 씨가 좀 본인의 운전 습관을 반성한다 라면서 이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그래도 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제 지금 서두에 시작을 한 게 어쨌든 뭐 많은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예. 하면서 지금 불성침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네. 내용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는 뭐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의 뭐 안전과 입장까지 고려된다는 점을 뭐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 법적 판단한 걸 하고는 별개로 제 운전 방식이 뭐 다른 분들께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죄문이 대중들한테 약간 이제 대중들한테 저 이런 입장이었고 이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지만 예. 당시에 이제 내가 먼저 이 앞차선으로 끼어 들어가서 뒷차선한테 어떻게 보면 뒷차량한테 피해를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뒷차량 운전기사님한테 사과를 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네.
2: 사과의 대상이.
3: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부분도 본인이 어쨌든 이게 자신의 잘못은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조금은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운전기사한테 이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은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장문 자체가 반쪽짜리 사과문 아니냐 예. 뭐 이런 좀 이야기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보복 운전 논란이 커지면서 과거에 김영광 씨가 했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 얘기 듣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보셔서 콘솔 이거 열면 거기다가 항상
5: 김영광 전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4: 눈 모양만 뚫어가지고 비닐을 그때 이제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시계부터 그걸 쓰고 내리지. 차 막 고속도로에서 막 세우라고 나고 갑자기 차를. 난 너무 급해서 그냥 이제 만나러 가야 되니까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시비 걸어서 막 그게 너무 싫은 거야.
1: 예. 차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이제 시비를 거는 경우 또는 뭐 본인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비가 자주 붙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다시 이제 조명이 되면서 이번 사건도 우발적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이렇게 과격한 운전 습관을 갖고 있던 것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본인이 직접 한 이 인터뷰를 보더라도 운전하다가 시비가 자주 붙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연관해 보면은요. 좀 운전 습관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과격한 운전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CCTV가 공개가 되었고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 특히 터널 내부였기 때문에 또 그 비난의 정도도 더 큰 것 같고요. 예. 위협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일단 즉각적으로 사과문은 냈다고 해도 그 사과의 대상 역시 어찌 보자면 좀 여론의 싸늘한 반응을 좀 잠재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사과를 했고 운전 습관에 돌아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엔 굉장히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거 네.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이제 국민들 모두 좀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2: 지금까지 이 상황 자체가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 보복운전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보복운전이 결국은 이제 이게 어디에서 갈렸냐면 고의성 여부거든요. 예, 예. 고의성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람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앞차량으로 이제 끼어들긴 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운전이 약간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군요 라고 하면서 그냥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CCTV 상의 이런 객관적인 이제 운전 행태 그래서 이제 차량을 만약에 이제 뭐 앞지르기 하게 됐을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터널 아니었거든요. 네.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건 사실 금지가 되는 경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이거는 또 이제 뭐 그런 고의가 있었던 걸로 좀 추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만 그래야 이제 보복 운전으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그런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1: 예. 보복 운전 논란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의 공격을 받아 한 남성이 숨졌는데 이 남성이 호랑이 우리에 스스로 들어갔다면서요?
0: 그렇죠. 이 사고가 난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관람객들이 좀 높은 통로에서 호랑이를 이제 아래로 내려다보게끔 만들어진 관람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 남성이 이 처져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 호랑이 우리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결국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네. 이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자면 이 피해 남성이 스스로 이 우리 안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뭐 흥분한 상태로 이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진술도 나옵니다. 사고 뒤 일시적으로 이 동물원 운영을 중단했다가 경위를 좀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대체 왜 우리에 뛰어든 건지 특히 동물원 측에서 이 우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나 문제는 없는지 좀 종합적인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2: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남성을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울타리를 본인이 스스로 넘어가기도 했고 넘기 전에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뭐 춤을 추는 모습도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 남성의 상태는 어땠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3: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동물원 측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이게 뭐 울타리가 좀 낮았다든지 아니면 뭔가 맹수가 당시에 이제 좀 흥분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동물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

0: 지금 말씀 주신 내용처럼 원래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했고 노래를 들으면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넘어갔고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이제 동물원 측의 책임보다는 내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특히나 이제 뭐 이 SNS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호랑이가 다가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만 그 전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보면 다른 관람객들이 목격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는 아 이게 동물원 측의 책임만을 묻기보다는 뭔가 이제 당시에 들어갔던 남성이 본인이 스스로 이런 화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라는 예.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조금 증명이 되는 그런 진술들도 많이 나와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사안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동물원 측의 책임을 조금 묻기보다는 이런 이제 화를 자초한 이 남성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라고 예.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사실 저렇게 뭐 본인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호랑이의 어떤 위협을 느꼈다면 도망을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저렇게 호랑이를 마주하고 앉아있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원 측에서도 사실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호랑이를 안락사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죠.
0: 그렇죠. 사실은 진짜로 호랑이가 뭔가 보통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범주를 넘어서서 이렇게 인간에게 위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볼 수 있겠지만 예. 근데 지금 남성이 들어가고 나서도 앉은 상태에서 다가오지 말라고 다리로만 이렇게 차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걸로 비춰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호랑이를 좀 자극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예.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발생했던 사고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 측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 동물원의 관리상의 책임을 좀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남성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1: 정말 이 피해 남성이 왜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는지 정말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잠깐 살펴보고요.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고 저희가 잠시 뒤에 다른 주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0: 북한이 아흐레 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평양에서 출발해 900km 이상을 비행했는데,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최초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대한 무력 시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여러 발은 900km 이상을 비행했습니다. 남한은 물론 일본 서부 주일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넣는 거리로 구체적인 제언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3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아흐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실시한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2: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3: 장도영
2: 무력
3: 합참
2: 시위 등은
3: 공보실장입니다.
2: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로드맵에 따른 성과 가시 및 의도적 미사일 능력 현실화 분석 중입니다.
1: 전문가들은 원산이 아닌 평양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린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경쟁 차원에서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4: 북한이 이번에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3: 신종호
4: 가지고
3: 한국 국방안보포럼
4: 북한이 개발 중인
3: 사무총장입니다.
4: 신형 미사일을 평양에서 보란 듯이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군 대비 태세와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반복적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합참은 공지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 협력 이상 기류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대구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실내 천장이 무너져 30여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행사를 했던 업체가 조명을 추가로 설치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업체 관계자는 입건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업체 관계자가 입건됐다고요?
5: 그렇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판매업체 관계자 한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10일 사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생활용품 판매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천장 마감재와 이걸 받치는 틀이 함께 무너지며 일어났는데요. 감식 결과 마감재에는 석고보드나 합판 등을 덧댄 흔적이 남아 있었고, 업체 측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조명을 추가로 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건물이 1994년에 지어진 점을 고려해 낡은 천장이 이런 추가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잔해 등 증거물을 두 상자 정도 확보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또 사고 현장을 비추는 영상도 확보해 조사하고 건물 관리인과 과거 사고 장소에 있던 당구장 업주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0: 부상자 대부분 고령층이어서 자칫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죠.
5: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생활용품 판매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안에 66명이 있었는데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이었고, 이 가운데 38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18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5명은 입원했습니다. 이런 판매 행사는 오래 비어 있던 건물을 짧은 기간 빌리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 장소인 건물 2층도 1년 7개월 정도 비어 있던 상태였고, 면적이 작아서 정기 안전점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행사를 열때 안전 상태를 확인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구시는 노후 소규모 건축물 1,740여 곳에 대한 민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하고 합동 피해지원센터를 꾸려 이번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0: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덥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2시 현재 서울의 낮 기온이 29.8도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중순 낮 최고 기온을 또 경신한 건데요. 어제 서울이 29.6도에 이어서 10월 중순의 낮 최고 기온을 오늘 다시 넘어섰습니다. 어제는 10월 중순 기준 가장 높았던 1999년 10월 14일에 29.3도를 넘어서 119년 만에 가장 더운 10월 중순에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대전은 31.5도로 어제보다 높아서 역시 최고 기온을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전주가 31.3도, 전남 광주가 30.7도 등 전국 곳곳이 30도를 넘는 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온 느낌입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지금 이 뉴스입니다. 자,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한 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시면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휴대폰이 보이고요. 이 휴대폰이 하얀색 줄 충전기에 연결이 돼 있고 이 여성은 한쪽에 기대서 이게 충전이 되길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 무인 매장의 주인이 이 여성을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 주인이 매장에 게시한 글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게시글에 따르면 이 여성은 아이스크림 냉동고의 전원을 뽑고 거기에 휴대전화 충전기를 꼽아서 충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충전을 마친 뒤에도 냉동고 전원을 다시 연결하지 않고 매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사실이라면 아이스크림 다 녹았겠죠. 점주는 해당 여성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신박한 발상이다. 자, 꼭 찾아서 금융치료 받게 해라 라면서 공분했습니다. 자, 이런 무인 점포를 둘러싼 사건들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없는 환경을 악용해서 이렇게 물건을 슬쩍슬쩍 가져가는 건 다반사고요. 또 보시면 대놓고 이렇게 키오스크를 파손해서 현금을 절도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이번처럼 전기까지 훔쳐서 매장에 피해를 준 사례까지 등장한 건데요. 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된 무인 점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0: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호법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추돌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고속도로 한복판에 승용차 한 대가 바퀴를 공중에 드러낸 채 뒤집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경기 이천시 모가면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전복됐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차량 두 대가 각각 추돌을 하면서 모두 6대가 피해를 입었고 최초 전복된 차량을 몰던 40대 여성이 허리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에는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국도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달리던 차량 두 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0: 없고 이 가운데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나들목 인근에선 8.5톤 화물차가 커브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5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에는 택배 상자가 실려 있었는데 과적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한번 공개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 아, 네. 뭐 어제
3: 윤호중
2: 애체도
3: 행정안전부
2: 올려드렸고 오늘
3: 장관입니다.
2: 아침에도 잠깐 또 스태핑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임은정 청장의 최근에 언행에 대해서 우리 중수청에 이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막그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감찰을 지휘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 뭐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지방중수청이라는 중수청의 이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져서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이 직위를 이용한 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그 중수청의 간부로서 의 어떤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의견이 아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서 과거에 검찰에서 했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한 지방중수청 청장으로서의 이그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져서 감찰을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뭐 궁금한
1: 네, 이번에는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충남 천안에서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딸이 구속이 됐는데 투자 실패로 인한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쳐서 살해를 한 그런 사건인데, 사실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바로 검거가 된게 아니라
1: 네.
4: 3주 정도 지나서 이제 이 범행이 이제 발각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딸한테 이제 당시에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했을 때, 과거부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가지고 수년간 투자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만날 때마다 그 투자 실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질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그래서 본인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5: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 3주 뒤에 지금 덜미가 잡힌 건데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6: 그렇죠. 일단 곧바로 도주를 한 겁니다. 도주를 한 이후에요. 한 숙박업소에 이제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는데, 강원 속초에서 투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3: 임주혜
6: 그러니까 이 여성이
3: 변호사입니다.
6: 어디 간 것인지 실종 확인을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1: 네.
6: 여기서 이 살해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고요. 결국 이 아버지 집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이제 긴급 체포까지 이루어진 범행의 이 전말입니다. 말이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1: 네, 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에 아버지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범행 직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도주를 한, 본인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간 걸 보면 뭔가 좀 계획 범행을 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6: 그렇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일단 범행의 동기라던가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받아

0: 따라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실패했고 이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계속적인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범행을 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사실 이것이 어떤 면죄부가 된다거나 범행 동기로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성이나 오히려 목적성을 갖고 있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금전적인 부분에 뭔가 착복하고자 이런 범행을 계획적으로 나간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밝힐 지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녀 관계였기 때문에
1: 네.
0: 뭐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후에 어떤 메시지라던가 통화를 한 바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 역시 있기 때문에 이 전후 대화라던가 이 여성이 했던 이 행적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딸이 지금 아버지를 살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살인죄보다 지금 이 존속 살해잖아요. 존속 살해가 더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일반 살해 같은 경우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이 징역형이고 존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사형무기 7년 이상이 징역형입니다. 법정형부터가 이제 존속 살해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법률 체계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상이다 보니까 유교 사상이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이런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존중이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이제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패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존속 살해 혐의가 적용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 살해를 한 동기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3: 이경민
1: 없는데
3: 변호사입니다.
1: 당시 본인이 투자 실패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계속 질책을 하니까 그 부분이 스트레스였다. 사실 어떤 것도 어떤 동기든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이제 나아가서 지금 이런 투자 실패로 인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법원에서도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제 형량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4: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3주 동안 방치한 부분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 그게 만약에 이제 시신을 어떤 방향으로도 훼손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은폐를 시키거나 이렇게 했다라면은 추가로 사체 손괴 은폐 뭐 이런 부분들이 제명으로 추가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살해를 하고 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밝혀진 바로는 뭐 보도된 바로는 지금 우발적이다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계획범죄였고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아버지 시신을 방치를 해놨다라고 할것 같으면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형량에 있어도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할것 같으면 그러면 이후에 이런 행적들이 사실은 또 이제 다른 뭔가 죄명으로 엮일 만한 그런 행적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는 좀 반영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앞으로 조금 수사 단계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자, 이제 마지막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SNS에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백화점 인근 도로에 주정차가 금지된 황색 실선 구간에 자, 지금 보시면 이 고급 외제 차량 누구나 알 법한 차량이죠. 이 고급 외제 차량을 장시간 주차를 해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주차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지금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황색 실선 안쪽의 구역입니다. 당연히 주차라면 안 되고요. 지금 주말에 백화점 앞 도로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2: 예.
0: 같습니다. 당연히 평소보다도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구간인데 여기에 떡하니 차량을 세워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 이 차량을 세워두게 된 것인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까지 지금 이 사진이라든가 이 주어진 진술들을 보자면요. 이렇게 그냥 차를 주차해 두고 장시간 방치해 두어서 인근이 굉장히 혼잡했고 통행에 방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곳에 왜 이런 고급 차량이 장시간 세워두었는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고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뭐 과태료
4: 그렇죠.
0: 부과 대상이 되면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 예. 지금 이 화면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차량 주변에 견인 지역 표지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말이어서 단속을 안한 건지 아니면 이뭐 고가의 차량이어서 단속을 못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근데 사실 이제 뭐 견인 지역 단속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단속반이 이 단속을 못했으면은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견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만 갖고는 사실 당시에 이제 단속이 주말에는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네. 있고 특히나 지금 황색 실선

0: 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은 맞고 이게 어쨌든 과태료 부과 대상도 맞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청주에서 이제 발생했던 일인 만큼 네. 청주의 그런 기준을 따라서 아마 과태료가 부과됐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견인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뭐 주말에 그런 특수성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한 견인이 이루어졌는데 이 견인 과정에서 뭔가 차량에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차주에게 견인의 주체가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까?
2: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이런 고가의 차량, 특히 이제 차고가 매우 낮아서 견인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이 어려운 차량 같은 경우에 견인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정당하게 그 절차에 거쳐서 견인을 했다면 이것까지 책임을 묻게 할 수는 없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과태료 부과로 끝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요, 일반 교통 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이것은 일종의 업무 방해처럼 교통을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 주차장 출구에다가 뭔가 본인이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떡하니 주차를 해두어서 다른 차량들이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럴 때는 성립이 되겠지만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회해서 다른 차량들의 이동 자체는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처벌까지는 또 어려울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겠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커 보이고요. 예. 뭐 주말이라는 점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 차량이 방치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좀 어렵지만 사실 견인도 가능했던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3: 예. 민폐 주차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 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4: 네, 경찰청입니다.
3: 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주요 발언부터 정리해볼까요?
4: 네, 경찰청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닌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보강해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부 비리와 부실 편파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청, 중수청 등 유관기관과 견제와 협력관계를 다져서 제도의 빈틈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 네, 오늘 국정감사 핵심 현안들도 짚어주시죠.
4: 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지만 이딴 논란으로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발생한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 또 사건 암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력 정치인 관련 사건에도 관심이 많이 모였는데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권력 눈치를 보느라 무소속 김병규 의원 수사가 늦어졌느냐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 지적을 반박하면서 보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장기 공석도 쟁점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행체제로 가는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는다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임은정 청장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중수청장과 감찰부서 수장이 아직 공석인 가운데 향후 절차와 쟁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본격적인 감찰 착수는 아직인 겁니까?
5: 네, 조금 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문을 보냈다고 기자회견을 한 만큼 중수청에도 관련 지시가 곧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감찰 지시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해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일인 어제도 실제

0: 검찰을 맡게 될 감찰 담당관실 직원들이 출근해 관련 업무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중수청 관계자는 감찰 착수 이후 구체적인 절차나 이문정 청장의 업무 배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감찰 지시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이후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중수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는 이른바 1호 감찰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수청장 자리뿐 아니라 외부 공모직인 감찰부서 수장 자리 역시 공석인 상황인 만큼 실제 감찰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절차 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윤호중 행안장관은 출근길에서 임 청장이 직위를 이용한 정치행동을 한 건 아닌지 감찰이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여부 등이 감찰의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네, 이렇게 이문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내려지면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둔 여권 내홍도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를 놓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 갈등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요?
2: 네, 이문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까지 나온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표는 공직자는 자신의 역할에 맞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인사들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논리와 비판 대상을 계속 바꾸면서 대통령과 당을 공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그 노력의 임계점
4: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3: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문정 총장의 경우도 저는 이미 그런 취지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2: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임 청장뿐 아니라 과거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공직 기강을 세우려는 감찰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과거 검사들의 집단 반발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강하게 반대했던 점도 청문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여권 내부의 이견은 계속 분출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용민 의원이 어제 국회의원 권한을 일터라도 계속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내일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골프를 놓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죠.
2: 네, 그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관심사는 골프와 SNS밖에 없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과거 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을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점을 거론하면서 골프장에 있었던 건 직무 포기냐고 비꼬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상가 천장이 무너져 어르신들의 장동혁 생명이 국민의힘 위태로운 대표입니다.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가족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합니까?
2: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휴일 일정을 이용한 정치 공세라며 맞받았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이 사고 보고를 받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구조와 수습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오늘은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데요. 오전에 어떤 쟁점들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까?
2: 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감사 의혹과 감사원 내 파벌로 알려진 이른바 타이거파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거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

0: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배제하자는 재척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최근 이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논란을 거론하며 방통위원장 시절에 불법 운영을 감사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앉아있을 수 없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재척 안건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에 대해 국회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반박했고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재척 요구는 내로남불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 고발한 것이고 2인 체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위법을 전제로 재척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주한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한 온두라스 대사와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 주한 노르웨이 대사와 주한 이란 대사 등 8명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신임장 제정식이 개최된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2: 지난 2월 가평 코브라 헬기 추락 사고 뒤 군은 해당 기종을 조기 퇴역시키고 대체 전력 미르온 헬기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 정작 정비 점검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이번 정부 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공중을 날던 헬리콥터가 그대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십니다. 하천변으로 떨어진 기체는 그대로 반파됐습니다. 지난 2월 경기 가평에서 훈련하던 육군 코브라 헬기가 추락하면서 준위 2명이 순직했습니다. 해당 기체가 운항을 시작한 건 1991년, 조사 결과 수십 년 동안 운용으로 피로가 누적돼 엔진 내부에 결함이 발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노후화된 코브라 헬기를 조기 도태시키고 대체 전력인 미르온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5개 대대에 배치될 예정인데 이러한 계획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르온 전력화에 맞춰 정비시설을 보강하고 필수 장비도 마련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 18억 6천만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하나도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미르온은 엔진 무게 탓에 기존 코브라에 쓰던 3톤 크레인으론 아예 작업이 불가합니다. 정밀 점검을 위해선 엔진을 탈거하고 높이 들어올려 확인해야 하는데 5톤 이상 크레인이 필수적입니다. 도입 초기엔 특히 점검 수요가 많은데 이대로는 정비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군 관계자 설명입니다. 군이 지난달 초 가평 추락 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뒤 공식 편성을 요청했으나 기획예산처는 정규 예산안 수립 시기 이후 들어와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인 거로 전해집니다. 이에 육군은 미르온의 안정적인 운용 여건을 갖추기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헬기 정비는 장병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5: 임종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조기 전력화를 결정해놓고 필수 정비시설 예산을 외면한 것은 전형적인 재정당국의 졸속 행정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 반영시키겠습니다.
6: 앞서 항공학교에 먼저 배치된 미르온 헬기에선 엔진 부식 결함이 잇따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조기 전력화를 안정적으로 이뤄내고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해 정비 예산만큼은 뒷순위로 밀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하루 만에 어제 기온을 또 넘어서면서 서울은 10월 통틀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때늦은 더위는 오늘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7: 네, 열린 송현 녹지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늘은 기온이 얼마나 오른 겁니까?
7: 네, 현재 서울 기온은 30.1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서울이 29.6도까지 오르면서 10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을 하루 만에 넘어선 것에 이어서 10월 전체로 봐도 최고 기온을 찍고 있습니다. 날씨는 정말 덥습니다. 풍경은 이렇게 가을인데 한여름같이 걸으면 땀이 나는 수준입니다. 이곳에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반소매를 입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비 비가 내리면서 이 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오늘 기온이 치솟는 탓에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산 챙겨서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구름만 지나고 있는 내륙 지역과 달리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 산간에 최고 7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뒤덮으면서 내일 아침은 예년보다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7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밀려들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5에서 8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내일은 한낮에 서울과 대전 21도, 광주와 대구 23도에 그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19도에 그치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레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은 대조기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만조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2: 오늘 오후 1시쯤 통영대전 고속도로 장수분기점 인근에서 서상나들목 방향 3km 지점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뒤따르던 차량이 서행하던 앞차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지시와 관련한 공문을 접수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중수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질의응답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만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공문을 시행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임은정 청장이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6년 전 이혼 조정을 통해 전처와 헤어졌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이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 아내가 완전히 딴 사람처럼 달라졌습니다. 저도 퇴근한 이후에 육아와 집안일을 함께 하려고 했지만 사사건건 다툼이 생겼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이혼 조정까지 가게 됐죠. 그 과정에서 아내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며 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설득했지만 아내는 거절했고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당시 5살이던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처가 갖기로 했고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딸과는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1박 2일씩 함께 보내기로 정했죠. 저는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면접 교섭도 약속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무렵부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학원 일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만남을 자꾸 미뤘고 약속 당일에 연락이 끊기는 일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넘게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학교 앞까지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저를 보자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 경찰서에서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처가 저를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면접 교섭 때 제가 딸아이의 몸을 만졌다면서요. 얼마 뒤에는 딸아이의 휴대전화 번호로 아빠가 한 짓 다 알아, 역겨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까지 오더라고요. 결단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아이가 제 어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 엄마가 경찰 아저씨한테 그렇게 거짓말하고 시켰어. 네, 아무래도 전처는 재혼 가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딸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

0: 어린 딸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시킨 전처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걱정됩니다. 다시 딸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 신고까지 당한 만큼 억울함도 제대로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실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곽동주 변호사, 이렇게 전 배우자가 아이를 못 보게 하려고 굉장히 황당한 일을 벌인 건데 이런 경우 종종 있을까요?
1: 네, 근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부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0: 네.
1: 이혼 후 한쪽 부모, 특히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조종해서 다른 부모를 적대시하고 만남을 거부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일종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단지 전원 배우자인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러면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면접교섭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자분은 이혼할 때 조정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정했어요. 그런데 전처가 계속 약속을 미루거나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일단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계속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 네, 조정조서나 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네.
1: 다만 양육비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현행법상 감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에는 존재합니다.
0: 그렇죠.
1: 실무에서는 이행명령과 함께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중립정지 장소에서 만나고 기록도 남길 수 있어서 이번 사연처럼 분쟁이 있는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0: 네.
1: 한 가지 덧붙이면 협의위원을 하면서 작성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받기는 어렵고 일단은 먼저 면접교섭 심판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면접교섭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양육하는 쪽에서 양육비 당신 안 주고 있으니까 양육비 줄 때까지 아이를 안 보여주겠다.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1: 그건 어렵습니다.
0: 네.
1: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주고받는 대가관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0: 네.
1: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이고
0: 네.
1: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가 밀린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0: 네.
1: 이러한 경우 양육비는 별도의 강제수단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0: 네.
1: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 네.
1: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회사가 양육비를 직접 떼어 지급 하게 하는 직접 지급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현행 양육비 이행법에서는 일시금 지급 명령이나 이행 명령을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0: 네.
1: 심한 경우에는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운전면허 정지, 뭐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네요.
1: 네, 맞습니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의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기존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었는데
0: 네.
1: 2020년 10월 29일부터 선지급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서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인 양육비 채권과 신청 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유지됩니다.
0: 네, 어쨌거나 까다롭네요. 네.
1: 네.
0: 근데 지금 이 사연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아무래도 아동 성추행 신고거든요. 사연자분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고 딸아이는 할머니한테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이거 성추행 혐의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우선 초동 수사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0: 그렇죠.
1: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에
0: 네네.
1: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또한 면접교섭 당시 함께 있었던 가족, 장소, 사진, 메시지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두세요.
0: 네.
1: 아동 진술은 전문가가 녹화 조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는데
0: 네.
1: 이때 진술이 누군가, 특히 주 양육자의 유도나 반복 주입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0: 네.
1: 이 사연과

0: 또 아빠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전처가 장기간 면접교섭을 막고 아이에게 아빠를 배척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허위 진술까지 유도한 사실이 만약에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면접교섭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 어떤 조치를 해볼 수 있을까요?
0: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양육자 변경 청구입니다.
1: 네.
0: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고 아이를 이용해 다른 부모를 배척하게 만드는 것은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면접교섭 방해라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1: 네.
0: 만약에 이러한 이제 아이 성추행에 대한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네. 명예훼손은 문제 삼을 수가 있고요.
1: 네.
0: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이의 회복이겠죠.
1: 네.
0: 법원에 자녀 심리 상담이나 부모 교육 명령을 요청을 해서 아이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지금 정해진 면접교섭 계속 방해할 경우에 미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허위 성추행 신고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무혐의로 끝난다면 무고죄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SNS에서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알려주는 기적의 다이어트 식단 같은 글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위고비의 이름을 따서 두부와 숙주 조합이 바로 천연 위고비다라며 식재료를 파는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달린 링크를 누르면 엉뚱하게도 식재료 쇼핑몰로 연결이 되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병원과 의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름만 무단으로 도용한 가짜 광고였습니다. 유명 의사의 이름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파는 행위,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 식재료를 다이어트 약처럼 광고하고 의사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법은 일반 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위고비나 마운자루 같은 의약품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면 식품표시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추천하지도 않은 의사의 이름이나 병원 명칭을 내세워서 마치 그 의사가 효과를 보증한 것처럼 광고했다면 명의 도용에 따른 민사상 책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죠. 현재 병원과 해당 전문의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카더가든의 홈 스위트 홈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10월의 고온 현상은 오늘까지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 뚝 떨어지면서 춥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서해안과 강원 지역에서 바람 강해지고 모레는 전국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두툼한 외투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서 정체도 늘고 있습니다. 홍은동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5분 전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터널 입구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홍제램프부터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정체고 강남에서 여의도 가는 길도 혼잡한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6.4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인데 서부간선 도로 이용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노들로 성산대교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하류 가는 길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청장에 대해 공문을 접수하고 본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4: 네, 중수청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중수청의 감찰 관련 소식 전해 주시죠.
5: 네,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늘 오후 2시 25분경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접수 즉시 감찰관 직무대리에게 감

0: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청장에 대한 감찰은 중수청이 출범한 뒤 처음 이루어지는 이른바 1호 감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게 되고 행안부 장관의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라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고 중수청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장관이 오후 기자회견에서 임청장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 감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네, 전해드린 것처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서 어제 감찰을 지시했죠.
2: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윤 장관은 임청장이 직책을 맡고도 거대 비판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윤 장관이 직접 언급한 감찰 이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3: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의견 이야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직책을 맡고 난 이후에도 거듭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 중인데 중수청 고위 간부가 관련 사안을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4: 이것이 혹시 직위를 이용한
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4: 정치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이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3: 네, 감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윤 장관은 정치 개입이나 파벌 조직은 안 된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검사의 집단 행동을 용인한 과거 검찰의 관행을 비판하며 중수청에 와서까지 관행이 이어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4: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들고 오지 마라.
3: 중수청 첫 수사 개시도 전에 감찰부터 시작돼 조직에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중수청이 제대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 국민이나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져야 한다고 윤 장관은 못 박았습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는 14일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윤 장관의 감찰 지시 언급에 임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출근길에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추가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긴 했는데 취재진을 피해서 출근하면서 일단 정면 대응은 자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내려지면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둔 범 여권의 내홍도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2: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를 놓고 여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6: 네, 국회입니다.
1: 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 갈등도 가라앉지 않고 있죠.
6: 네,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까지 나온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표는 공직자는 자신의 역할에 맞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인사들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논리와 비판 대상을 계속 바꾸면서 대통령과 당을 공격해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이제 그 노력의 임계점이
1: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7: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임은정 총장의 경우도 저는 이미 그런 취지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6: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임청장뿐 아니라 과거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공직기강을 세우려는 감찰 취지는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과거 검사들의 집단 반발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강하게 반대했던 점도 청문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여권 내부의 의견은 계속 분출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용민 의원이 어제 국회의원 권한을 잃더라도 계속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내일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2: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를 놓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죠.
6: 네, 그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관심사는 골프와 SNS밖에 없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과거 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을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점을 거론하면서 골프장에 있었던 건 직무 포기냐고 비꼬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 상가 천장이 무너져 어르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가족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합니까?
6: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휴일 일정을 이용한 정치 공세라며 맞받았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이 사고 보고를 받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구조와 수습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오늘은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데요. 오전에는 어떤 쟁점들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까?
6: 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감사 의혹과 감사원 내 파벌로 알려진 이른바 타이거파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배제하자는 재척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최근 이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논란을 거론하며 방통위원장 시절의 불법 운영을 감사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앉아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재척 안건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의원은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3년 동안 지내고도 과방위 관사로 활동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1: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하던 아내를 납치해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 네, 가해 남성은 처음부터 장모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사건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9: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대 남성 김모 씨가 50대 장모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과 혼인 무효 소송 등이 얽혀 별거 중이던 20대 아내를 차에 태워 납치한 겁니다. 이후 김 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 양양군까지 200km 가까이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아내를 버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주 7시간여 만인 낮 12시 40분쯤 양양 야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1: 네, 피의자 김 씨가 범행 이유를 밝힌 게 있습니까?
9: 네, 우선 살해와 납치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쌓인 악감정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장모를 노린 것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로 향한 건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만 진술했는데 경찰이 정확한 이유를 수사 중입니다.
2: 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김 씨가 이미 경찰 수사선에 올라 있었다고요?
9: 네,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김 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다고 신고했습니다. 9월 초까지 피해자 조사는 3차례 이루어졌지만 정작 김 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부터 집행하려던 경찰 계획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김 씨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무위에 그쳤고요. 지난 6일에는 자택을 찾아갔지만 김 씨가 집에 없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전화로 연락이 닿은 김 씨는 내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지만 이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죠.
9: 네,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난 8월 말쯤부터 김 씨를 주시해 왔습니다. 김 씨 부부를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신청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뒤엔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김 씨에 대한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이 조치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1: 네, 비슷한 사건이 제주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제주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40대 여성이 스토킹했던 남성에게 피살당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에서 과거에 만났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112에 신고한 적이 있고 지난달에는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아 피해 당시에도 소지하고 있었지만 작동시키진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10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주말부터 이어진 여름 같은 더위가 기승입니다.
2: 네, 어제 기온을 또 넘어 서울은 30.1도, 대전은 31.5도까지 오르면서 10월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119년 만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10월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 어딥니까?
10: 네, 서울과 대전, 정읍, 안동 등 전국 10곳에서 10월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로 쓰였습니다. 서울은 30.1도까지 오르며 1913년과 나란히 역대 10월 최고 기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전도 31.5도, 정읍 31.1도, 구미는 30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30도 가까이 높았습니다. 때늦은 더위의 원인은 동풍입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산 너머 공기가 더워지는 팬 현상으로 서쪽 지역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내일 17도에서 모레 10도로 하루 만에 7도나 떨어지고 낮 기온도 21도에서 19도로 내려가겠습니다.
1: 네, 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죠?
10: 네, 제주 산간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한때 시간당 45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시간당 강수량이 10mm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70mm, 수도권과 호남, 영남 등 내륙에도 지역에 따라 5에서 최대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지만 몇 분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틀린 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5: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8: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9: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20: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19: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20: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19: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21: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7: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양수진입니다. 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이 반가운 요즘입니다. 좋은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일상과 미래도 든든하게 가꿔 나가면 참 좋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재무설계 이야기,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유익하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TV보험 광고로 계약할 때 뭘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보험금을 못 받은 문제, 또 보험을 유지하는 문제가 별개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님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러니까요. 진짜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이고 점점 연말을 향해 가고 네.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어떠세요?
2: 벌써 이렇게 10월, 그러니까 이게 월 단위가 이제 두 자릿수가 됐잖아요. 아, 이렇게 빨랐나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0: 맞아요. 네.
1: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게 놀라워요.
0: 그렇게 더웠는데 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무렇게나 보낼 수 없으니 우리가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재무 점검 당연히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방송 내용을 서두에 짚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2: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TV 채널 이렇게 돌리시다가 보험 광고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0: 정말 많죠.
2: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광고 보고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이 보험 광고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시청하셔야 되는지 광고를 좀 광고답게 시청하는 방법 저희가 같이 짚어드릴 거예요.
0: 아, 우리가 보통 영화 어떻게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막 이런 것처럼 네. 보험 광고 뭘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2: 그렇죠.
0: 아 재밌습니다. 자 집중해 보도록 하고요. 서민정 팀장님은 어떤 부분 강조해 주고 싶으신가요?
1: 네 분명 우리 들으시는 중장년층들이 보험을 처음 가입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을 텐데 중간에 해약과 재가입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뭐 한 해 두 해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을 좀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나도 전문가에게 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진단받고 리모델링 문제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처럼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1: 또 찾아오는
0: 맞아요. 맞아요. 또 찾아오는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가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올 한해 굿모닝 굿나이프 애정해 주시고 잘 들어주었다는 응답을 사랑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 청취율 조사는요. 좀 특별하게 커피 쿠폰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1: 좋아합니다.
2: 그럼요. 없어서 못 먹죠.
0: 저도요. 없어서 못 먹는데 없어서 못 먹는 이 아이스크림 손 시려워질 이 계절을 맞이해서 손 호호 불면서 드시라고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취율 조사 응답은 무조건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다 약속의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상담 신청 문자 번호와 같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시작해 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바로 만나볼게요. TV 보험 광고를 통해 가입한 보험 계약의 불안전 판매 비율이 다른 판매 채널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방송 광고는 하루 평균 1,121회, 시간으로는 약 57시간 분량이 송출됐습니다. 문제는 광고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금감원은 이 보험금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지급 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하는 광고 문제를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강조하는 혜택만 보기보다는 보험금 지급 조건과 한도, 보장 제외 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하루 평균 보험 광고가 송출되는 시간이 57시간이다. 아니 근데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죠?
2: 사실 이게 워낙 채널이 많잖아요. 저희가 방송 돌리다 보면은 100개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여러 채널에서 나간 광고 시간을 모두 더한 숫자라서 하루에 57시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TV를 켜면 어느 채널에서든지 간에 보험 광고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만에 이렇게 송출하는 횟수 자체가 60% 이상 늘었다라고 하니까 사실 TV를 요새 어르신들이 많이 볼 텐데 TV를 많이 보시는 어르신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광고를 또 보험 광고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채널 돌리실 때마다 마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저만 해도 채널 돌리다 보면 보험 광고 한두 개씩은 꼭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70대 이상 가입자의 비중이 다른 채널보다 보험 광고에서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왔어요.
1: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상담을

0: 하다 보면 부모님 보험 점검 해달라는 자제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보험 가입 내역을 막상 이제 열어보면 TV를 보시다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이 진짜 한두 건씩은 꼭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쭤보면 아, 광고에서 계속 나오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가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 갖고 계신 보험과 중복돼서 가입을 해놓으신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 우리 머니인사이트 기사 내용을 보면 금관원이 지적한 광고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받고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지적했는데 보험금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말일까요?
2: 아니요. 사실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러 번 받는 조건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번 받는 건 맞는데 1년 안에는 한 번만 지급이 된다든지 또는 전체 지급 횟수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작고 흐린 글씨로만 명시를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장 내용은 되게 크게 써 있고 이런 지급 제한 사유는 좀 작게 또는 흐리게 써 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를 봤을 때 그 크게 써 있는 좋은 점만 기억하다 보니 거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 여러 번 받는 암보험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맞아요.
0: 여섯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데 결국 자세히 따져보면 부위나 기관의 모음별로 한 번씩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 소장, 직장, 십이지장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있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생각하면 암 종류가 다르면 무조건 여러 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임 안에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아는 내용과 가입 하는 내용이 다르게 되죠.
1: 내 신체 장기가 묶음화돼 있는데 그
2: 그렇죠.
1: 묶음에 중복이 될 경우에 반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2: 맞아요. 또 같은 부위에서 또 재발하게 되면 그건 또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 그렇군요. 네. 약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년에 한 번만 지급이 되고 1년마다 반복 지급되는 것도 있으니까
2: 맞아요.
1: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완전 판매 비율이 3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유지율이 낮다.
0: 그러니까 방송 광고로 가입하신 계약은 5건 중에 1건 이상이 1년 미만으로 해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일단 급하게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보장과 맞지 않아 이런 이유들로 정말 각각 해지를 하시는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험은 일찍 해지할수록 그동안 낸 보험료 당연히 못 돌려받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입하신 소비자분만 손해를 보시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런 것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조치를 한 건데 사실 권고사항만으로는 이런 보험 광고를 막 줄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2: 그렇죠. 사실 광고를 줄인다라는 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고 사실 홈쇼핑 보험 광고의 제재 기준이 불완전 판매 비율 기준으로 0.4%였거든요. 근데 실제 홈쇼핑에서 불완전 판매 비율이 0.03% 그 안쪽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0.4% 자체의 기준이 워낙 완화가 되어 있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 5년 안에 경고 조치를 받은 건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기준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낮춘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광고를 보시는 소비자분들,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TV 보다가 보험 광고를 내가 만났다, 마주했다라고 하면 우리 굿모닝 굿나잇 청취자분들은 어떤 걸 좀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까요?
0: 일단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미가 당기는 보험 광고를 보셨을 때 첫 번째, 지금 갖고 있는 보험에 과연 같은 보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보험금이 몇 번 그리고 어떤 경우에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고요. 그다음 세 번째,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후에라도 가족이나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보실 걸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순간 이미 나 보험 광고를 보고 가입을 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청약 철회 기간도 한 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제분들한테 내가 TV 보고 지금 보험을 좀 가입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하시고 자녀분들하고 한번 같이 살펴봐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1: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경우에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떨 때 못 받는지
2: 그렇죠.
1: 못 받는 경우의 수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이 TV 광고로 보험 가입하시는 거 조금은 더 주의할 수 있다.
2: 맞아요.
1: 혹시라도 어떻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가입한 보험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청소년이구나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가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보험 내용, 보장 사항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0: 애프터. 재무상태에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2: 네, 경기도 안성에서 만나뵌 62세 남성 청취자님 사연인데요. 화물차 운전하시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계신데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설계사분한테 가족보험을 모두 믿고 맡고 오셨습니다. 근데 평소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참고 참다 내원을 하셨는데 뇌혈관질환 진단을 좀 받으 셨대요. 그런데 실손보험으로 검사비와 치료비 일부는 받았지만 정작 1,500만 원가량의 진단비는 일단 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보험인데 일단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크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이제야 정말 들어서 오랜 인연의 설계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상담 신청하셨습니다.
0: 내가 마치 의리 지키는 것처럼 보험료 한 달에 미납도 없이 꼬박꼬박 냈는데 근데 정작 아플 때 진단비를 못 받았다? 이거 엄청 속상한 일이죠. 자, 일단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내고 계셨을까요?
1: 사실 가입 내역을 처음 받고 나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좀 제 눈을 의심을 좀 했는데
0: 왜요?
1: 뭐냐면 청취자님 본인 보험료만 한 달에 153만 원가량을 내고 계세요. 근데 배우자분도 한 달에 95만 원 정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분 부부 보험료만 거의 250만 원. 한 달에 25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시고요.
0: 네.
1: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두 자녀가 있으신데 30 초반이세요. 30대 초반인 남매분들 보험까지 하면 내 식구 보험료로 3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인 한 분을 통해서 계속 다 준비를 하셨다 보니 가족 보험 상품이 전부 다 한 곳의 보험회사 상품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0: 일단 너무 심각한데요. 내 식구 한 달 보험료가 3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한 회사 상품으로만 가입을 해놨다. 근데 한 보험회사의 상품으로만 가입을 하는 건 왜 문제인 거죠?
2: 사실 한 명의 설계사를 선택하고 한 군데 보험사 상품을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보험사마다 이제 보장 내용이라든지 보험료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사실은 가게마다 가격이나 품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내가 받고 싶은 보장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회사를 비교하다 보면 결국에는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더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청취자님은 내가 비교를 해서 한 회사의 상품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그냥 한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 설계사분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0: 그러니까 A라는 빵집은 소금빵이 주력 상품이고 B라는 빵집은 식빵이 그냥 제일 좋은 상품인데 그런 거에 대한 비교 분석 없이 한 회사로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나 보장 경쟁력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구체적으로 우리 청취자님 보험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1: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해약과 재가입을 계속 반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자님 말씀해 주셨던 게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보험료를 내오셨고 유지를 해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지하고 계신 보험 중에 제일 오래된 게 2021년에 가입하신 거예요.
0: 이거 5년밖에 안 됐어요.
1: 네, 5년밖에 네.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분도 마찬가지셨거든요. 왜 이게 그동안 어떻게 된 거냐 여쭤봤더니 일단 중간에 좀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시기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뭐 비교해서 뭐 필요 없는 걸 없애는 게 아니라 제일 오래된 걸 먼저 해약을 하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고 나면 아, 이 부분은 좀 부족해졌어요라고 하면서 다시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을 해오시다 보니까 계속 보험료는 그대로 있고 제일 오래된 게 5년밖에 안 된 거죠. 심지어 올해 초에도 두 건이 새로 가입된 게 있으시더라고요.
2: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약하면

0: 그동안 냈던 보험료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새로 가입한 보험은 또 보장이 바로 온전하게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장에 따라서 일정 기간은 아예 보상이 안 되거나 보험금이 절반만 나오는 기간이 있는 건데 만약에라도 정말 그 사이에 진단을 받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청취자님은 보장이 더 좋은 신상품이 나왔다라는 말만 믿고 이제 해약과 가입을 반복하신 거고 그러는 동안에는 근데 정작 보험료는 줄였냐? 아니요. 보험료만 더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1: 와, 그렇군요. 근데 이게 62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남들은 다 은퇴 얘기하는 나이인데 이렇게 보험 가입 해지 하시면서 계속 보험료 납입이 가능할까요?
2: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1: 그렇죠.
2: 네, 왜냐면 62세이시니까 짧게 10년만 잡아도 72세까지 또는 일반적인 20년을 잡으면 80 넘어서까지이시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는 근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험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입도 중요한데 유지할 수 있느냐를 꼭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님도 늦은 건 아세요. 늦은 건 아시는데 더 늦기 전에 이번에 제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사실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죠.
1: 최근에 진단받으신 거, 그게
2: 그렇죠.
1: 마음에 가장
2: 맞아요.
1: 걸리시는
2: 네,
1: 부분인가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진단받으신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우리가 보면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 이력이 생기면 일단 다른 보험사의 상품으로 효율적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자문 끝에 진단비를 못 받으신 거예요. 우리 혈관에 대한 이제 협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기회까지 좁아진 건데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아프고 나면 결국엔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 점검은 미리 건강할 때 받으시는 게 맞다. 이 부분을 너무 이제야 깨달으신 거죠.
1: 아, 그렇군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취자님 혼자서만 150만 원 넘게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 보상 자체는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왜 받으실 돈이 없었을까? 이게 1년이면요, 1,800만 원이고요, 10년이면 2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2: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으면 보장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실제 청취하는 같은 경우는 3대 진단비 기준으로 봤을 때 암진단금은 전체 다 합쳐서 5천만 원이었고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각각 1,5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왜? 이 155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시는데 3대 진단비가 이렇게 작느냐? 왜? 보장 항목별로 보험료들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실제 이런 3대 진단비로 내시는 보험료는 150만 원 넘는 돈 중에서 고작 27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1: 아, 그러면 나머지 한 120만여 정도, 2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은 너 어디에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된 목적은 사망 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입하신 모든 보험에 사망보험금 보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당연히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자제분들이 이제 10대니까 어리고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이 클 때는 사망보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자제분들이 모두 30대고요. 그리고 경제생활 이미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청취자님한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아팠을 때 받는 보장이란 말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청취자님은 본인이 일단 왜 보험료가 이렇게 높아졌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사망보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왜 보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됐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던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였어요.
1: 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굿모닝 굿나이프에 상담 신청하시고 전문가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된 해약과 재가입, 사망보장에 너무 많이 쏠려버린 보험료,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질병진단 받으시면서 보험 가입에 있어서 선택지가 너무 좁아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정의 대부분은 이게 보험료 내기도 빠듯하니까 노후 준비는 전혀 못하신단 말이에요. 이 댁도
2: 그렇죠.
1: 그러셨을까요?
2: 네, 맞아요.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벌어도 거의 2,300만 원이 보험료로 나가고 있으니
1: 그렇죠.
2: 다른 여지를 선택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준비한 현황 자체가 국민연금으로 준비되어 있는 110만 원 정도가 전부였어요. 특히 이제 화물차 운행을 하시다 보니까 따로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없고요. 지금 소득이 작지 않으시거든요. 부부합산으로 한 8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겠지만 앞으로는 결국 멈출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 국민연금 110만 원으로 생활을 하신다? 생활비는 둘째치고 지금 내고 계신 보험 자체도 유지가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 결국 이분들은 필요한 보장은 지키면서 보험료는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여력으로 노후 준비까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 아,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가 나왔을지 그 어느 때보다 결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데요. 우리 집도 별

0: 만 다르지 않다. 또는 나도 보험을 가입을 해놓긴 했는데 한 회사 보험으로만 너무 쏠려 있거나 아니면 나도 어떨 때 보장받고 못 받는지 정확하게 내 보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1: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2: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3: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4: YTN 라디오 굿모니 굿나잇.
0: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우, 떨려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서민정 주치님,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5: 네, 일단 이번 처방은 보험금을 못 받은 문제와 보험을 유지하는 문제는 따로 본다라는 원칙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진단비를 못 받으신 건 별도로 확인을 하실 일이고 일단 지금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단 진단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새로 가입하시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해약보다는 기존 계약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보험은 일단 가입한 뒤에도 특약을 삭제하시거나 보장 금액을 줄이는 계약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지가 답은 아니다. 진단비를 못 받더라도 이제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6: 네.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드린 게 당연히 3대 진단비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은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화물차를 계속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까지는 지켜내면서 좀 지금 제일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사망보장 그리고 불필요한 중복보장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핵심 보장들만 남기게 될 경우에는 월 한 31만 원 정도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다만 간병비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장받을 수 있는 고액 항암 치료비 같은 것들은 지금 당장에 보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 심사를 하고 비교를 해서 보완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조금 다행인 거는 요즘에는 암 유병력자 또는 뇌혈관, 심혈관 유병력자 분들도 관련 병력을 분리해서 심사하는 경우들이 생겨났어요. 즉, 암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뇌혈관, 심혈관 가입하는데 심사를 따로 본다든지 반대로 뇌혈관 있는 분들은 암은 심사를 또 따로 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암 관련된 보장들은 이렇게 좀 주요 질병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추후에 충분히 보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근데 한 번에 저는 그냥 말끔하게 다 싹 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5: 그렇죠. 이미 진단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적으로 보장을 다 줄여버리면 결국에는 치료받으실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보장에 대한 부분 남겨두고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보완하는 게 필수입니다.
0: 네.
6: 네. 그리고 배우자분은 다행히도 다른 특별한 병력이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서 조정하시는 것보다는 새로 보완하시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에서 암, 뇌, 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쓸데없이 나가야 되는 사망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보장을 최소화하면서 암, 뇌혈관, 뭐 심장질환,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나 고액 치료비 등도 같이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0: 그렇죠. 지금 딱 들려주신 이 보장 내용만 들어도 보장은 탄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6: 맞아요.
0: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대개 보험료 수준이에요. 네. 얼마나 좀 줄 수 있었을까요?
6: 일단 청취자님이 150만 원 넘게 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120만 원가량을 줄이는 걸로 일단 계획이 섰고요. 아, 배우자분도 지금 95만 원 가까이 내고 계셨는데 약 25만 원 정도로 70만 원 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 합산으로 보면은 250만 원 가까이 내시던 보험료인데 두 분 합쳐서 보험료가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대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럼 한 달로 따지면은 한 190만 원 정도. 1년이면은 약 2,300만 원 정도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 낼 돈을 생각하면 10년이면 2억 넘게 줄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0: 아, 그럼 한 2억 원 가량 안 내도 되느니 불필요했던 보험료 가지고 이제 그동안 못하셨던 노후 준비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5: 그렇죠. 아예 엄두를 못 내셨던 저축이랑 연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는데 사실 60이 넘어서 연금을 준비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싶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미래에 쓰실 자금을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수입이 없어질 날이 오실 거고 그때 쓸 돈을 모으는 게 결국 연금 준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상품으로 준비할지는 그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와 논의하시면 됩니다.
6: 네, 이게 사실 상담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크게 느껴진 상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취자분 부부가 20년을 누군가를 믿고 맡기신 게 잘못하신 건 아니거든요. 잘못한 건 아닌데 다만 내가 어떤 보장에 어떤 보험료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너무 모르고 계셨고 근데 그 사실을 아프고 나서야 아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점검 같은 것들은 내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아프기 전에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연이었어요.
0: 맞아요. 그리고 보험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믿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입하게 될 상품을 믿고 나를 지켜줄 보장을 믿고 가입하셔야 되는데
6: 맞습니다.
0: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장안을 가져가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도 못 댔던 노후 대비까지 하실 수 있는 사연으로 오늘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만나봤는데요.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 도움 나도 필요하다. 우리 집도 보험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부담 없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 상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과 함께 여러분들 보내주신 질문사항 소개해드리고요. 답변 받아보겠습니다. 9381번님. 1세대 실손보험 가입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갱신됐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실손으로 바꾸면 보험료 저렴해진다라고 하는데 언뜻 보험사가 내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면서 전환을 해준다고 얻어 들었거든요. 자, 그럼요. 내가 낸 보험료 손해보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당장이라도 사실 바꾸고 싶습니다. 아시네요.
1: 아, 계약 재매입 제도를 어디선가 들으셨던 것 같아요.
0: 계약 재매입.
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약을 우리 예전 실비 해지하는 대가로 보험회사가 그동안 낸 보험료에서 보장받은 금액 빼고 다 돌려줄게. 그러니까 전환해라는 내용이었는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뭐냐면요. 보험료 할인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자들은 결국에 다음 달 11월부터 전환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3년간 보험료의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다만 이 할인 때문에 하시는 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1, 2세대 실손의료비하고 5세대하고는 뭐 급여, 비급여, 중증, 비중증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 내 치료 계획이나 치료비 지출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보험료 지출과 바꿨을 때 보험료 지출 이런 부분들 정도는 최소한 비교를 해보시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좀 의논해보시는 게 좋겠죠.
0: 그렇죠. 이 5세대 실비가 출시되고 나서 이제 실손보험 전환 계획하시는 분들 사실 지금이 이제 기회다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확정된 안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험 리모델링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고 전문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9230번님, 6125번님, 5557번님의 많은 분들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3025번님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하시면서 내일부터 이제 시작될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모바일 아이스크림 쿠폰 그리고 이벤트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7696번님 청취율 조사 뭐 당연히 굿머니 굿나이프라고 답변해야지요. 여기서 듣는 정보가 최고 입니다. 너무 도움 많이 돼요. 라고 하셨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역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당첨되시는 후보군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담 문자는 계속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넣어주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1: 258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좋은 금융 상품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필요한 내용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방향과 필요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을 텐데요. 맞춤 재무 상담을 원하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상담 신청하시고 전문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내일에서 기다릴게 준비했습니다. 끝곡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one like you 이 세상 단 하나 서로를 길들여진 너와 난 도망치고 싶다 나에게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금융은복잡하고어렵다공감하시나요지인에게등떠밀려제대로된설명없이금융상품가입한경험한번쯤있으실겁니다이처럼잘못된금융상품판매와가입으로피해입은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2021년금융소비자보호법이제정됐습니다앞으로소비자도나에게딱맞는금융상품을찾기위해충분한설명을듣고선택한다면더건전한금융문화가정착될수있습니다이캠페인은재무설계의명가키움의세플래너와함께합니다
3: 지금시각은4시57분입니다 YTNSFM
4: 삼성과함께하는 YTN 라디오57분날씨와교통정보입니다모레부터는날쌀쌀해지겠습니다내일비가그친후에는북쪽에서찬바람이유입될텐데요기온차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현재서울 27.1도, 부산 24.7도, 광주25도를보이고있습니다. 늦은밤부터수도권과충청, 전북과경남서부에비가내리겠고요. 전남지역은벌써비가내릴준비를하고있습니다. 퇴근길우산챙겨주시기바랍니다도로위로는벌써굵직한정체가나타나고있습니다한강을따라서많이밀리고있고마포와용산에서는사고소식도들어왔습니다강변북로구리방향가양대교에서월드컵대교구간2차로와3차로에서사고처리중입니다방화대교부터밀리고동작대교에서반포대교구간1차로에서도사고처리하고있습니다마포대교부터정체고청담대교까지막힙니다한남대교위강남방향5차로에서도사고발생했습니다일산방향은영동대교에서가양대교까지정체입니다올림픽대로공항방향영동대교에서가양대교까지정체고하남방향은방화대교에서월드컵대교구간동작대교에서영동대교까지밀리고있습니다 YTN 라디오57분날씨와교통정보의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첫 시간은 여의도 끝판으로 시작합니다. 서영주 맥 정치연구소장, 하영 한거리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세 무당들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김성태 전 의원 모시고 국민의힘 관련 이슈 다뤄봅니다.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북판 서영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 하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대통령의 SNS 연일 시끄럽습니다. 예. 네. 뭐 야당에서도 비판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줄일 생각 없다. 이게 내 소통 방식이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아니 대통령 말이 일반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제 SNS를 그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이나 뭐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산부요인들 아니면은 뭐 당대표들 다 쓰는 게 품격과 권위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쓰는 게 SNS 아닙니까?
0: 예.
2: 시대가 변해서 SNS에 소통하실 가지고 쓰는 것들은 전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내용 자체가 뭐 이게 너무 좀 그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다 이런 비판까지는 들을 수 있어도 대통령이 SNS에 글을 너무 많이 올린다 여기에 대해서 소통 방식이 품격이 없다는 거는 사실 좀 뭔가 없어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다. 시대가 변했지 언제까지 옛날 생각하면서 그러면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은 뒤짐지고 헛기침하면서 뭐 국민들은 그냥 밑에서 이렇게 계몽하는 대상으로 봐야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대가 변했고 이게 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뭐 동남아, 아니
0: 그 남미, 뭐 다 하죠.
2: 남미까지 예. 다 이런 방식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횟수나 이 SNS 소통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만에 하나 지적한다면 그냥 내용을 가지고 한번 들어와서 뭐 논쟁을 해보자. 여기까지는 저는 좀 용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강 의원님.
3: SNS로 국민하고 소통을 넓히겠다는 의지 자체야 그 누가 탓하겠습니까? 소통의 방식이야 대통령이 정할 수 있죠. 그런데 소통의 내용을 보니까 소통이 국민 전반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안에 특정 계파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민주당 특정 진영이나 이해할 수 있는 좌스럽다, 뭐 좌스럽게라는 이런 용어를 쓴다든지 지금 너무 집안 정치, 집안 문제에 지금 국정의 지금 책임자이고 온 국민의 그 어떤 그 돌봐야 되는 최고 지도자 국저 대통령이 너무 그쪽으로 지금 국민과의 소통으로밖에 읽힐 수 없는
0: 예.
3: 대통령 SNS를 너무 쓰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SNS로 하는 뭐 뜻은 좀 존중하는데 그때는 좀 국민의 언어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지금 문제. 제 생각에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 특히 저 부동산 갖고 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만 좀 많이 해 그런 것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래요. 주부 보안, 어? 주식, 부동산, 보안 부처권 문제, 어? 그다음에 안보 불안, 그다음에 인사 참사 이런 것에서 국민이 궁금해하고 좀 국민이 개선을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국민이 또 문제 제기하면 받아서 좀 그 좀 투명하게 또 답변하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0: 그러니까 SNS 사용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용 자체가 문제라고
3: 말씀이시죠? 네, 저는 정말 그래요.
0: 예, 하영 기자.
4: 실제로 청와대도 그 지점에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찬호 논설위원께서 말씀 잘해주셨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정치적인 측면 특히나 여권 내에 갈등이 부각되는 측면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은 비단 대통령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와대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언론으로서는 좀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혼선이 처음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는데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팀에서 나서면서 뭐 홍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볼 대목입니다. 예.
2: 근데 저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그 형식에 대해서는 그 괜찮다라고
0: 뭐
2: 동의를
0: 했으니까 예.
2: 그럼 내용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지적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왜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모든 국민들이 봐서는 아니 뭐 한쪽에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국정 지지율이 저기 사실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물론 뭐 부동산도 있고 물가 경제 뭐 외교 안보도 있지만 진영 내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소갈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빨리 단기간 안에 마무리를 하고 좀 넘어가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대통령 혼자 살 일인가?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게 당청관계라는 말을 자주 하죠. 호흡. 그러면 대통령이 혼자가 아니에요. 집권여당의 160석이 넘는 의원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이 국정운영에 있어서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얘기를 해왔으면 대통령의 내부 고민이 이렇게 심각하다. 저는 사실 그 대상들도 좀 명징하게 표현하셨다고 보거든요. 이쯤 되면은 손절각이라고 저는 보는데 혼자서 그렇게 대통령 힘들게 두면 안 된다. 이제는 당 지도부와 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께서

0: 이 부분을 거칠지 않게 따지고 보면 당내 분란이거든요. 당내 분란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대통령도 정책 쪽에 집중할 수 있을 거 아닌가라는 좀 고민을 하게 돼요.
1: 서영주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SNS에 쓰는데 왜 160명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을까? 왜 그렇다고 봐요?
0: 눈치를 보겠죠.
1: 누구 눈치를?
0: 와, 저, 뭐 사실상 보면은 저는 이제 그이 아직 이제 28년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당내 경선을 그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당내 경선이라는 거는 당원들의 투표에 있어서 이어지는데, 지금 현재 뭐 강성 그리고 지금 뭐이 분란을 일으키는 갈등 유발을 시키는 사람들의 쪽에서 당원의 분포에 있는 분들이 좌표를 찍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 힘들어서 에이 그냥 좀전 저쪽에서 갈등을 유발한 사람들이 조용하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뭐또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포인트는 대통령이 사실상 무국파란 얘기까지 써가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큰 자리 요구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딱 규정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참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기다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그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김어준 유시민 팬덤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당내 경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문정, 추미애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들이받아도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 못한다 이건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재명 간판 달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 아니에요?
0: 대부분 그렇죠.
1: 예. 여기 눈치 보면 됩니까, 그런데?
0: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사실
1: 이게 너무
0: 정치라는 게
1: 큰 권력이다, 밖에 권력들이.
0: 이게 사실 찍히면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가 봐요. 근데 좀이 사람이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당에서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부여하고 나름대로 이 국회의원이 되게끔 도와줬던 사람들이 꽤 있으니 그분들이 좀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싸우란 소리가 아니라 정리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 이런 거죠.
2: 실제로 전당대회 뒤에 그 화합 국면으로 가자. 그러니까 뭐 굳이 숫자로 구분하자면 뭐 45대 55, 40대 60 정도의 구도에서 60이라는 다수, 55라는 다수가 나머지 뭐 절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소수에 대해서 화합하는 국면으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김혜석 지도부가 그런 방향성을 잡은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대통령까지 나선 것이 김혜석 지도부가 명확하게 방향성을 바꾸지 않은 측면. 그러니까 짚을 거는 짚지 못한 측면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1: 아니,
2: 예전 같으면 기강을 잡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뭐 고이천 총리라든가 뭐 등등의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꽤 오래된 얘기지만 이제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은 상황이 이게 뭐 지금의 뉴노멀이라고도 좀 봐야겠죠.
1: 근데 대통령이 몇번 이야기를 했고, 김미석 당대표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추미애 지사를 겨냥했는데, 아랑곳하고 추미애 지사가 계속 글 썼잖아요. 그뭐 누가 더 나서야 됩니까?
2: 그래서 추미애 지사하고 김용민 의원하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문정 청장하고는 좀 구분해서 적절하게 프로세스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1: 그 대통령 SNS에 아까 우리 저기 서영주 소장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자리 달라고 쪽 세게 썼잖아요.
0: 아, 세게 썼죠.
1: 근데 특정인을 구체화하진 않았는데.
0: 근데 누구나 알수 있죠.
1: 아, 그래요?
0: 그 해석 능력이 있으면 제발 중3 이상이면 여기 딱 보기를 내놓고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냐 1, 2, 3, 4 하면 거의 다 맞출 만큼 거의 선명하게 명제가 있었어요.
1: 어쨌든 김용민 의원은 나는 자리 탓하지 않는다 그렇게
0: 거기는 이제
1: 반박했고.
0: 이상하게 본인이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됐고.
1: 그 지금 이문정 광주 중수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안부에서 감찰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 구라장은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3: 김은정 검사장은 굉장히 자신이 만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중수청에 지금 감찰 기구나 제대로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 지금 수사 인력도 지금 제대로 지금 다 그 구성이 안 돼가지고 아, 두세 달은 지금 개정 휴업할 판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뭐 비아냥거리는 대표적인 거로는 뭐지 건물이나 컴퓨터도

0: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지금 감찰을 갑자기 그 지금 메인 업무는 못 하는데 이거 갑자기 그 감찰을 한다? 이거부터 그렇고 둘째 윤호중 행안부 장관 차원에서 그런 그 일개 지청장에 대해서 감찰을 직접 지시하는 거 이것도 지금 보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거 그렇게 저 개별 지청장이 그렇게 문제 있는 행동을 하면은 그 안에서 감찰 시스템이 움직이면 되고 지금 공소청장이 없어 중수청장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과거 검찰로 친다면은 대검에서 지금 보니까 비위 사실이 명확해 보이니까 그 대검에서 감찰을 내려보내요. 이제 해당 지청장 감찰부는 그 청장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 좀 대검에서 내려보내서 그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걸 굳이 그 과거의 검찰청 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지검장 하나 콕 집어갖고 그렇게 감찰을 이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감찰이란 게 일단 감찰할 땐 시시비비 명확히 가려야 되는데 이건 애초에 넌 유죄야. 뭐 이래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일개 지청장을 지금 행안부 장관까지 나서서 그냥 확 잡겠다고 하는 모습. 이것부터가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지청장들이 다 지금 기강도 안 서고 막 나가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 좀 전에 우리 저 서영주 수장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어렵고 저 그 지청 저 중수청장 이 한 지금 차관급 하나 임명하는데도 이렇게 당내에서 다 물어뜯고 발목 잡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말고 뭐 김민석 대표가 조금 도울까? 누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레임덕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레임덕 아니에요. 그 뭐 좀 전에 의원들 개개인이 이럴 수 있느냐지만 그 의원들에게 도덕을 묻기 전에 그 의원들은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 공천 받아야 되고 당선돼야 돼요. 누가 공천 주나? 당원들이 공천 주게끔 시스템을 민주당이 만들었고 그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강화시킨 게 언제 때냐? 이재명 당대표 때입니다. 그 나중에 심지어 국회의장까지도 뭐 그 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까지도 그렇게 뭐 당원들 목숨 그런 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파퓰리즘으로 당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그 강화시킨 그 파퓰리 그러한 지금 그 당원 중심주의에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1: 네. 아니 뭐 강찬호 의원께서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0: 네.
1: 이문정 청장에게 어떻게 경고는 많이 갔는데 안 되니까 사실 그럼 방법이 뭐냐. 오늘 또 아침에 그 김어준 씨는 윤석열 정부 때도 그 이문정한테 이렇게 안 했다. 또 한마디 하더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어준 씨 얘기를 해석을 좀 돌려보니까 해석기를 이문정 그 청장이 잘못했다고 김어준 씨도 말을 한 거예요.
1: 뭐 그건 대부분 사람 생각이죠.
2: 고마해라. 근데 징계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좀 거죠. 봐줘라.
0: 네.
2: 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문정 광주 중수청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위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발언을 한 거예요.
1: 예.
2: 인사권은 본인의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중수청 내에서 본인의 업무가 부딪혀서 그 권한을 다툰다면 그거는 소신이고
0: 그렇죠?
2: 떠져보면 따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로 만에 하나 윤호중 장관이 징계를 한다. 저도 그건 좀 과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고위권한이 인사권을 가지고 지금 고위공직자가 발언을 한다. 한 번 정도는 그래 의견 귀엽게 봐줄게. 근데 이거는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심지어 윤호중 장관이 징계 절차를 아니 감찰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사실상 고위공직자의 자리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 안 좋은 것들이 이 진영 내에서 분란이 이문정 그 청장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아요. 추미애 지사 있지, 김용민 의원 있지, 조기호 신당의 박은정 의원 있지. 거기가 한때 묶여서 가는데 그 한 묶음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보안수사권 부분들,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사사건건 따졌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왜 그러냐는 것들이 다 정치 의도가 아니면은 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고위공직자는 이문정 청장이니
0: 네.
2: 당연히 감찰을 해서 징계를 하거나 28년도 총선이 있으니까 나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0: 그런데 지금 그 반명파들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징계 때리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 딱 김어준 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잘못은 했는데 그렇다고 징계는 과하다. 그 얘기는 뭐냐. 징계 때리면 아 이제 저는 과했네. 아유 그러면서 이문정의 피해자네. 아 우리 쪽 영웅이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문정을 내년에 반대 후년에 반명파가 지금 공천을 지금 민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금 반명파의 임영웅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지금 정치를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만약에 그 징계를 때린다면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 징계가 분명히 이문정 지청장이 일으킨 문제에 딱 정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아 이게 정치가 아니라 이건 정말 기강회의이기 때문에 정말 저 정도의 징계는 필요하구나.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또 과하다. 쉽게 되면 저는 또 다른 앙화를 지금은 부를 수 있다. 또 하나의 어떤 지금 또 당내 분란에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지적해 둡니다.
1: 지금 검찰 개혁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가장 중요한 거는 기소 수사 분리하고 검찰청을 없앤다. 왜 정치 검찰이 지금까지 이 전국을 휘어잡고 죽은 권력에 칼이 두르고 산 권력은 띄워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1: 정치 검찰 없애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문정 검사가 지금 정치 행위하는 거 아니냐?
0: 정치 검찰이죠. 제가 볼 때 정치 검찰.
1: 그러니까 네. 내 직속 상관이잖아요.
0: 그럼요.
1: 내 직속 상관인데 내가 고르겠다는 거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한쪽에서 응원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풀기는 쉽지 않아 보여?
3: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정부다운 게 무엇냐를 좀 봐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국민을 먼저 보고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지율이 왜 흔들리는지 좀 봐야 합니다. 이것은 안전의 문제, 특히 이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좀 튀어나오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하려면 중수청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른 중수청장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느냐예요. 지금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 사실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스스로 이제 준비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그 청장과 관련된 논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뭐 잘 준비해서 중수청장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측면으로 좀 빨리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임 청장 문제는 좀 빨리 감찰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맞겠다는
2: 생각이 정리를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예요. 사실 검찰개혁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최대 먹거리는 검찰개혁이고 이게 미완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이걸로 정치적 자산을 사람들이 제일 편하거든요. 다 된 거를 안 된 것처럼 국민들 호도하고 지지층을 호도해요. 왜? 다른 일을 할 줄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임원정 청장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보면 이분은 윤석열 검찰 시절에 노 아니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소신이 있는 모습으로 저는 그 안에서 정치적 성과를 냈다고 봐요. 스스로. 그래서 동부지검장도 되고 광주 공소청장도 됐는데 이게 습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노라고 소리를 쳐야만 내가 주목을 받고 여기에서 내가 뭔가 그 이 소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 나중에 나한테 뭔가 돌아오더라. 이거를 한번 경험한 봐. 요게 이제 습성화가 돼서 저는 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이런 검찰개혁이 미완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 자산으로 슬로건으로 계속해서 좀 이용하는 사람들은 손절을 할 때가 됐다. 계속 데리고 가면요. 국정 이 동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을 지펴놓으면 다시 물이 끼얹어지는 꼴이 되는 것이라서 저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또 이 부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1번 과제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지금 강성 지지층을 대통령이 지금 이 지금 배성룡의 메시지를 보면 강성 지지층 보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1: 예,
0: 해요.
1: 예.
0: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행동을 보면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계속 또 물러나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뉴이재명이 화가 나서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그저 대통령이 말을 한 대로 의지를 갖고서는 조금 이제 지지층 반발이 있더라도 중도 실용을 밀어야 저 갔어야 되는데 말은 중도 실용해놓고 전부 다 지지층이 그냥 막 그 반발하면 그냥 한 발 두 발 물러서더니 다 물러나. 대표적인 게 바로 보안수사권 아닙니까? 예. 원래는 저 그 정성호 장관 왜 물러났나 했는데 요즘 되게 저 기자들이 취재되는 게 두 가지 아니에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 저 맨 처음에 저 정성호 장관 그다음에 저 김민석 총리 대통령 해가지고 보안수사권은 존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대통령이 통화가 안 된다는 거 이거 제가 직접 정성호 장관 만나 언론에 들었어요. 장관이 저 와가지고 얼굴은 반쪽이 되고 아 나 이빨도 나갔어 막 그래서 힘들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혹시 당신 좀 대통령하고 옛날에 잘 알지 않았나 당신 좀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설득해 아니 왜 내가 해요 그랬더니 내가 요즘 연락이 안 돼 장관은 내가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안에서 누군지 뭐 대강 짐작이 가시겠지만 어떤 분들이 거기서 그 정성호 장관하고 대통령의 원래 통화 잘 되던 사이를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보안수사권만은 존치해야 됩니다라는 그 의견을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언론인들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 정성호 장관 화났죠. 근데 두 번째 그 지금 민정수석실 보세요. 한찬식 민정수석이라는 분은 이건 바지 쪽으로고 그 밑에 지금 민정비서관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이 있는데 공직기관 비서관이 원래 이재명 대통령 과거 변호인도 했고 좀 말도 통하고 좀 시니어인 이태영 상황 이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공수 취소에는 좀 소극적인 입장 이런 소리 돌더니 갑자기 이분이 그 저 민정비서관 하다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옮기고 오히려 공직기강 비서관에 있던 후배 한창 후배 젊은 전치형이라는 분이 민정비서관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듣자 하니 이 전치형이라는 분은 공수 취소에 적극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이분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 위에

0: 컨트롤하는 그 누군가 그분 입장에서도 이분이 다루기 편하다. 이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저 그 과거에 그래도 이태영 저 민정비서관하고 좀 이런 부분은 보완하자 그 보완수사권은 존치하자 하고 논의를 했던 정성호 장관이 그것도 또 언론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김민석 총리마저 총리에서 대표 전당대회 나가더니 갑자기 선명성 의식해서 확 말을 바꿔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래버리니까 정성호 장관이 나 더 이상 일 못해 먹겠다. 지금 이렇게 돼서 나갔다는 게 지금 저 취재진들의 어떤 전반적인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근데 원인은 뭐예요? 대통령이 그저 적어도 그렇게 정성호 장관 김민석 총리하고 딴 건 몰라도 보안수사권 이거는 어느 정도는 남겨두자. 이랬던 것을 왜 본인이 그렇게 물러섭니까? 지금 한번 물러서니까 어떻게 막 들어오잖아요.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저 결연하게 그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기강을 세우고 김지용 이사 저 이 사람 저 임명하고 빨리 중수청 저 뭐냐 운영을 해가지고 국민들 우리 범죄 피해 막아주자. 저는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1: 자, 강찬호 위원이 청와대 취재한 거 어떻게 맞아요?
2: 예? 네? 그냥 그 제가 봐서는 조금 이렇게 그냥 그 제가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 소설은 아니고
0: 예,
2: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합들이 이렇게 앞뒤가 조금 섞인 것 같습니다. 네.
3: 그 정도로 할게요. 네.
1: 저도 뭐 들은 게 있습니다만 예, 예. 그 정도로 하고
0: 참으시려고?
1: 네. 네. 네. 네. 그 이분정 검사가 그 김지용 후보자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표면적으로 내세운 거는 한동훈 의원 처남 성폭력 사건을 자기가 감찰해달라고 당시 김지용 부장검사인가요? 얘기를 했는데 뭉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명은 됐어요. 그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감찰을 하냐. 끝나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이 문장한테 알려줬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쨌든 아 그건 나 모르겠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반대 이유는 어떻게 납득이 좀 되세요?
4: 그러니까 김종 청장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은 일단 해명은 됩니다. 그런데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 해명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만족스럽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거는 사실은 청문회까지 가서 그 진상을 더 들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더 흔들면 안 되고 일단 청문회까지는 어쨌거나 진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도 지금 이문정 감찰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강하게 나오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사실 난 이문정 청장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의혹 자체 뭐 한동훈 처남 사건을 무마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됐는데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본인의 자격이 없어요. 그걸 물어볼 자격도 없고 알아도 그걸 얘기할 자격이 없는 자리에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감찰을 받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런 의혹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러면 청문위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당신 맞냐 틀리냐 그 해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국회 그 청문위원들이 이거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한 다음에 대통령 그러니까 인사권의 고유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이걸 판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 대단한 다들 대통령 인사권자예요. 이문정 인사권자, 추미애 인사권자, 김용민 인사권자,
1: 박은정.
2: 아니 본인들 마음에 아니
0: 은정이 두 번이나 헷갈리.
2: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인사 안 해. 그리고 제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예전에는 제가 윤석열 정부 때도 인사 참 그 아주 난장판으로 했는데. 그때도 제가 했던 말은 최소한 앞에 단어는 붙였어요.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하나 이 인물들은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다짜고짜 들어와. 그래서 저는 정말 어디까지 가자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지금 수준까지 온 거예요.
0: 저는, 김지용 청장이 이제 만약에 되더라도 이후에도 그분들 여러 가지 또 다른 거 가지고 계속 아마 물고 늘어질 겁니다. 저 이 대통령이요 절대 이제 강성 지지층 보면 안 돼요. 본인은 국민을 봐야 됩니다. 네, 국민을 좀 나가시고. 예. 네.
1: 자, 추미애 지사도 연예인 SNS에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추미애 지사 직함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라는 거예요.
0: 네.
1: 지금 뭐 민주당 경기도 의회도 부글부글하고
0: 네.
1: 민주당 의원들도 부글부글한다. 그게 일단 그 민생 예산을 많이 삭감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근데 정말 경기도에 돈이 없냐? 아니 서울보다 많던데 괜찮던데 대전보다 빚이 없던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맘 카페에서 들고 일어날 정도로 지금 경기도청 앞에 연일 시위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보육교사 유치원에서 다 시위하고 나섰고 했는데 이제 유치원에 지급되던 보조금을 깎았고 보육교사 인센티브 깎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2: 맞아요. 급식비도.
1: 근데 이런 게 너무 많다 지금. 그러면 국정감사 앞두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추미애 지사를 카바를 칠 수 있을까? 지금 봤을 때.
2: 저는 이렇게 카바를 치는 것보다는 여당 의원들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면 경기도지사로서 본분에 충실하라는 강한 질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해서 뭐 추미애 지사를 적으로 규정해서 뭐 이런 식이야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어 이런 것보다는 지금 도정 들어오셔서 한 일이 뭐냐 맨날 정치적인 메시지만 날리고 있지 않냐 도대체 추미애 의원인지 추미애 경기도지사인지 모르는 메시지들만 지금 연일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저 솔직히 추미애 지사 이 의도가 보이잖아요. 이게 사실 대통령하고 붙어서 본인 책임 높이겠다 보여요. 급해요.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빠진 전당대회 이후에 남은 40% 이상의 말하자면 김민석 대표의 반대 표를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게 지금 안달이 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세게 끊임없이 대통령이 설명을 해도 계속 토를 달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경기도지사로서 본인의 마지막 정치가 좋을까?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진영 내에 파국을 맞는 또 한 번의 역할? 보수의 어머니라는 닉네임이 본인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또 그 투가 될 수 있다.
1: 보수의 어머니는 뭐예요?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2: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0: 또 하나는 이제 김경수 저 잘 나가던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해가지고 그때 고발했는데
1: 당대표
0: 보니까 당대표 시절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그 보수가 약간 비아냥을 이제 대는 그런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추미애 도지사께서 도를 넘었어요. 한번 경기도를 넘어가지고. 지금 중앙정책 너무 과다하게 하시면서 정작 지금 본인이 도정을 수행해야 될 도에서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같은 지금 그 본인이 소속한 민주당 지금 민주당에서 더 난리예요. 제가 저 경기도의회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경기도의회 세상 초유로 자체 수정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사가 지금 예산을 막 삭감하니까 거기 반발해갖고 420원대 증액안을 이거 저 민주당 집권당 의원들이 도지사 와주고 그냥 딱 저 패싱해버리고 지금 자체 수정안 만들고 그거 통과시키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경기도 도정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이게 무슨 그리고 그 경기도의회 저 내부 좀 들어보니까는 지금 추미애 지사에서도 불만이 너무 많고 이거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좀 지적이 나오면서 아예 지금 상임위원장들이 앞으로 추지사랑 얘기 안 하겠다. 막 이런 지금 얘기를 사석에서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지사로서 지금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저 그 추미애 도지사께서는 뭐 대권 꿈꾸실 수 있는데 아니 본인이 지금 도정을 펼쳐야 될 도에서부터 이렇게 그 민심을 잃는 도심을 잃는데 도심을 잃고서 어떻게 민심 국심을 얻겠어요? 저 그러니까 이거는 제발 좀 그 도지사로서의 지금 딴 적어도 무리하게 주문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같은 편 민주당 사람들이라 또 저 지사 편들게 그래서 예산 좀 하게 해야지 예산 놓고서 지금 민주당이 더 난리예요. 더 난리야.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저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 지지율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추미애 이 지사 마이너스 때문에 지금 이거 경기도 53석 지금 저 민주당 의원 그날에 반토만하게 생겼다 이런 의원도 의석 걱정도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 하고 있다는 점. 네.
4: 사실은 적극 재정. 응을 네. 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는 역할이고요.
0: 그러니까.
4: 의회는 그 예산을 깎는 게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미애 지사가 적극적인 이른바 핵심 지지층, 강경한 지지층들을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치부 기사서를 봤을 때는 사실은 총선에 이겨야 대선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으로 보면 경기도의 민심으로 봤을 때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경기도지사가 이끌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떤 전략적 오류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0: 경기도 힘들어요 민주당.
1: 이거 맘카페에서도 추미애 지사 성토가 많다랬는데 지금 우리 댓글도 뭐도 깎았어요 뭐도 깎았어요 엄청 성토가 많거든요.
0: 그건 포가 깎입니다.
1: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경기도가 사실은 민주당이 좋은 밭이잖아요. 근데 이제 쉽지 않다 그 말씀을 이제 기자로서 해주신 건데 그 최근 대통령 SNS에 추미애 지사를 뭐 조금 저격하는 듯한 글이 있지 않았나요? 고관 대작들은 혈세 쓰고 왜 닭강령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4: 그거는 뭐 사실 실명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추미애 지사로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예산을 깎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1: 없다.
4: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지사께서 과외불급이라고 욕심이 지나치면 그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유형의 정치인들은 뭐냐면 일단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정치권에 이게 좀 뭐 좋은 소리일 수도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지금이 중요하지 내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확정적으로 내 손에 쥐어야만 정치권은 만족해요. 네. 나중에 해줄 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지사가 도정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그 갈 곳 잃은 정청래 이 후보의 지지층을 본인의 그 어떤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때 돼서 그거 정리되잖아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변모를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손해를 누가 다 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보는 거예요.
0: 그렇죠.
2: 민주당하고.
0: 제가 좀 뒷얘기를 취재했는데 지금 추미애 지사가 이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정도 지금 한몫을 하고 있다는데 그 경선 때 한준호 후보를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 많이 해놓고 두었는데 친명들이 너무 대놓고 한준호 후보를 밀고 특히 뭐 정진상 김용이라든가 이런 측근들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그런 그분들이 직접 개입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느껴진 조직들이 그냥 너무 으쌰으쌰하고 한준호를 미는 데다가 근데 대통령도 보니까 작년에 그 볼리비아 특사로 한준호 의원을 보내고 근데 올 초에 그 성과가 있다면서 감사패를 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대통령 명의로 감사패를 준 1호가 한준호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올 1월이면 벌써 이제 저 지방선거 공천 전국인데
1: 섭섭했다
0: 대통령이
1: 그래서.
0: 대놓고 밀어주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경기도 저 민주당 계열 인사들 들어보면 사석에서 굉장히 그 이대면 이 대통령과 친명들에 대한 아주 그 감정 어떤 그 분노를 좀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겁니다.
2: 그거는 네. 100이면 1 정도 있는 감정이고요.
0: 한 명한테는 들었습니다. 상당히 유력한 분한테 들었습니다. 네.
2: 추미애 지사가 살아온 정치 역정을 보면 알아요.
1: 이럴 줄 알았다 이거죠?
2: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역대 추미애 지사에게는 사실상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아픈 추억도 있을 거예요. 과연? 기억도 그렇지 않아요?
0: 나온다. 네.
2: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도 악연이 있어요.
0: 그렇죠.
2: 윤석열 총장 당시 그 어떤 국면에서의 조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추미애 당시 장관이.
0: 네, 맞아요. 네.
2: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 한준호 뭐 의원 그 했다고 섭섭해서 이런다. 그거는 진짜 빙산의 빙산의 일각이고
0: 한준호는
2: 이의 마음속에는 본인은 이미 대통령이 돼 있었어요. 나의 능력으로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어서 대권 이 시동을 너무 빨리 걸게 만든 게 아닌가.
1: 네. 뭐 그러니까 뭐 전 지난번 뭐 지방선거 전으로 해서 뭐 정청래 당대표 또 추미애 경기도지사 그 당선되면 자기 정치 할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당원들로부터도 또 있었고 하니까 아마 그 연장선상으로 지금 그렇죠. 우리 서수상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결과론이기도 하고요.
2: 맞아요.
1: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정감사도 아직 있으니까요. 자, 광고 듣고 와서 2부 이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0: 화이팅 라디오 이동현 유수정 원성 2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대구 상가 첨장 붕괴 사고 있었습니다. 뭐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만 부상자들이 여러 생겼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대통령이 휴일 골프를 했다고 이걸로 이제 비난하고 있던데, 뭐 민주당 입장은 뭐 쉬는 날이 없고 가족들과의 골프 모임, 뭐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고 그날 뭐 청와대에 있느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일단 기자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1: 예, 뭐 그 당시에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골프 현장을 본인이 이제 취재를 해서 이것이 이 사고 때마다 골프를 쳤다 뭐 이런 방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0: 뭐 태릉에서 친 겁니까?
1: 예,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황제 골프라고 해서 다른 일반 골프를 치는 그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쳤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적절하게 대응이 됐느냐의 문제까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휴일이었고 대응을 안 한 게 아니고 곧바로 좀 지시가 내려서 여론은 일단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진우 의원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법안도 좀 내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까지.
0: 법안이요?
1: 예, 골프 특검법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데, 예,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이게 황제 골프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네, 그 대통령 팀의 앞팀, 네, 그 뒷팀 이걸 뺐다는 그런 거 말까?
1: 예,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사실은 경호와 보안상의 네, 문제 때문에 좀 불가피한 네,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예.
0: 저 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2: 자, 갑자기 민주당이 휴일 골프인데 뭐가 문제냐, 이게 지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과거에 저 뭐 불과 2년 전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골프 쳤다고 난리 쳤는데, 윤석열 대통령 골프를 이게 저 그때 저 폭로 보도한 게 CBS 노컷이에요. 그 예, 진보 언론사 어떻게 했느냐? 그때 2024년 8월 31일, 9월 28일,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9일 골프 쳤다. 그런데 골프를 친 게 모두 이 날들이 무슨 날이면 다 토요일이에요. 똑같이 어제 이재용 대통령처럼 똑같이 토요일날 휴일날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난리 쳤어요. 지금 국가가 어렵고 국정이 어렵고 뭐 어디서 무슨 사건 나고 그러는데 왜 치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다 그래서 저 윤대통령 똑같이 토요일날 쳤는데 왜 그거는 저 뭐냐 그 난리가 나고 이거는 휴일날 쳤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특히 그때도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났어요. 그 저 뭐 북한이 남측으로 쓰레기 풍선 도발을 감행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 이것도 그러니까 그날 저 그 윤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날 저 그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은 그게 그런 참사 터질 줄 알고 갔나? 그러니까 가서 그때 치고 있는데 참사가 났으니까 거기서 적절히 대응했다 뭐 이런 논리라면은, 아 다른 그저 문재통령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도 거기에 대해서도 뭐 보고받고 뭐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잣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골프는 그 개인 휴일 그거니까는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이렇게 보면은 10시 50분인가에 이제 상황은 종료가, 일단 큰 상황은 종료가 됐어요. 구조가. 그런데 대통령 그 저 실에서 그때 입장에 나온 게 12시 반인가 12시쯤 넘어서 났는데, 그때 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식으로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구조는 다 끝났고 이제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대통령 메시지가 저런 게 나오나. 그 거기 현장을 갔던 김승수 의원 같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저 대통령이 그때 오전에 골프를 치고 있을 때에는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세세하게 좀 안 됐다가 그 12시 좀 넘어가지고 그래도 점심 먹고 이제 이러니까 그때 좀 제대로 보고를 받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약간 지금 실시간과는 동떨어진 예, 조치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에서 그 뭐 골프 당연히 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똑같이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3: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이나 지금 이거를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들은 꼬투리 잡을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꼬투리인데 이제 단어들이 자극적이죠. 골프, 황제, 사고 이런 게 이제 뭔가 좀 그 의혹을 제기할 만한 단어들인데, 이거 팩트를 쭉 나열하면 사실상 이 대구에 있는 그 마트 사고가 나오기 전에 이미 가족들과 거기에서 휴일에 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보고를 받고 경과 조치가 사실상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참사가 사망자가 많고 아니면은 뭐 미사일이 날라서 NCC를 한다면 중단하고 오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뭘 상식한 건지 비상식적인지 이거를 막 어깃장을 놔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골프, 뭐 평일 골프, 주말 골프도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됐던 거는요, 평일 골프였어요. 민주당에서 당시에 의혹을 제기했던 것들은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군인들을 데려다가 평일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들이 확인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한 것이지.
2: 지금
3: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확인한 것이 말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2: 아, 또 여기서 이제 그 얘기 나온다.
3: 아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4: 아, 잠깐만, 잠깐만요. 골프 아닌 얘기만 것이고. 해야지 왜 딴 것까지 끌어들여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3: 그러니까.
4: 그러니까
3: 애시당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들어가면 휴일에 가족들과 대통령도 쉴 수 있죠.
4: 아, 그러니까 윤석열 쉴 수 있는 거지.
3: 네. 아, 윤석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쉴 수 있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잡혀나서 진행 중이었고. 네. 황제 골프는 아닌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태능 골프장에 장성만 쳐도 앞뒤로 두 팀 뺍니다.
0: 예.
3: 회장들이 기업체 가도요 앞뒤로 한두 팀 빼요.
0: 예.
3: 그러면 거기도 황제입니까? 그냥 그거는 사실상 그런 게 황제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경호상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황제 붙이는 것도 납득이 안 돼.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자극하기 위한 그런 철저한 그런 혹세무민 주진우 의원의 그런 요즘에 좀 그 좀 수준 낮은 공세다 그렇게밖에 평가 안 됩니다.
2: 그 우리 저 바로 이죠. 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그때 11월에 황제 골프로 이렇게 저 국민들은 뭐 어렵게 사는데 이런 지금 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다시 하신 분이 바로 이재명 당 대표였습니다. 당시에 바로 이 2024년 11월 요게 바로 문제 됐을 때 요게 지금 윤석열 골프가 문제된 게 2004년 11월이고요. 그때 지금 저 아까 말한 대로 그때 군장성들하고 무슨 골프 쳤다 그 의혹 나오기 전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 당시 국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대통령이 친다 그랬어요. 거기 무슨 골 거기 그 SBS 녹화 그거 보세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국정이 어렵고 지금 이거저거 막 어려 뭐 이러는데 왜 대통령이 치냐 그런 논리만 했습니다. 뒤늦게 지금 사후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저 이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때는 저 전혀 이 도저 어떤 그 내 그런 식의 비판은 내로남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0: 뭐 양측의 주장이 다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3: 국민들이 판단하시겠네. 네.
0: 아마 당시 김용현 장관이 욕을 좀 먹었던 것 같은데 8년 동안 골프 친 적 없다. 처음 골프 쳤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서 이제 욕을 먹었던 것 같고 그 주진우 의원이 뭐 댓글이긴 합니다만 이제 명을 끊을 때 이게 이제 띄어쓰기를 고의적으로 이제에서 띄어든 거잖아요. 좀 심한 게 아니냐.
2: 폐악이죠.
0: 그러니까 뭐 근데 주진우 의원이 최근에 또 영화배우 얼굴평?
1: 그렇죠. 북한상이라고 했죠.
0: 북한상이라고 했다가. 예, 예. 예.
1: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쇼츠 정치하고 키워드 정치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말릴 수가 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강경 지지층을 확보를 해야 다음 공천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정치인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김태규 의원, 이준수가 포함해서요. 그렇게 좀 달리고 있고.
2: 아까 주진우 의원을 말리기 어렵다는 게 그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 골프 친 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시민이 제보를 했어요. 그 시민이 거기 너무 도로가 막히고 번쩍번쩍하는 그 사이드카 저 그 오토바이들 저 경찰들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고 해갖고 야 이거 무슨 국빈이 오나보다 했다가 아 요거 자 최근에 요 꼭 토요일마다 막히는 거 보니까 저 까만 차량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거 대통령 행렬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동영상 찍고 해갖고 그렇게 보내준 거고 거기 맘카페 여성들이 아 나 지금 여기 용비교 부근인데 무지 막혀가지고 보니까 까만 차 지나가는 힘드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대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진우 의원이 뭐 딴 데서 지금 제보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민심이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저도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1: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그런 문제 의식 그러니까 문제의 제기 그러니까 의혹을 받고 나서의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평일이든 휴일이든 뭐 골프를 필요하면 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대응은 적절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투명하게 밝히느냐인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여기에서는 좀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대통령실 취재라든가 본인들이 이제 그 사후 대처와 관련돼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2: 그거는 좀 분명히 저도 밝히고 싶은데

0: 근데 이번에 정말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돌아갔느냐. 왜냐면 그날 저 12시 반인가에 강의정 대변인이 한 거는 구조의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고는 거예요. 그때 구조 다 끝났어요. 구조가 잘 돼서 다행이고 이후에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 그런 식으로 저 메시지가 나갔어야죠. 그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1: 이게 무슨 컨트롤 타워.
0: 아니 지금 여기서 컨트롤 타워 말씀을
1: 말장난이잖아요.
0: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2: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대통령이 프로디는 그러면은 자 네. 구조의 만전을 전해주십시오. 자 끊어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강의정 대변인 그러니까. 얘기한 건 그거지만 네. 사실상 조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래요. 두 번째 윤석열하고 비교될 게 아니라 전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 당시에 뭐 청와대 참모로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수해 서울에 났을 때 퇴근했죠. 전화하면서 윤석열 기억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그 윤석열 정부에서 뭐랍니까 퇴근해도 진무를 하는 것이다. 그 서울에 물난리 났어도요. 뻔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퇴근했던 그런 무책임한 정부의 그런 행태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
0: 여기 지금 7월 12일 날 그럼 동해에서 우리 저 그 국군 병사가 지금 실종됐을 때 대통령 지금 그날 계속 9시간 풀로 지금 골프 쳤다고 지금 김주진 의원하고 저 TV조선인가에서 보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박은 안 하던데요? 아무 얘기 없던데? 그건 뭡니까?
3: 아니 뭐
2: 반박할 이유가 없으니까.
0: 아 그럼 뭐 사실이 아니야. 뭐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면
2: 사실이 아니든 기든 간에 반박할 이유가
0: 아니,
2: 없으니까.
0: 아니 왜 반박할 이유가 아니, 없어요. 지금 그거야말로 제대로 컨트롤 타워 안 들었다고 지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이게 제가 지금 꺼낸 거는 네. 골프를 쳤다 안 쳤다 뭐 칠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진우 의원이 지금 댓글로 현직 원수를 이재명을 끊을 때라고 이렇게 언어 유의적으로 썼는데 이 명이라는 게 목숨 명자잖아요. 주진우 의원이 하는 게 좀 너무 나갔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2: 그렇죠.
3: 옛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 옛날 얘기 하고 있는데
4: 제가 컨트롤 타워란 말을 꺼냈는데 여기서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4: 예.
3: 그렇게 따지면 한도 것도 없다.
4: 예.
3: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하는 척하고 안 하고 다른 그렇죠. 사람이 가짜 출근했잖아요. 네. 그렇게 아니, 따지면 한도 것도 없으니까.
2: 비교 대상도 아니고 네, 내란범 얘기는 그만 네. 꺼내시고.
0: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거 그러니까, 꺼내시면 딴 거 아무것도 할 게
2: 그러니까
0: 없어요.
2: 그거는 먼저 그러니까, 꺼내셨어요.
0: 아니, 먼저 꺼낸 게 아니라
2: 아니,
0: 이틀
2: 아까
0: 맞잖아.
2: 먼저 꺼내셨잖아요.
0: 대통령이 휴일 골프할 때 저 뭐냐 그 국민의힘 대통령이 할 때는 그때는 그거
3: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0: 휴일 골프 휴일이란 휴일이란 같이
3: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우리 하영 기자 말만처럼 이 국정감사에서 쇼츠를 따려고 하나?
4: 그리고 예전 같으면 예. 이제는 뭐 명을 그 예. 단어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가 작동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라는 게 좀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된 엄연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윤리위 차원에서
2: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명 끊어라니까 대통령의 목숨을 거론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기억날 겁니다. 박근혜 시절에 귀태라는 그 단어를 써서 민주당의
0: 홍익표 아니십니까?
4: 네, 홍익표 대변인
2: 그 당직을 내려놨어요. 그런 단어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것도 이제 출생과 비슷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주진우는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도의적인 부분들, 이거는 여야의 어떤 진보 보수의 갈등이 아니라. 이건 폐륜 폐악이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지 그리고 장동윤 대표는 그리고 야당은 싸우는 건 좋지만 이 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모습을 요구한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3: 예. 제가 뭐 금요일 날 클로징 멘트에서도 이 의원들의 쇼츠 정치 너무 많이 나간다. 예전에는 국정감사하면 신문 1면에 나오려고 뭐 별의별 행동을 다 했는데 이제는 쇼츠 한번 찍히려고 저러는가 싶기도 하고 너무 강성 대 강성이 부딪히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만 오늘 역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처음 꺼낸 건 이제 한동훈 의원 딸 문제인 것 같아요. 논문 대필로부터 시작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꺼낸 거죠. 이게 당시 경찰이 미국의 사법공조를 요청했는데 검찰선에서 무마시켰다.
4: 예, 박근태 의원이 제기를 한
3: 예,
4: 거죠.
3: 그 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시킨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죠?
4: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미국의 국제 공조가 제안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경찰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수사를 좀 진행하지 않은 문제까지 오늘 좀 드러났는데 말하자면 이제 고발인은 6차례 조사를 하고 피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의 아내죠. 지나무계 변호사 같은 경우에 서면 조사라 1회에 그쳤다 정도여서 실제로 이게 수사 종결이 될 때 충분히 수사를 했다라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3: 방금 말씀하신 수사가 끝났잖아요.
4: 그렇죠.
3: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재수사라는 얘기예요?
4: 재수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감에서 조금 더 논의가 진전이 돼야 하는 부분.

0: 재촉할 것이 뻔하고 원래 사법공조는 그 한미 간의 원래 협약이 마약 범죄, 그다음 인신매매 같은 어떤 인면수신 범죄, 그리고 또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이고요. 그 경미한 범죄,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어떤 이런 그 사안 이런 것들은 원래 공조를 하지 않, 공조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미한 범죄도 아예 경미한 범죄 차원을 넘어서 예. 범죄 현황 자체를 지금 밝히지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못 간 것이죠. 그런데 뭐 어쨌든 민주당에서 재수사 뭐 하고 싶다면은 범죄 현황을 밝혀가지고 미국의 사법공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실 예. 아,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1: 네. 전 송주 사장,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게 시작된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조국 대표의 딸만큼 수사 받으면 한동훈 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한동훈도 정치 못할 것이다. 그거잖아요.
2: 저는 그래요.
1: 그걸로 네. 시작됐는데 네.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한동훈 딸 재수하라 하니까 한동훈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 특혜 또 추미애 지사 아들 군복무 특혜 이게 옛날에 한번 다 했던 얘기인데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동훈 딸 문제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다시 가져와서 공방하잖아요. 이게 또 맞나 또 모르겠어요.
2: 그냥 뭐 물타기 하는 거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나름대로 본인 딸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맞대응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주장하시라 그러고요. 그거는 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밝힐 이유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그 허위스펙 문제는요. 물론 수사가 뭐 종료가 된 게 이게 자인지 타인지는 그게 의혹으로 남아있으나 취소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허위스펙에 대한 수사의 절차와 한동훈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딸 허위스펙의 수사 절차는 매우 극명하게 달랐다. 물론 이제 그 딸에 대한 그 서면 조사는 있었으나 이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거는 한번
1: 좀 내로남불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후 말씀을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영걸 기자, 소영주 맥전 정보소장, 강찬호 중앙일보 노조님과 함께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9: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8: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9: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8: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9: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3: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쓰리 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0: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쾌청한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높은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오늘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5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최대 8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퇴근길 자동차 전용도로에 전체적인 교통량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나라나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가는 길 군자교부터 상계교까지 차량들 정체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전문성부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0: 네. 자, 대통령 지지도가 약간 반등의 모양새를 보였다가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인데 뭐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1: 7% 떨어졌다고 예,
0: 보니까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뭐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0: 정기조사는,
1: 매주 예, 예. 정례적으로 이렇게 예. 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흐름이라는 걸 제대로 읽어볼 수가 있죠. 추세라는
0: 거. 예.
1: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이 상당히 난맥상이 총체적인 난맥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당정 안에 그런 일체감 있는 그런 원팀으로서의 원보이스를 가져가면서 국정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뭐 8.7 전당대회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이제 국민들은 기대했지만은 대략 8.7 전당대회의 그런 어떤 휴일증 그 후폭풍에 지금 헤매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이렇게 아주 진념한다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대략 자신의 진영 내의 어떤 그런 예. 갈등 구조에 대통령도 그 한가운데 또 서 있는 그런 모습.

0: 그들도 그걸 또 크게 우려하고 있죠.
1: SNS에도 대통령이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전당대회 끝나고 어쨌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그 당내 갈등의 뭐 당사자, 반대자 그분들한테 손을 한번 내밀었잖아요. 굉장히
0: 그럼요.
1: 겸손한 자세로.
0: 그럼요.
1: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0: 그럼요.
1: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당시 87 전당대회 중심에 서 있던 정청래
1: 예.
0: 대표를 뭐 병원에 입원할 때 입원 전에도 전화를 하고 또 퇴원 후에는 식사하자 그래서 4시간 동안 그 4시간 가량이면요. 정치 한 10년, 20년 모든 거다할수 있는 내용이 그 4시간에 함축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도 시간 할애를 하면서 이제 결론은 당내 갈등을 좀 수습하고 이제 국정에 좀뭐 이렇게 거기에만 연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정청래 당대표 혼자 뭐 마음 돌려가지고 될
1: 아, 그렇죠.
0: 상황이 아니죠
1: 예.
0: 지금. 왜 87 전당대회가 그냥 노선 투쟁을 했단 말입니다. 전쟁을 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성 지층의 상당히 이반된 그 마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몇 가지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금방 복귀하고 돌아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면 그건 유시민 작가 말대로 걱정도 안 하겠죠. 근데 상당히 그 골이 깊게 패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국정 운영에 이렇게 크기에 뭐좀 자신이 올인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대로 새벽 1시, 2시까지 이 SNS를 하는, 물론 뭐 국정 뭐 내용도 홍보도 하고 정책 내용도 담겨 있지만은 거기가 기자들이 관심 가져 하는 부분은 아, 대려 당내 갈등이라든지 진영 내 여러 가지 지금 반목과 대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수습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상당히 권위 어린 그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1: 근데 뭐 정청래, 최민희, 한민수 당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어쨌든 봉합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당 밖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유시민, 뭐 조국, 김어준
0: 뭐 그렇죠.
1: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이게 화합이 안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네들이 팬덤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많이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경쟁 갈등의 양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0: 상당히 저는 이어진다고
1: 상당히.
0: 봅니다. 그요 근래 뭐 우리 이동영 작가께서도 보지만은 좀 이재명 대통령이 좀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지난 대통령이 더군다나 친정 세력이 거대 입법 권력이고
1: 맞습니다.
0: 그것도 제1당이면서 또 과반 의석을 넘는 그런 뭐가 부족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지금 꼬여 있고 안 풀리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게 바로 핵심이 이제 늘 아웃사이더로서의 그좀 본인의 그런 좀 약간 뭐라 그러나
1: 비주류 아웃사이더 뭐 그런
0: 아웃사이더로서 그 한계 그 프라이버시가 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 보려고 자기가 중도 실용주의 주창하면서 뉴 이재명 패러다임을 이제 정치 지형을 만들려고 한거 아닙니까? 여기에 정면 반박하고 뭐 대들은 사람이 설상 이제 유시민 작가고 또 조국도 정치적으로 자신이 사면 복권까지는 됐지만은 뭐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평택에서 국회에 입성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게 이제 일정 부분 견제 심리가 있었다는 것도 조국도 알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집권당 민주당이 결론은 김민석 당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뭐 흘러가기보다는 집권당이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뜻에 의해서 이제 뭐 당이 뭐 운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당의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인데 뭐 그런 심리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까지도 비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정치 좀한 사람 입장으로 볼
1: 쉽지
0: 때는
1: 않아
0: 저게 쉽지
1: 보이네요.
0: 않은 구조예요.
1: 뭐그좀 전에 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대통령을 향해서 중도와 유이재명을 잡기 위해 좀더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도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쉽진 않아 보이네요.
0: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자가 우면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이 사람들의 한결같이 지금 반 이재명 어떤 예? 노선의 그런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한다고요.
1: 예, 예, 맞습니다.
0: 그럼 검찰개혁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해체하지만 보안 수사과 정도는 아주 제한적이나마 유지해가지고 행사 사부체계에 일대 혼란을 갖다 좀 예방해보자. 그리고 경찰의 수사 개시 종결권까지 다 줬는데 국민들은 아직까지 경찰에 대한 그런 큰 신뢰는 아니다. 나중에 이런 행사 사부체계에 혼란이 생기면 그 책임 다 대통령이 짊어지고 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랜 수사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 역량 능력을 일정 부분 제한적이나마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가지고 가자 이런 거였거든. 그걸 정청래나 그리고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식에 반발한 거 아닙니까?
1: 예, 맞습니다. 예, 예.
0: 그 사람이 내 딴 사람도 아니고 추미애고 법사위 간사를 한 김용민 의원이고 당내 그런 세력들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 그때 그걸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면 돌파를 하지 못한 그 가오. 그게 그러면 김지용 그 중수청장. 예. 초대 중수청장 임명하는데 이걸 사실상 추석 전에 갈등 구조에 있지만은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 권한 행사로 리더십으로서 밀고 가줘야죠. 이것도 그냥 자고우면했어. 본인 입장에서는 당내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이해와 또 대통령의 어려움을 또 뭐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나름 노력의 시간을 가졌지만은 그게 대로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저렇게 갈팡질팡하냐.
1: 옛날 이재명 모습이 안 보인다 뭐 이런.
0: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양쪽 다 잃어버렸어. 중도 실용주의 정부에 대한 또 기대와 관심도 가진 일반 뭐 국민들 합리적 그런 국민들도 아 이건 뭐야 이런 거죠.
1: 그러니까 뭐 의원님 지적은 한 두 번 정도 타이밍을 좀 놓치고 실기했다는 건데 최근에 SNS는 좀 강하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0: 이게 이 SNS를 강한 사람들이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 대통령답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예, 예. 모습들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큰 실망이 있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그 뭐 통상 이익을 위한 길이라면은 한미 동맹도 뭐 우습게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갖다 뭐 김정은을 갖다 자기하고 좋은 관계다 그러면서 핵 보유를 갖다 57개나 하고 있고 요 근래는 또 112개나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상 북한의 핵폭탄을 갖다 머리에 이고 사는 행복인데 그래도 한미동맹의 그 중심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게 그럼 안보 위기의 모든 문제에 그럼 책임을 어디로 가냐. 이재명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참 정제되지 않은 SNS 활동이 그런 많은 비판이 있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보통 권력자가 자신이 외로워지면은 힘들으면은 강변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예.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본인이 이제 함몰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려면 참모들의 역할도 줄어들 것이고 모든 걸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그런 신기 경우에 또 천착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국정운영은 더 어려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회를 하나 들어봅시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 남북전쟁이 한참일 당시 이 사람이 우울증도 있고 엄청난 정치적으로 외롭고 예. 힘든 시간이었어요.
1: 예.
0: 그때 이 사람이 그 링컨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뭘 꺼냈냐. 편지 쓰기를 꺼냈어. 이걸 누구한테 보내지 말고 이 편지를 지금 쓰셔가지고 대통령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감정 이런 것들을 두고 틀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참모들이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애롭고 힘든 시간일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은 이걸 뭐 가족들하고 뭐 주말에 골프 한 번 치는 것까지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1: 예,
0: 그죠?
1: 예, 예.
0: 그럼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모든 게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게 지금 좋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NS는 줄여.

0: 줄이는 게 맞다.
1: 그래 자꾸 그 SNS는 본인의 직접적인 감정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대통령은 그런 감정도 그런 식으로 표출하고 드러내면 안 되는 자리예요.
0: 의원님 SNS 하십니까?
1: 전잘안 해요. 일부러.
0: 하긴 합니까?
1: 합니다. 근데 한동안 지금 끊고 있어요.
0: 그 권력자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1: 예.
0: 언론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섭섭하긴 하지만 내 편인 언론인도 있어 보이거든요.
1: 그러면 왜 없을 리가
0: 그러니까요.
1: 있겠습니까?
0: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한또 160명 있잖아요.
1: 그럼요.
0: 청와대 직원들도 다내 편이고. 그런데도 이런가 보죠?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나면 늘 편리하고 사용하기 좋은 그런 사람들.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만 가면 그 사람들이 보면은 폭넓은 해안과 또뭐 이런 여러 좀 사안을 넓게 보는 어떤 그런 해안이 있으면 좋은데 맨 성남 라인 경기도지사 할때 그때 핵심 참모들 가지고 하려면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협소하고 제압 좀 편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현직 부속실장 나오고 정진상 이야기 나오고 이런 거예요. 가훈시기도 충분하고 대통령하고 협의 없이 그냥 명식이 청와대 2인자라는 사람이 그냥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가는 길에 사퇴 의사 공식화 해버리고 대통령이 귀국한 지도 그 후속 인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0: 예.
1: 이런 게 난맥상이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때는 좀 민주당 내에 좀그 상당히 실력 있는 인사들을 이렇게 등용해가지고 그는 자기가 조금 편리하고 익숙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0: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1: 좀 세상을 넓게 볼수 있고 또 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 정치에 함몰되면 될수록 국정운영은 더 꼬이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
0: 알겠습니다.
1: 근데 진영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 참모 그리고 계속 국민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배나 이런 게 중요하죠.
0: 자,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SNS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의원, 조국 원장도 SNS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뭐라고 해 주실래요?
1: 그게 이제 뭐 한동훈 의원 입장도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한 SNS가 나중에 이제
0: 발목을 잡을 수
1: 부메랑으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이번에 이제 법무장관 김성은 뭐 내정자 실질적으로 낙마를 이끈 그런 뭐 핵심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순발력이라든지 어떤 뭐 역량 능력 이런 거는 집중 역을 보이는 그런 부분은 높게 평가하지만은 그게 매사에 다 한동훈이가 안 끼면 안 된다는 그 방식으로 가면 언젠가는 한번 에러가 터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지금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도 늘 이슈의 중심에 서고 또 자기가 이슈 파이터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0: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뭐좀뭐뭐 이미지 또 자기 성격상의 그런 어떤 뭐그 승부욕이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치인으로서
0: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1: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조국 원장은
1: 족도 그런 겁니다. 족도 지금 모든 걸 자기 자신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고 해서 그거 화풀이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다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진영 내에서 지금 분란 난 부분에 반사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 행태는 롱런 하지 못해요.
0: 근데 공교롭게 또두 사람 다 복당 이슈가 있습니다.
1: 조국 모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복당은 아니고 통합에 이제 자신이 이제 민당 내에 들어와서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반맹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그런 정치적 욕구가 대단히
0: 지금
1: 세죠.
0: 저렇게 걸려가지고 합당이
1: 쉽지
0: 될지
1: 않죠. 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한동훈
0: 한동훈 의원,
1: 복당도 지금 장동익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버겁죠. 감당하기. 그러니까 당연히 장동익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은 좀 복당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0: 그러면 개인적으로 김성태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복당을 해도 괜찮습니까?
1: 2028년 총선에서 일당이 되기 위해서는
0: 복당해야 된다.
1: 지금 뭐 한동훈뿐만 아니라 이준석
0: 이준석까지
1: 이준석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범보수 진영 인사들이 전체 다시 규합해서
0: 이준석까지
1: 원래 보수라는 그릇은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 큰 그릇 안에서 정말 선의의 경쟁과 경합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력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배제하고 어떤 그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0: 뭐 소위 말하는 빅텐 선거전 빅텐트론 뭐 이런 거네요.
1: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년 아마 이맘때 가서 그거 하기보다는 조금 빠른 게 좋죠.
0: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대표 당대표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 장동혁 대표 연임 이야기 벗어나고
1: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올해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심의까지 다 마쳐지고 연말 연시로 이제 해가 또 바뀌고 하면은 바로 이제 다음 이제 총선 정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당의 간판이 누가 되어야만이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지금
1: 그때 만일 장동익 대표가 진정한 뭐 그 사이에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가지고 아 장동익이가 다음 총선을 지휘해서 2030년 이게 이제 총선 체제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차기 유력 대권 주자가 중심으로
0: 뭐 그렇겠죠.
1: 총선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국민들 지지를 누가 많이 없는 야당 지도자가 될 겁니다. 또 여권 내에서는 김민석 당대표 그 지위를 유지할 건지 뭐 앞으로 그 시간들이 좀 남았다고 봐야죠.
0: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또 김태규 의원 이진숙 의원 이런 분들이 장애 집회에서 연설하면은 뭐 우레와 같은 함성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박수를. 그래서 국민의힘 이 정당이 지지층이 기존 이제 권리당원 등등이 너무 좀 구구층으로 변한 거 아니냐.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1: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제 고민이 이런 거예요. 정권을 잡고 나면은 실제로 국민을 보는 그런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고 자신의 국정운영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친정세력이 여전히 당내 강성 지지 기반을 소구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과 대통령의 어떤 그런 국정 운영 기조 방향으로는 이게 결이 안 맞았죠. 결국 그 갈등이 지금 표면화된 거거든요.
0: 예.
1: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허리 마른 책임당 강성 당원들의 소구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장동익 대표가 그런 어떤 당대표의 모습으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강한 이미지로 강성 지지층에 계속 속을 유지한다 그러면 자기 혼자면 괜찮은데 자기보다 더 강한 그 이진숙도 들어오고 또 이태규라는 사람도 들어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장애 집회할 때 이 두 사람한테는 마이크가 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성 지지층을 한 소굴에게 경쟁자가 돼버린
0: 신경
1: 거죠.
0: 신경 쓰고 있다.
1: 신경 쓰이는 상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듯이 정치라는 것은 결론은 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진영도. 결론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국민들이 이 양 정당의 강성 지지층을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큰 선거에 향방을 키를 가르지를 못해요. 그 키는 결국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국민들. 그 국민들이 결국은 승패를 가름지어요. 그러니까 이당이든 갤러리든 강성 그러니까 지지층에 늘 그 강한 정치적 메시지 요구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걸 잘 극복하면서 결론은 합리성을 어느 정당이 더 추구하느냐 그게 승부가 달리는 겁니다.
0: 좀 딜레마네요 이게 또 강.
1: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한 말씀 뭐 드리면은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0: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전 의원이 양당에 드리는 소중한 축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좌우로 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6: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응답하라 2588 2588. Walk it,
7: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9: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9: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6: YTN 라디오 해봅시다. 3분 건강 유비무환이 방송됩니다.
7: YTN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월요 스페셜 3분 건강 유비무환 제6편 소리 없이 약해지는 뼈 골다공증의 경고.
8: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박재민 교수님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8: 나이 들면 뼈 약해지는 거 자연스럽다라고 하지만 골다공증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면 좋을까요?
9: 골다공증은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도 하는데요.
8: 네.
9: 일반적으로 여성은 65세 이상, 남성은 70세 이상에서 골밀도 검사를 권고합니다.
8: 예.
9: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골절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 그런데 골다공증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조심해야 하나요?
9: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특히 여성에서는 폐경 이후 골밀도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가족력이나 저체중, 칼슘과 비타민D 부족, 운동 부족, 뭐 흡연이나 과음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젊더라도 본인에게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므로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커피나 콜라 마시면 뼈 약해져.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1: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뭐 커피 한 두 잔이나 탄산음료수를 마신다고 바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거나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습관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골다공증 예방법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1: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칼슘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걷기나 계단 오르기처럼 체중이 실리는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뼈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근력과 균형 감각을 함께 기르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0: 네.
1: 무엇보다도 이제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발견하고 관리해서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박재민 교수였습니다.
2: 교통안전 1분 턱.
3: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비판 발언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중수청은 오늘 오후 2시 25분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는 허성환 감찰 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찰은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1호 감찰 사건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계속 비판하는 건 문제라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이 아닐지 감찰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본인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건 감찰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가 불거지기 전 통화정책 당국으로서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관련 ETF 도입 당시 한은이 적절한 역할을 다했느냐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신 총재는 지난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ETF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의원은 남에게는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인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왜 검찰에서 멈췄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녀의 봉사활동 실적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서 자녀의 봉사활동은 실제로 이뤄졌다며 경찰 수사와 두 차례 수사심의회를 거쳐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40대 여성이 스토킹했던 남성에게 피살당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에서 과거에 만났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112에 신고한 적이 있고 지난달에는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아 피해 당시에도 소지하고 있었지만 작동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긴급 체포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의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뒤늦게 아내에 대한 추가 접근 금지 조치 등을 결정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오늘 오후 수원권선경찰서가 지난 6일 신청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임시 조치를 허용했습니다. 뒷북 결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원은 임시 조치가 만료된 뒤 새로 신청이 들어왔고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첫 임시 조치가 지난달 30일 만료되자 경찰은 직권으로 재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이 A씨는 처가에 찾아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북한이 9일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며 9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7: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 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0: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소식 이제 낯설지도 않습니다. 또 터졌구나 싶을 정도죠. 그런데 이번엔 그냥 또 터졌네 하고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과 개인정보를 함께 맡기는 금융권에서 이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죠.
12: 여보,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대.
13: 스미싱 아니야?
12: 아니야, 진짜 은행 공지야.
13: 아니, 뭐가 유출됐는데?
12: 이름, 전화번호에 대출 관련 정보까지 털렸다는데?
11: 시작은 한 시중은행이었습니다. 약 2만 5천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한도 등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알려졌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죠.
13: 어라? 이번엔 또 다른 은행이래.
12: 또?
13: 어, 저축은행 캐피탈도 나오고 있다는데?
12: 잠깐, 이거 금융권 전체가 공격받은 거야? 팀장님, 이 접속 기록 보세요.
13: 어, 왜?
12: 다른 금융사 공격에 쓰인 IP가 우리 쪽에서도 확인됐습니다.
13: 그래요? 그러면 외부 접속 시스템부터 다시 점검해요.
11: 실제 여러 금융회사에서 같은 공격자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고,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공유한 공격 IP는 28개까지 늘었습니다. 이젠 고객 정보 유출을 넘어 보이스피싱과 대출 사기 같은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만약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금융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또 실제 피해가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유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4: 안녕하세요.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11: 네, 처음에는 신한은행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저축은행, 캐피탈까지 이름이 막 줄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어디까지 번진 겁니까?
14: 네, 최초에는 신한은행에서 약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정보에는 이름,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한

0: 편도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 금융권에 공유된 공격 IP가 28개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같은 공격자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발견됐다는 점에서 이건 단순한 개별 해킹 사고가 아니라 금융권 전체를 겨냥한 조직적인 공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같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정보가 빠져나간 곳이 있고 막아낸 곳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따질 때 다른 금융사는 같은 공격을 막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0: 네,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같은 공격을 다른 금융사들은 막아냈는데 특정 금융사만 뚫렸다면 그 금융사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안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킹 기술이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라는 항변이 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1: 사실 은행이 해킹당했다는 말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 내 통장에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일 것 같거든요. 금융당국에 의하면 현재까지 직접 자금이 빠져나간 피해는 없고 비밀번호나 OTP 정보도 유출되지는 않았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실제 돈을 잃은 건 없어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법적인 손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가 털렸으니까 배상해라 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0: 네, 법령상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개인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성격, 제3자가 열람했는지 또는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추가적인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1: 그런데 쿠팡이나 일반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털린 것과 은행에서 털린 걸 똑같이 볼 수 있을까 싶거든요. 은행은 돈, 뭐 내 소득, 대출 한도 같은 신용정보들까지 다 들어있는 건데 이게 똑같이 볼 수 있습니까?
0: 네, 아무래도 은행에서 유출된 정보는 훨씬 더 무겁게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민감한 정보이고 또한 이를 이용해서 2차 범죄, 즉 맞춤형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까지 중첩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신용정보법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유출된 정보는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 자체가 높고 적용되는 법적인 의무도 더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 쇼핑몰 유출 사고보다도 금융회사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신한은행에서는 고객에게 이 손해가 생기면 전액 보상하겠다 밝혔던데요. 근데 이 전액 보상이라는 말이요, 막상 따져보면 쉽지도 않을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이게 유출로 인해 생긴 피해다 이런 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결국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구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원칙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이유와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출로 내 정보가 빠져나갔고 그 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연결고리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어디서 내 정보를 얻었는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내 정보가 여러 경로로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유출된 정보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정보가 악용되었다는 정황 증거를 모아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한 건 금융회사인데 내가 그걸 왜 증명을 해야 되냐. 그리고 유출된 정보라는 게 그날 당장 활용되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몇 달 뒤, 뭐 길게는 몇 년 지나서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게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시효라는 게 있을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0: 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이라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법원은 단순히 유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실제 피해가 몇 년 뒤에 발생했다면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3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앞서 피해자 입장에서 봤다면 이제 금융회사 책임을 좀 따져보죠. 이 사건에선 이게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겠다 싶은 지점. 뭐가 가장 눈에 띄던가요?
0: 네, 우선적으로는 피해의 규모와 파급력입니다. 단일 금융사의 사고가 아니라 여러 금융사가 동시에 공격을 받았고 유출된 정보가 이름, 전화번호에 그치지 않고 연소득이나 대출 한도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정보들은 맞춤형 보이스피싱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피해자 수가 많고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법률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회사들의 보안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도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당국 점검에서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 의무 위반이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금융당국 점검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빠져있거나 외부 접속 통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도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이런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 물을 수 있을지 과징금이나 제재 이 정도 선인 건지 아니면 담당 직원이나 임원, 경영진까지 형사적인 책임 또는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0: 네, 우선 민사적인 책임부터 살펴보자면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입증 책임이 금융회사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과태료, 기관 경고나 임원 제재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담당자에 대한 형사 책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그런데 이번 사고를 두고 AI 해킹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금융회사가 AI를 이용한 고도화된 공격이라 막기 어려웠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여지도 있습니까?
0: 네, 대법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 법리를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다 지켰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AI를 이용한 해킹이라 막기 어려웠다라는 주장과 함께 우리는 법령에서 요구

0: 방패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Imagine Dragons의 Walking the Wir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0: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낮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최대 50mm, 제주 산지에 많게는 80mm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내일 낮 기온이 서울 22도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모레 수요일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낮아서 제법 쌀쌀해지겠습니다. 퇴근길 동부간선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도심 방향 성동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정부 방향 장안교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 이후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원룸교 일대부터 교통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신내 나들목 1, 2차로에 걸쳐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 가 났습니다. 현재 종암 분기점에서 구리 시계 일대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노량진 순환시장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옆으로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이니까 일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4: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된 비리 의혹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엔 그리스 대사로 가 있는 큰아들의 옛 약혼녀가 문제인데 카드 대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고 각종 이권에도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그리스 대사로 큰아들의 약혼녀였던 킴벌리 길포이를 임명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폭스뉴스 방송 진행자로 활동했던 길포일은 대표적인 트럼프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미국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해 나갑니다. 주 그리스 미국 대사입니다.
5: 길포일이 지난해 청문회를 앞두고 트럼프 후원자에게 자신의 카드 대금 10만 달러를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 대금을 갚아주면 행정부 당국자들과 만나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사가 된 이후에 그리스 회사의 로비스트를 회담에 동석시키며 특혜를 주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장 길포이를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이 행정부의 다른 많은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그리스 대사로서는 자격이 없으며 즉각 해임되어야 합니다.
5: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앞두고 터진 악재, 길포이를 두둔하던 트럼프 역시 해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방금 들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요. 그녀는 대사고 괜찮은 사람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진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5: 길포일과 약혼했던 트럼프의 큰아들도 최근 결혼식 필요한 비용 수십만 달러를 푸틴의 측근인 러시아 재벌이 대신 내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미국 연방법원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예산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68억 원을 동원해 집행된

0: 트럼프 대통령 개인 홍보 광고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정부가 예산을 불법 전용해 광고를 집행했다며 향후 방영 예정인 남은 물량까지 모두 취소하란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으로 제작된 해당 광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치적을 칭송하거나 과거 대선 캠페인 영상을 재활용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뒤 군면제 발언으로 큰 논란에 빚은 축구대표팀 양민혁이 소속팀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대권 기자입니다.
1: 팀이 4대1로 앞선 후반 40분 교체 투입된 양민혁. 후반 추가 시간 골키퍼가 공을 길게 던져주자 골대를 향해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공을 잡은 양민혁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올 시즌 3경기 만에 터진 데뷔골입니다. 지난해 초 토트넘에 입단한 양민혁은 퀸스파크와 포츠머스, 코번트리를 거쳐 올 시즌 벨기에 벤스테르로에서 네 번째 임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뷔골이 터졌는데도 예상대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뒤 메달보다는 군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공식 인터뷰 후폭풍 때문입니다. 소속팀에서 열어준 복귀 환영 행사 화면이 공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 안 간다고 좋아했던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제외됐습니다.
2: 팬분들이 너무 상처받고
3: 이기혁 선수입니다.
2: 이렇게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서 진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1: 이들의 발언 논란으로 현재 국회와 관련 부처에선 군면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다훈입니다.
4: 다시 여름이 찾아온 듯 날이 무척 더워졌습니다. 서울 등 곳곳에서는 또다시 역대 10월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점차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전주 18도, 대구 17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2도, 부산 24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의 하루 카드 추정 결제액이 재개장 두 달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하루 판매액이 10억 원대 그친 날도 있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폐업 직전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다시 문을 열었던 홈플러스. 물건값을 먼저 치른 상품을 매주 할인하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안간힘을 쓴 끝에 지난달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신용카드 결제액을 기반으로 매출을 추정해본 결과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추정 결제액은 추석 연휴 직전 44억 원을 기록한 뒤 줄곧 하락했습니다. 추석 연휴 5일 평균 추정 결제액은 재개장 첫 주 71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엔 10억 6천만 원 정도를 판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얻었던 개천절 연휴, 일 평균 추정 결제액도 33억 원을 넘지 못했고, 지난 6일과 7일에도 18억 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매출 하락의 원인으론 납품 대금을 먼저 치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 없는 점이 꼽힙니다.
3: 선지급 과 현금 거래밖에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4: 조조연 홈플러스 대표입니다.
3: 매출이 증가하는 데 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
2: 여기에 매장 내에 있던 올리브영과 다이소 같은 대형 매장이 빠져나간 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는 최근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 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5: 현장에서는 동료들도 고객들도 지난 7월처럼 홈플러스가 모두 다 문을 닫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 재부장입니다.
2: 매출이 떨어지면서 노사 모두가 희망을 거는 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6: 2천원 가지고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4: 이종우 남서울대 교수입니다.
6: 계속 할 수 없어요. 행사가 줄어들고 상품 구색이 많이 없어서 재방문도 없어지고.
2: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이른바 알짜 매장을 분리해 매각하는 게 더 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한글날 연휴 이후 첫 정규장에서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두 달 만에 6,400선을 내주고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3.65% 내린 6,384.24로 장을 마치며 지난달 2일 3.99% 내린 이후 한 달여 만에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6,300대에서 마감한 건 지난 8월 11일 이후 두 달 만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는 4.39% 내린 25만 500원의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도 4.52% 내린 160만 5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LH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 네, 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이 며칠 전 발언을 야당이 문제 삼은 건데 이 사장은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럴 땐 집을 안 사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7: 경기도 건설국장과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수장에 오른 이성훈 사장.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 소관인 대출 규제에 대한 언급을 해 월권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주택 공급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대출 발언으로 국민 염장을 질렀다며 이 사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8: 최근에 사장님의 발언이 국민들 염장을 질러서 그래요.
4: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잘못된 발언이죠? 유지하십니까?
9: 제가 금융당국...
8: 이 발언을 유지하십니까?
9: 주택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4: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대출을 더 조이자 하면은 결국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7: 야당이 대안을 요구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10: 사장님과 달리 청년들은 거주 목적으로
4: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대출 줄이면 신혼부부 청년들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대안 있으세요?
7: 이 사장은 집값 하락 전망까지 내놓으며 논란을 부를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9: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4: 건 이성훈 LH 사장입니다.
9: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10: 똑같이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4: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국민 염장 질러가지고.
7: 이 사장은 개인적으로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생각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을 언급한 데 대해선 적절하지 못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진 경찰을 두고 수사 공정성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 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1: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커진 권한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시작부터 몸을 낮췄습니다.
12: 권한의 확대가 아닌 더
11: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12: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가겠습니다.
11: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 김재섭 의원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경찰의 수사 잣대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소환 날짜도 김 의원 뜻에 따른 거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13: 야당에게는 이렇게 혹독한 수사.
11: 박명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3: 맞습니까?
12: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11: 김종철
12: 않습니다.
11: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12: 정치적 고려 없이
13: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12: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13: 수사뿐만이 아닙니다.
11: 여당 역시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늑장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현직 정치인을 봐주기 위한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4: 우리 김병기 의원 사건
11: 이상식 민주당 의원입니다.
14: 혹시 권력 눈치 보는 겁니까?
15: 그렇진 않습니다.
11: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입니다.
15: 윤석이 의혹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보고 받는 과정에서 보완될 내용에 대해서 수사 지휘하고.

0: 국정감사에서는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 수장 공백 상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전환을 맞은 가운데 경찰이 커진 권한과 함께 수사 공정성과 의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과거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 경찰 수사가 부실했었다는 여당의 지적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권 의원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과거 허위 스펙 의혹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경찰 수사 당시 피고발인은 서면 조사 한 차례에 그쳤고 압수수색은 물론 영장 신청조차 없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4: 통상적이라면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5: 윤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3: 조국 혁신당도 과거 조국 전 장관 자녀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6: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5: 정춘생 조국

0: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면 재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1: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은 뭐 전면 재수사
2: 김종철 경찰청장
1: 직무대행입니다.
0: 국감장 밖에서도 여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논란이 된 봉사일지 서명 주체가 한 의원의 딸이 아니라며 실제 활동 역시 비대면 수업 일정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봉사활동으로 받은 수상 실적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3: 정치검찰의 칼이 한동훈 장관 가족 앞에서는
2: 강득구 민주당 의원입니다. 것입니다.
0: 한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통위 국정감사 일정으로 방미 중인 한 의원은 SNS를 통해 경찰 수사와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쟁용 공세라고 한 의원을 엄호하면서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4: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 상대에
2: 최수진
4: 대한
2: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4: 무언가를 캐서 항상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그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무혐의로 끝났던 의혹이 3년 만에 다시 국감장에서 불이 붙은 가운데 부실 수사라는 민주당의 공격과 정치 보복이라는 한 의원의 반발로 진실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병역특례 제도의 축소 폐지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조 의원은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병역특례 재검토 여론이 만들어졌다며 병무청이 목표 연도를 정하고 지금부터 특례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회에서 병역특례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20년 가까이 됐는데 병무청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냐고 질책했습니다.
6: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상어, 이 북항이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항이가 수로에 들어온 이유와 상어의 생태 환경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이 관리 주체로 엮인 만큼 해수부 장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어 출현과 관련한 사전 탐지나 연구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상어 등장 시 어떠한 통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모 목숨을 노린 게 아니라 당황해서 도주했다는 취지인데 경찰은 계획 범죄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경찰에 긴급 체포된 20대 사회 복무요원 김모 씨는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별거하던 아내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아내가 혼인 무효 소송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숨을 노린 것은 아니었고 범행 직후 자신도 당황해 도주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장소인 강원도 양양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지난 8월 아내가 신고한 가정폭력 사건 경찰 조사를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내려졌던 아내에 대한 접근과 연락 금지 임시 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의 재신청에도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이 처가를 찾아 범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이 만료 후에 새로 임시 조치를 신청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붙잡힌 뒤에야 뒤늦게 임시 조치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존속 살해와 특수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김 씨의 가정폭력 사건을 묶어서 수사할지, 그렇다면 누가 수사할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제주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위급한 순간 신고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1: 60대 A씨가 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성입니다. 40대 여성이 건널목을 건너자 붙잡아 끌고 가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살해합니다. 범행이 벌어진 건 새벽 1시 반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6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의 전 연인으로 이전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올해 5월에도 교제폭력과 관련해 여러 차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피해 우려에 따라 112 신고 시스템의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별도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식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사건 당시 긴급 신고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복된 신고와 안전조치에도 피해자가 숨지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숨진 40대 여성 A씨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범행 당시에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전 연인인 60대 남성의 흉기를 막진 못했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인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의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 정보도 전달됩니다. 경찰관과 바로 통화도 할 수 있지만 A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에선 가정폭력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피해자인 아내 B씨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차고 있었지만 사건 당시엔 이 장치가 꺼져 있어서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2: 어떤 이유에선지 이 장치 자체가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이 현재 검토되고는 있고 네. 정확한 사실관계는 지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만약 스마트워치가 작동했더라면 그럼 또 빠른 출동이 가능했고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진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또 결과론적으로 던지게 하고요. 스마트워치가 왜 작동하지 못했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0: 앞서 지난달 경기 광주시에서도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과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에도 강력 범죄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기를 지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이 지택을 맡은 이후에도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중수청에선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도 비판했는데 임은정 청장은 잘 대처하겠다면서도 일단 정면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1: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며 연휴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칼을 빼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출근길 취재진 앞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수청 고위 간부가 직책을 맡은 뒤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거듭 비판한 점은 정치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2: 이것이 혹시 직위를 이용한
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2: 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0: 하는 것입니다.
1: 과거 검찰의 관행도 비판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용인했던 잘못된 일들이 중수청에서도 이어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임 청장이 이제는 중수청 수사관 신분인 만큼 과거 검찰 시절 적용된 검사 징계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들고 오지 마라.
1: 윤 장관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오는 1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직 기강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돼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소회를 밝혔던 임 청장은 일단 추가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제재 시절 상사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을 상기시키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2: 이번 중수청 1호 감찰은 김지용 후보자를 겨냥한 임 청장의 여러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감찰이 어떤 징계로 이어질지 이 과정에서 직위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중수청 출범 첫 감찰 대상은 김지용 초대 수장 후보자를 공개 저격한 임은정 청장의 발언들입니다. 윤호중 장관은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고 감찰 지시 공문을 시행한 뒤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활동 관여보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감찰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임 청장의 발언이 지청장으로서 부적절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수반한 발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징계 절차도 관심입니다. 중수청은 감찰을 통해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의결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면 직위 해제를 통한 직무 배제도 가능합니다. 중수청이 인사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직위를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다만 장관이 직접 칼을 빼든 만큼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란 관측 역시 공존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근 10년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적 만남과 또 대선 캠프 인수위에 참여하거나 또는 추천 제안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롯한 여권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친윤 검사라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4: 지난해 12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도 이르면 다음 달 청와대로 이전될 전망입니다. 보수공사 탓에 업무 공간과 달리 이사가 늦어진 건데 청와대는 정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용산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장소이기도 한데다 청와대가 상징성이 있고 경호도 효율적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 모두 청와대로 옮겨졌는데 당시 보안과 보수 문제로 한남동 관저는 옮기지 못해 이 대통령은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청와대 이전 이후에도 거의 1년에 가까운 공사가 진행됐고 이르면 다음 달 대통령 관저도 청와대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6: 관저가 그 벽 두께가 일단
7: 강원식 대통령 그 비서실장입니다.
6: 견딜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8: 예.
6: 그래서 이 벽 두께가 한 1m 됩니다. 좀 리모델링하는 작업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 청와대 관계자는 이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저를 포함한 청와대 부속시설 환경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0: 건물대 설비 시운전과 이사 준비를 거쳐 연내에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입주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교통통제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1: 사실상 취임 1년 5개월 만에 청와대 완전 이전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셈인데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YTN 정윤입니다.
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옛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재척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방송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을 배제하는 안건을 법력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위원 2인만으로 의결 처리한 업무가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게 이유인데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부당한 폭거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재처관이 통과되자 민주당의 다수에 의한 폭력과 횡포, 폭정에 대해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의가 아니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반면 법력권 의원들은 이 의원이 실제 질의 과정에서 김종철 위원장에게 YTN 관련 본인이 관여한 결정에 대해 확인하는 등 공정한 감사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 일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상가 붕괴 사고 당시 대통령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졌고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상가 천장 붕괴 사고 수습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골프 치고 있었다며 아침부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골프장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청와대 입장에도 이 대통령의 과거 잣대를 적용하면 직무 포기가 아니냐고 날 세웠습니다.
4: 성남시장 시절에 세월호 7시간 외치면서
5: 장동혁
4: 대통령이 관저에
5: 대표입니다.
4: 있었던 것을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관저가 직무유기면 골프장은 아예 직무 포기입니까?
3: 국민의힘은 석 달 전 해군 실종 사고 때도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주진우 의원은 골프 비용 출처를 추궁하면서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했습니다.
6: 대법관이 특활비로 가족 골프를 쳤다.
5: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위반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은요? 그것도 위반입니까?
3: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목적의 비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간 시설이 아닌 24시간 대비 태세가 유지되는 군 체력 단련장에서 보고를 받았고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향후 골프 외교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아주 잘 칩니다. 연습 좀 하고 가야죠.
5: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7: 사적 일정이에요. 완전히 정쟁을 위한 비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3: 주 의원이 SNS에 올린 이제 명을 끊겠다는 댓글을 놓고도 막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 경악스럽다는 거센 반발이 잇따랐고 의원직 사퇴 촉구와 함께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8: 주 의원은 차별적이고 편협한 기준, 자가발전한 허위사실로 점철된 사이버 레카 수준의 편집 증가 과대망상으로 국회와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3: 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비롯한 입장차가 대통령의 과거 행방과 주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양측 공방이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9: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딸이 범행 3주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자 이 반복되는 질책에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방치한 채 달아나면서 시신도 지난 8일에서야 수습이 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0: 아파트 현관문에 2주 전 부착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지난 8일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천안의 아파트입니다. 남성이 숨진 건 이미 지난달 13일. 남성의 딸 40대 A씨가 집에 있던 둔기로 잠자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강원도 속초의 한 숙박업소로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숙박업소에 실종신고를 받고 40대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아버지 집을 찾았다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1: 경찰은 딸이 아버지 집에

0: 안녕한 이후 가스 사용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겼고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1: 숨진 남성과 오고 가며 인사를 건네던 주민은 아직도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2: 어떻게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안타깝고 저렴하고 거기 좋은 곳에서 참 맛있다고 우산들을 봤는데 사실 충격적입니다.
1: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을 지원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했고 아버지의 반복되는 질책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투자금은 아버지가 10여 년 전 친동생과의 소송 끝에 확보한 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존속 살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를 경찰이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안 자고 울어서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4: 어제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선 생후 2개월 된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5: 저도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로서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4: 아이 몸은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지 20여 분 만에 아이를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친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가 사망 판정을 받은 뒤에 A씨가 집 내부를 찍도록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추궁 끝에 A씨는 아이가 자지 않고 울어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 가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홈캠 영상 등을 분석해 추가 범행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3: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된 수미테리 전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관련해 미 연방검찰이 그가 받은 자금 출처를 국가정보원 최고위층으로 지목했습니다. 미 검찰은 테리 측의 증거 배제 신청을 반박하는 법원 서면을 통해 피고인이 국정원 자금 지원 사실과 그 출처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핵심 증거와 정황을 설명하며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담당 요원 3명의 실명까지 공개적으로 적시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테리 측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만남은 이 대북 전문가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관계였을 뿐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과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영화의 경제성을 평가한 보고서와 관람 등급이 이 공방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이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경제성을 평가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가치평가 보고서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민감한 역사적 이슈를 확인하고 명예훼손 방지 절차를 거쳤다는 건 거짓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7: 국채은행인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많은 투자가
8: 김승수
7: 있었습니다.
8: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체크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이 평가자들이 유족들 한번 만났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9: 듣지 못했습니다.
6: 국채은행 등 공공기관이 암살자들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준 A등급 가치평가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주장입니다. 여세를 몰아 암살자들이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것까지 정조준했습니다.
10: 이 정도 폭력성과 술,
8: 윤용근 국민의힘
10: 의원입니다. 등을 초등학교 5, 6학년의 아동들이 아무런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11: 최대한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8: 김병대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하겠습니다.
6: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화 제작자와 관객에겐 각각 자유롭게 창작하고 해석.

0: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며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 맞불을 놨습니다.
1: 문화기본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 조계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원은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0: 여당 소속인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영화 내용을 이유로 허진호 감독을 국회로 부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힘을 보탰습니다. 국감장에서 암살자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억압 기재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우리 영화 배우들은 이미 검열을 시작했다. 앞으로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사회가 받아들일 건지.
2: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입니다.
0: 역사 왜곡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암살자들의 누적 관객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4: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군 대상 사상교양 영상을 공개하며 북한군 당국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군인들을 단속하고 또 처벌한 영상을 활용해 내부 단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FA가 공개한 영상 속 토론자는 제국주의 사상 문화와 생활 양식에 찌든 자들을 즉각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족 연좌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군인들을 향한 처벌도 포함이 됐는데 영상에는 적발된 군인들이 공개 재판장에서 체포되고 반성문을 쓰는 장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다만 안건에 함께 담겼던 이 당시 권고안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은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십시오.
0: 네, 장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이제 50대 장모 집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 먼저 이 부분 어떻게 발생한 건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3: 네, 우선 이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에는
4: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3: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실제 가정폭력이 워낙 극심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방에 한 임시 숙소에서 지내다가 모처럼 이 친정을 방문했다가 본인이 이제 혼자 귀가하는 것이 두렵다 보니 이 친정 어머니에게 나와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밖에 마중을 나왔다가 참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실제 흉기를 휘둘러서 장모의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강원도까지 납치를 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찰과상을 입은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애초에 그 아내를 위협을 하려다가 뭐 이런 이제 장모가 제지를 하자 공격 대상을 좀 변경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피의자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공격의 목적을 가지고 원래 이렇게 마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흉기를 미리 이제 준비해간 정황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획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준비를 한 것인지 그리고 범행의 목적 자체도 본인의 부인을 목적으로 삼았다가 엉뚱하게 지금 장모에 대해서 이 살인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바로는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계획한 것이다 라는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장모에 대해서도 우발적이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과실로서 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저지를 그 당시에 고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죄는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서 범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강원도 양양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곳에 대해서 이제 바람을 쐬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3: 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 굉장히 당황을 했다라는 진술까지는 나왔어요.
0: 네.
3: 그 이후에 바람을 쐬러 양양까지 그 먼 거리를 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아마도 이랬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장모에 대해서 어쨌든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한 상황을 목도를 한 이후에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겠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위해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있었고 다만 이 부인에 대해서도 어떠한 폭력적인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납치를 해서 어디를 가야 될까 하지만 도주를 해야 되는 목적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집이라든지 경찰로부터 빨리 파악될 수 있는 그 장소를 다 배제하고 무작정 이 강원도까지 달려갔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실제 이 7시간 이후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 양양의 한 야산에서 이 본인이 도주하는데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부인은 중간에 이제 버려두고 본인이 도주를 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앞서 남편은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를 받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또 스마트워치의 전원이 꺼져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3: 그렇죠. 이제 안타까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임시조치라는 것이 뭐 100m 이내에 접근하면 안 되고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면 안 되고 주거지나 회사에 찾아가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위반하면 본인이 형사처벌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금액,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 난 다 감수하겠다, 하지만 난 가겠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조치가 내려졌었고 또 만료가 된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워치가 이미 지급된 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 사이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한 이유도 흉기로 협박을 당하면서 내가 억지로 혼인 신고를 하게 된 상황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다라고 이 피해자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장기간 동안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어 왔고 그랬기 때문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는데 9월 한 중순 이후로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전원이 꺼져 있을까? 제대로 작동법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방전됐던 것인가? 좀 확인을 하고 당사자에게 좀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조처들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물론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범행을 100% 막을 수 있었다. 그건 아니지만 여전히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경찰이 좀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또

0: 야, 9월 그리고 10월에 걸쳐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전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데 병가를 내고 두 차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주거지로 가자라고 해서 군포시에 있는 자택을 찾아갔는데 집에 없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사실 이미 이때 당시에 재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또 저지를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했는데
1: 예.
0: 세 번이나 내가 연락도 잘 닿지 않고 이렇게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의 소재 파악에 좀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만 당시에 경찰이 했던 대응은 13일로 조사 일정이 잡혀 있으니 일단은 대기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일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런 범행이 저지르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왜 이렇게 압수수색을 세 차례나 불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파악을 안 했느냐. 이미 10일로 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안 왔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라든지 소재 파악을 한다라든지 보다 좀 적극적인 이 행동이 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리고 또이김 씨가 도주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를 고속도로에 던져버린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휴대전화라든지 뭐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본인의 이제 위치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달리는 와중에 휴대전화를 다 이제 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게끔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별도로 어떠한 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범죄에 관련해서 연관된 뭐 증거 인멸의 경우에 처벌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다만 추후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 양형이라든지 그러한 죄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2: 네, 그리고 제주에서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이제 살해가 됐는데 당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는데도 이제 긴급 신고가 되지 않은 거였던 걸까요?
0: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60대 남성이 이 40대 여성 본인의 교제를 했던 이 여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길거리에서 발견한 이후에 차량에 태웠고요. 강제적으로 태운 이후에 흉기를 이용해서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미 지난해 10월에도 스토킹 신고가 있었고 지난 5월에도 또 교제 폭력 에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역시 폭력에 좀 노출되어 왔던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고 그랬기 때문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많은 피해자들이 당시에 사실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코앞에서 이렇게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그 SOS 버튼을 누르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지급이 됐지만 이 경찰이 출동을 해서 범행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이제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 그리고 교제 폭력을 당해 오면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도 했는데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0: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밝히기로는 사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 신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후에 잘 해결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당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8: 좌우로 정렬 2588 2588
7: 눌러줘요 2588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1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안 전화.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4: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3: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4: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3: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5: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늘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5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최대 80mm가량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0: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모레 수요일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제속도로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부터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송내 나들목까지 3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 시흥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4km 구간 다시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부터 통행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반포 나들목까지 6km 정도가 밀리고 있고 반대 신갈 쪽으로 죽전 부근부터 신갈 분기점 사이도 5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10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다시 여름으로 되돌아간 듯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5: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전국 곳곳에서 30도를 웃돌았고 서울과 대전 등에서는 역대 10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6: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거리에는 양산과 선글라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부채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까지. 달력은 10월 중순이지만 거리 풍경은 여전히 여름입니다.
7: 아니, 얼마 전까지는 또 가을 복장이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덥구나 해가지고는 그 보고 지금 여름 복장으로 나온 겁니다.
6: 전주는 31.3도로 역대 10월 최고 기온 3위를 기록했고 서울과 대전, 안동 등 전국 13곳에서는 10월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30.1도까지 오르며 1913년에 세워진 10월 최고 기온 기록과 같았습니다. 평년보다 10도 가까이 높은 때늦은 더위의 원인은 동풍입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공기가 따뜻해지는 팬현상이 나타나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른 겁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내일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8: 13일 화요일 비가 그친 후
9: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8: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6: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까지 떨어져 며칠 사이 20도 가까운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 북한이 9일 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5: 미사일은 평양에서 출발해 900km 이상을 비행했는데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최초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대한 무력 시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0: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여러 발은 900km 이상을 비행했습니다. 남한은 물론 일본 서부 주위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넣는 거리로 구체적인 제어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3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아흘에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실시한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1: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12: 장도영
11: 성공에
12: 합참 대한 공보실장입니다.
11: 무력 시위 등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로드맵에 따른 성과 가시 및 의도적 미사일 능력 현실로 분석 중입니다.
10: 전문가들은 원산이 아닌 평양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린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경쟁 차원에서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12: 북한이 이번에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13: 신정호 한국국방안보부 사무총장입니다.
12: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을 평양에서 보란듯이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10: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군 대비태세와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반복적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합참은 공지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협력 이상 기류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깁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우크라이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귀국 조치된 박기창 주 우크라 대사가 귀국 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현지 상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상황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면서 귀국한 박 대사도 관련 협의와 후속 대응에 적극 참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주장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흑해 항만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 연안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으로 군수 물자를 운송하던 선박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항만 기반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계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사우디 수도의 국제공항이 연이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찍힌 공항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우디의 방공망이 뚫리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던 공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14: 보안 검색대 통과를 위해 줄을 늘어선 승객들. 여느 공항과 다르지 않은 풍경입니다. 갑작스런 폭발과 함께 성광이 번쩍이더니 순식간에 대혼란이 빚어집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승객들 머리 위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난 10일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사우디 킹칼리드 공항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후티의 순항미사일이 공항 터미널을 정밀 타격했지만 사우디의 방공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 이틀 연속 후티 미사일이 같은 곳을 때렸지만 사우디 공항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첫날 3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온 데 이어 둘째 날에도 1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2015년 모스크 자살 폭탄 테러 이후 사우디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로 기록됐습니다.
15: 지난 24시간 동안 수십 개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사용하여 몇 차례의 정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야이아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14: 후티는 추가 공격을 예고하며 사우디의 모든 영공과 공항이 작전 지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군이 석유 가스 시설 방어에 집중하는 동안 공항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티가 자신보다 강한 적들을 상대하면서 제압하기 어려운 세력으로 급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잃을 게 없다며 정치적 협상도 쉽지 않다고 관측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4: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사우디 간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 개입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란은 사우디와 예멘 간의 중재를 자처하면서 미국에는 종전 협상 관련 추가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6: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으로 미국인 한 명이 숨진 사실이 확인된 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후티에 대한 군사작전 동참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습니다.
13: 곧 알게 될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6: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후티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강하게 규탄하면서 미국은 사우디와 함께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중간선거를 불과 3주 앞둔 트럼프에게는 중동지역 추가 군사 개입은 큰 부담입니다. 후티 반군이 호르무즈 해협 대체 항로인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선박 운항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만큼 기름값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도 끝내지 못한 채 무기 재고 부족 문제까지 불거진 미국이 후티와의 충돌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인이 목숨을 잃은 상황을 무대응으로 넘길 수도 없는 만큼 트럼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7: 트럼프는 추가 군사 자원을 투입해야 할 또 다른 해상 병목 지점이 생기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우디에 가해지는 압박이 커지면서 미국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CNN 분석가입니다.
16: 대화 중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사우디 외무장관과 통화해 군사적 대응을 고집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대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선 해상 봉쇄 해제와 동결 자금 반환 등 7개 조건 가운데 일부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며 추가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교전이 격화하면 중동 지역의 데이터 센터 등 인공지능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후티의 공세로 미국과 사우디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이란은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쳐서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딸이 범행 3주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자 반복되는 질책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방치한 채 달아나면서 시신도 지난 8일에서야 수습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8: 아파트 현관문에 2주 전 부착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지난 8일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천안의 아파트입니다. 남성이 숨진 건 이미 지난달 13일. 남성의 딸 40대 A씨가 집에 있던 둔기로 잠자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강원도 속초의 한 숙박업소로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숙박업소에 실종신고를 받고 40대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아버지 집을 찾았다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딸이 아버지 집에 다녀간 이후 가스 사용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겼고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숨진 남성과 오고 가며 인사를 건네던 주민은 아직도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19: 어떻게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안타깝고 조용하고 거기 좋은 곳에서 참 맛있다고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충격적입니다.
18: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을 지원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했고 아버지의 반복되는 질책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투자금은 아버지가 10여 년 전 친동생과의 소송 끝에 확보한 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존속 살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5: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40대 친부를 경찰이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안 자고 울어서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윤진 기자입니다.
6: 어제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선 생후 2개월 된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20: 저도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로서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6: 아이 몸은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지 20여 분 만에 아이를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친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가 사망 판정을 받은 뒤에 A씨가 집 내부를 찍도록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추궁 끝에 A씨는 아이가 자지 않고 울어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 가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홈캠 영상 등을 분석해 추가 범행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5: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가 있는 5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전남 경찰청은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를 내일 오후 4시에 개최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이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30명이 대피하고 4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단독주택과 야산 등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0: 아파트 단지가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고 밖으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아침 8시 50분쯤 서울 봉천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주민 30명이 밖으로 대피했고 40대 남성 한 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거실에서 충전하고 있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산등성이 사이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후 3시쯤 경북 청도군 야산에서 불이 난 건데 산림당국은 헬기 7대와 인력을 투입해 1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산림당국은 임도건설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새벽 4시 10분쯤엔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60대 자매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중수청이 김주영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중수청은 오늘 오후 2시 25분쯤 윤호중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허성환 감찰 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찰은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1호 감찰 사건입니다. 중수청 1호 감찰은 김지웅 후보자를 겨냥한 임은정 청장의 여러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감찰이 어떤 징계로 이어질지 또 직위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1: 중수청 출범 첫 감찰 대상은 김지웅 초대 수장 후보자를 공개 저격한 임은정 청장의 발언들입니다. 윤호중 장관은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고 감찰 지시 공문을 시행한 뒤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활동 관여보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감찰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임 청장의 발언이 지청장으로서 부적절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수반한 발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징계 절차도 관심입니다. 중수청은 감찰을 통해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의결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면 직위 해제를 통한 직무 배제도 가능합니다. 중수청이 인사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직위를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다만 장관이 직접 칼을 빼든 만큼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란 관측 역시 공존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국가인권위가 12.3 비상겸 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안청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가운데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달린 만큼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22: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피고인 신문 뒤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

0: 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하고 검사 재직 당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도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1: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2: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기
1: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0: 이번 결심은 지난달 29일로 예정됐지만. 증인신문이 길어지며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증인신문에선 1심 판단과 엇갈리는 증언도 나왔는데 윤 전 검사장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건 본인이라며 특검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10월 12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파가니니가 작곡한 24개의 카프리스 중에서 24번 권혁주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10월 12일 월요일 듀엣토에다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파가니니가 작곡한 24개의 카프리스 중에서 24번 권혁주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0: 오늘이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1: 2016년 10월 12일 당시 권혁주의 나이는 불과 31.

0: 21살이었어요. 부산에서 공연을 앞두고 새벽에 숙소로 돌아가던 택시 안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 아, 당시 클래식 팬들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0: 그렇죠. 이제 막 서른을 넘긴 바이올리니스트가 택시 안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택시기사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더군다나 바로 그날 저녁 부산 문화회관에서 연주를 앞두고 있었고요.
1: 리허설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참.
0: 이게 리허설에서도 평소처럼 연주를 했고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어서 원인을 밝히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했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심정지래요. 그러면 이게 심장이 그냥 바로 어떡하겠어요?
1: 그렇죠. 이거 뭐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데 31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믿기 어렵네요.
0: 맞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권혁주가 당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던 연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11살에 차이콥스키 청소년 국제 콩쿠르에 입상했고요. 아주 일찍부터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덴마크 칼 닐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랑 이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도 우승했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도 입상했고
1: 지금 한국 음악계에는 김선욱, 손여름, 조성진, 선우예곤, 이민찬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있고 바이올린에는 김범소리, 김다미, 클라라 주미간 같은 연주자들이 있는데 권혁주는 이들보다 선배 음악가였죠. 말하자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한국 음악계 황금기를 처음으로 열기 시작한 연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 권혁주와 김선욱이 함께 호흡을 맞춘 연주를 좀 준비해봤어요. 2007년 9월 더 하우스 콘서트에 있었던 연주인데 당시 권혁주는 22살, 김선욱은 19살이었습니다.
1: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7번 중 마지막 4악장 권혁주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7번 중 마지막 4악장 권혁주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권혁주가 세상을 떠난 뒤 남아있는 공연 실황을 음반으로 발매한 겁니다.
0: 이 권혁주에게는 이렇게 남아있는 실황 음원이 특히 소중합니다. 워낙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충분한 정규 음반을 남길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았거든요.
1: 대신 공연장에서 녹음된 연주들만 남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 더 하우스 콘서트를 비롯해서 여러 무대에서 남겨놓은 실황들이 음반으로 나오면서 지금도 권혁주의 연주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1: 어쩌면 권혁주라는 연주자는 음반보다 무대에 더 많은 기록을 남긴 연주자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0: 실제로 독주와 협연뿐 아니라 실내악 활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솔로이스트에서 활동을 했고 세상을 떠나기 전 한 해 전만 해도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을 이끌면서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 전곡을 네 차례 공연에 걸쳐서 완주하기도 했으니까요.
1: 그래서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1살이면 연주자로서는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줄 나이였으니까요.
0: 맞죠.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독주와 실내악, 교유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시간이 멈춰버린 셈입니다.
1: 오늘 마지막 곡은 조금 더 젊은 시절의 권혁주를 만나보겠습니다.
0: 이 엘리자베스 콩쿨 실황 음반 중 한 곡입니다. 이자이가 그 생상스의 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왈츠 형식에 의한 연습곡 카프리스인데요. 이 권혁주의 바이올린 다나 프로토포 페스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주덕글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의 문을 두들겨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6년 전 이혼 조정을 통해 전처와 헤어졌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이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 아내가 완전히 딴 사람처럼 달라졌습니다. 저도 퇴근한 이후에 육아와 집안일을 함께 하려고 했지만 사사건건 다툼이 생겼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이혼 조정까지 가게 됐죠. 그 과정에서 아내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며 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설득했지만 아내는 거절했고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당시 5살이던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처가 갖기로 했고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딸과는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1박 2일씩 함께 보내기로 정했죠. 저는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면접 교섭도 약속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무렵부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학원 일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만남을 자꾸 미뤘고 약속 당일에 연락이 끊기는 일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넘게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학교 앞까지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저를 보자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 경찰서에서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처가 저를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면접 교섭 때 제가 딸아이의 몸을 만졌다면서요. 얼마 뒤에는 딸아이의 휴대전화 번호로 아빠가 한 짓 다 알아, 역겨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까지 오더라고요. 결단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아이가 제 어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 엄마가 경찰 아저씨한테 그렇게 거짓말하고 시켰어. 네, 아무래도 전처는 재혼 가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딸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 딸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시킨 전처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걱정됩니다. 다시 딸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 신고까지 당한 만큼 억울함도 제대로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실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곽동주 변호사, 이렇게 전 배우자가 아이를 못 보게 하려고 굉장히 황당한 일을 벌인 건데 이런 경우 종종 있을까요?
2: 네, 근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부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1: 네.
2: 이혼 후 한쪽 부모, 특히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조종해서 다른 부모를 적대시하고 만남을 거부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일종입니다.
1: 네.
2: 그리고 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단지 전원 배우자인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러면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면접교섭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자분은 이혼할 때 조정으로 속을 미루거나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일단 정해진 면접 교섭을 상대방이 계속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 네, 조정조서나 판결로 정해진 면접 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네.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 이행 명령

0: 바꿔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네.
0: 다만 양육비와 달리 면접교사 불이행은 현행법상 감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에는 존재합니다.
1: 그렇죠.
0: 실무에서는 이행 명령과 함께 가정법원의 면접교사 센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중립정부지 장소에서 만나고 기록도 남길 수 있어서 이번 사연처럼 분쟁이 있는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1: 네.
0: 한 가지 덧붙이면 협의위원을 하면서 작성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바로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이행 명령을 받기는 어렵고 일단은 먼저 면접교섭 심판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면접교섭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양육하는 쪽에서 양육비 당신 안 주고 있으니까 양육비 줄 때까지 아이를 안 보여주겠다.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0: 아, 그건 어렵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주고받는 대가관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이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가 밀린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는 별도의 강제수단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회사가 양육비를 직접 떼어 지급하기 하는 직접 지급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현행 양육비 이행법에서는 일시금 지급 명령이나 이행 명령을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 네.
0: 심한 경우에는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1: 네, 그 운전면허 정지, 뭐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네요.
0: 아, 네, 맞습니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1: 네,
0: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기존에는 소득 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었는데 2020년 10월 29일부터 선지급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서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인 양육비 채권과 신청 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 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유지됩니다.
1: 네, 어쨌거나 까다롭네요. 네.
0: 네.
1: 근데 지금 이 사연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아무래도 아동 성추행 신고거든요. 사연자분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고 딸아이는 할머니한테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이거 성추행 혐의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우선 초동수사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에
1: 네.
0: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또한 면접교섭 당시 함께 있었던 가족, 장소, 사진, 메시지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두세요.
1: 네.
0: 아동진술은 전문가가 녹화 조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는데 이때 진술이 누군가, 특히 주 양육자의 유도나 반복 주입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1: 네.
0: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딸이 할머니에게 한 말도 중요한 정황이 될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전처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1: 네.
0: 다만 무고죄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되므로 신고 내용이 단순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로 믿었다고 판단된다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네.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시켰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도 한데요. 또한 이러한 경우에 아이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고 또 아빠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전처가 장기간 면접교섭을 막고 아이에게 아빠를 배척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허위 진술까지 유도한 사실이 만약에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면접교섭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 어떤 조치를 해볼 수 있을까요?
0: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것은 양육자 변경 청구입니다.
1: 네.
0: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고 아이를 이용해 다른 부모를 배척하게 만드는 것은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면접교섭 방해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러한 이제 아이 성추행에 대한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은 문제 삼을 수가 있고요.
1: 네.
0: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이의 회복이겠죠.
1: 네.
0: 법원에 자녀 심리 상담이나 부모 교육 명령을 요청을 해서 아이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지금 정해진 면접교섭 계속 방해할 경우에 미행명령 신청

이의 이름을 따서 두부와 숙주 조합이 바로 천연 미곱이다라며 식재료를 파는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달린 링크를 누르면 엉뚱하게도 식재료 쇼핑몰로 연결이 되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병원과 의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름만 무단으로 도용한 가짜 광고였습니다. 유명 의사의 이름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파는 행위,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 식재료를 다이어트 약처럼 광고하고 의사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행위는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법은 일반 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미곱이나 마운자루 같은 의약품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면 식품 표시 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추천하지도 않은 의사의 이름이나 병원 명칭을 내세워서 마치 그 의사가 효과를 보증한 것처럼 광고했다면 명의 도용에 따른 민사상 책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죠. 현재 병원과 해당 전문의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카더가든의 홈 스위트 홈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서쪽에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고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최대 50mm, 전북과 영남에 많게는 40mm, 제주 산지에는 최대 80mm가량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서해안과 강원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기름램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김포 방향 월드컵 대교 부근 3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옆으로

0: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지나 가양대교 일대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강변북 일산 방향 월드컵 대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일대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지웅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비판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 중수청이 1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2: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임 총장이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면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3: 연일 공개적으로 김지웅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낸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중수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열흘 만에 1호 감찰 사건입니다. 앞서 SNS로 감찰 지시 사실을 전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4: 지방중수청 청장으로서의
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4: 그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져서 감찰을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3: 중수청 감찰부서 수장인 감찰관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외부 공보직인 만큼 단시간 내 임명은 어렵지만 감찰 담당관이 직무를 대리하는 만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수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청문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이번 감찰 지시 관련 입장을 낼지도 관심이었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검찰 재직 당시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 반박에 주력했습니다. 대문발차라는 비판 속에 출범한 중수청. 1호 수사보다 1호 감찰이 더 주목받게 되면서 조직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대민혁입니다.
1: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직책을 맡은 이후에도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한다며 중수청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도 비판했는데 임은정 청장은 잘 대처하겠다면서도 일단 정면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5: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며 연휴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칼을 빼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출근길 취재진 앞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수청 고위 간부가 직책을 맡은 뒤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거듭 비판한 점은 정치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6: 이것이 혹시 직위를
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6: 이 정치 행동... 은 아닐지에 대해서 이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5: 과거 검찰의 관행도 비판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용인했던 잘못된 일들이 중수청에서도 이어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임 청장이 이제는 중수청 수사관 신분인 만큼 과거 검찰 시절 적용된 검사 징계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
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0: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들고 오지 마라.
1: 윤 장관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오는 1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직 기강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돼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소회를 밝혔던 임 청장은 일단 추가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제재 시절 상사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을 상기시키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2: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근 10년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적 만남과 대선 캠프 인수위에 참여하거나 추천, 제안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롯한 여권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친윤 검사라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3: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을 두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끊임없이 대통령과 당을 공격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2: 하지만 당내에서도 조국혁신당에서도 강경한 입장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말기 현상이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당내 논란을 두고 논리와 관역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대통령과 당을 공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력하고는 있지만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5: 저한테도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내지는 가만히 두냐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4: 국회의장까지 지낸 중진 우원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추미애 경기지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지 않았느냐며 과거만으로 한 사람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안위 소속으로 연일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강조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두고 앞서 수사기소 분리에 반발해 집단 행동을 벌였던 검사들도 똑같이 감찰해야 한다 일갈했습니다.
6: 특검으로 파견됐었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불피하겠다고 의원입니다. 하고 손 놓았거든요. 저는 공직기강이라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
4: 조국혁신당에서도 임 청장의 입을 틀어막는 건 과거 검찰의 행태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7: 제19 감싸기와 입틀막으로 출발하는 수사기관에
8: 정연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7: 단 한 줄도 없습니다.
4: 이런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가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다며 집안 싸움 하나 수습하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 추태라고 비꼬았습니다.
9: 중수청장 가지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탈주국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권 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 모레 국회에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범여권 갈등의 중심축이 돼버린 김 후보자 문제가 청문회를 통해 수습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대구 상가 건물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현장에서 행사를 열었던 판매업체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낡은 건물 천장에 조명을 추가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10: 30여 명이 다친 대구 상가 건물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곳에서 생활용품 판매 행사를 열었던 업체 관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건물 천장에 합판 등을 덧댄 흔적과 함께 업체 측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조명을 추가 설치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정밀감식에 착수한 경찰은 낡은 건물 천장이 이런 추가 구조물의 무게를 버티지 못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천장 보수 공사가 이뤄졌던 점을 확인해 부실 공사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11: 하중에 의해서 낙하한 것인지
8: 아니면 대구경찰청 과학수사 계장입니다.
11: 노후로 인해서 낙하한 것인지는

0: 향후 정밀 감식을 거쳐서
1: 사고 장소에서 열린 판매 행사는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1년 7개월째 비어있던 건물을 짧게 빌려서 진행됐습니다. 1994년 준공된 낡은 건물인데도 전체 면적이 작아서 전기 안전점검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지자체는 노후 소규모 건축물 1,700여 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 특히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3: 기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입니다.
2: 건축물 주요 부재와 천정 마감재의 근형, 변형, 탈락 여부와 파손 누수 등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1: 또 합동 피해 지원 센터를 꾸려 피해자를 지원하고 요청이 있으면 의료비를 먼저 지원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 일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상가 붕괴 사고 당시 대통령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졌고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5: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상가 천장 붕괴 사고 수습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골프 치고 있었다며 아침부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골프장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청와대 입장에도 이 대통령의 과거 잣대를 적용하면 직무 포기가 아니냐고 날 세웠습니다.
6: 성남시장 시절에
3: 장동혁 국민의힘
6: 세월호 7시간 외치면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것을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관저가 직무유기면 골프장은 아예 직무 포기입니까?
5: 국민의힘은 석 달 전 해군 실종 사고 때도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주진우 의원은 골프 비용 출처를 추궁하면서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했습니다.
7: 대법관이 특활비로 가족 골프를 쳤다라고 하면 특활비 사용대업 위반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은요? 그것도 위반입니까?
5: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목적의 비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간 시설이 아닌 24시간 대비 태세가 유지되는 군 체력 단련장에서 보고를 받았고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향후 골프 외교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3: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8: 좀 하고 가야죠. 그 또 더구나 사적 일정이에요. 완전히 정쟁을 위한 비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5: 주 의원이 SNS에 올린 이제 명을 끊겠다는 댓글을 놓고도 막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 경악스럽다는 거센 반발이 잇따랐고 의원직 사퇴 촉구와 함께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9: 주 의원은 차별적이고 편협한 기준, 자가발전한 허위 사실로 점철된 사이버 레카 수준의 편집 증가 과대망상으로 국회와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5: 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비롯한 입장차가 대통령의 과거 행방과 주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양측 공방이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4: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척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이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하는 안건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간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0: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이를 배경으로 직접 촬영한 셀카를 공개했습니다. 지자체의 거듭된 명령에도 묘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통령 만들어준 명당이기 때문이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농지법 위반을 부각하려는 목적이었는데 당장 민주당에선 폐륜이란 말까지 터져나왔고 논란은 국감장으로도 번졌습니다.
11: 이진숙 의원의
3: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11: 정치
3: 의원입니다.
11: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12: 투명하고 공정한 국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보내야 됩니다.
13: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할 때 무슨 폐륜 정치입니까? 부모님께는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절을 하고
10: 이 의원 신상 논란은 방미통이 전신인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의 감사 자격 문제로도 확대됐습니다. 이 의원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과거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적법성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14: YTN과 관련해서

0: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이진숙, 김태규 두 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2: 예, 위원 위법이다라는 의견을.
0: 김종철 박미통의
3: 본인의 위원장입니다. 결정에 대해서 적법성을 확인한 매우 명백한 이해충돌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1: 그건 저의 말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이진숙 국민의힘
4: 결국
0: 의원입니다.
4: 이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5: 총 투표수 10표 중 가 12표 9 0표로 이진숙 의원 제척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국민의힘은 묘소 지적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즉각 반발했고 민주당은 공정한 감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고 맞섰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 20부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지고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교를 한다면 이 직무를 증진해야 되겠습니까?
7: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그 결정을 의원입니다.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4: 이진숙 의원은 방미통이 등을 제외한 다른 피감기관 감사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척 결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은 남은 국감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8: 장모를 살해한 뒤에 아내를 납치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모 목숨을 노린 게 아니라 당황해서 도주했다는 취지인데 경찰은 계획 범죄의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9: 경찰에 긴급 체포된 20대 사회복무요원 김모 씨는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별거하던 아내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아내가 혼인 무효 소송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숨을 노린 것은 아니었고 범행 직후 자신도 당황해 도주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장소인 강원도 양양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지난 8월 아내가 신고한 가정폭력 사건 경찰 조사를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내려졌던 아내에 대한 접근과 연락 금지 임시 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의 재신청에도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이 처가를 찾아 범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이 만료 후에 새로 임시 조치를 신청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붙잡힌 뒤에야 뒤늦게 임시 조치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존속 살해와 특수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김 씨의 가정폭력 사건을 묶어서 수사할지, 그렇다면 누가 수사할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역대 10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때늦은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3도, 습도는 58%입니다. YTN 뉴스 FM.
1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양수진입니다. 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이 반가운 요즘입니다. 좋은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일상과 미래도 든든하게 가꿔 나가면 참 좋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재무설계 이야기,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유익하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TV 보험 광고로 계약할 때 뭘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보험금을 못 받은 문제, 또 보험을 유지하는 문제가 별개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님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러니까요. 진짜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이고 점점 연말을 향해 가고 네.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어떠세요?
2: 벌써 이렇게 10월, 그러니까 이게 월 단위가 이제 두 자릿수가 됐잖아요. 아, 이렇게 빨랐나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0: 맞아요. 네.
1: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게 놀라워요.
0: 그렇게 더웠는데 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무렇게나 보낼 수 없으니 우리가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재무 점검 당연히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방송 내용을 서두에 짚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2: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TV 채널 이렇게 돌리시다가 보험 광고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0: 정말 많죠.
2: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광고 보고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이 보험 광고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시청하셔야 되는지 광고를 좀 광고답게 시청하는 방법 저희가 같이 짚어드릴 거예요.
0: 아, 우리가 보통 영화 어떻게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막 이런 것처럼 네. 보험 광고 뭘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2: 그렇죠.
0: 아 재밌습니다. 자 집중해 보도록 하고요. 서민정 팀장님은 어떤 부분 강조해주고 싶으신가요?
1: 네 분명 우리 들으시는 중장년층들이 보험을 처음 가입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을 텐데 중간에 해약과 재가입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뭐 한 해 두 해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을 좀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나도 전문가에게 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진단받고 리모델링 문제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처럼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1: 또 찾아오는
0: 맞아요. 맞아요. 또 찾아오는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가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올 한 해 굿모닝 굿나이프 애정해 주시고 잘 들어주었다는 응답을 사랑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 청취율 조사는요. 좀 특별하게 커피 쿠폰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1: 좋아합니다.
2: 그럼요. 없어서 못 먹죠.
0: 저도 없어서 못 먹는데 없어서 못 먹는 이 아이스크림 손 시려워질 이 계절을 맞이해서 손 호호 불면서 드시라고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취율 조사 응답은 무조건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다 약속의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상담 신청 문자 번호와 같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시작해 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바로 만나볼게요. TV 보험 광고를 통해 가입한 보험 계약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다른 판매 채널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방송 광고는 하루 평균 1,121회, 시간으로는 약 57시간 분량이 송출됐습니다. 문제는 광고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금감원은 이 보험금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지급 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하는 광고 문제를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강조하는 혜택만 보기보다는 보험금 지급 조건과 한도, 보장 제외 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하루 평균 보험 광고가 송출되는 시간이 57시간이다. 아니 근데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죠?
2: 사실 이게 워낙 채널이 많잖아요. 저희가 방송 돌리다 보면은 100개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여러 채널에서 나간 광고 시간을 모두 더한 숫자라서 하루에 57시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TV를 켜면 어느 채널에서든지 간에 보험 광고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만에 이렇게 송출하는 횟수 자체가 60% 이상 늘었다라고 하니까 사실 TV를 요새 어르신들이 많이 볼 텐데 TV를 많이 보시는 어르신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광고를 또 보험 광고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채널 돌리실 때마다 마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저만 해도 채널 돌리다 보면 보험 광고 한두 개씩은 꼭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70대 이상 가입자의 비중이 다른 채널보다 보험 광고에서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왔어요.
1: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 보험 점검 해달라는 자제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보험 가입 내역을 막상 이제 열어보면 TV를 보시다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이 진짜 한두 건씩은 꼭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쭤보면 광고에서 계속 나오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가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 갖고 계신 보험과 중복돼서 가입을 해놓으신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 우리 머니인사이트 기사 내용을 보면 금관원이 지적한 광고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받고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지적했는데 보험금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말일까요?
2: 아니요. 사실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러 번 받는 조건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번 받는 건 맞는데 1년 안에는 한 번만 지급이 된다든지 또는 전체 지급 횟수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작고 흐린 글씨로만 명시를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장 내용은 되게 크게 써 있고 이런 지급 제한 사유는 좀 작게 또는 흐리게 써 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를 봤을 때 그 크게 써 있는 좋은 점만 기억하다 보니 거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 여러 번 받는 안보험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맞아요.
1: 여섯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데 결국 자세히 따져보면 부위나 기관의 모음별로 한 번씩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 소장, 직장, 십이지장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있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생각하면 암 종류가 다르면 무조건 여러 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임 안에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아는 내용과 가입 하는 내용이 다르게 되죠.
0: 내 신체 장기가 묶음화돼 있는데 그
2: 그렇죠.
0: 묶음에 중복이 될 경우에는 반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2: 맞아요. 또 같은 부위에서 또 재발하게 되면 그건 또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0: 그렇군요. 네. 약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년에 한 번만 지급이 되고 1년마다 반복 지급되는 것도 있으니까
2: 맞아요.
0: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완전 판매 비율이 3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유지율이 낮다.
1: 그러니까 방송 광고로 가입하신 계약은 5건 중에 1건 이상이 1년 미만으로 해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일단 급하게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보장과 맞지 않아 이런 이유들로 정말 각각 해지를 하시는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험은 일찍 해지할수록 그동안 낸 보험료 당연히 못 돌려받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입하신 소비자분만 손해를 보시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런 것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조치를 한 건데 사실 권고사항만으로는 이런 보험 광고를 막 줄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2: 그렇죠. 사실 광고를 줄인다라는 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고 사실 홈쇼핑 보험 광고의 제재 기준이 불완전 판매 비율 기준으로 0.4%였거든요. 근데 실제 홈쇼핑에서 불안전 판매 비율이 0.03% 그 안쪽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0.4% 자체의 기준이 워낙 완화가 되어 있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 5년 안에 경고 조치를 받은 건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기준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낮춘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광고를 보시는 소비자분들,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면 TV 보다가 보험 광고를 내가 만났다, 마주했다라고 하면 우리 굿모닝 굿나잇 청취자분들은 어떤 걸 좀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까요?
1: 일단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미가 당기는 보험 광고를 보셨을 때 첫 번째, 지금 갖고 있는 보험에 과연 같은 보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보험금이 몇 번 그리고 어떤 경우에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고요. 그다음 세 번째,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후에라도 가족이나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보실 걸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순간 이미 난 보험 광고를 보고 가입을 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청약 철회 기간도 한 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제분들한테 내가 TV 보고 지금 보험을 좀 가입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하시고 자녀분들하고 한번 같이 살펴봐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0: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경우에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떨 때 못 받는지
2: 그렇죠.
0: 못 받는 경우의 수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요 TV 광고로 보험 가입하시는 거 조금은 더 주의할 수 있다.
2: 맞아요.
0: 혹시라도 어떻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가입한 보험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가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보험 내용, 보장 사항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0: 애프터. 재무상태에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2: 네, 경기도 안성에서 만나뵌 62세 남성 청취자님 사연인데요. 화물차 운전하시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계신데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설계사분한테 가족보험을 모두 믿고 맡고 오셨습니다. 근데 평소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참고 참다 내원을 하셨는데 뇌혈관질환 진단을 좀 받으 셨대요. 그런데 실손보험으로 검사비와 치료비 일부는 받았지만 정작 1,500만 원가량의 진단비는 일단 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보험인데 일단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크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이제야 정말 들어서 오랜 인연의 설계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상담 신청하셨습니다.
0: 내가 마치 의리 지키는 것처럼.

0: 보험료 한 달에 미납도 없이 꼬박꼬박 냈는데 근데 정작 아플 때 진단비를 못 받았다. 이거 엄청 속상한 일이죠. 자, 일단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내고 계셨을까요?
1: 사실 가입 내역을 처음 받고 나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좀 제 눈을 의심을 좀 했는데
0: 왜요?
1: 뭐냐면 청취자님 본인 보험료만 한 달에 153만 원가량을 내고 계세요. 근데 배우자분도 한 달에 95만 원 정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두 분, 부부 보험료만 거의 250만 원, 한 달에 25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시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두 자녀가 있으신데 30 초반이세요. 30대 초반인 남매분들 보험까지 하면 내 식구 보험료로 3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인 한 분을 통해서 계속 다 준비를 하셨다 보니 가족 보험 상품이 전부 다한 곳의 보험회사 상품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0: 일단 너무 심각한데요. 네 식구 한달 보험료가 3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한 회사 상품으로만 가입을 해놨다. 근데 한 보험회사의 상품으로만 가입을 하는 건왜 문제인 거죠?
2: 사실 한 명의 설계사를 선택하고 한 군데 보험사 상품을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보험사마다 이제 보장 내용이라든지 보험료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사실은 가게마다 가격이나 품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내가 받고 싶은 보장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회사를 비교하다 보면 결국에는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 더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청취자님은 내가 비교를 해서 한 회사의 상품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그냥 한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 설계사분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0: 그러니까 A라는 빵집은 소금빵이 주력 상품이고 B라는 빵집은 식빵이 그냥 제일 좋은 상품인데 그런 거에 대한 비교 분석 없이 한 회사로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나 보장 경쟁력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구체적으로 우리 청취자님 보험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1: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해약과 재가입을 계속 반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자님 말씀해주셨던 게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보험료를 내오셨고 유지를 해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지하고 계신 보험 중에 제일 오래된 게 2021년에 가입하신 거예요.
0: 5년밖에 안 됐어요.
1: 네, 5년밖에 안된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분도 마찬가지셨거든요. 왜 이게 그동안 어떻게 된 거냐 여쭤봤더니 일단 중간에 좀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시기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뭐 비교해서 뭐 필요 없는 걸 없애는 게 아니라 제일 오래된 걸 먼저 해약을 하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달 지나고 나면 아, 이 부분은 좀 부족해졌어요라고 하면서 다시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을 해오시다 보니까 계속 보험료는 그대로 있고 제일 오래된 게 5년밖에 안된 거죠. 심지어 올해 초에도 두 건이 새로 가입된 게 있으시더라고요.
2: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약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새로 가입한 보험은 또 보장이 바로 온전하게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장에 따라서 일정 기간은 아예 보상이 안 되거나 보험금이 절반만 나오는 기간이 있는 건데 만약에라도 정말 그 사이에 진단을 받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청취자님은 보장이 더 좋은 신상품이 나왔다라는 말만 믿고 이제 해약과 가입을 반복하신 거고 그러는 동안에는 근데 정작 보험료는 줄였냐? 아니요. 보험료만 더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0: 와, 그렇군요. 근데 이게 62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남들은 다 은퇴 얘기하는 나이인데 이렇게 보험 가입 해지 하시면서 계속 보험료 납입이 가능할까요?
1: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0: 그렇죠.
1: 네, 왜냐면 62세이시니까 짧게 10년만 잡아도 72세까지 또는 일반적인 20년을 잡으면 80 넘어서까지이시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는 근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험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입도 중요한데 유지할 수 있느냐를 꼭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님도 늦은 건 아세요. 늦은 건 아시는데 더 늦기 전에 이번에 제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사실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죠.
0: 최근에 진단받으신 거. 그게
1: 그렇죠.
0: 마음에 가장
1: 맞아요.
0: 걸리시는
1: 네,
0: 부분인가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진단받으신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우리가 보면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 이력이 생기면 일단 다른 보험사의 상품으로 효율적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자문 끝에 진단비를 못 받으신 거예요. 우리 혈관에 대한 이제 협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기회까지 좁아진 건데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아프고 나면 결국엔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 점검은 미리 건강할 때 받으시는 게 맞다. 이 부분을 너무 이제야 깨달으신 거죠.
0: 그렇군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취자님 혼자서만

0: 50만 원 넘게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 보상 자체는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왜 받으실 돈이 없었을까? 이게 1년이면요, 1,800만 원이고요. 10년이면 2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1: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으면 보장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실제 청취하는 같은 경우는 3대 진단비 기준으로 봤을 때 암진단금은 전체 다 합쳐서 5천만 원이었고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각각 1,5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왜이 155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시는데 3대 진단비가 이렇게 작느냐? 왜 보장 항목별로 보험료들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0: 네.
1: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실제 이런 3대 진단비로 내시는 보험료는 150만 원 넘는 돈 중에서 고작 27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0: 아, 그러면 나머지 한 120만여 정도, 2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은 너 어디에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된 목적은 사망 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입하신 모든 보험에 사망보험금 보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당연히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자제분들이 이제 10대니까 어리고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이 클 때는 사망보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자제분들이 모두 30대고요. 그리고 경제생활 이미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청취자님한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아팠을 때 받는 보장이란 말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청취자님은 본인이 일단 왜 보험료가 이렇게 높아졌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사망보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왜 보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됐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던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였어요.
0: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굿모닝 굿나이프에 상담 신청하시고 전문가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 된 해약과 재가입, 사망 보장에 너무 많이 쏠려버린 보험료.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질병 진단 받으시면서 보험 가입에 있어서 선택지가 너무 좁아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정의 대부분은 이게 보험료 내기도 빠듯하니까 노후 준비는 전혀 못하신단 말이에요. 이 댁도
1: 그렇죠.
0: 그러셨을까요?
1: 네, 맞아요.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를 벌어도 거의 2,300만 원이 보험료로 나가고 있으니
0: 그렇죠.
1: 다른 여지를 선택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준비한 현황 자체가 국민연금으로 준비되어 있는 110만 원 정도가 전부였어요. 특히 이제 화물차 운행을 하시다 보니까 따로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없고요. 지금 소득이 작지 않으시거든요. 부부합산으로 한 8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겠지만 앞으로는 결국 멈출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 국민연금 110만 원으로 생활을 하신다? 생활비는 둘째치고 지금 내고 계신 보험 자체도 유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은 필요한 보장은 지키면서 보험료는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여력으로 노후 준비까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0: 아,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가 나왔을지 그 어느 때보다 결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데요. 우리 집도 별반 다르지 않다. 또는 나도 보험을 가입을 해놓긴 했는데 한 회사 보험으로만 너무 쏠려 있거나 아니면 나도 어떨 때 보장 받고 못 받는지 정확하게 내 보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잇.
0: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우, 떨려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서민정 주치님,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2: 네, 일단 이번 처방은 보험금을 못 받은 문제와 보험을 유지하는 문제는 따로 본다라는 원칙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진단비를 못 받으신 건 별도로 확인을 하실 일이고 일단 지금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단 진단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새로 가입하시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해약보다는 기존 계약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보험은 일단 가입한 뒤에도 특약을 삭제하시거나 보장금액을 줄이는 계약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지가 답은 아니다. 진단비를 못 받더라도 이제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드린 게 당연히 3대 진단비 그리고 실손.

0: 의료비 보험은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화물차를 계속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까지는 지켜내면서 좀 지금 제일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사망 보장, 그리고 불필요한 중복 보장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핵심 보장들만 남기게 될 경우에는 월한 31만 원 정도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다만 간병비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장받을 수 있는 고액 항암 치료비 같은 것들은 지금 당장에 보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 심사를 하고 비교를 해서 보완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조금 다행인 거는 요즘에는 암 유병력자 또는 뇌혈관, 심혈관 유병력자 분들도 관련 병력을 분리해서 심사하는 경우들이 생겨났어요. 즉, 암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뇌혈관, 심혈관 가입하는데 심사를 따로 본다든지, 반대로 뇌혈관 있는 분들은 암은 심사를 또 따로 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암 관련된 보장들은 이렇게 좀 주요 질병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추후에 충분히 보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근데 한 번에 저는 그냥 말끔하게 다싹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더 유리한가요?
2: 그렇죠. 이미 진단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적으로 보장을 다 줄여버리면 결국에는 치료받으실 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보장에 대한 부분 남겨두고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보완하는 게 필수입니다.
0: 네, 그리고 배우자분은 다행히도 다른 특별한 병력이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서 조정하시는 것보다는 새로 보완하시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에서 암, 뇌, 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쓸데없이 나가야 되는 사망 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 보장을 최소화하면서 암, 뇌혈관, 뭐 심장 질환, 그리고 뾰족항암 치료비나 고액 치료비 등도 같이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1: 그렇죠. 지금 딱 들려주신 이 보장 내용만 들어도 보장은 탄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맞아요.
1: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댁의 보험료 수준이에요.
0: 네.
1: 얼마나 좀줄수 있었을까요?
0: 일단 청취자님이 150만 원 넘게 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120만 원가량을 줄이는 걸로 일단 계획이 섰고요. 배우자분도 지금 95만 원 가까이 내고 계셨는데 약 25만 원 정도로 70만 원 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 합산으로 보면은 250만 원 가까이 내시던 보험료인데 두분 합쳐서 보험료가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대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럼 한 달로 따지면은 한 190만 원 정도, 1년이면은 약 2,300만 원 정도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 낼 돈을 생각하면 10년이면 2억 넘게 줄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1: 그럼 한 2억 원 가량 안 내도 되느니 불필요했던 보험료 가지고 이제 그동안 못하셨던 노후 준비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2: 그렇죠. 아예 엄두를 못 내셨던 저축이랑 연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는데 사실 60이 넘어서 연금을 준비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싶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미래에 쓰실 자금을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수입이 없어질 날이 오실 거고 그때 쓸 돈을 모으는 게 결국 연금 준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상품으로 준비할지는 그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와 논의하시면 됩니다.
0: 네, 이게 사실 상담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크게 느껴진 상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취자분 부부가 20년을 누군가를 믿고 맡기신 게 잘못하신 건 아니거든요. 잘못한 건 아닌데 다만 내가 어떤 보장에 어떤 보험료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너무 모르고 계셨고 근데 그 사실을 아프고 나서야 아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점검 같은 것들은 내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아프기 전에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도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연이었어요.
1: 맞아요. 그리고 보험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믿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입하기로 상품을 믿고 나를 지켜줄 보장을 믿고 가입하셔야 되는데
0: 맞습니다.
1: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장안을 가져가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도 못댔던 노후 대비까지 하실 수 있는 사연으로 오늘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만나봤는데요.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 도움 나도 필요하다. 우리 집도 보험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부담 없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 상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0: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과 함께 여러분들 보내주신 질문사항 소개해드리고요. 답변 받아보겠습니다. 9381번님. 1세대 실손보험 가입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갱신됐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실손으로 바꾸면 보험료 저렴해진다라고 하는데 언뜻 보험사가 내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면서 전환을 해준다고 얻어 들었거든요. 자, 그럼요. 내가 낸 보험료 손해보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당장이라도 사실 바꾸고 싶습니다. 아시네요.
1: 아, 계약 재매입 제도를 어디선가 들으셨던 것 같아요.
0: 계약 재매입.
1: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계약을 우리 예전 실비 해지하는 대가로 보험회사가 그동안 낸 보험료에서 보장받은 금액 빼고 다 돌려줄게. 그러니까 전환해라는 내용이었는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뭐냐면요. 보험료 할인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자들은 결국에 다음 달 11월부터 전환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3년간 보험료의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다만 이 할인 때문에 하시는 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1, 2세대 실손의료비하고 5세대하고는 뭐 급여, 비급여, 중증, 비중증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 내 치료 계획이나 치료비 지출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보험료 지출과 바꿨을 때 보험료 지출 이런 부분들 정도는 최소한 비교를 해보시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좀 의논해보시는 게 좋겠죠.
0: 그렇죠. 이 5세대 실비가 출시되고 나서 이제 실손보험 전환 계획하시는 분들 사실 지금이 이제 기회다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확정된 안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험 리모델링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고 전문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9230번님, 6125번님, 5557번님의 많은 분들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3025번님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하시면서 내일부터 이제 시작될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모바일 아이스크림 쿠폰 그리고 이벤트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7696번님 청취율 조사 뭐 당연히 굿머니 굿나이프라고 답변해야지요. 여기서 듣는 정보가 최고 입니다. 너무 도움 많이 돼요라고 하셨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역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당첨되시는 후보군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담 문자는 계속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넣어주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좋은 금융 상품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필요한 내용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방향과 필요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을 텐데요. 맞춤 재무 상담을 원하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상담 신청하시고 전문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내일에서 기다릴게 준비했습니다. 끝곡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아시바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낮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최대 50mm, 제주 산지에 많게는 80mm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내일 낮 기온이 서울 22도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모레 수요일은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훨씬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변북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월드컵 대교 2, 3차를 걸쳐 화물차와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일대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잘 살펴서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여파로 성산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사이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시 시간 이용해서 공사 구간이 살펴지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5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아직은 한남대교부터 반포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0: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비판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1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 청장이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연일 공개적으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낸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중수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열흘 만에 1호 감찰 사건입니다. 앞서 SNS로 감찰 지시 사실을 전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5: 지방중수청 청장으로서의
6: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5: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져서 감찰을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4: 중수청 감찰부서 수장인 감찰관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외부 공모직인 만큼 단시간 내 임명은 어렵지만 감찰 담당관이 직무를 대리하는 만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수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청문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이번 감찰 지시 관련 입장을 낼지도 관심이었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검찰 재직 당시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 반박에 주력했습니다. 대문발차라는 비판 속에 출범한 중수청. 1호 수사보다 1호 감찰이 더 주목받게 되면서 조직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직책을 맡은 이후에도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활동인지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한다며 중수청에선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도 비판했는데 임은정 청장은 잘 대처하겠다면서도 일단 정면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며 연휴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칼을 빼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출근길 취재진 앞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수청 고위 간부가 직책을 맡은 뒤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거듭 비판한 점은 정치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8: 이것이 혹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 정치 행동... 은 아닐지에 대해서 이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7: 과거 검찰의 관행도 비판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용인했던 잘못된 일들이 중수청에서도 이어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임 청장이 이제는 중수청 수사관 신분인 만큼 과거 검찰 시절 적용된 검사 징계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
6: 윤호중 장관입니다.
8: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들고 오지 마라.
7: 윤 장관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오는 1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직 기강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돼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소회를 밝혔던 임 청장은 일단 추가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재직 시절 상사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을 상기시키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0: YTN 양일혁입니다.
1: 김재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근 10년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적 만남과 대선 캠프 인수위에 참여하거나 추천 제안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롯한 여권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친윤검사라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2: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재처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1: 이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하는 안건인데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간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이를 배경으로 직접 촬영한 셀카를 공개했습니다. 지자체의 거듭된 명령에도 묘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통령 만들어준 명당이기 때문이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농지법 위반을 부각하려는 목적이었는데 당장 민주당에선 폐륜이란 말까지 터져나왔고 논란은 국감장으로도 번졌습니다.
4: 이진숙 의원의 파묘 정치
5: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6: 투명하고 공정한
5: 최혁진 무소속 의원입니다.
6: 반드시 내보내야 됩니다.
7: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할 때 무슨 폐륜 정치입니까? 부모님께는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절을 하고
3: 이 의원 신상 논란은 방미통이 전신인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의 감사 자격 문제로도 확대됐습니다. 이 의원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과거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적법성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8: YTN과 관련해서
5: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이진숙, 김태규 두 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9: 예, 위원 위법이다라는
5: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입니다.
10: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적법성을 확인한 매우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 의원입니다. 발생한 것입니다.
8: 그건 저의 말 실수일 수 있다고
5: 국민의힘
8: 생각합니다.
5: 의원입니다.
3: 결국 이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처간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11: 총투표수 12표 중 4표 부 0표로 이진숙 의원 제처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국민의힘은 묘소 지적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즉각 반발했고 민주당은 공정한 감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고 맞섰습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 20주대 지지 판결을 받은 15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교를 한다면 이 직무를 증진해야 되겠습니까?
13: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3: 이진숙 의원은 방미통위 등을 제외한 다른 피감기관 감사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척 결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은 남은 국감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했던 20대 남성은 경찰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의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4: 경찰에 긴급 체포된 20대 사회복무요원 김모 씨는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별거하던 아내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아내가 혼인 무효 소송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숨을 노린 것은 아니었고 범행 직후 자신도 당황해 도주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장소인 강원도 양양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지난 8월 아내가 신고한 가정폭력 사건 경찰 조사를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내려졌던 아내에 대한 접근과 연락 금지 임시 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의 재신청에도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이 처가를 찾아 범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이 만료 후에 새로 임시 조치를 신청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붙잡힌 뒤에야 뒤늦게 임시조치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존속 사례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김 씨의 가정폭력 사건을 묶어서 수사할지, 그렇다면 누가 수사할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2: 제주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위급한 순간 신고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고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60대 A씨가 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성입니다. 40대 여성이 건널목을 건너자 붙잡아 끌고 가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살해합니다. 범행이 벌어진 건 새벽 1시 반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6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의 전 연인으로 이전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올해 5월에도 교제폭력과 관련해 여러 차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피해 우려에 따라 112 신고 시스템의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별도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식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사건 당시 긴급 신고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복된 신고와 안전조치에도 피해자가 숨지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숨진 40대 여성 A씨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오늘 새벽 범행 당시에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전 연인인 60대 남성의 흉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인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의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 정보도 전달됩니다. 경찰관과 바로 통화도 할 수 있지만 A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 보신 기사죠. 서울 송파구에서 가정폭력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했죠. 피해자인 아내 B씨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차고 있었지만 사건 당시에는 이 장치가 꺼져 있어서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15: 어떤 이유에선지 이 장치 자체가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이 현재 검토되고는 있고 네. 정확한 사실관계는 지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만약 스마트워치가 작동했더라면 그럼 또 빠른 출동이 가능했고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진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결과론적으로 던지게 하고요. 스마트워치가 왜 작동하지 못했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
1: 앞서 지난달 경기 광주시에서도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과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에도 이런 강력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기를 지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사우디 수도의 국제공항이 연이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가운데 이 당시 상황이 찍힌 이 공항 CCTV 영상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사우디의 방공망이 뚫리면서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보안 검색대 통과를 위해 줄을 늘어선 승객들. 여느 공항과 다르지 않은 풍경입니다. 갑작스런 폭발과 함께 성광이 번쩍이더니 순식간에 대혼란이 빚어집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승객들 머리 위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0: 발언합니다. 지난 10일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사우디 킹칼리드 공항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후티의 순항미사일이 공항 터미널을 정밀 타격했지만 사우디의 방공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 이틀 연속 후티 미사일이 같은 곳을 때렸지만 사우디 공항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첫날 3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온 데 이어 둘째 날에도 1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2015년 모스크 자살폭탄 테러 이후 사우디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로 기록됐습니다.
1: 지난 24시간 동안 수십 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사용해서 4차례의 정밀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야이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0: 후티는 추가 공격을 예고하며 사우디의 모든 영공과 공항이 작전지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군이 석유 가스시설 방어에 집중하는 동안 공항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티가 자신보다 강한 적들을 상대하면서 제압하기 어려운 세력으로 급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잃을 게 없다며 정치적 협상도 쉽지 않다고 관측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이렇게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 리야드 공항을 공격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란이 사태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양측의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말 사이 벌어진 사우디 공항 피격 사건 등 후티와 사우디 간의 충돌 격화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선의의 주선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3: LH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성훈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며칠 전 발언을 야당이 문제 삼은 건데 이 시장은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럴 땐 집을 안 사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4: 경기도 건설국장과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수장에 오른 이성훈 사장.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 소관인 대출 규제에 대한 언급을 해 월권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주택공급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대출 발언으로 국민 염장을 질렀다며 이 사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5: 최근에 사장님의 발언이 김미애 국민들 염장을 의원입니다. 질러서 그래요. 이거 잘못된 발언이죠? 유지하십니까?
6: 제가 금융 당국
5: 이 발언을 유지하십니까?
6: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내년부터 대출을 더 조이자 하면은 결국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4: 야당이 대안을 요구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7: 사장님과 달리 청년들은 거주목적 집 살려고 하는 겁니다. 대출 줄이면 신혼부부 청년들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대안 있으세요?
4: 이 사장은 집값 하락 전망까지 내놓으며 논란을 부를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8: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7: 똑같이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1: 국민의힘
7: 근데
1: 의원입니다.
7: 차관에서 옷 벗고 나가셨어요. 국민 염장 질러가지고.
4: 이 사장은 개인적으로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생각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을 언급한 데 대해선 적절하지 못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하루 카드 추정 결제액이 재개장 두 달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판매액이 10억 원대에 그친 날도 있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9: 폐업 직전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다시 문을 열었던 홈플러스. 물건값을 먼저 치른 상품을 매주 할인하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안간힘을 쓴 끝에 지난달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신용카드 결제액을 기반으로 매출을 추정해본 결과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추정 결제액은 추석 연휴 직전 44억 원을 기록한 뒤 줄곧 하락했습니다. 추석 연휴 5일 평균 추정 결제액은 재개장 첫 주 71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0: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엔 10억 6천만 원 정도를 판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이어졌던 개천절 연휴, 일 평균 추정 결제액도 33억 원을 넘지 못했고, 지난 6일과 7일에도 18억 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납품 대금을 먼저 치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 없는 점이 꼽힙니다.
1: 선지급과 현금
2: 조주연
1: 거래밖에 현재는
2: 홈플러스
1: 가능하지
2: 대표입니다.
1: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는 데 지금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
0: 여기에 매장 내에 있던 올리브영과 다이소 같은 대형 매장이 빠져나간 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는 최근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 현장에서는
2: 아니,
3: 동료들도
2: 조영민 주노총
3: 고객들도
2: 마트노조
3: 지난
2: 홈플러스
3: 7월처럼
2: 지부장입니다.
3: 홈플러스가 모두 다 문을 닫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0: 매출이 떨어지면서 노사 모두가 희망을 거는 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4: 2천억 가지고 지금 운영하기
2: 이종호
4: 때문에
2: 남서울대
4: 이런
2: 유통마케팅학과
4: 관련 행사를 계속 할수
2: 교수입니다.
4: 없어요. 행사가 줄어들고 상품 구색이 많이 없어서 재방문도 없어지고.
0: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이른바 알짜 매장을 분리해 매각하는 게더 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5: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3개 의혹으로 입건된 무소속 김병규 의원 수사가 지연됐다는 지적에 보완할 부분을 수사 지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력 눈치를 보느라 김 의원 수사가 늦어졌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역시 수사를 정밀하게 보완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사건 관계인들의 신청으로 이뤄졌다고 부연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송치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달랐지만 최종적으로 경찰 판단에 따라 송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2026 서울 달리기 마라톤 대회에서 20대 여성 참가자 A씨가 쓰러졌습니다. A씨를 발견한 대회 관계자가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최 측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된 수미테리 전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과 관련해 미 연방검찰이 그가 받은 자금 출처를 국가정보원 최고위층으로 지목했습니다. 미 검찰은 법원 서면을 통해 피고인이 국정원 자금 지원 사실과 그 출처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담당 요원 3명의 실명까지 공개적으로 적시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수미테리 측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은 대북 전문가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관계였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해당 사건은 과거 정부 당시 발생했던 일이며 현재 미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우리 당국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느새 10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다시 여름으로 되돌아간 듯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30도를 웃돌았고 서울과 대전 등에서는 역대 10월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6: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거리에는 양산과 선글라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부채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까지. 달력은 10월 중순이지만 거리 풍경은 여전히 여름입니다.
7: 아니, 얼마 전까지는 또 가을 복장이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우리 덥구나 해가지고는 그 부분이 지금 여름 복장으로 나온 겁니다.
6: 전주는 31.3도로 역대 10월 최고 기온 3위를 기록했고 서울과 대전, 안동 등 전국 13곳에서는 10월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30.1도까지 오르며 1913년에 세워진 10월 최고 기온 기록과 같았습니다. 평년보다 10도 가까이 높은 때늦은 더위의 원인은 동풍입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공기가 따뜻해지는 팬 현상이 나타나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른 겁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내일 비가 그친 뒤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2: 13일 화요일 비가 그친 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강한 바람

0: 으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1: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까지 떨어져 며칠 사이 20도 가까운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막 출범 열흘째를 맞는 중수청의 첫 감찰 대상은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렸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2: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의미스러운 일에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3: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직위를 이용한 이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이 감찰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4: 저한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냐, 내지는 가만히 두냐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5: 임은정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일 때
6: 방송인 김어준
5: 검찰공화국에서도 검찰에 대해 공개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다들 눈치 보면서 조직 논리에 침묵하고 있을 때 징계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가치를 생각한다면 더 어울리는 조치다.
0: 자,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임 청장이 사실상 범여권 내에 강경파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인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건데 그래도 감찰은 상당히 강경한 대응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수청 1호의
6: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1: 광주 청장이 이제 감찰이 될 만큼 본인에게는 굉장히 또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임은정 청장이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주요 의무에도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56조 성실 의무가 있고요. 성실 의무는 무엇이냐?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가 있고 또 하나는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상 명령에 따를 의무라는 것이 또 있고요. 또 63조에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 안팎에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중립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 대변인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정치에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제 공직자가 만약에 된다면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하는 경우가 그냥 상식입니다. 심지어 탈당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지위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이 가져야 될 굉장히 큰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 중수청이라는 곳이 이제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생겨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는 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흘이 됐는데 지금 이 안에서 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뭐 인원 부족이라든가 또 심지어 네트워크 킥스라고 하죠. 이 부분도 불안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장의 의무에는 이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이렇게 일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인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와 본인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께 또 다른 식으로 불안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특히나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같은 경우에는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입장에서는 나중에 혹시 이분이 인사청문을 통과하고 임명이 된다면 본인의 상관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상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런저런 평가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도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중수청이 잘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시작되는 게 맞느냐라는 여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인사 문제는 또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게다가 지금 아직 인사청문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0: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한다는 예.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세간의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행안부 장관께서는 그러한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그 행안부 장관도 오늘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공무원법 이야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검사일 때는 이제 검사징계법 여기에 따르면 이제 공무원이 됐으니까 국가공무원법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였는데 김민석 대표도 임청장을 왜 가만히 두느냐 그런 얘기가 넘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 제가 뭐 말을 굳이 보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2: 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반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공무원 윤리 규정을 봤을 때 징계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이분이 논쟁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과거 검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 임은정 그 총장을 근데 키운 사람은 누구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은정 총장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나에 대한 징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을 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징계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그대로 넘어갈 경우에 다른 공무원들 어떤 생각 갖고 갈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감찰을 통해서 징계하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러지 않은 경우에 공직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거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또 사사건건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강성 지지자들 또는 그들의 의중을 대표하는 강성 의원들에게서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1: 정 수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호중 장관이 이제 감찰 지시를 내렸지만 이게 혹시 이 대통령의 의중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2: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이야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룹 내에서는 분명히 이런 감정을 공유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사태를 계속 방관했을 경우에 예.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력화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명시적 지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를 더 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죠.
1: 진영 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잠난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뒤섞여서 어지럽다라는 표현이던데 잠난하다. 그리고 김어준 씨는 징계가 없어야 이재명 정부답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 지금 징계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감찰이 지시가 된 거기 때문에 징계 네. 여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몇몇 분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몇몇 분들이 계속 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이제 뭐 이렇게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내의 대부분의 의견은 인사청문회도 안 한 후보자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명해야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 현역 의원들 단톡방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예. 이제 몇몇 분들의 이제 의견은 참고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원래 대통령께서도 먼저 재검증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검증을 했더니 친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 거의 다 탄핵이 된 정도로 이분이 친윤 검사였다는 것과 반대의 그 증언들이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의혹이 있으면 이틀 후에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이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 행안위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충분히 의원들끼리 그런 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런 질문 이런 거 있다 이런 제보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틀 후에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비판이나 지적분들 충분히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윤호중 장관도 이거 감찰 결과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어떤 결과 있을지 함께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메시지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60건이 넘는 메시지를 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0: 주말 사이에 이 대통령이 품격 없다, 또 권위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SNS 소통은 계속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1: 본인의 소신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너무 자주 또 내용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다움을 잃어버린 채 과거 민주당 대표로서 회귀한 정도의 메시지만 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법에 대해서 지나친 면이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거나 충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0: 예.
1: 그런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지금 SNS에 거의 중독됐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게 정말로 국민과 아주 소통을 자주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빵점에 가깝습니다. 일방통행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하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청하려는 마음의 자세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공언했지만 정작 SNS의 대부분은 진영 내 갈등을 잠식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0: 예.
1: 가장 비근한 예로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김용민 의원이 됐는지 아니면 뭐 추미애 경기지사가 됐는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들을 연상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쯤 됐으면은 SNS와 관련해서 조금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걸 더 자주 하겠다라고 하니까 과연 어떤 그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계신지 너무 국민 정서와는 괴리되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0: 야당에서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골프 친구들하고 함께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2: 그러니까 국민과 더 자주 직접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저는 왜 문제인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또 이렇게 다가가는 일은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권장할 일이지 저는 경계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지금 SNS 개수를 보면요. 이게 중독이 하루에 한 건 한다고 중독 아니지 않습니까? 8월 같은 경우는 37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9월에도 하루에 뭐 두세 건 정도 이제 게시물을 한 건데요. 최근에 뭐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봤자 예. 하루에 대여 5건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0: 5건 많죠.
2: 다른 분들 보십시오. 한동훈 의원 뭐 한 시간에 몇 건씩 올리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0: 네.
2: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민생과 정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 전체의 네.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뭐 민생 문제라든가 얼마 전에 뭐 그냥 드림 센터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정책에 대한 홍보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 적인 형상이다라고 보고요. 영국의 네. 총리 같은 경우는 틱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이 SNS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가가고 정책을 알리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네. 정상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1: 저는 다른 정치인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간에 그러니까 뭐 비단 한동훈 의원의 예를 드셨으니까 한동훈 의원은 이제 정치 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SNS 말고요. 다른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안 하고 SNS만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0: 예.
1: 저는 쌍방향 소통을 한다면 이렇게 SNS보다 오히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실패하긴 했지만 도어스태핑을 일주일에 한 번 해서 그런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한다든가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공식적인 친구를 이용하는 게 더 좋지 SNS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자꾸만 올리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범위의 의미에서 SNS는 대통령 기록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이고 자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대통령께서 SNS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기자회견 그 누구보다도 그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토론회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그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

0: 또 SNS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정상들과 대통령들도 SNS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왜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SNS를 이용을 할까? 일각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이 이 현안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 대통령이 직접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건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원래 성남시장 때부터 또 경기도지사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SNS 활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고 그를 통해서 또 지지를 또 얻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을 때도 일부는 하긴 했지만 지금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또 즉각적이고 굉장히 신속하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SNS 활용을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활동한 특히 이제 SNS들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죠.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한 건 아니냐. 콕 집지는 않았지만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추미애 지사라든가. 그래서 내일 이제 경기도 국감이 있고 모레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걸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 아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임정 네.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뭐 어떤 그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 의혹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비슷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한 명 한 명 한 명을 지목해서 아니면 국감을 지목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담긴 함의를 아랫사람들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SNS 메시지가 강조하는 바는, 지시하는 바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국정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사건건 그 발목을 잡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중인을 확인하고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서 여당 소속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실제로 경기도청 앞에서 민주당원들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 뭐 민주당의 탈당 이런 걸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예.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 이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 이른바 예. 친명 의원들은 분명히 공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1: 그래서 이제 내일 추미애 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감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야 공방이 아니라 여여 공방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 그런 전망도 있어요.
0: 저는 좀 그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희망사항 같이 보여지고요. 경기도 국감이면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 네. 지금 뭐 몇 달 되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할 것이고 특히나 추미애 지사께서 경기도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마 확인을 하는 차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네. 최근에는 오히려 경기도 차원에서 뭐 예산 삭감이 조금 민생 예산 삭감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경기도민 들 중에 특히 맘카페 중심으로 이런 논란이 좀 확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준비 뭐 금이 줄어든다는 등 아니면 그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그 처우가 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이 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어떻게 도정을 운영하고 있냐에 대한 것이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분명히 이제 뭐 여든 야든 내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이때 공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 넘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표를 보시면은요.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35.2%로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 평가 더 늘었습니다. 61.4%.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국감, 그리고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또 요동치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2: 국민 여론이라는 게 일정 흐름이 있죠. 지난 추석 이후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 비호감 정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추석 이후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 여론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87주 연속 서울 집값이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정감사 보셨지만 LH 사장은 나와서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현실과 굉장히 괴리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북한의 이 남방한계선 이남에 지뢰를 설치한 이후에 폭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예. 불의의 사고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

0: 그래서 하나도 지적하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관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과거와 달리 뭔가 좀 불안한 건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커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정기조를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러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부정적인 평가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긍정평가는 하락하는 추세로 다시 돌입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 임 부대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인사청문회나 네. 국감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2: 그러니까 제가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게 이제 바로 우리 국민의 민심이죠. 저희가 희망사항은 당연히 이번에 반등을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그러니까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한 달 동안은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고 국정감사는 특히나 이제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잘한 것이 뉴스가 되지는 않죠. 거의 대부분의 약간 미흡했던 점이나 부족했던 점이 야당의 뭐 질이나 어떤 뭐 비판으로 항상 그 헤드라인을 장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 저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중도층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제가 뭐 어느 한 요소는 아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 김지용 후보자 문제로 예. 좀 일부에 있는 비판하는 분들의 소수의 의견이 좀 과대대표된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하는 거 아니야? 왜 저기는 여당이라는 곳이 저게 자기들끼리 싸우냐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예. 부분도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진보층에서 이제 하락세가 상당히 두드러졌고 그래서 이제 당내 갈등이 더 불거지면 과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당시에 검찰이 한 의원 딸의 이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한동훈 의원 딸의
4: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3: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아마존에 실은 책과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해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을 한 겁니다. 검찰에서는 요청을 거부했고 법무부의 판단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건이 조국 대표 예. 딸 사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무려 예. 70번을 했습니다.
5: 한동훈 의원 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그런 관여가 되었냐가 없잖아요. 4년 전에 법무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 딸을 법무장관 후보로 우리가 상정해서 검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조국 장관 사태라든지 그때는 이제 부모가 다 관여가 됐다는 게 드러났고 한동훈 의원이 관여된 게 없다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봐요.
1: 예, 일단 민주당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조국 사태까지 언급하면서 당시 검찰하고 지금 한동훈 의원 딸 사건 관련해서 검찰 대응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0: 한동훈 의원이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했었을 때 제기됐던 의혹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한동훈 의원이 나름 소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법무장관으로서 임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경찰이 여러 혐의에 대해서 고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 혐의를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불송치를 결정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또 반발해갖고 시민단체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해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결론이 어땠느냐. 경찰의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치 공격을 퍼붓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정치 보복과 그냥 정상적인 수사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 수사해보니 죄가 있을 때 수사하면 그건 그냥 일반적인 수사지만 죄가 있을 때까지 한 사람만 계속해서 판다. 그럼 그 정치 보복 수사라고 했거든요. 그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수사관은 정말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성격이다. 이렇게 예. 평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경찰이 재수사 가능성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직무대행이 나와가지고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2: 만약에 뭐 그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뭔가 외압에 의해서 중단됐다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게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닌 게 한동훈 그 의원 그러니까 장관 후보 시절에 나왔던 논란에 대해서 1년 7개월 동안 수사 기간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압수수색조차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논란이 그 따님에 대해서 논란이 한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요. 아까 그 저작권 말씀하신 거죠. 아마존에 있는 그 저작권부터 비롯해서 논문 대필 논란 그다음에 앱 개발에 관여했던 문제, 앱 개발이 뭐 타인이 해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3M이라는 기업에서 컴퓨터 25대를 기증받아서 어떤 특정 단체에 뭐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2만 시간 봉사, 이거는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시간이었는데 그 2만 예. 시간 뭐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깨끗하게 밝혀진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 이전에 실제로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에 노력이 충분했는가 이런 또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검찰에서는 왜 국제사법 공조를 중단했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거긴 하지만 이후에 이제 임명이 됐죠.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저희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동훈 의원께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저작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0.99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원작자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언제 승인 받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인사청문회 이틀 전에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 6개월 시간은 이 저작권이 승인이 안 된 채로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수사 형평성이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지적입니다.
1: 이렇게 딸 관련 의혹에 공격을 받은 한 의원은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고3 때 작성한 표절 관련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이 일을 오늘 다시 꺼내드렸습니다. 자녀 파명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소모적으로 정치적 공방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예. 이런 문제가 왜 부각되는가. 무리한 정치 공세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의 딸의 MIT 입학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봅니다. 그런데 한 의원의 딸은 실제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 ACT라는 시험에서 36점 만점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만점 받을 확률이 그러니까 상위 100분위를 놓고 보면 그게 0.2%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모적으로 정치 공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 약간은 역지사지의 생각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논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저는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에게나 또 한동훈 의원에게나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별로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1: 민주당이 최근 40일 동안 한동훈 의원 관련 논평을 115건을 냈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전면전을 지금 펼치는 겁니까?
2: 그래서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뭐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 이제 김승원 후보자 때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정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고 또 공격의 수위를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사실상 우리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좀 선 넘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당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인 논평으로서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적인 파면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 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북한이 아흘에 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평양에서 출발해서 900km 이상을 비행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최초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대한 무력 시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여러 발은 900km 이상을 비행했습니다. 남한은 물론 일본 서부 주위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넣는 거리로 구체적인 제어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3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아흘에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실시한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시험

0: 초음속 미사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1: 북한이 이번에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2: 신정우 한국국방안보
1: 의도를 가지고
2: 부람사무총장입니다.
1: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을 평양에서 보란듯이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0: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군 대비 태세와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반복적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합참은 공지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 협력 이상 기류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깁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중국은 입장 표명을 삼가며 또다시 말을 아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면서도 새로운 논평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6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논평은 없다는 짧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도 이르면 다음 달 청와대로 이전될 전망입니다. 보수공사 탓에 업무 공간과는 달리 이사가 늦어진 건데 청와대는 정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윤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용산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장소이기도 한 데다 청와대가 상징성이 있고 경호도 효율적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 모두 청와대로 옮겨졌는데 당시 보안과 보수 문제로 한남동 관저는 옮기지 못해 이 대통령은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청와대 이전 이후에도 거의 1년에 가까운 공사가 진행됐고, 이르면 다음 달 대통령 관저도 청와대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5: 관저가 그
2: 지난 1월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
5: 그 미사일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2: 예.
5: 그래서 이 벽 두께가 한 1m 됩니다. 좀 리모델링하는 작업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4: 청와대 관계자는 이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저를 포함한 청와대 부속시설 환경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내 설비 시운전과 이사 준비를 거쳐 연내에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입주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교통통제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6: 사실상 취임 1년 5개월 만에 청와대 완전 이전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셈인데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7: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인권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 10일 의결한 안건을 폐기할지 논의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등을 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인권 보장이냐, 계엄 옹호냐 거셌던 논란만큼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의에선 격론이 오갔습니다. 방어권 보장 권고 자체를 폐기하는 안건은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의결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인권위원 1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6명이 찬성해 의결됐습니다. 4명은 반대했습니다.
9: 제가 이제 주심 위원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 쓰시겠다는 위원님들께 일주일 안에 반대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당시 권고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기권했습니다. 지난 2024년 임기를 시작한 이후 안 위원장은 독단적 조직 운영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퀴어 축제 불참 등 행보로 여러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10: 안창호는
8: 전원 회의를 앞두고 인권위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신념에 맞지 않는 부당 지시를

0: 한 정황이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달린 만큼 더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피고인 신문 뒤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하고 검사 재직 당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도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3: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4: 윤석열 당시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3: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2: 이번 결심은 지난달 29일로 예정됐지만 증인신문이 길어지며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증인신문에선 1심 판단과 엇갈리는 증언도 나왔는데 윤 전 검사장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건 본인이라며 특검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5: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가석방 요구 논란이 불거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가석방을 신청할지 등에 대한 결론을 내일 내립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YTN과 통화해서 내일 정오쯤 변호인단이 모여 가석방과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한 재심 청구 여부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전 부지사의 다른 변호사는 YTN에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데 제도 수정을 원한다며 법무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6: 지난 2월 가평 코브라 헬기 추락 사고 뒤에 군은 해당 기종을 조기 퇴역시키고 대신 미르온 헬기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정작 정비 점검을 위한 필요한 예산은 이번 정부 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공중을 날던 헬리콥터가 그대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칩니다. 하천변으로 떨어진 기체는 그대로 반파됐습니다. 지난 2월 경기 가평에서 훈련하던 육군 코브라 헬기가 추락하면서 준위 2명이 순직했습니다. 해당 기체가 운항을 시작한 건 1991년, 조사 결과 수십 년 동안 운용으로 피로가 누적돼 엔진 내부에 결함이 발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노후화된 코브라 헬기를 조기 도태시키고 대체 전력인 미르온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5개 대대에 배치될 예정인데 이러한 계획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르온 전력화에 맞춰 정비시설을 보강하고 필수 장비도 마련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 18억 6천만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하나도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미르온은 엔진 무게 탓에 기존 코브라에 쓰던 3톤 크레인으론 아예 작업이 불가합니다. 정밀 점검을 위해선 엔진을 탈거하고 높이 들어올려 확인해야 하는데 5톤 이상 크레인이 필수적입니다. 도입 초기엔 특히 점검 수요가 많은데 이대로는 정비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군 관계자 설명입니다. 군이 지난달 초 가평 추락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뒤 공식 편성을 요청했으나 기획예산처는 정규 예산안 수립 시기 이후 들어와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인 거로 전해집니다. 이에 육군은 미르온의 안정적인 운용 여건을 갖추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헬기 정비는 장병의 생명과
4: 임종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LAH-1 조기 전력화를 결정해놓고 필수 정비시설 예산을 외면한 것은 전형적인 재정당국의 졸속 행정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 반영시키겠습니다.
9: 앞서 항공학교에 먼저 배치된 미르온 헬기에선 엔진 부식 결함이 잇따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조기 전력화를 안정적으로 이뤄내고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해 정비 예산만큼은 뒷순위로 밀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 대구 상가 건물 천장 붕괴 사고

0: 관련해서 경찰이 당시 현장에서 행사를 열었던 이 판매업체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낡은 건물 천장에 조명을 추가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1: 30여 명이 다친 대구 상가 건물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곳에서 생활용품 판매 행사를 열었던 업체 관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건물 천장에 합판 등을 덧댄 흔적과 함께 업체 측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조명을 추가 설치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정밀감식에 착수한 경찰은 낡은 건물 천장이 이런 추가 구조물의 무게를 버티지 못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천장 보수 공사가 이뤄졌던 점을 확인해 부실 공사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2: 사중에 의해서 낙하한 것인지
3: 강명호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장입니다.
2: 노후로 인해서 낙하한 것인지는 향후 정밀 감식을 거쳐서.
1: 사고 장소에서 열린 판매 행사는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1년 7개월째 비어있던 건물을 짧게 빌려서 진행됐습니다. 1994년 준공된 낡은 건물인데도 전체 면적이 작아서 전기 안전점검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지자체는 노후 소규모 건축물 1,700여 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4: 특히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3: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입니다.
4: 구성해서 건축물 주요 부재와 천장 마감재의 근형, 변형, 탈락 여부와 파손 누수 등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1: 또 합동 피해 지원 센터를 꾸려 피해자를 지원하고 요청이 있으면 의료비를 먼저 지원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안 자고 울어서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어제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선 생후 2개월 된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6: 저도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로서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5: 아이 몸은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지 20여 분 만에 아이를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친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하루 만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사망 판정을 받은 뒤에 A씨가 집 내부를 찍도록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추궁 끝에 A씨는 아이가 자지 않고 울어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 가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홈캠 영상 등을 분석해 추가 범행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0: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전남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내일 오후 4시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는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7: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비만약 위고비가 국내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통과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국내 제약사의 신약까지 가세하면서 비만약 시장의 가격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 글로벌 비만약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양분하고 있죠. 이 두 비만 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들이 한 달에 수십에서 많게는 100만 원 안팎의 값비싼 약값을 온전히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노보노디스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여 신청이 통과되면 고도비만 등 의학적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약값은 지금보다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견고한 양강구도에 국내 제약사가 독자 개발한 K-비만약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한미약품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GLP-1 계열의 에페글레나타이드, 에페가 이달 중순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산 신약이 외국산 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가격 인하 경쟁에 더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외국산 비만약의 건강보험 등재 추진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산 신약까지 가세하면서 비만 치료의 비용 부담 문턱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망설였던 환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렇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단순 미용 목적 등의 오남용 우려도 함께 커질 수 있는데요. 의료 현장의 세심한 처방과 당국의 관리가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70세 이상 고령층과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해 무료로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65세에서 69세 사이는 오는 15일부터이고 12세 미만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는 접종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가 불거지기 전 통화정책 당국으로서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관련 ETF 도입 당시 한은이 적절한 역할을 다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지난 6월 24일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관련 ETF가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자금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은이 진단한 것을 두고도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공정위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과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배달의 민족, 또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업계를 향해 여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기업을 조사하다 로펌으로가 기업 방어를 하는 공정위 전관들의 재취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한 목소리로 쿠팡의 현장 조사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9: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쿠팡이
3: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얼마나 무시하나.
10: 미국 증시 상장
3: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 조사 불응에 대한
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11: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 배달의 민족 탈세 혐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3년 4천억 원 넘게 독일 모 회사에 배당한 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2024년과 지난해에는 싱가포르 중간 지주사의 주식 1조 원어치를 산 뒤 소각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돈이 배당에 해당하지만 국내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12: 이거는 세금의 문제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3: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면 안 되죠.
13: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손실이 임하겠습니다.
3: 우아한 형제들 부사장입니다.
8: 의원들이 잇따라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국감 뒤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4: 완전히 해결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3: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4: 통계적으로는 무려 75%가 더 악화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8: 국감에서는 또 전쟁 와중에 담합을 한 정유사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공정위 퇴직자 23명 가운데 10명이 주요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15: 공정위 폐소 과징금을 받더니요.
3: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15: 의원입니다. 599억 원 중에 대형 로펌이 대리를 한 그 폐소 실적이 594억입니다. 공장이 퇴직 직원들이 간 로펌에서 공장이 사건을 수임을 해서 대부분 공정일 상대로 승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8: 주병기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 의사

0: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고 발언이 과했다고 물러섰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면서 재산 분할 비율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내면서 파기 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33.3%로 산정한 것은 2심이 인정한 35%보다 크게 줄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분할 대상 SK 주식 주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파기 환송심이 대법 판례에 따라 2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보면서도 주가 상승을 비율에 반영했다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재벌과 다툼 속에 조정호 메리츠증 금융지주 회장이 짓고 있는 한남동 주택의 건축허가 효력이 내년 4월까지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는 주택으로 조망권이 침해되고 건축허가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 회장 집은 신축 중인 조 회장 주택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 일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 국민의힘은 대구 상가 붕괴 사고 당시 대통령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졌고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상가 천장 붕괴 사고 수습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골프 치고 있었다며 아침부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골프장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청와대 입장에도 이 대통령의 과거 잣대를 적용하면 직무 포기가 아니냐고 날 세웠습니다.
4: 성남시장 시절에
5: 세월호 일곱
4: 시간 외치면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것을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관저가 직무유기면 골프장은 아예 직무 포기입니까?
3: 국민의힘은 석 달 전 해군 실종 사고 때도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주진우 의원은 골프 비용 출처를 추궁하면서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했습니다.
6: 대법관이 특활비로 가족 골프를 쳤다고 하면 특활비 사용되어 위반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은요? 그것도 위반입니까?
3: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목적의 비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간 시설이 아닌 24시간 대비 태세가 유지되는 군 체력 단련장에서 보고를 받았고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향후 골프 외교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아주 잘 칩니다. 연습 좀 하고 가야죠.
5: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7: 또 더구나 사적 일정이에요. 완전히 정쟁을 위한 비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3: 주 의원이 SNS에 올린 이제 명을 끊겠다는 댓글을 놓고도 막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 경악스럽다는 거센 반발이 잇따랐고 의원직 사퇴 촉구와 함께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8: 주 의원은 차별적이고 편협한 기준, 자가발전한 허위 사실로 점철된 사이버 레카 수준의 편집 증가 과대망상으로 국회와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3: 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비롯한 입장차가 대통령의 과거 행방과 주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양측 공방이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을 두고 김민석 대표가 끊임없이 대통령과 당을 공격한다며 거듭 단호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2: 그러나 당 내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도 강경한 입장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정권 말기 현상이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당내 논란을 두고 논리와 관역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대통령과 당을 공격한

0: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력하고는 있지만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1: 저한테도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1: 가만히 있냐 내지는 가만히 두냐 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0: 국회의장까지 지낸 중진 우원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추미애 경기지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지 않았느냐며 과거만으로 한 사람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안위 소속으로 연일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강조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두고 앞서 수사기소 분리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였던 검사들도 똑같이 감찰해야 한다 일갈했습니다.
3: 특검으로 파견됐었던 검사 같은 경우에는
2: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하고 손 놓았거든요. 저는 공직기강이라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
0: 조국 혁신당에서도 임 청장의 입을 틀어막는 건 과거 검찰의 행태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4: 제식구 감싸기와 입 틀막으로 출발하는 수사기관에 조국 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맡길 수 있는 정의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0: 이런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가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다며 집안 싸움 하나 수습하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 추태라고 비꼬았습니다.
5: 중수청장 가지고
2: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5: 대탈주국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권 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 모레 국회에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범여권 갈등의 중심축이 돼버린 김 후보자 문제가 청문회를 통해 수습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과거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7: 경찰 수사가 부실했었다는 여당의 지적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권 의원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과거 허위 스펙 의혹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경찰 수사 당시 피고발인은 서면 조사 한 차례에 그쳤고 압수수색은 물론 영장 신청조차 없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8: 통상적이라면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습니까?
2: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조국 혁신당도 과거 조국 전 장관 자녀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9: 조국 전 장관의
2: 정춘생
9: 자녀
2: 조국 혁신당
9: 수사를
2: 의원입니다.
9: 어떻게 했습니까? 압수수색 90번 했습니다. 소환조사했고요.
6: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면 재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10: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2: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10: 재수사 여부도 배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6: 국감장 밖에서도 여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논란이 된 봉사일지 서명 주체가 한 의원의 딸이 아니라며 실제 활동 역시 비대면 수업 일정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봉사활동으로 받은 수상 실적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11: 정치검찰의 칼이
2: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한동훈 장관 가족 앞에서는 멈춰섰던 것입니다.
6: 한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통위 국정감사 일정으로 방미 중인 한 의원은 SNS를 통해 경찰 수사와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쟁용 공세라고 한 의원을 엄호하면서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12: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2: 국민의힘
12: 언급하면 상대에 대한 무언가를 캐서 항상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그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 무혐의로 끝났던 의혹이 3년 만에 다시 국감장에서 불이 붙은 가운데 부실 수사라는 민주당의 공격과 정치 보복이라는 한 의원의 반발로 진실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공식 지시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윤 장관이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게 감찰을 지시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품위 유지 차원이라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결정된

0: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지방 중수청장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중수청 1호 감찰은 김지용 후보자를 겨냥한 임 청장의 여러 발언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감찰이 어떤 징계로 이어질지, 이 과정에서 직위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중수청 출범 첫 감찰 대상은 김지용 초대 수장 후보자를 공개 저격한 임은정 청장의 발언들입니다. 윤호중 장관은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고 감찰 지시 공문을 시행한 뒤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 활동 관여보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감찰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임 청장의 발언이 지청장으로서 부적절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수반한 발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징계 절차도 관심입니다. 중수청은 감찰을 통해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의결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면 직위 해제를 통한 직무 배제도 가능합니다. 중수청이 인사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직위를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다만 장관이 직접 칼을 빼든 만큼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란 관측 역시 공존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딸이 범행 3주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 손실을 보자 반복되는 질책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방치한 채 달아나면서 시신도 지난 8일에서야 수습됐습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2: 아파트 현관문에 2주 전 부착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지난 8일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천안의 아파트입니다. 남성이 숨진 건 이미 지난달 13일. 남성의 딸 40대 A씨가 집에 있던 둔기로 잠자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강원도 속초의 한 숙박업소로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숙박업소에 실종신고를 받고 40대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아버지 집을 찾았다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 경찰은 딸이 아버지 집에 다녀간 이후 가스 사용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겼고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2: 숨진 남성과 오고 가며 인사를 건네던 주민은 아직도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4: 어떻게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안타깝고 조용하고 거기 좋은 곳에서 참 맛있다고 의사들이 많은데 사실 충격적입니다.
2: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을 지원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했고 아버지의 반복되는 질책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투자금은 아버지가 10여 년 전 친동생과의 소송 끝에 확보한 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존속 살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5: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당시 학살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새 공문서의 내용이 확인됐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간토 대지진 관련 연구자인 고토 아마네 씨는 최근 새로 발견된 간토 대지진 당시 공문서를 자세히 검증한 결과 당시 유언비어로 인해 발생한 조선인 학살 등 만행을 국가가 자세히 조사했으나 범인 검거를 최대한 제한하고 되도록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0만 명가량의 인명피해가 난 이 지진 당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일본에 살던 조선인 수천 명이 일본 자경단원과 경관, 군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겨냥한 무력 시위에 더해서 외교 고립까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방위력

0: 강화를 통한 전쟁 억제 방침을 밝힌 타이완 총통의 건국 기념일 연설을 겨냥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행렬이 어둠을 헤치며 작전지대로 이동합니다. 중국 동남부 로켓군 부대가 사전 예고나 각본 없이 전투태세 훈련을 벌였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2: 10분 뒤에 작전구역 상공을 레이더 위성이 통과합니다. 중국 로켓군 장병입니다.
1: 위장막을 걷어내자 사거리 4,000km, 괌 킬러로 불리는 둥펑 26 핵미사일이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관영 CCTV는 경항모에 실린 헬기와 전차, 공기 부양정이 투입된 상륙훈련도 공개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8개국이 참가한 중부 2026 연합훈련 장면도 내보냈습니다. 중국의 군사 위협에 맞서 방위력 강화 방침을 밝힌 타이완 총통의 건국 기념일 연설을 겨냥한 겁니다.
2: 우리가 국방 투자를 늘리는 건 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겁니다.
1: 여기에 더해 타이완 총통입니다. 중국 연안 5개 해역에서 닷새 동안 실탄 사격도 벌입니다. 타이완의 독립 도발과 외세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다며 무력 시위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직후 F-16V 전투기 두 대가 타이완에 넘겨진 것에 대한 반발 성격도 띕니다.
2: 타이완 독립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 중국은 타이완과 수교 중인 파라과이, 벨리지의 현직 장관 제재까지 처음 발표하며 외교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최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9명이 사망한 끔찍한 집단 총격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범인이 다름 아닌 희생자들의 할아버지였다고 가족과 친구들이 밝혀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3: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1위의 한 주택 앞. 꽃과 촛불이 놓인 추모 공간에서 희생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이통한 마음으로 고인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오후 5시쯤 피츠버그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이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총을 쏜 45살 남성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임신 중이던 여성과 5살 아들, 1살 딸도 포함됐는데 총격범은 충격적이게도 할아버지였습니다.
2: 손주까지 둔 사람이 자기 자식들과 손주들, 딸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아이에게까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범죄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비겁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희생자 가족입니다.
3: 총격범이 평소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매일 웃는 모습이어서 주변에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3: 경찰은
2: 못했습니다.
3: 경찰은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희생자 가족과 지역사회가 겪는 고통을 고려해 사건에 대한 추측성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2: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아시아 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벌어진 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시죠? 당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또 기부도 하고 그랬는데, 피해 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기금 약 2,8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당시 피해 복구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랑의 열매로부터 지역발전기금 약 2,90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쯤 지역사회에서 재단과 협동조합이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감사 결과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임직원 월급 등 운영비에 기금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랑의 열매는 2023년 남은 배분금 환수를 통보했지만 두 단체가 불복했습니다. 이에 사랑의 열매는 해당 재단과 협동조합에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재단에 약 1,001억 원을, 협동조합에는 약 1,850억 원을 사랑의 열매에 반환하라고 명령했죠. 해당 판결 소식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랑의 열매가 단순히 모금과 배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분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10월 12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파가니니가 작곡한 24개의 카프리스 중에서 24번 권혁주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10월 12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파가니니가 작곡한 24개의 카프리스 중에서 24번 권혁주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0: 오늘이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1: 2016년 10월 12일 당시 권혁주의 나이는 불과 31살이었어요. 부산에서 공연을 앞두고 새벽에 숙소로 돌아가던 택시 안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0: 아, 당시 클래식 팬들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1: 그렇죠. 이제 막 30을 넘긴 바이올리니스트가 택시 안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택시기사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쵸. 더군다나 바로 그날 저녁 부산 문화회관에서 연주를 앞두고 있었고요.
0: 리허설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참.
1: 이게 리허설에서도 평소처럼 연주를 했고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어서 원인을 밝히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했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심정지래요. 그러면 심정지. 이게 심장에 그냥 바로 어떡하겠어요?
0: 그렇죠. 이거 뭐 심폐소생 해야 되는데 31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믿기 어렵네요.
1: 맞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권혁주가 당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던 연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11살에 차이콥스키 청소년 국제 콩쿠르에 입상했고요. 아주 일찍부터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덴마크 칼 닐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랑 이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도 우승했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도 입상했고
0: 지금 한국 음악계에는 김선욱, 손여름, 조성진, 선우애곤, 이민준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있고 바이올린에는 김범소리, 김다미, 클라라 주미간 같은 연주자들이 있는데 권혁주는 이들보다 선배 음악가였죠. 말하자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한국 음악계 황금기를 처음으로 열기 시작한 연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 권혁주와 김선욱이 함께 호흡을 맞춘 연주를 좀 준비해봤어요. 2007년 9월 더 하우스 콘서트에 있었던 연주인데 당시 권혁주는 22살, 김선욱은 19살이었습니다.
0: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7번 중 마지막 4악장 권혁주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7번 중 마지막 4악장 권혁주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권혁주가 세상을 떠난 뒤 남아있는 공연 실황을 음반으로 발매한 겁니다.
0: 이 권혁주에게는 이렇게 남아있는 실황 음원이 특히 소중합니다. 워낙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충분한 정규 음반을 남길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았거든요.
1: 대신 공연장에서 녹음된 연주들만 남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 더 하우스 콘서트를 비롯해서 여러 무대에서 남겨놓은 실황들이 음반으로 나오면서 지금도 권혁주의 연주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1: 어쩌면 권혁주라는 연주자는 음반보다 무대에 더 많은 기록을 남긴 연주자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0: 실제로 독주와 협연뿐 아니라 실내악 활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솔로이스트에서 활동을 했고 세상을 떠나기 전 한 해 전만 해도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을 이끌면서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 전곡을 네 차례 공연에 걸쳐서 완주하기도 했으니까요.
1: 그래서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1살이면 연주자로서는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줄 나이였으니까요.
0: 맞죠.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독주와 실내악, 교유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시간이 멈춰버린 셈입니다.
1: 오늘 마지막 곡은 조금 더 젊은 시절의 권혁주를 만나보겠습니다.
0: 이 엘리자베스 콩쿨 실황 음반 중 한 곡입니다. 이자이가 그 생상스의 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왈츠 형식에 의한 연습곡 카프리스인데요. 이 권혁주의 바이올린 다나 프로토폭 페스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뒤덕글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94.5 YTN 라디오저구자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배우한예지입니다금융생활어떻게하고계세요
4: 고수익에원금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여러분위기따라간다면여러분의위기도따라옵니다분위기아닌내계획대로살펴보고준비하는안전한금융생활확인할수록안전해집니다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에서자정을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모두가 희망을 거는 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 2000억 가지고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행사를 계속 할 수 없어요. 행사가 줄어

0: 줄고 상품 구색이 많이 없어서 재방문이 또 없어지고.
1: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이른바 알짜 매장을 분리해 매각하는 게더 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 토스뱅크 계좌에서 입금 오류가 발생하면서 은행 측이 사고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정정 안내를 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 7일 다른 금융사에서 토스뱅크로 보낸 이체 가운데 일부가 실패했는데도 토스뱅크 계좌에는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스뱅크 측은 사고에 대해 오후 2시 20분쯤부터 30분가량 동안 발생했는데 실제 고객의 피해는 없었고 입금 오류가 발생한 고객들에겐 개별적으로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스뱅크는 내부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며 해킹 등 외부 침입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3: 최근 2년여 동안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에 내린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2% 정도로 확대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나온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5.85%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2024년 1.54%, 지난해 1.32%였지만 올해는 11.9%로 급등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뒤 군면제 발언으로 큰 논란을 빚은 축구대표팀 양민혁이 소속팀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2: 분명 축하해야 할 일인데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4: 팀이 4대1로 앞선 후반 40분 교체 투입된 양민혁. 후반 추가 시간 골키퍼가 공을 길게 던져주자 골대를 향해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공을 잡은 양민혁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올 시즌 3경기 만에 터진 데뷔골입니다. 지난해 초 토트넘에 입단한 양민혁은 퀸스파크와 포츠머스, 코번트리를 거쳐 올 시즌 벨기에 베스테르로에서 네 번째 임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뷔골이 터졌는데도 예상대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뒤 메달보다는 군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공식 인터뷰 후폭풍 때문입니다. 소속팀에서 열어준 복귀 환영 행사 화면이 공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 안 간다고 좋아했던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제외됐습니다.
5: 팬분들이 너무 상처받고 안 좋게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서 진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4: 이들의 발언 논란으로 현재 국회와 관련 부처에선 군면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2: 여야는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병역 특례제도의 축소 폐지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조 의원은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병역 특례 재검토 여론이 만들어졌다며 병무청이 목표 연도를 정하고 지금부터 특례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회에서 병역 특례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20년 가까이 됐는데 병무청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고 질책했습니다. 또 이에 홍 청장은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점진적 축소 폐지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사우디 수도의 국제공항이 연 이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찍힌 공항 CCTV 영상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2: 사우디의 방공망이 뚫리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던 공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보안 검색대 통과를 위해 줄을 늘어선 승객들. 여느 공항과 다르지 않은 풍경입니다. 갑작스런 폭발과 함께 성광이 번쩍이더니 순식간에 대혼란이 빚어집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승객들 머리 위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난 10일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사우디 킹 칼리드 공항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후티의 순항미사일이 공항 터미널을 정밀 타격했지만 사우디의 방공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 이틀 연속 후티 미사일이 같은 곳을 때렸지만 사우디 공항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첫날 3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온 데 이어 둘째 날에도 1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2015년 모스크 자살 폭탄 테러 이후 사우디 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로 기록됐습니다. 푸틴은 추가 공격을 예고하며 사우디의 모든 영공과 공항이 작전 지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군이 석유 가스 시설 방어에 집중하는 동안 공항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티가 자신보다 강한 적들을 상대하면서 제압하기 어려운 세력으로 급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잃을 게 없다며 정치적 협상도 쉽지 않다고 관측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3: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공항을 공격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란이 사태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양측의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말 사이 벌어진 사우디 공항 피격 사건 등 후티와 사우디 간의 충돌 격화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선의의 주선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된 비리 의혹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2: 이번에는 그리스 대사로 가 있는 큰 아들의 옛 약혼녀가 문제인데 카드 대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고 각종 이권에도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그리스 대사로 큰 아들의 약혼녀였던 킴벌리 길포이를 임명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폭스뉴스 방송 진행자로 활동했던 길포일은 대표적인 트럼프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8: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Donald J. Trump, the United States aims big and we deliver.
7: 그런데 길포일이 지난해 청문회를 앞두고 트럼프 후원자에게 자신의 카드 대금 10만 달러를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 대금을 갚아주면 행정부 당국자들과 만나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사가 된 이후에 그리스 회사의 로비스트를 회담에 동석시키며 특혜를 주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장 길포이를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Obviously, like so many others in this administration, she is not qualified to be ambassador to Greece. And she should be removed.
7: 중간 선거를 앞두고 터진 악재에 길포이를 두둔하던 트럼프 역시 해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 I just heard about it. Too bad. I mean, I don't know. She's an ambassador. I just heard a little bit about it. I don't know too much, but she was always very nice.
7: 길포이와 약혼했던 트럼프의 큰아들도 최근 결혼식 필요한 비용 수십만 달러를 푸틴의 측근인 러시아 재벌이 대신 내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1: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다시 치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관련 비판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중수청이 1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감찰이 어떤 징계로 이어질지, 이 과정에서 직위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중수청 출범 첫 감찰 대상은 김지용 초대 수장 후보자를 공개 저격한 임은정 청장의 발언들입니다. 윤호중 장관은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고, 감찰 지시 공문을 시행한 뒤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활동 관여보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감찰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임 청장의 발언이 지청장으로서 부적절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수반한 발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0: 앞으로 진행될 징계 절차도 관심입니다. 중수청은 감찰을 통해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의결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면 직위 해제를 통한 직무 배제도 가능합니다. 중수청이 인사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직위를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다만 장관이 직접 칼을 빼든 만큼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란 관측 역시 공존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직책을 맡은 이후에도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한다며 중수청에선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 임은정 청장은 잘 대처하겠다면서도 일단 정면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며 연휴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칼을 빼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출근길 취재진 앞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수청 고위 간부가 직책을 맡은 뒤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거듭 비판한 점은 정치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3: 이것이 혹시 직위를 이용한 이 정치 행동 은 아닐지에 대해서 이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2: 과거 검찰의 관행도 비판했습니다. 집단행동을 용인했던 잘못된 일들이 중수청에서도 이어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임 청장이 이제는 중수청 수사관 신분인 만큼 과거 검찰 시절 적용된 검사 징계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들고 오지 마라.
2: 윤 장관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오는 1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직기강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돼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소회를 밝혔던 임 청장은 일단 추가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재직 시절 상사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을 상기시키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진 경찰을 두고 수사 공정성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더 무거운 책임을 갖고 국민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커진 권한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시작부터 몸을 낮췄습니다.
5: 권한의 확대가 아닌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가겠습니다.
4: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 김재섭 의원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경찰의 수사 잣대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소환 날짜도 김 의원 뜻에 따른 거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6: 야당에게는 이렇게 혹독한 수사, 여당에게는 따뜻한 수사 이게 맞습니까?
5: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6: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5: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6: 수사뿐만이 아닙니다.
4: 여당 역시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늑장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현직 정치인을 봐주기 위한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7: 우리 김병기 의원 사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혹시 권력 눈치 보는 겁니까?
8: 그렇진 않습니다. 여섯 개 의혹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보고 받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수사 지휘하고.
4: 국정감사에서는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 수장 공백 상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0: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전환을 맞은 가운데 경찰이 커진 권한과 함께 수사 공정성과 의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재직 중 제기됐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병무청에 아직 병적 자료에 대한 정정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소연 병무청장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안 전 장관이 병적 기록 정정을 청구했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안 전 장관은 과거 방위병 근무 당시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명백한 허위라며 병적 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해왔습니다. 또 장관직에서 퇴임한 뒤에 병적 기록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아흐레 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평양에서 출발해 900km 이상을 비행했는데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최초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대한 무력 시위란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여러 발은 900km 이상을 비행했습니다. 남한은 물론 일본 서부 주일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넣는 거리로 구체적인 제어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3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아흐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실시한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3: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 시위 등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로드맵에 따른 성과 가시 및 의도적 미사일 능력 현실로 분석 중입니다.
2: 전문가들은 원산이 아닌 평양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린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경쟁 차원에서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4: 북한이 이번에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을 평양에서 보란듯이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군 대비 태세와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반복적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합참은 공지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협력 이상 기류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깁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통영대전 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혀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정체 행렬을 들이받아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전국 곳곳에서도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5: 고속도로 한복판에 긴급출동 차량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종잇장처럼 찌그러진 차체에 소방대원들이 달라붙어 구조작업을 벌입니다. 오후 1시쯤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방향 장수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연쇄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상자 13명이 발생했습니다.
6: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걸쳐있어가지고 연세 있는 분들이 탑승을 하셨을 거니까. 한 분은 국대도착선 심정지 돼가지고 한 명을 이제 이송하면서.
5: 사고는 터널 유지보수 공사로 정체된 차들을 SUV가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뒤쪽에 있던 차들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 피해가 컸습니다. 강원 강릉에서는 1톤 화물차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승용차 탑승자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좌회전한 화물차가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아 2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김민상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은 생시에 가지 못할 한 많은 운명이라면 꿈에라도 보내다 어머니 무릎 앞에 그 언제나 바치려나 부모님께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관련 비판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중수청이 1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 청장이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연일 공개적으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중수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열흘 만에 1호 감찰 사건입니다. 앞서 SNS로 감찰 지시 사실을 전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7: 지방중수청 청장으로서의 이 그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져서 감찰을 이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6: 중수청 감찰부서 수장인 감찰관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외부 공보직인 만큼 단시간 내 임명은 어렵지만 감찰 담당관이 직무를 대리하는 만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수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청문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이번 감찰 지시 관련 입장을 낼지도 관심이었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0: 대신 검찰 재직 당시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 반박에 주력했습니다. 대문발차라는 비판 속에 출범한 중수청. 1호 수사보다 1호 감찰이 더 주목받게 되면서 조직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계속 비판하는 건 문제라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이 아닐지 감찰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아침 출근길에 본인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건 감찰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제 SNS에 중수청 첫 감찰 대상으로 임 청장을 지목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겁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사 시절 사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형을 포기하고 피해자는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어제 언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증언과 계좌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 신빙성 문제로 무죄 선고가 예정돼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란 취지로 구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역기소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2010년에 찍었다고 제출한 현금 사진 일부의 발행일이 2014년이라는 점을 확인해 재판에 넘긴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을 두고 김민석 대표가 끊임없이 대통령과 당을 공격한다며 거듭 단호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조국혁신당에서도 강경한 입장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정권 말기 현상이란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당내 논란을 두고 논리와 관역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대통령과 당을 공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력하고는 있지만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3: 저한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냐, 내지는 가만히 두냐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2: 국회의장까지 지낸 중진 우원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추미애 경기지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지 않았느냐며 과거만으로 한 사람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안위 소속으로 연일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강조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두고 앞서 수사기소 분리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였던 검사들도 똑같이 감찰해야 한다 일갈했습니다.
4: 특검으로 파견됐었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복귀하겠다고 막 하고 손 놓았거든요. 저는 공직기강이라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
2: 조국혁신당에서도 임 청장의 입을 틀어막는 건 과거 검찰의 행태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5: 제19 감싸기와 입 틀막으로 출발하는 수사기관에 국민이 맡길 수 있는 정의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2: 이런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가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다며 집안 싸움 하나 수습하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 추태라고 비꼬았습니다.
6: 중수청장 가지고 저렇게 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탈주국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권 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내일 국회에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범여권 갈등의 중심축이 돼버린 김 후보자 문제가 청문회를 통해 수습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태릉 CC에서 골프를 친 걸 겨냥해 대형 참사에도 가족까지 동반한 황제 골프로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외교 대비란 궁색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당일 동선과 대응 내역, 골프 비용과 특수활동비 사용 등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에 나선 주진우 의원도 SNS에 청와대가 대구 참사 인명구조가 모두 끝나고 2시간이 지나서야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 대통령 지시 내용을 발표했다며 골프 특검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던 태릉 체력단련장은 근무처라며 이 대통령이 민간 골프장에 휴양을 간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부대 옆에 별도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이유는 24시간 비상대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체력단련장에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를 했으며 언제나 추가 상황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근무태세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언제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 상세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골프는 황제 골프라고 비판하더니 이 대통령이 본인 골프엔 국익 명분을 댄다며 대체 골프채를 몇 개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과거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여당의 지적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권 의원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과거 허위 스펙 의혹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경찰 수사 당시 피고발인은 서면 조사 한 차례에 그쳤고 압수수색은 물론 영장 신청조차 없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8: 통상적이라면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습니까?
7: 조국 혁신당도 과거 조국 전 장관 자녀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9: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압수수색 90번 했습니다. 소환 조사했고요.
7: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면 재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10: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은 뭐 전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7: 국감장 밖에서도 여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논란이 된 봉사일지 서명 주체가 한 의원의 딸이 아니라며 실제 활동 역시 비대면 수업 일정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봉사활동으로 받은 수상 실적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11: 정치검찰의 칼이 한동훈 장관 가족 앞에서는 멈춰섰던 것입니다.
7: 한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통위 국정감사 일정으로 방미 중인 한 의원은 SNS를 통해 경찰 수사와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쟁용 공세라고 한 의원을 엄호하면서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12: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 상대에 대한 무언가를 캐서 항상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그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 무혐의로 끝났던 의혹이 3년 만에 다시 국감장에서 불이 붙은 가운데 부실 수사라는 민주당의 공격과 정치 보복이라는 한 의원의 반발로 진실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지난해 12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도 이르면 다음 달 청와대로 이전될 전망입니다. 보수공사 탓에 업무 공간과 달리 이사가 늦어진 건데 청와대는 정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용산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장소이기도 한데다 청와대가 상징성이 있고 경호도 효율적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 모두 청와대로 옮겨졌는데 당시 보안과 보수 문제로 한남동 관저는 옮기지 못해 이 대통령은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청와대 이전 이후에도 거의 1년에 가까운 공사가 진행됐고 이르면 다음 달 대통령 관저도 청와대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14: 관저가 그 벽 두께가 일단 그 미사일 공격에도 이 견딜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15: 그래서 이 벽 두께가 한 1m 됩니다. 좀 리모델링하는 작업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0: 청와대 관계자는 이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저를 포함한 청와대 부속시설 환경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내 설비 시운전과 이사 준비를 거쳐 연내에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입주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교통통제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1: 사실상 취임 1년 5개월 만에 청와대 완전 이전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셈인데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YTN 정윤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삼남매 해고를까 치마끈 출라매고 가시밭길 헤쳐가며 살아오신대.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무대, 그리고 늘 진심으로 아껴주신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한 소중한 동료, 그리고 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함께한 추억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도 강렬하고 애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런.

외려 슬픈 맞은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공식 지시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윤 장관이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게 감찰을 지시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품위유지 차원이라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지방중수청장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중수청 1호 감찰은 김지용 후보자를 겨냥한 임 청장의 여러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감찰이 어떤 징계로 이어질지, 이 과정에서 직위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중수청 출범 첫 감찰 대상은 김지용 초대 수장 후보자를 공개 저격한 임은정 청장의 발언들입니다. 윤호중 장관은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고, 감찰 지시 공문을 시행한 뒤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 활동 관여보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감찰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임 청장의 발언이 지청장으로서 부적절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수반한 발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징계 절차도 관심입니다. 중수청은 감찰을 통해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의결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면 직위 해제를 통한 직무 배제도 가능합니다. 중수청이 인사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직위를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

0: 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다만 장관이 직접 칼을 빼든 만큼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란 관측 역시 공존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진 경찰을 두고 수사 공정성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더 무거운 책임을 갖고 국민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커진 권한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시작부터 몸을 낮췄습니다.
3: 권한의 확대가 아닌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가겠습니다.
2: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 김재섭 의원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경찰의 수사 잣대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소환 날짜도 김 의원 뜻에 따른 거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4: 야당에게는 이렇게 혹독한 수사, 여당에게는 따뜻한 수사 이게 맞습니까?
5: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정치적 고리 없이
4: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5: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4: 수사뿐만이 아닙니다.
2: 여당 역시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늑장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현직 정치인을 봐주기 위한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6: 우리 김병기 의원 사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혹시 권력 눈치 보는 겁니까?
7: 그렇지는 않습니다. 13개의 의혹이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보고받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수사 지휘하고
2: 국정감사에서는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 수장 공백 상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전환을 맞은 가운데 경찰이 커진 권한과 함께 수사 공정성과 의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의 과거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었다는 여당의 지적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권 의원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과거 허위 스펙 의혹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경찰 수사 당시 피고발인은 서면 조사 한 차례에 그쳤고 압수수색은 물론 영장 신청조차 없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9: 통상적이라면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습니까?
8: 조국 혁신당도 과거 조국 전 장관 자녀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10: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압수수색 90번 했습니다. 소환조사 했고요.
8: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면 재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5: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은 뭐 전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8: 국감장 밖에서도 여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논란이 된 봉사일지 서명 주체가 한 의원의 딸이 아니라며 실제 활동 역시 비대면 수업 일정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봉사활동으로 받은 수상 실적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11: 정치검찰의 칼이 한동훈 장관 가족 앞에서는 멈춰섰던 것입니다.
8: 한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통위 국정감사 일정으로 방미 중인 한 의원은 SNS를 통해 경찰 수사와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쟁용 공세라고 한 의원을 엄호하면서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12: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 상대에 대한 무언가를 캐서 항상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그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 무혐의로 끝났던 의혹이 3년 만에 다시 국감장에서 불이 붙은 가운데 부실 수사라는 민주당의 공격과 정치 보복이라는 한 의원의 반발로

0: 진실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김재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강하게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경기도청과 경기 남북부경찰청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 지사가 SNS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오늘 감사 과정에서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늘 있지만 수치로 얘기하는 건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 발신을 여러 번 했고 그 메시지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미 국무부나 NSC에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징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나흘 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평양에서 출발해 900km 이상을 비행했는데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최초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대한 무력 시위란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여러 발은 900km 이상을 비행했습니다. 남한은 물론 일본 서부 주일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넣는 거리로 구체적인 제어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3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실시한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3: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 시위 등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로드맵에 따른 성과 가시 및 의도적 미사일 능력 현실로 분석 중입니다.
2: 전문가들은 원산이 아닌 평양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린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경쟁 차원에서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4: 북한이 이번에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을 평양에서 보란듯이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군 대비 태세와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반복적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합참은 공지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 협력 이상 기류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깁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김재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관련 비판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서 중수청이 1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6: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 청장이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연일 공개적으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중수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열흘 만에 1호 감찰 사건입니다. 앞서 SNS로 감찰 지시 사실을 전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8: 지방중수청 청장으로서의 이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져서 감찰을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7: 중수청 감찰부서 수장인 감찰관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외부 공보직인 만큼 단시간 내 임명은 어렵지만 감찰 담당관이 직무를 대리하는 만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수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청문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이번 감찰 지시 관련 입장을 낼지도 관심이었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검찰 재직 당시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 반박에 주력했습니다. 대문발차라는 비판 속에 출범한 중수청. 1호 수사보다 1호 감찰이 더 주목받게 되면서 조직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직책을 맡은 이후에도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한다며 중수청에선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도 비판했는데 임은정 청장은 잘 대처하겠다면서도 일단 정면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며 연휴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칼을 빼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출근길 취재진 앞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수청 고위 간부가 직책을 맡은 뒤에도 김지용 초

0: 홍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거듭 비판한 점은 정치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1: 이것이 혹시 직위를 이용한 이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이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0: 과거 검찰의 관행도 비판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용인했던 잘못된 일들이 중수청에서도 이어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임 청장이 이제는 중수청 수사관 신분인 만큼 과거 검찰 시절 적용된 검사 징계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들고 오지 마라.
0: 윤 장관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오는 1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직 기강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돼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소회를 밝혔던 임 청장은 일단 추가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재직 시절 상사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을 상기시키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2: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을 두고 김민석 대표가 끊임없이 대통령과 당을 공격한다며 거듭 단호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3: 그러나 당내에서도 조국혁신당에서도 강경한 입장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정권 말기 현상이란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당내 논란을 두고 논리와 관역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대통령과 당을 공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력하고는 있지만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5: 저한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냐, 내지는 가만히 두냐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4: 국회의장까지 지낸 중진 우원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추미애 경기지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지 않았느냐며 과거만으로 한 사람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안위 소속으로 연일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강조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두고 앞서 수사기소 분리에 반발해 집단 행동을 벌였던 검사들도 똑같이 감찰해야 한다 일갈했습니다.
6: 특검으로 파견됐었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복귀하겠다고 막 하고 손 놓았거든요. 저는 공직기강이라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
4: 조국혁신당에서도 임 청장의 입을 틀어막는 건 과거 검찰의 행태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7: 제식구 감싸기와 입 틀막으로 출발하는 수사기관에 국민이 맡길 수 있는 정의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4: 이런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가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다며 집안 싸움 하나 수습하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 추태라고 비꼬았습니다.
8: 중수청장 가지고 저렇게 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탈주국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권 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 내일 국회에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범여권 갈등의 중심축이 돼버린 김 후보자 문제가 청문회를 통해 수습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강하게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경기도청과 경기남북부 경찰청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 지사가 SNS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오늘 감사 과정에서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대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질의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대통령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논리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 일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 국민의힘은 대구 상가 붕괴 사고 당시 대통령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졌고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상가 천장 붕괴 사고 수습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골프 치고 있었다며 아침부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골프장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청와대 입장에도 이 대통령의 과거 잣대를 적용하면 직무 포기가 아니냐고 날 세웠습니다.
10: 성남시장 시절에 세월호 7시간 외치면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것을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관저가 직무유기면 골프장은 아예 직무 포기입니까?
9: 국민의힘은 석 달 전 해군 실종 사고 때도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주진우 의원은 골프 위용 출처를 추궁하면서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했습니다.
11: 대법관이 특활비로 가족 골프를 쳤다라고 하면 특활비 사용되어 위반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은요? 그것도 위반입니까?
9: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목적의 비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간 시설이 아닌 24시간 대비 태세가 유지되는 군 체력 단련장에서 보고를 받았고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향후 골프 외교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아주 잘 칩니다. 연습 좀 하고 가야죠. 예. 또 더구나 사적 일정이에요. 완전히 정쟁을 위한 비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9: 주 의원이 SNS에 올린 이제 명을 끊겠다는 댓글을 놓고도 막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 경악스럽다는 거센 반발이 잇따랐고 의원직 사퇴 촉구와 함께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3: 주 의원은 차별적이고 편협한 기준, 자가발전한 허위사실로 점철된 사이버 레카 수준의 편집 증가 과대망상으로 국회와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9: 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비롯한 입장차가 대통령의 과거 행방과 주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양측 공방이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10월 13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김재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관련 비판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중수청이 1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 청장이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연일 공개적으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중수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열흘 만에 1호 감찰 사건입니다. 앞서 SNS로 감찰 지시 사실을 전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 지방중수청 청장으로서의
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3: 그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져서 감찰을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2: 중수청 감찰부서 수장인 감찰관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외부 공보직인 만큼 단시간 내 임명은 어렵지만 감찰 담당관이 직무를 대리하는 만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수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청문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이번 감찰 지시 관련 입장을 낼지도 관심이었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검찰 재직 당시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 반박에 주력했습니다. 대문발차라는 비판 속에 출범한 중수청. 1호 수사보다 1호 감찰이 더 주목받게 되면서 조직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직책을 맡은 이후에도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한다며 중수청에선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도 비판했는데 임은정 청장은 잘 대처하겠다면서도 일단 정면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며 연휴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칼을 빼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출근길 취재진 앞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수청 고위 간부가 직책을 맡은 뒤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거듭 비판한 점은 정치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6: 이것이 혹시 직위를 이용한
4: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6: 이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이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5: 과거 검찰의 관행도 비판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용인했던 잘못된 일들이 중수청에서도 이어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임 청장이 이제는 중수청 수사관 신분인 만큼 과거 검찰 시절 적용된 검사 징계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규율을 받아야 한다.

0: 강조했습니다.
1: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
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1: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들고 오지 마라.
0: 윤 장관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오는 1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직 기강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돼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소회를 밝혔던 임 청장은 일단 추가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제재 시절 상사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을 상기시키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인권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 10일 의결한 안건을 폐기할지 논의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등을 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인권 보장이냐, 계엄 옹호냐 거셌던 논란만큼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의에선 격론이 오갔습니다. 방어권 보장 권고 자체를 폐기하는 안건은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의결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인권위원 1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6명이 찬성해 의결됐습니다. 4명은 반대했습니다.
5: 제가 이제 주심 위원이기
2: 이숙진,
5: 때문에
2: 인권위 상임
5: 반대 의견 주시겠다는 위원님들께 일주일 안에 반대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당시 권고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기권했습니다. 지난 2024년 임기를 시작한 이후 안 위원장은 독단적 조직 운영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퀴어 축제 불참 등 행보로 여러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전원 회의를 앞두고 인권위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신념에 맞지 않는 부당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달린 만큼 더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피고인 신문 뒤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하고 검사 재직 당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도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7: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2: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때문에
7: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6: 이번 결심은 지난달 29일로 예정됐지만 증인신문이 길어지며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증인신문에선 1심 판단과 엇갈리는 증언도 나왔는데 윤 전 검사장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건 본인이라며 특검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벽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석방 요구 논란이

0: 불거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가석방을 신청할지 등에 대한 결론을 오늘 내립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정오쯤 변호인단이 모여 가석방과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재심 청구 여부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1: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했던 20대 남성은 경찰의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모의 목숨을 노린 게 아니라 당황해 도주했다는 취지인데요. 경찰은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경찰에 긴급 체포된 20대 사회 복무요원 김모 씨는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별거하던 아내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아내가 혼인 무효 소송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숨을 노린 것은 아니었고 범행 직후 자신도 당황해 도주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장소인 강원도 양양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지난 8월 아내가 신고한 가정폭력 사건 경찰 조사를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내려졌던 아내에 대한 접근과 연락 금지 임시 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의 재신청에도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이 처가를 찾아 범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이 만료 후에 새로 임시조치를 신청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붙잡힌 뒤에야 뒤늦게 임시조치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존속 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김 씨의 가정폭력 사건을 묶어서 수사할지, 그렇다면 누가 수사할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제주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위급한 순간 신고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60대 A씨가 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성입니다. 40대 여성이 건널목을 건너자 붙잡아 끌고 가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살해합니다. 범행이 벌어진 건 새벽 1시 반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6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의 전 연인으로 이전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올해 5월에도 교제폭력과 관련해 여러 차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피해 우려에 따라 112 신고 시스템의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별도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식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사건 당시 긴급 신고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복된 신고와 안전조치에도 피해자가 숨지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건설 사업으로 도입된 금강유역 순찰선들이 5년 넘게 육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호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운행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정규직 선장까지 채용해 매달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예산 낭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금강 백제보협 육지 위에 순찰선과 작업선 등 배 세척이 방치돼 있습니다. 배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니 의자에는 얼룩과 먼지가 잔뜩 끼었습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매한 선박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7억 5천여만 원을 들여 금강에만 순찰선과 작업선 등 7척을 구매했습니다.
5: 금강 수역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입된 순찰선입니다. 현재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있어 배를 띄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4: 지난 5년 동안 배 7척의 운행 현황을 살펴보니 운항 일수는 모두 합쳐 31일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4척은 단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세종보와 공주보, 백제보에 각각 한 명씩 선장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배치하면서 지난 5년간 평균 연봉 4,800여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선박을 운항하지는 못했지만 선장들이 선박 관리와 안전검사, 위기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금강 유역의 선장 한 명을 감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선박 관리에 너무 큰 비용을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6: 국민의 피 같은
7: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어떻게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5년 동안 월급이 지급될 수 있는지 이 운행 실태에 대한 아무런 관리 감독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선박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전환 배치 운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하루카드 추정 결제액이 재개장 두 달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하루 판매액이 10억 원대에 그친 날도 있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폐업 직전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다시 문을 열었던 홈플러스. 물건값을 먼저 치른 상품을 매주 할인하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안간 힘을 쓴 끝에 지난달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신용카드 결제액을 기반으로 매출을 추정해본 결과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추정 결제액은 추석 연휴 직전 44억 원을 기록한 뒤 줄곧 하락했습니다. 추석 연휴 5일 평균 추정 결제액은 재개장 첫 주 71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엔 10억 6천만 원 정도를 판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얻었던 개천절 연휴, 일 평균 추정 결제액도 33억 원을 넘지 못했고, 지난 6일과 7일에도 18억 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매출 하락의 원인으론 납품 대금을 먼저 치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 없는 점이 꼽힙니다.
9: 선지급 과 현금 거래밖에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7: 조주현 홈플러스 대표입니다.
9: 매출이 증가하는데 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
8: 여기에 매장 내에 있던 올리브영과 다이소 같은 대형 매장이 빠져나간 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는 최근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 현장에서는 동료들도 고객들도 지난 7월처럼
7: 안수요,
10: 홈플러스가 모두 다 문을 닫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8: 매출이 떨어지면서 노사 모두가 희망을 거는 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1: 2천억 가지고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7: 이종호 남서울대 유통 마케팅
11: 행사가 줄어들고 상품 구색이 많이 없어서 재방문도 없어지고.
8: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이른바 알짜 매장을 분리해 매각하는 게 더 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10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IMF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0.7%포인트 높인 2.6%로 수정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을 한층 더 높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 국내 최대 전자 IT 전시회인 2026 한국전자전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모두 28개국 500여 개사가 참가해 AI 전환, 로보틱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라이프, 확장현실과 같은 분야에서 전시를 이어갑니다.
0: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식품, 농산업 분야 수출 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농가를 대상으로 제4회 K-푸드 플러스 수출탑 후보를 오늘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합니다. K-푸드 플러스 수출탑은 수출 실적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여하는 수출탑과

0: 수출 확대를 위한 도전과 혁신 등을 평가하는 테마탑으로 나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4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차 모두의 창업 지역별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모두의 창업은 아이디어 하나로 실제 창업까지 도전할 수 있는 대국민 창업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오디션은 1차 모두의 창업 신청자 62,944명 가운데 1라운드를 거쳐 2라운드에 진출한 도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 3라운드에 출전할 200명을 뽑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리는 뉴스타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비판 발언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청장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관 직무 대리를 맡는 허성환 감찰 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근 10년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적 만남과 대선 캠프 인수위에 참여하거나 추천 제안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롯한 여권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친윤검사라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3: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0: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10월 13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쿠프랭의 신비한 바리케이트, 이어서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10월 13일 화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쿠프랭의 신비한 바리케이트, 이어서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발매된 타로의 새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0: 알렉상드르 타로는 30년 넘게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특히 프랑스 음악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온 연주자죠.
1: 그 방금 첫 곡으로 들은 쿠프랭도 타로와 인연이 깊은 작곡가입니다.
0: 타로는 일찍부터 하프시코드를 위해 쓰인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현대 피아노로 새롭게 들려주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2007년에는 쿠프랭의 작품을 모은 음반을 발표해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1: 그러니까 쿠프랭에서 드뷔시까지 방금 두 곡만 들어도 타로가 오랫동안 탐구해온 이 프랑스 음악의 폭을 어느 정도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리고 그 프랑스 음악을 한 장에 모은 것이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음반 메무아르입니다.
1: 메무아르, 프랑스어로 기억이란 뜻입니다. 이 트랙이 27개나 됩니다.
0: 그런데 재밌는 건 이 27곡의 작곡가가 모두 다 다르다는 겁니다.
1: 이 27명의 프랑스 작곡가에게서 한 곡씩 고른 겁니다.
0: 네, 쿠프랭에서 시작해 드뷔시, 라벨, 사티, 포레, 블랑크,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작곡가들까지 프랑스 음악의 여러 시대를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잘 알려진 명곡도 있고 프랑스 밖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작품도 있습니다.
1: 근데 또 이게 타로라고 하니까 뭔가
0: 카드요?
1: 카드 점수로 저에게 27개 음악 중에서 하나 골라보시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슬기 씨는 타로 좋아하시나요?
0: 타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1: 한 번도?
0: 네. 가서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있어서 아니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1: 타로? 아니 아 저도 그냥 아는 사람이 이제 장난처럼 그렇게 해주는 내가 본 적이 있던가.
0: 아 취미로? 타로 카드를 본 적은 있지만 봐본 적은 없다.
1: 아니 뭐 날 해줬던 것 같은데 너무 그것도 그때 이제 대학 시절 때 연애하거나 그러면 우리 타로 카페 가자 아, 그래서 가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0: 우리 어릴 때도 타로가 있었어요?
1: 있었죠. 타로는 그 유럽에서도 또 오래된 그런 점술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할머니들이 그 고스톱으로
0: 네네 아 고스톱점
1: 고스톱점 쳤어요 할아버지가. 맞아.

0: 하루의 운세를 맞아, 맞아. 새벽에 일어나서 꼭 그 혼자서 촥촥촥촥
1: 꿈보다 해몽이었지.
0: 촥촥. 어. 할아버지 방만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새벽에. 그럼 신문 딱 보시고 그거 치셨고. 에 음반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 수록곡 세 곡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르맹 타유페르의 즉흥곡 다리우스 미오의 봄 가운데 유연하게 릴리 블랑제의 오래된 정원에서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알렉산드로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제르맹 타유페르의 즉흥곡 다리우스 미묘의 봄 가운데 유연하게 릴리 블랑제의 오래된 정원에서 알렉산드로 타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알렉산드로 타로의 새 음반 메모아르의 수록곡입니다.
1: 근데 이 음반의 제목이 왜 기억인지 알고 나면 선곡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단순히 프랑스 음악사를 시대순으로 정리한 음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0: 타로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도 담겨 있다고 하네요. 타로는 11살 때 작곡가 다리우스 미오의 아내 마들렌 미오를 알게 됐는데 그녀에게 드뷔시와 라벨, 사티, 블랑크처럼 자신이 직접 알고 지냈던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 그리고 이번 음반에 들어있는 작곡가 가운데는 타로가 직접 만났던 사람도 있다고 해요.
0: 방금 들은 제르맹 타유페르를 비롯해서 장 프랑스, 장 비에너, 장 미셸 다마스 같은 작곡가들을 젊은 시절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프랑스에는 장 씨가 많네요. 그죠?
1: 그러네요.
0: 장발장도 장 씨잖아요.
1: 어디 장 씨야? 그러니까 이 음반 메모아르는 프랑스 음악의 기억이면서 동시에 타로 자신의 음악적인 기억을 이 진짜 타로점처럼 한 장씩 한 장씩 꺼내놓은 음반이기도 합니다.
0: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곡도 아주 짧다고 합니다. 1분, 2분, 3분 남짓한 음악들이 기억의 한 장면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1: 그건 진짜 타로점 같은데요.
0: 음악 듣고 어떤 기분을 오늘의 음악은 몇 번입니까?
1: 그러면 이제 2분이 나왔습니다. 2분이라는 뜻은 사실 당신이 지금 약간 오늘 우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뭐 이렇게
0: 곡마다
1: 3분 뭐 이러면 3분 카레를 드시길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 음반에서 그래서 가장 긴 작품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0: 오호.
1: 에마뉘엘 샤브리의 10개 회화적 소품 가운데서 마지막 곡이고요. 스케르초 왈츠입니다.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저도 이런 거 처음이긴 한데 이런 글 올려도 되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제 아내를 유혹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저희 부부와 꾸준히 만날 이웃분들도 좋고요. 관심 있는 분들 연락 한번 주십시오.
2: 아내를 유혹해 줄 사람을 찾는다. 우리 부부와 지속적으로 만날 이웃을 구한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나 영화 내용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최근 적발된 한 불법 사이트에 실제 올라온 글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소라넷이었습니다.
3: 소라넷? 불법 촬영물 올라오던 그 사이트? 거기 진짜 폐쇄됐잖아.
1: 그런데 거기서 파생됐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었나 봐. 아내 사진이라면서 올려놓고 외모나 몸 평가해달라는 글도 있던데?
3: 자기 아내를? 당사자는 알았을까?
1: 그러니까 말이야. 찍는 걸 허락했다고 남들한테 보여줘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3: 그런데 만약에 올리는 것도 허락했으면 그땐 괜찮은 거야?
2: 해당 사이트 유료 회원만 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죠.
3: 회원이 천 명이나 됐으면 운영자가 돈도 꽤 벌었겠는데?
1: 그런데 본인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래.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저 공유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회비도 사이트 유지하는 데 썼고.
3: 우리끼리 취향 공유하고 돈 번 게 아니면 괜찮아.

0: 하는 거야?
1: 과연 어떨까요? 실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0: 그런데 말이야,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해도 이미 누가 내 사진이나 영상 내려받았으면, 그리고 그걸 또 다른데 올리면, 그건 어떡해?
1: 사이트가 사라져도 피해자의 불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취향과 동의라는 말로 가릴 수 없는 책임, 그리고 사이트 폐쇄 뒤에도 남는 피해까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1: 네, 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온 60대 남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데, 일단 어떤 사이트였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내를 유혹해줄 사람을 찾는다, 이런 글까지 올라왔다는데 이게 뭡니까?
2: 네, 일단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 넘게 운영된 불법 음란물 플랫폼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2016년에 폐쇄된 소라넷에서 파생된 커뮤니티라고 스스로 표방하면서 소라넷 이용자들의 활동하던 카페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사이트는 소위 네토라레, 즉 배우자나 애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성적 자극을 느끼는 성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라고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트 안에서는 이른바 초대글, 초대남이라고 불리는 스와핑 상대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내를 유혹해달라, 부부와 지속적으로 만날 이웃을 찾는다 라는 식의 글을 올린 뒤 텔레그램 같은 외부 메신저로 연결해 오프라인 만남까지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료 정회원만 1,000명에 달했고 1인당 15,000원을 내고 정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이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과 사진, 글 등 게시물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네, 그런데 만날 사람을 구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아내나 지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성적으로 평가해달라, 이런 글도 있었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자신의 아내나 지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외모나 신체를 평가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모욕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대화방도 활발히 운영됐고요. 친족의 사진을 주고받으며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근친 성관계를 소재로 한 성적 판타지를 AI 이미지나 소설, 만화의 형태로 만들어 올리는 전용 게시판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성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사생활을 이용하여 성착 취물을 제작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 남편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사진 속 당사자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들이 촬영이나 유포에 동의했는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2: 실제로 일부 게시물은 회원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찍은 영상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해서 유포에도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경찰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이 섞여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1: 여기서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거일 것 같아요. 만약 본인이 동의했다면 괜찮은 거냐? 성인들의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거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2: 네,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가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면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어서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고요. 촬영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되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과 합의 하에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사이트를 통하여 유포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1: 네, 이 경우에도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2: 네, 맞습니다.
1: 사진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그 밑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책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모나 몸을 성적으로 품평하는 댓글

0: 댓글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까?
1: 네, 크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특정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비하하는 수준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품평을 넘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진 속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여성의 사진을 올려놓고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댓글을 단 이용자들에 대해서 모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0: 그런데 이 사이트 운영자가 돈을 벌려고 한게 아니라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공유하려고 했다,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받은 회비도 사이트 유지에만 썼다는 건데, 실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집니까?
1: 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영리 목적 자체를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든 벌지 못했든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한게 아니다라는 주장은 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다만 영리 목적 여부는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가중처벌 요소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6년 가까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2천 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포되었고 회원이 1,000명에 달한 점을 고려할 때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크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 경찰이 운영자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올린 회원들도 수사하고 있다 전해졌습니다. 유료회원만 벌써 1,000명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직접 올리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1: 네, 이용자가 시청한 동영상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의 경우에는 시청한 경우에 처벌 조항이 있진 않는데요. 그러나 이제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 혹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 혹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을 넘어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경우에는 이제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0: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이트가 폐쇄됐다는 소식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내려받은 파일을 또 퍼뜨릴 수도 있고요. 내 사진이나 영상이 이런 사이트에 올라갔다는 걸 알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조치는 뭐가 있겠습니까?
1: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건데요. 해당 게시글의 URL, 화면 캡처, 게시 날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사이트가 언제 폐쇄될지 모르고 게시물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삭제 요청과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재유포 모니터링까지 지원해주고 비용도 무료입니다.
0: 네.
1: 또 형사 고소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 과정에서 게시자를 특정해서 추가 유포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게시자를 알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0: 그런데 이 유포한 사람을 잡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 남편이다, 또는 내뭐 남자친구야, 연인이다, 이러면 신고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생각해서 신고하지 말아달라, 뭐 신고하면 뭐더 퍼뜨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 네, 이런 상황이 사실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거나 뭐 심하면은 신고하면 더 퍼뜨리겠다라는 식의 협박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협박 자체가 이미 별도의 중대한 범죄라는 점입니다. 신고하면 다 퍼뜨리겠다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포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분께서는 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 긴급전화 1366의 익명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0: 네. 자, 그런데 이번 사이트가 적발됐다고 끝이 아닌 게요. 소라넷이 폐쇄된 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처벌이 지나치게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1: 네, 실제로 소라넷이 2016년에 폐쇄된 이후에도 비슷한 사이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전에 아너스 클럽이라는 사이트 사건을 보면 소라넷 이용자들이 활동하던 카페의 회원 정보를 그대로 넘겨받아 더 조직화된 형태로 사이트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회원이 6천 명을 넘었고 다음 카페, 텔레그램 등 여러 채널을 연계해 운영했다고 합니다. 소라넷보다 오히려 더 진화된 구조였던 거죠. 운영진 8명과 회원 7명이 검거가 되었고 49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착취물 유통을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는 불법 사이트 개설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운영자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만 적용되어 비교적 처벌이 가벼웠는데 만약 추진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사이트 운영자를 단순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자를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정보협력 차질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4: 강경화 대사는 미국의 기대만큼 정보협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먼저 한미 간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5: 네, 강경화 대사는 한미 정보협력 문제가 현재 양국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미국 측이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강 대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6: 뭐 정보 협력에
2: 강경화 주미 대사입니다. 있었습니다.
6: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보 협력 관련해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5: 다만 논란의 중심에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거취를 루비오 장관이 거론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정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미국 측에도 설명을 전달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측이 문제 삼은 건 정 장관의 발언이지 정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6: 백악관에 대한 그 소통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제가 대사입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 백악관의 과의 그 NSC 또는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그 면담을 저도 자주 하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또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그 고위에서의 그 이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5: 다만 한미 정보기관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진전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보 공유 제한과 한국 측 인사들의 비자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했습니다.
3: 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지뢰 공격을 놓고도 논란이 있었다고 하네요. 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5: 네, 강경화 대사는 우리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인지 거듭 따져묻자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지뢰를 매설한 거라는 합참의 조사 결과에 동의한다고 답한 겁니다.
7: 고의로 인한 공격입니까? 아니면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8: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닙니다.
2: 강경화 주미대사입니다.
5: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나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화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 대사는 북한이 한국을 대화 상대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우선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이

0: 중요하고 이를 남북대화로 이어가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사는 이 밖에도 한미 간 외교 통상 현안인 쿠팡 사태 처리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한국의 법 체계와 차별 없는 법 집행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측의 대미 로비가 강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지영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한 비판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중수청이 1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 청장이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연일 공개적으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중수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열흘 만에 1호 감찰 사건입니다. 앞서 SNS로 감찰 지시 사실을 전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4: 지방중수청 청장으로서의
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4: 그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져서 감찰을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3: 중수청 감찰부서 수장인 감찰관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외부 공보직인 만큼 단시간 내 임명은 어렵지만 감찰 담당관이 직무를 대리하는 만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수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청문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이번 감찰 지시 관련 입장을 낼지도 관심이었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검찰 재직 당시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 반박에 주력했습니다. 대문발차라는 비판 속에 출범한 중수청. 1호 수사보다 1호 감찰이 더 주목받게 되면서 조직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잡음이 이제 잦아든 것도 아닙니다. 지금 김지영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거듭 단호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2: 그러나 당내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도 강경한 입장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정권 말기 현상이란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당내 논란을 두고 논리와 관역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대통령과 당을 공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력하고는 있지만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7: 저한테도 도대체
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이지는 가만히 두냐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6: 국회의장까지 지낸 중진 우원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추미애 경기지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지 않았느냐며 과거만으로 한 사람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안위 소속으로 연일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강조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두고 앞서 수사기소 분리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였던 검사들도 똑같이 감찰해야 한다 일갈했습니다.
8: 특검으로 파견됐었던 검사 같은 경우에는
5: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하고 손 놓았거든요. 저는 공직기강이라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
6: 조국 혁신당에서도 임 청장의 입을 틀어막는 건 과거 검찰의 행태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9: 제 식구 감싸기와 입 틀막으로 출발하는
5: 황찬선 조국 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9: 정의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6: 이런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가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다며 집안 싸움 하나 수습하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 추태라고 비꼬았습니다.
10: 중수청장 가지고 저렇게
5: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0: 대탈주국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권 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 내일 국회에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범여권 갈등의 중심축이 돼버린 김 후보자 문제가 청문회를 통해 수습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네,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상가 붕괴 사고 당시에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졌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1: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상가 천장 붕괴 사고 수습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골프 치고 있었다며 아침부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골프장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청와대 입장에도 이 대통령의 과거 잣대를 적용하면 직무 포기가 아니냐고 날 세웠습니다.
12: 성남시장 시절에
5: 장동혁 국민의힘
12: 세월호
5: 대표입니다.
12: 7시간 외치면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것을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관저가 직무유기면 골프장은 아예 직무 포기입니까?
11: 국민의힘은 석 달 전 해군 실종 사고 때도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주진우 의원은 골프 비용 출처를 추궁하면서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했습니다.
13: 대법관이 특활비로 가족골프를 쳤다라고 하면 특활비 사용대업 위반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은요? 그것도 위반입니까?
11: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목적의 비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간 시설이 아닌 24시간 대비 태세가 유지되는 군 체력 단련장에서 보고를 받았고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향후 골프 외교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4: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아주 잘 칩니다. 연습 좀 하고 가야죠.
5: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4: 완전히 정쟁을 위한 비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1: 주 의원이 SNS에 올린 이제 명을 끊겠다는 댓글을 놓고도 막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 경악스럽다는 거센 반발이 잇따랐고 의원직 사퇴 촉구와 함께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5: 주 의원은 차별적이고 편협한 기준,
5: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변인입니다.
15: 사이버 레카 수준의 편집 증가 과대망상으로 국회와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11: 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비롯한 입장차가 대통령의 과거 행방과 주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양측 공방이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청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이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하는 안건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간 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6: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이를 배경으로 직접 촬영한 셀카를 공개했습니다. 지자체의 거듭된 명령에도 묘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통령 만들어준 명당이기 때문이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농지법 위반을 부각하려는 목적이었는데 당장 민주당에선 폐륜이란 말까지 터져나왔고 논란은 국감장으로도 번졌습니다.
17: 이진숙 의원의
5: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7: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18: 투명하고 공정한
5: 최혁진 무소속 의원입니다.
18: 반드시 내보내야 됩니다.
19: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무슨 폐륜 정치입니까? 부모님께는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절을 하고.
16: 이 의원 신상 논란은 박미통이 전신인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의 감사 자격 문제로도 확대됐습니다. 이 의원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과거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적법성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20: YTN과 관련해서
5: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0: 이진숙, 김태규 두 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21: 예, 위원 위법이다라는 의견을
5: 김종철
2: 본인의 방송... 결정에 대해서 적법성을 확인한 매우 명백한 의원입니다.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한 것입니다.
20: 그건 저의 말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6: 결국 이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22: 총투표수 10표 중 가 10표
5: 송기현 국회 과방위원장입니다.
22: 제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6: 국민의힘은 묘소 지적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즉각 반발했고 민주당은 공정한 감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고 맞섰습니다.
23: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판결을 받으신 피고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교를 한다면 이 직무를 정지해야 되겠습니까?
0: 과거

0: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1: 그
0: 의원입니다.
1: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2: 이진숙 의원은 방미통이 등을 제외한 다른 피감기관 감사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척 결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은 남은 국감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의 과거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권 의원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과거 허위 스펙 의혹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경찰 수사 당시 피고발인은 서면 조사 한 차례에 그쳤고 압수수색은 물론 영장 신청조차 없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5: 통상적이라면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찰이 의원입니다. 있습니까?
4: 조국 혁신당도 과거 조국 전 장관 자녀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6: 조국 전 장관의
0: 정춘생 조국
6: 자녀
0: 혁신당
6: 수사를
0: 의원입니다.
6: 어떻게 했습니까? 압수수색 90번 했습니다. 소환조사했고요.
4: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면 재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주지로 답했습니다.
5: 새로운
0: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5: 전면 재수사 여부도 배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4: 국감장 밖에서도 여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논란이 된 봉사일지 서명 주체가 한 의원의 딸이 아니라며 실제 활동 역시 비대면 수업 일정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봉사활동으로 받은 수상 실적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7: 정치 검찰의 칼이 한동훈
0: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앞에서는 멈춰섰던 것입니다.
4: 한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통위 국정감사 일정으로 방미 중인 한 의원은 SNS를 통해 경찰 수사와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쟁용 공세라고 한 의원을 엄호하면서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1: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0: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1: 무언가를 캐서 항상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그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 무혐의로 끝났던 의혹이 3년 만에 다시 국감장에서 불이 붙은 가운데 부실 수사라는 민주당의 공격과 정치 보복이라는 한 의원의 반발로 진실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8: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6시 17분입니다. YTN 뉴스 FM.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13: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형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12: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12: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13: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12: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13: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12: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13: 그럼 저도 돌정부
14: 잘 부탁드립니다.
1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7: 네, 10월 13일 화요일 비오는 아침입니다. 6시 20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저는 김우성입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표현하죠. 그 말 자체로 희망과 기대도 생깁니다. 이른 아침도요, 하루의 미래가 설레고 궁금해지는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증시에선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기대만큼 충족이 안 될 것 같을 때 낮은 평가와 불안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 한국 증시와 간밤 미국 증시, 그렇게 미래를 향한 여러 분야의 불안을 담은 고금리와 환경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6시 40분 차영주 소장과 함께 진단합니다. 건강 분야에서 모두가 바라는 미래는 날씬한 밀텐데요. 중국에선 옆으로 걸으면 살이 빠진다는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외신 소식 6시 30분 이용주 외신 캐스터가 전하고요. 잠시 후 강영구 아나운서와 아침을 깨우는 다양한 국내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이 멘트 잘 들으셨죠?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응원과 응답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이번엔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선물로 드릴게요. 답답한 세상 시원하고 달콤한 선물로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의 미래가 밝기를 희망하면서 샵 0945 50원 유료 문자도 청취율 조사 응원 문자로 쇄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아침에 꼭 알아야 될 뉴스들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자, 첫 번째 소식은 좀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하는 뉴스였어요. 비타민 주사를 회사에서 놔준다고 합니다. 고마운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비타민 주사가 아니라고요?
1: 네,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 오토모티브 울산 공장에 제기된 의혹입니다. 노동자들의 특수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면서 특정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췄다는 의혹인데 네. 해당 주사 킬레이션이라고 해서요. 혈액 중에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로 배출시키는 주사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킬레이션이 피로감, 두통, 신장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거든요. 노동자들 건강검진에서 납등 유해물질 수치가 높게 나오면 공장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타민 주사라며 노동자를 속이고 상습적으로 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주사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 내용입니다.
0: 자,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정확한 조사 결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 의혹이 이 노동자들이 제기한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인권 침해가 내 의사와 무관하게 약물을 투여하다뇨. 각자의 건강 상태가 다른데 심각한 일이네요.
1: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통령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요.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어제 강기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라 당부했다는데요. 네. 고용노동부 해당 회사를 정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0: 이게 사실로 나오면요. 그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회사를 상대로 피해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해당 공장 측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1: 네, 공장은요. 킬레이션 주사 투약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이었다. 또한 상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검진 결과 조작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노동자 속인 적 없고 또 유해물질 노출 등을 은폐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이렇게 밝힌 거죠.
0: 예. 자, 이게 뭐 중금속 배출 주사가 아니라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자, YTN에서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 경찰에 잡혔고 구속영장 신청됐죠.
1: 네, 존속 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경찰에 신청을 했습니다. 20대 남성 김 씨, 그제인 11일 새벽 5시 40분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김 씨와의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를 납치해서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도 양양군까지 도주했습니다. 도주 7시간 후인 낮 12시 40분에 양양 야산에서 긴급 체포됐는데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는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강원도는 그냥 바람 쐬러 갔다 이렇게 진술. 했습니다. 경찰은 진술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죠.
0: 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게 혼인 무효 소송 진행 중이었던 아내를 대상으로 한 건데 상습 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또 스마트워치도 아내한테 지급됐는데
1: 네.
0: 아, 이게 저희가 늘 이 보도를 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해도 계속 피해 당합니다. 제주에서도 지금 40대 여성이 그렇게 이 교제 폭력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교제 관계죠? 어쨌든 피해를 보호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스마트워치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도 스마트워치 한계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를 누를 때면 이미 가해자가 피해자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워치를 누르면 112 신고 바로 접수되고 출동 시간이 평균 5분인데 아무리 빠르게 신속하게 출동을 해도 범행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0: 네, 또 보도에서도 전 연인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연인이라는 뜻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 살인자일 뿐이죠.
1: 네.
0: 자, 사이버 안고를 맡겼는데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보안이 워낙 많이 문제가 되니까 해킹 당하지 말라고 안보를 담당하게 맡겼는데
1: 네.
0: 근무 시간에 추억의 게임이네요. 스타크래프트를 했다고요.
1: 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야기입니다. 국가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정부 출연기관인데요.
0: 네.
1: 소속 직원 5명이 근무 시간에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 예.
1: 게임 접속 시간을 보니까 한 직원의 하루 접속 시간이 최대 8시간 53분.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9-to-6 근무를 한다면
0: 예.
1: 출근하자마자 스타 키고 퇴근할 때까지 스타 했다는 겁니다. 누적 접속 시간은 4달 동안 90시간을 넘겼죠.
0: 무슨 저기 e스포츠 선수도 아니고 출근하자마자 더욱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안보를 담당하는 곳인데 어이가 없네요. 이게
1: 네.
0: 뭐 이게 가능한가요?
1: 그러니까 보통 회사 전산망에 게임 서버 차단 조치가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 해당 직원들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외부 교육용 회선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네. 또 내부 로컬망을 이용해서 게임에 접속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명백한 근무태만의 기강해인데요. 이번 사건 같은 센터 직원이 신문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네. 같은 센터 직원이 제보할 정도면 정말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 듭니다.
0: 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부 출연기관이잖아요.
1: 네.
0: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되죠. 징계 받았습니까?
1: 해당 직원에게 견책 처분 내려졌습니다. 경징됐고요. 가장 접속 시간이 길었던 직원에게는 감봉 처분을 내리려고 했지만 해당 직원이 과거 표창을 받은 점을 반영해서 견책 처분으로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또 요새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이 제기되는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징계는 너무 가볍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나오죠.
0: 네,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요새 많잖아요.
1: 많죠.
0: 저도 아이들하고 뭐 가끔 밤 늦은 시간에 먹으면 안 되지만 아이스크림 땡길 때 갈 때도 있는데 여기 매장에 전원을 뽑고 콘센트로 자기 휴대폰을 충전. 아니 이거는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못 먹게 되잖아요.
1: 네. 그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아이스크림을 다 녹게 만들어서 영업을 방해한 여성을 꼭 고소하려 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0: 네.
1: 매장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0: 예.
1: 영상 속 한 여성이 매장 냉동고 옆 전원 콘센트를 뽑아서
0: 예.
1: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 충전하고 나서요.
0: 네.
1: 냉동고 전원을 다시 연결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는 거죠.
0: 아니 이게... 좀 황당하네요. 이거 무슨 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도대체?
1: 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해서 꼭 네. 처벌받게 해라. 점주가 금융치료를 받아야 한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격한 반응 이어졌는데 네. 예전에 비슷한 사례 있었습니다.
0: 아 있었군요.
1: 네. 무인 아이스크림 냉동고 전원을 뽑아서 5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훼손한 6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0: 네.
1: 다만 이 여성은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0: 여러분 서울역 가시면 표 검사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무인 매장도 보면요. 뭐 물론 이제 가져가신 분 촬영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무리 없이 운행되잖아요.
1: 네.
0: 이게 굉장히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신뢰 자본이거든요.

0: 신뢰 자본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모레 포스트 시즌 열리나요?
1: 네, 맞습니다. 어제 기아와 LG의 경기가 있어서 기아가 이기면서 3위를 확정 지으면서 가을 야구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네. 가을 야구 진출팀 순위대로 KT 위즈, 삼성 라이온즈, 기아 타이거스, LG 트윈스 그리고 두산 베어스 이렇게 다섯 팀이 올라갔습니다.
0: 자, 다섯 팀의 포스트 시즌 각자 또 응원하는 팀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경기는 언제부터 펼쳐집니까?
1: 내일부터 5위 두산 베어스와 4위 LG 트윈스 간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열립니다. 네. 잠실 야구장을 한 홈구장으로 쓰는 한지붕 두 가족 LG와 두산의 대결인데 예.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잠실 야구장이 철거에 들어가는 만큼 아. 패배하는 팀에게는 이 패배하는 그 경기가 잠실 야구장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되는 셈인데요. 예. 5위 팀인 두산이 내일 이기면 2차전 갔고요. 4위 팀인 LG가 이기면 2차전 없이 바로 LG가 3위 팀 기아와 준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릅니다.
0: 예, 우리 국민들 위로해주는 또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스포츠잖아요. 어느 팀 응원하십니까?
1: 저는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는데 예. 9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해서 좀 속상합니다.
0: 저는 YTN 라디오의 청취율 조사를 응원합니다.
1: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0: 자, YTN 라디오보다 야구를 더 좋아하는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농담이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2주간 실시되고요. 02로 걸려오는 전화, 뭐 국번이 2로 시작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전화가 옵니다. 일반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저희가 7월부터 야심차게 이렇게 아침, 이른 아침 새벽 6시 20분에 방송 시작해보고 있잖아요. 꼭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프로그램 없어져요. YTN 라디오에서 아침 6시 20분에 해 봅시다, 듣고 있습니다라고 답해주시면 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해 봅시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취율 전화 조사 오면 응답하고 아침 6시 20분 YTN 라디오 해 봅시다 듣겠습니다라고 답해주신다면, 또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저희한테 약속해주신다면 저희가 아이스크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가끔씩 일어나면 이렇게 달달하고 시원하고 땡길 때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저희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퇴근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해 봅시다. 또 사랑하는 남편 우리 아이들 꼭 한번 안아줘 봅시다. 예, 이용주 캐스터 나오는 방송 반드시 들어봅시다. 해봅시다. 여러 응원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도 소개해드리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연구사호로 문자 주셔야 저희가 추첨해서 뽑을 수 있거든요. 마음으로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0: 네, 축구도 국가대표가 있고요. 야구도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1: 외신 뉴스에도 국가대표가
0: 있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통마늘 경제 통마늘 채널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유튜브 경제 통마늘 채널 들어오셔서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외신 대표 선수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충성 안녕하십니까.
0: 태극마크가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2: 그러네요. 네. 아 근데 프로그램명이 해봅시다인데 네. 네. 겨울 되니까 이 시간에 해가 안 뜨네요.
0: 그러니까요. 이 해를 보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네. 프로그램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외신을 재밌게 전해드리고요. 그 외신에 대한 이야기들 덕분에 또 우리나라 뉴스들도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뭐 미국은 사용 제도가 주마다 다르고 있는 것도 있는데 미 국방부가 총살령을 생중계하겠다.
2: 네.
0: 아, 이거 좀 충격적이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뭐 미국 일이지만 난리네요.
2: 사실상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미국 국방부가요 12월 3일날 이 포트후드 총기 난사범이 있습니다. 니달 네. 말리크 하산이라고
0: 예.
2: 그 사람의 총살령을 생중계하겠다고 계획 내놓으면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거든요.
0: 이게 통상적인 인권이나 감수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이긴 해요.
2: 아니,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사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도 아니 이거는 테러리스트나 독재자들이 할 일이고 뭐 이란, 아프가니스탄 같은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지 미국에서 일어날 일이 맞나? 이러고 지금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일어났고 유엔은 네. 당연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0: 예.
2: 아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미국 내에서도 이거를 또 찬성하는.

0: 분들이 있어요.
1: 아, 거긴 뭐총 그러면 예,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0: 아니 그렇다고 총사령으로 이거를 찬성을 할 수가 있나? 근데 네. 총살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요, 미국을 공격하는 자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대중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이걸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 그 총사령 밖에 낸 총의 난사범이 진짜 나쁜 짓을 하긴 했어요.
1: 예.
0: 2009년에 텍사스주 포트우드 육군 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13명을 살해를 했고요.
1: 예.
0: 3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2013년에 사형 선고를 받긴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에 사형 판결을 집행을 승인을 했고
1: 예.
0: 소용 이거를 생중계를 하겠다고 나선
1: 아니, 이렇게
0: 거예요.
1: 이렇게 예고하는 것도 이해. 아니 그 굉장한 고통이잖아요. 너 며칠 날 죽게 돼 이것도. 좀 황당한 일이긴 한데 놀랍습니다. 이게 베트남 전쟁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로안 장군의 처형이라고 길거리에서 즉결 네. 처형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반전 운동에 어마어마한 또 불씨를 지폈거든요.
0: 네.
1: 이걸 보여주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아직은 확정은 아니다.
1: 예.
0: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생중계 할지 말지를 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이유는 뭐냐면 그럼 이거를 어디서 생중계할 거냐 이거예요.
1: 예.
0: 플랫폼이 마땅치가 않아요.
1: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너무 끔찍한 장면이어서.
0: 아니 이걸 뭐 유튜브에서 하겠어요? 틱톡에서 하겠어요?
1: 방송심의 규정상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절대 보도할 수 없는
0: 아예 안 되죠. 근데 예. X.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아. X는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이제 표현의 자유로 가면서 포옹해 왔으니까
1: 예.
0: X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전망은 나오긴 합니다만
1: 예.
0: 아직은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이분이 물론 이 하산 전 육군 소령이 저지른 범죄는 끔찍하고요. 13명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뭐 이 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받고 사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면 사형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뉴스로 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공개적으로 예, 네. 반대합니다. 그걸 총살령을 보여준다니요. 그건 좀 맞지 않네요. 지구인들의 기준에.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당. 이거 저희가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0: 네.
1: 바퀴벌레 당.
0: 네.
1: 뭐 이게 다 사연이 있습니다. 재미있으라고 치는 이름은 아니고. 그런데 시위를 벌였는데 엄청난 규모가 되나 봐요. 뭄바이가 봉쇄됐다고요?
0: 맞습니다. 지금 인도에서요. 그 유권자 이번에 최근에 그 투표가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거기서 유권자 명단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를 했는데
1: 예.
0: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1억 3,300만 명의 이름을 선관위가 삭제를 한 거예요.
1: 남북 인구를 합친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명단에 사라진 거네요.
0: 네. 아니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냐 알아봤더니만은 뭐 거기에 사망자, 이주자, 소재 불명자가 포함이 됐는데 그걸 네. 다 합쳐봐야 뭐 만 명, 뭐 2만 명 정도인데 명단에서 사라진 건 뭐 1억 명이 넘으니까.
1: 인도 인구가 뭐 14억, 뭐 13억 이렇게 많긴 합니다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0: 애당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위를 나섰는데 그 시위의 이 최전선에 있었던 게 방금 예. 말씀해 주신 인도 Z세대 정치운동 단체인 바퀴벌레 국민당이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서부 뭄바이에서 일단은 뭐 쿠마르 선관위원장 사퇴 촉구하고 모디 총리도 같이 사퇴를 해라 요구를 네. 하자 인도 제1야당 그리고 또 야당 정치연합이 다 같이 시위에 가담을 해서 지금
1: 예.
0: 인도 뭄바이가 완전 시위로 지금 봉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예. 바퀴벌레 국민당. 뭐 이름은 좀 독특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표방하는 정당인데 먼저 깃발을 들었고 그 뒤에 이제 기성 정당들도 일어났습니다. 세력이 점점 좀 커지고 있고요. 선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제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죠. 꼭 이건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국영의 절친으로 알려진 홍콩 배우 유고람이 도난당해서 아니 유고람이 왜 도난당합니까?
0: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매연방 씨 이야기인데요.
1: 네.
0: 매연방 씨가 그 유골함이 그 어떤 그 홍콩의 유명한 절에 있었다 그래요.
1: 예.
0: 보련선사라는 곳에.
1: 예.
0: 근데 거기를 이제 한 팬이 가서 이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유골함이 없어져서
1: 아.
0: 이걸 가족들도 몰랐다 그래요.
1: 예.
0: 그래서 가족들한테 알렸고 그 뒤로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유골함이 돌아오질 않고 있다.
1: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많은 분들 저만 해도요 매연방 알거든요.
0: 네,
1: 홍콩
0: 그렇죠.
1: 영화 느와르 영화 좋아하셨던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빨리. 되돌려 주십시오 유족에게. 이게 무슨 요즘 좀 이렇게 지구 인륜과 인권을 벗어나는 뉴스들을 오늘 아침에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예방주사라 생각해 주시고요. 중국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요새 인터넷에 유행하고 있는 중국 좀 저도 봤어요. 네. 이게 뭐 아내가 청소하려고 시켰는데 이렇게 기묘하게 싹 피하는
0: 샤젠부?
1: 예, 옆으로 걷는
0: 샤젠부?
1: 이게 잘못하면 따라하면 다칠 수 있다고요?
0: 네, 그 인터넷에서 뭐 장난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중국 안후이성의 전통 춤이라고 해요.
1: 아, 그랬군요. 뿌리는요.
0: 네, 그런데 이게 그 하는 게 무릎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1: 언뜻 살도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있을 것 같다. 이런 그걸 계속 달리더라고요.
0: 계속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샤젠부 하면서 이렇게 피하는 건데 네. 그거 잘못하면은 이 십자인대에다가 나갈 수 있다. 아이고. 왜냐면 그 동작 자체가 축구할 때 동작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축구하다가 무릎 인대 많이 나가죠.
1: 맞아요. 좌우로는 무리하게 힘이 가해지면 인대를 다칠 수 있거든요.
0: 그래요. 요거를 그래서 잘못해 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시라. 이런
1: 그래도
0: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동작을 조금 더 소개하자면 이게 약간 취권 비슷하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0: 재밌는 거 많아요. 거기는 네. 뭐 랑그디조 막 이래가지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룽둥쾅 룽둥쾅 뭐 이게 너무 예. 재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갑자기 하면 무릎 나간다.
1: 네, 무릎 나간다. 네. 재미있는 것들 이렇게 네. SNS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많이들 따라하시는데 여러분 네. 재미있는 건 그냥 재미로 즐겨주시고 저희도 아침에 조금 워밍업 하듯이 이렇게 전 세계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요.
0: 네.
1: SNS 뜨면 막 따라해요.
0: 아, 애기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1: 유연하긴 하죠.
0: 유연하니까. 예, 어르신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다양하게 요새 운동하라고 막 뜨잖아요. 그거 하실 때 여러분 준비운동 하시고 기왕이면 주변에 전문가나 잘하시는 분들한테 잘 배워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냥 보고 따라하시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 운동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네 조심하십시오. 인대 다시 회복되려면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0: 맞아요.
1: 다양한 뉴스들 역시 재밌게 재미의 국가대표였습니다. 이용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샤이제프.
1: 네.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샵 연구사업은 5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해봅시다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청취율 조사 꼭 응답하겠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교환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린다라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인기가 없나요? 아직 사연을 주신 분들이 없는데 네, 지금 열려 있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이 비를 뚫고 오셨습니다. 이 비가 기쁘고 촉촉한 비여야 되는데 증시 보시는 분들한테 좀 슬픔의 비. 아이고 하늘에 비도 내리는구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밤사이 뉴욕장 흐름도 조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지면서 코스피에서 연결돼서 조금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일단 뭐 SK하이닉스 ADR도 한 4% 빠졌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4% 정도 밀렸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 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시즌이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해야 된다라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서 약간의 시장에 있어서의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2: 일단 월가에서의 평가는 현재 지금 AI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는 있긴 합니다만 AI 기업 내에서만 돈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AI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AI 기업들이 서버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뉴욕장에 있어서 AI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상승했었던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조정을 좀 받은 거죠.
1: 예.
2: 뭐 일단 뭐 그 외에도 그 중동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현재 지금 유가는 100달러 위에 안착을 한 상태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5%대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앉은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한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우리 국민들 중에 또 경제활동 인구 중에 천만 명이면 거의 뭐 절반, 뭐 안 절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데요. 천만 투자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증시에 자산 증식을 기대하고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축인데 AI 기업 수익성 논란이 불거지면 덩달아서 조정받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네. 하락이고 6,400선도 무너졌는데 AI 기업들의 수익성 앞서 뭐 안에서만 돌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재는 방법 논란도 있었고요. 네. 오픈 AI 왜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거죠?
2: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검증 단계로 돌아선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제

0: 기대감이 높고 우리가 막 좋을 때는 모든 것을 그냥 웬만하면 다 넘어갈 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주가가 올라가고 AI라는 것에 대한 신기술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흥분감에 쌓이면서 네. 모든 것들이 좋은 게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일부 투자자들의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좀 더뎌진 부분들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깐깐하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게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맞아? 우리가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게 맞아? 이런 것들 이제 되는 거죠. 심지어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누구 지갑에서 나온 거야? 이게 그 은행에서 나온 거야? 투자들이 나온 거야? 아까 얘기한 그 AI 기업 내에서 돌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부분들까지 따지기 예.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익이 나고 있어? 그러면 이익이 증가 속도가 가파른 거야?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속도는 줄어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AI 기업들이 돈을 벌고는 지금 있는데 예. 이 돈을 버는 과정과 돈을 버는 증감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이제 따지기 시작했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보통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들 간에 약간의 허세를 떠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까지 뭘 할 거야라고 하면 네. 그 부근에 오면 어떻게 되죠? 팔 걷어붙이고 이제 기다리죠. 네. 너 진짜 그 네 말대로 이루어지는지
1: 되나 지금, 한번 보자.
0: 되나 한번 보자. 지금 네. 이제 그런 기간입니다. 예.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니네가 외부에서 제대로 그리고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자. 그럼 그때까지는 조금 정중동 상태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1: 예, 이 프로비스 계속 지적해드리고 있지만 미국 10년물 국채도 계속 지금 5% 위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발 악재들 때문에 유가라든지 물가 즉 돈값이 올라갈 일만 잔뜩 있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투자 분야인 반도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ASML 네덜란드 기업 이 노광장비 만드는 회사 TSMC 뭐 세계적인 파운드리죠. 두 회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좀 분위기 좋으면 분위기 바뀔까요? 방향 올라갈까요?
0: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약간의 뭐 부정도 아닌 긍정도 아닌 이런 것들인데 확인해야 될 것들인데 이건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1: 예.
0: ASM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ASML에 대한 어떤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AI 수익성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조금 네. 좀 거리가 있고요. TSMC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맞춤형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AI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 그래서 마이크론
0: 실적, 예,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라든지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RAM과 HBM을 네. 만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AI 수익성과 직결돼 있습니다만 네. TSMC나 ASML 물론 그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 그렇죠.
0: 한 달이 걸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 시점이 필요합니다.
0: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죠.
1: 예, 포크레인 회사가 잘 된다고 당장 댐 건설하고 건설 경기 좋아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0: 그렇죠.
1: 좀 연결 고리가
0: 예.
1: 있고요.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코스피 4% 빠졌고 4일 연속 빠졌고 6,400 내줬는데다가 온갖 안 좋은 악재들만 있어요. 중동 소식도 그렇고 더 무너지고 어제도 지금 SK하이닉스 ADR도 빠졌잖아요.
0: 네.
1: 오늘 더 밀리면 어떻게 6,000 무너지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어제 6,400 이제 막 6,384 6,384에 마감했는데 6,400이 1차 지지선이었습니다.
1: 네.
0: 이게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선이고요. 그럼 2차 지지선은 어디냐? 6,200입니다.
1: 네.
0: 6,200이 무너지면 6,000선. 6,000선은 절대 레벨이고요.
1: 예.
0: 이게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5,000대까지 한번 밀렸었다가 바로 V자 반등을 주면서 우리가
1: 그렇죠.
0: 6,200의 지지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6,200을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가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실적이 좋잖아요.
0: 실적이 좋은데 지금 이제 삼전닉스에 대해서에 대한 어떤 실적보다는 수급이 꼬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네. 굳이 지금 주식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0: 뭐 그리고 또 주식을 또 그러면 왜 미국은 사는데 왜 우리는 안 사? 라는
1: 네.
0: 건데 그동안 우리가 상승률을 보면 올해 우리가 아직까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것도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채권 얘기도 또 많은 분들이 하셨겠습니다만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1: 네.
0: 거. 그러면 채권 투자자 그 펀드 매니저들은 채권도 투자하니까
1: 그걸로 돈이 몰릴 수 있죠.
0: 채권에서는 손절매를 하는 거죠.
1: 네.
0: 손절매를 하면서 그 돈을 주식에서 꾼다 뭐 이런 메커니즘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예.
0: 어찌됐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장을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 예.
0: 또 한 가지 삼성전자는 25만원 SK하이닉스는 160만원 지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오늘
1: 예.
0: 그게 깨질 가능성이 있는데
1: 예.
0: 그게 일시적으로 깨진 건 상관없어요. 문제는 기조적으로 25만원과 160만원을 깨느냐 여부도 상당히 그거 이 세 가지입니다. 25만 원, 160만 원, 6,200. 네. 요 세 가지가 우리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25, 160, 6,200. 이 흐름이 우리 기업들의 가치 평가 증시에서는 또 어떻게 미래가 될지도 봐야 되는데, 놀라운 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달러가 하락했잖아요. 원화 그렇죠. 강세입니다.
0: 예.
1: 코스피가 또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3,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상황인데 그림을 언뜻 보면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비슷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수출입이기 때문에
0: 예, 그렇죠.
1: 원화 강세가 수출입 기업 실적에는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우리가 물론인데 우리가 또 많은 이제 그 원부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1: 그런
0: 면에서는 좋은데 일단 당장 원부자재 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치는 영향이 좀 중기적으로 미치고요.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지금 원화 강세로 돌아서면서 대략 한 15% 정도 원화 강세 요소가 생겼거든요.
1: 네.
0: 대략 평 값으로 따지면 그런 것들이 이제 수출주들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당장 박살 난 거죠. 저쪽에서 열심히 팔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원화로 환산해서 우리가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라면 15% 정도 수익이 박살 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110조 영업이익이 났어요.
1: 예.
0: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전혀 지금 관심을 못 갖고 있다는 거.
1: 심지어 내년 전망에서는 뭐 거의 1000조 가까이. 999조.
0: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분기가 100조 영업이익을 낸 게 미국에 몇 개가 있을까요, 기업이?
1: 미국은 우리보다 규모가 크니까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은요.
0: 단 하나도 없습니다.
1: 그런데 역대급이네요.
0: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람코를 제외하고
1: 예.
0: 분기에 100조를 낸 게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1: 이렇게 잘 되는데도 왜?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시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안타깝고 원망스럽고 어떻게
1: 예.
0: 보면 지금 증시를 천수삽처럼 외국인들이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 예.
0: 수급이 꼬여 있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설명도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AI에 계속 이렇게 올라타도 되는 거야? 그 젠슨왕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돌고 도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도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외부 변수, 국채, 유가, 물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돈들은 움직입니다. 돈은 계속 안전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 위험하거나 혹은 좀 모험이라고 생각되는 한국 코스피 시장으로 돈이 확 몰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5, 160, 6200. 네, 요거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1타 강사처럼 짧고 쉽게 증시와 경제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EC 계기로 김정은 혹시 만날 건가, 북한의 김정은 만날 건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아마도 뭐 흥미진진할 거야 이런 긍정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아시아를 방문하는 APEC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이게 또 한반도 정세와 또 심지어 경제도 어떤 변화를 줄지 아주 민감한 주신데요. YTN 라디오에서 계속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오늘부터 26일까지 샵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청취율 조사 응답 잘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해봅시다 뿐만 아니라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이동영의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까지 잘 답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주는데 지금 유튜브 화면에 커다란 아이스크림이 떠 있습니다. 저 보니까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7시 10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잊지 말고 꼭 들어주십시오. 오늘 다양한 정치 이슈들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입니다.
7: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요. 수원, 진주, 안동, 청주에도 비가 오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21도로 어제보다 9도 정도 낮겠고요.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강원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오면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들로 따라 한강대교 가는 길, 한강대교 부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강대교 남단 부근 노들로 위로 사고가 나서 현재 사고 관련 차량만 5대 정도가 서 있고요. 주변으로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는 이미 행주대교 초입부터 속도가 뚝 떨어져서 동작대교는 지나야 정상 속도를 낼 수 있겠고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그리고 여의도 들어가서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는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천안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

0: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대해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질의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대통령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논리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정부의 인사 논란을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야권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강하게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경기도청과 경기 남북부 경찰청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 지사가 SNS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오늘 감사 과정에서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벽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석방 요구 논란이 불거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가석방을 신청할지 등에 대한 결론을 오늘 내립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정오쯤 변호인단이 모여 가석방과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재심 청구 여부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2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오후 존속 살해와 특수 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의 거주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고 양양을 간 이유는 바람을 쐬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간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정 장관과 이 원장에 대한 불신을 우리 측에 표시한 적이 있느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제가 들은 바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백악관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우리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0: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인지 불의의 사고인지를 묻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대사는 유실이 됐던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게 합참서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매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는 의도가 있기 마련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이 한국 시간 12일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미국은 이를 인지하고 있고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발사가 미국인이나 미국 영토, 동맹의 즉각적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지역의 우리 동맹에 대한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9시 20분쯤부터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수도권과 호남, 영남 등 내륙에는 5에서 50mm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오늘 17도에서 내일 9도로, 낮 기온도 22도에서 19도로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6.3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1.8mm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교통안전 1분 턱.
7: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반발로 여권의 내분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착수했습니다. 감찰 대상이 된 임은전 청장은 어제 오늘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지사로 첫 국감에 나서는 추미애 지사는 과연 또 어떤 폭탄 발언을 이어갈지 여권 내부의 긴장감이 적잖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김지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수청장 자격검증을 위해선 어떤 점들을 따져봐야 할지 국회 행안위 소속이자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 4부 인재 영입위에서는 재점화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수사 논란과 오늘 오전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공선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의 향방에 대해서 김종혁, 서정우, 하은기 세 분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보긴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네, 뉴하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뉴스 들어가기 전에 네. 꼭 전해주실 소식이 있다고요?
1: 두 가지인데요.
0: 뭡니까?
1: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네.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어떤 소식이에요?
1: 그렇죠. 어떤 소식이냐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요.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 위원장 혹시 만날 계획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좀 참석할 예정인데 아직 회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연내 만남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가능성이지 맨날 이란 과의 전쟁 내일이면 끝난다 네.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러고 지금 한 6개월 7개월이에요.
1: 네.
0: 근데 잘 되길 바랍니다.
1: 그리고 네. 두 번째 소식 있어요.
0: 뭡니까?
1: 사심 가득한
0: 뭐예요?
1: 그런 소식인데.
0: 결혼하세요?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당원동지 여러분의 화력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2026년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 돌아왔습니다. 네. 01로 전화가 걸려오거든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네. 전화로 걸려오면 스팸 아니고요. 문자 꼭, 전화 꼭 받아주셔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답을 준비했습니다.
0: 뭡니까?
1: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크림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청취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시사 방송,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많거든요.
1: 많죠.
0: 10등 안에 안, 못 들어가면 저 이번에 잘리니까.
1: 저도 위험합니다.
0: 당원동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중수청 1호 사건은 무엇입니다.
0: 네, 임은정 광주청장 감찰받게 된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게 발단인데요. 임은정 청장은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 검찰 내부의 성폭력 의혹 이거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초대 청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반대를 해왔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몸담은 언론사의 비유를 좀 하자면 제가 정치부 기자인데 네. 편집국장이 정치부장으로 누구누구가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손들고 아 거기에 이 있습니다. 인사회의에 저를 끼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랑 좀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임은정 청장은 공무원이라서 좀 비교가 다르지만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걸 고위공무원의 선 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방청장이라는 지위 이걸 이용을 해서 대통령 인사에 인사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고 있고요. 그제 감찰을 예고했고 어제 실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범죄 수사하려고 문 연 기관 자기 집안 문제부터 조사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공무원이라도 인사와 관련해서 할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얘기도 나옵니다.
1: 그렇죠. 이제 비판했다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이제 위법이라고 결론 낼 수는 없고요. 공무원에게도 사실 표현의 자유 있긴 하지만 정치적 중립이랑 품위를 지킬 의무도 있거든요.
0: 아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결국에 무슨 말을 또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 제가 예전 판례를 좀 조사해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2009년쯤에 교사들이 정부 정책이랑 국정운영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2012년에 시국선언이랑 규탄대회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교사들한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 반대하는 성격이 좀 뚜렷해서 정치적 중립을 침해했다고 본 건데요.
0: 네.
1: 다만 당시에도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상당히 갈렸다고 합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요. 공무원이라고 입 닫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정치적 편을 들어서 행동하는 데 나아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0: 그런데 정 기자님 네. 지금 감찰이 문제가 아니라 중수청 당장 수사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게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와요.
1: 네. 제가 오늘 조간들 특히 뭐 서울신문 사설 같은 거 보니까 개문 발차 자중질환 답이 없다 중수청 뭐 이런 제목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은 열었는데 일할 사람도 없고 장비도 없다 이런 뜻인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 정원의 약 3분의 2만 채운 채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급인 본청 과장급이 24개 자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16개 자리가 비어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이끌 과장 3명 중 2사람이 없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요. 자체 전산망 그러니까 뭐 검찰은 이프로스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출입국 기록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요. 지출 계좌도 없어서 압수수색 비용을 수사관이 먼저 내야 될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좀 비유를 해드리면 소방서 문 열었는데 인력 부족하고 출동할 기름값도 소방관 주머니에서 먼저 꺼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무리 없는 것 같아요. 큰일이네요. 두 번째 살펴볼 뉴스는요.
1: 한동훈 재수사 하나입니다.
0: 한동훈 딸 의혹이 뭐 재수사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1: 네.
0: 무슨 의혹인지도 잘 모르겠고 경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 어제 경찰이 물론 재수사 결정했다 이런 얘기는 한 건 아닌데요. 네. 새로운 사실 나오면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조건부 답변 이걸 내놨습니다. 어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좀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수사가 부실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고발인 6번 정도 밖에 조사 안 했고 피고발인인 한 의원 배우자는 서면으로 한 번 조사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답했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거 뭐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네. 뭐예요 도대체?
1: 일단
0: 진상이.
1: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서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다만 경찰이 설명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인은 6번 불렀는데 상대방 한 번으로 조사를 했다. 압수수색도 안 했다. 제대로 확인하고 끝낸 거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사실 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된 것도 아니고 아예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도 함께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 측의 반론은 좀 이런데 네. 논문 대필 의혹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압수수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랑 또 처벌할 범죄 가 있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한 의원은 연습용 글이었고 입시에도 쓰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방해라고 하면 학교나 심사기관을 좀 속여서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까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압수수색에도 조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범죄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고요. 찾으려는 증거가 사건이랑 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비유를 좀 해드리면 뭐부터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서랍부터 열어보자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0: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달 1일부터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을 최근까지 한 110건 정도 냈다고 하는데
1: 네.
0: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대응하면 한 의원 존재감만 키워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1: 그렇죠. 코끼리를 네.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만 생각이 나잖아요.
0: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두드러 패니까 한동훈 의원 김민석 대표 아들 문제를 꺼냈어요.
1: 네.
0: 어떤 공방이죠?
1: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너 딸 의혹 제대로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당신 아들한테는 특혜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0: 문제예요?
1: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의원이 김 대표의 고교생 아들이 제안한 내용을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법안으로 발의해줬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공직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마디로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건데 이 법안 대표 발의했던 강득구 의원 좋은 정책을 받아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공동 발의를 요청하기 전까지 김 대표는 이런 내용 몰랐고 네. 법안에도 특정인에게 이익 주는 조항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요 이런 공방 좀 볼 때마다 좀 씁쓸하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생들 이력서 한 줄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실 기자가 되기 전에 인턴 비정규직 인턴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그래서 좀 더 궁금했습니다. 왜 과연 좋은 아이디어 가진 평범한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제안을 해도 과연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했습니다.
0: 태어났더니 아빠가 한동훈이고 아빠가 김민석이야. 그리고 자기가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갔을 때 네. 아빠가 아주 되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 있어요. 참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은 당연히 공직자들로서 검증받아야 될 부분이겠죠.
1: 네.
0: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이화영 석방 요구입니다.
0: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또 옥중 입장문을 낸다고요.
1: 네.
0: 이번에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1: 올해 안에 나가게 해주세요.
0: 진짜요?
1: 이겁니다.
0: 아니라고 네. 했잖아요.
1: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이번 주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석방이랑 특별사면 포함한 조기 석방 요구가 담길 걸로 전해졌고요. 앞서 변호인이 말하기를 이제 이전 부지사가 대통령한테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전하면서 논란이 좀 시작이 됐잖아요.
0: 네.
1: 이전 부지사는 직접 진위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을 했고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현은 좀 거절드리긴 했지만 빨리 석방해달라 이런 요구는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0: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뭐 가석방 요청을 했냐 그랬더니 안 했다고 했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근데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문서로 했다라고 하는데 양측의 진실 공방도 있는 것 같고 야, 이거 가석방 되나 안 되나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 같네요.
1: 그렇죠. 이제 이전 부지사 측 얘기를 좀 들어보면 가석방 이거 어려우면 특별사면이라도 해달라 이거잖아요.
0: 아이고.
1: 그러니까 특별사면 같은 경우 좀 보시면 가석방의 복역기간 요건과는 좀 별개로 대통령이 정해진 절차 거쳐서 남은 형의 집행을 좀 면제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또 이제 나랑 관련된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풀어주는 모양새 이렇게 좀 비춰지게 되면 당연히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겠네요. 참 어려운 문제겠어요. 참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김종필이 본 그날의 모습은입니다.
0: 영화 암살자들 얘기죠?
1: 네.
0: 김종필 전 총리는 어떻게 기록했어요?
1: 당시에 김종필 전 총리가 국무총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종필의 증언록이라는 책을 좀 직접 살펴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정했을까 좀 궁금했는데 한마디로 경호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날의 경호는 허술을 하기 그지없었다 이렇게 적었고요. 문세광이 일본어를 쓰니까 경찰이 초청받은 손님으로 생각을 그래서 몸을 수색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권총을 숨긴 사람이 아무런 제지 없이 행사장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성이 울린 뒤에 그런 대응들도 좀 생생하게 기록을 했는데 박종규 당시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뛰어나와서 총을 쐈는데 단상 조명이 너무 밝다 보니까
0: 그렇죠.
1: 객석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가 어디에 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총을 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일권 국회의장은 폐격된 유교사 뒤쪽으로 피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0: 유경수 여사가 숨진 뒤 청와대 안의 권력관계도 좀 달라졌다 그런 조항도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총리가 유교사의 서거는 뜻하지 않게 권력 내부의 질서를 바꿔놨다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 핵심은 이제 차지철의 등장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건 이후에 아무래도 책임을 지고 박종규 실장이 물러나니까 김 전 총리는 후임으로 오정근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차지철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김 전 총리가 왜 차지철을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이유를 좀 물어보니까요.
0: 네.
1: 유경수 여사가 살아있 했을 때 차지철을 추천했다 이런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추천을 했습니까? 또 물어봤는데 김 전 총리는 유교사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차지철을 통해서 대통령의 주변에 추문을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차지철의 임명은 유교사가 남긴 유작인 셈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0: 아이고 이 과거의 책까지 좀 찾아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1: 네.
0: 정윤경 기자님 오늘도 정리 잘해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내일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6: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김재용 후보자 청문회가 드디어 내일 열립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여권 내부의 갈등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까? 국회 행안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양분남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7: 예, 안녕하세요.
3: 감사합니다. 의원님 바쁘실 텐데요.
17: 예, 불러주셔서 바빠왔습니다.
3: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 시청자 입장에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내일 열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의원님은 찬성하세요?
17: 저는 찬성입니다.
3: 왜 찬성하십니까?
17: 제가 전직부터 찬성 의견을 냈는데요. 네. 찬성한 이유가 모두 후보자가 국민의 눈앞에 모든 사람을 100% 만져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지만은 옛날 과거 검찰주의였냐, 뭐 이거 뭐 친윤이었냐. 근데 저는 친윤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고 또 검찰주의자라는 게 옛날 검찰처럼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되지 않고 중수청을 정치 검찰처럼 이끌 가능성이 있냐.
3: 그렇죠.
17: 이게 염려스러운데 나는 두 가지가 다 없다고 확신이 있어요.
3: 네.
17: 또한 이분이 옛날 수사기소 분리 보안수사 폐지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논의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었으면 더욱 좋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있다 치더라도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기관이 생겼는데 이 기관이 잘 안착이 돼야 됩니다.
3: 네.
17: 이것이 잘못되면은요. 국가가 손해고 국민이 손해고 우리 집권 여당이 부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100% 만족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면 저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봅니다.
3: 박주민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은 꼼꼼히 살펴보겠다. 답변 들어보고 찬성 여부를 밝히겠다. 저랑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17: 저도 꼼꼼히 살펴보죠.
3: 알겠습니다.
17: 꼼꼼히 살펴보는데 네. 아마 우리 박주민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도 뭐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순간적인 감정 그런 표현을 안 하셨을 겁니다만은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생각과 자질을 소신을 검증하시면은 저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 여의도 밖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잖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닐곱 차례 아 이거 안 된다 뒤통수 칠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도 이거 안 된다고 해요. 저 청문회 불러주세요. 제가 반대해요.
17: 네.
3: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담이 안 되세요?
17: 누구든지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께서는 정부에서 이런 반대 의견을 듣고
3: 네.
17: 아주 이례적으로 2차 검증을 했어요.
3: 네,
17: 2차 맞아요. 검증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없다면서 2차 검증 결과를 나름대로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더 이상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 권위를 세우지 않는 것이고 국정 운영에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추미애 지사께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죠. 그렇지만 추미애 지사가 행안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반대하고 있지만 그건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행안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3: 네.
17: 청문회 결과는 크게 문제 없어로 저는 보여져요.
3: 네. 그냥 임은정 청장 국회 좀 청문회 불러가지고 여러 얘기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 얘기 의견 나누시고 토론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17: 중수청이라는 공적기관입니다.
3: 네.
17: 그런데 현재 중수지방 중수청장이 앞으로 임명이 되면 상사가 될 사람을 와서 비판하고
3: 네.
17: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 나온다. 그건 만약 됐을 때 조직의 기강이 쓰겠습니까? 그리고 임은정 중수 지방 중수청장이 청문회 나오시면 사직을 하면 우리가 불러주죠.
3: 네.
17: 일반이라면 얼마든지.
3: 그렇게 공직자가 계속 자신의 상관이 될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 이것이 행안부 장관이 얘기한 감찰의 사유가 된다라고 보세요?
17: 저는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3: 네. 네.
17: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에서 품위 유지 기강 준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정 지방중수청장이
3: 네.
17: 사인으로서 비판을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증인으로도 부를 수가 있거나 이것은 중수청자 임명이 된 상태에서는
3: 그렇죠.
17: 중수청이 부족함이 있으면 본인이 그걸 보완하고 고쳐가야죠. 중수청장의 후보자에서 비판을 유치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감찰 지시를 했는데 저는 적절한 감찰 지시로 보여집니다.
3: 네.
17: 새로운 기관의 기관은 기강도 중요합니다.
3: 네.
17: 중수청이 이렇게 기강이 무너져 우아래도 없게 되면은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3: 그렇죠.
17: 네.
3: 그 의원님, 중수청은 어떠한 중수청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번 윤석열 정권 시절의 검찰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봐주고 무혐의 주고 가족들을 챙기고 막 이런 모습 봤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 해야 된다라는 한 축이 있었잖아요.
17: 그렇죠.
3: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특히 야당 탄압의 도구로 이용됐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검찰을 개혁한 거잖아요. 중수청이 과연 권력을 향한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17: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이 역사의 대안기로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수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능적으로 그 주어진 7대 범죄, 중대한 범죄를 잘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3: 네.
17: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자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그러한 자질과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이번 후보자 청문회 때 면밀히 살펴볼 겁니다.
3: 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 뭐 신문들 사설을 보니까 중수청이 이제 새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해요. 개문발차, 자중질환, 답이 없는 중수청. 그리고 본청 과장급 24자리 가운데 16자리가 비어있다. 전산망 없어서 출입국 기록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 지출 계좌도 없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준비 이렇게 부족하게 해서 되겠어요, 의원님?
17: 지금 중수청이 출발하면서 개문 발차, 어떤 분은 개문 주차라는 표현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오만 언론에서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 받을 수밖에 없죠.
3: 네.
17: 1년 전에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법이 통과됐고 1년의 세월은 적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3: 아, 그럼요.
17: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준비가 안 된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과 시설과 수사에 필요한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은 저는 이게 빨리 복원이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3: 네.
17: 특히 여기 모인 인력들이 3분의 2가 충원이 됐지 않습니까? 평상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력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현재 중수청이 인력이 100% 찰만한 또 사건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 인력이면은 점진적으로 이걸 채워갈 것이고 수사에 필요한 장소라든지 인프라든지 킥서라든지 뭐 유치한 비판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지금. 완성체라는 창에 비하면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주어진 임무는 충분히 수행하라고 저는 봅니다.
3: 네.
17: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평상시 수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런 시설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주어진 사건은 빨리 현실적으로 수사를 해내리라고 저는 기대를 해봐요.
3: 그 민원 중수청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을 봤는데 정말 난장판이래요. 그래서 저 의원님이나 의원님실에 있는 보좌진들 한번 그 민원실에 가서 현장 체크, 현장 감사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17: 필요하죠.
3: 필요하고 듭니다.
17: 우리 행안위에서 그것을 계속 지켜볼 겁니다.
3: 네.
17: 속히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필요한 인적 물적 이러한 보안 시설이 속히 갖춰지도록
3: 네.
17: 이러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수사 받으러 온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침해가 되거든요.
3: 그렇죠.
17: 그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불안하죠. 어떤 미행성 인정된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3: 네.
17: 이러한 부분을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뭐 저희들이 국민들이 염려하는 점이 없도록
3: 네.
17: 체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해서 여권 내에 상당히 분란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은 몇 번이나 나 임명할 거야 문제없어 친윤검사 아니야 팩트 가지고 공격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김용민 임은정 뭐 이런 분들은 계속 반발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정치를 왜 하냐 이렇게까지 좀 꾸짖었는데 이러한 여권의 전반적인 인사와 관련된 논란 어떻게 저희는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17: 저는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검증을 했고
3: 네.
17: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여권의 이런 분위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후보자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통령께서 이 정도 나왔다면 집권 여당에서는 그걸 수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네. 보여지고 네. 이분들이 비판하는 것도 실체가 일부 없어요. 친윤이라 첫째는 친윤이라는 거 아닙니까? 둘째는 검찰주의자라는 거 아닙니까? 친윤의 실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친윤의 기준이 뭐냐? 윤석열에게 유리한 뭐 사건을 처리했다? 저는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친윤이 되려면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너서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윤석열과 운명을 같이 하고 윤석열과 늘 같이 함께하고 이게 친윤사냐고 친윤사단인 네. 것이죠. 아니 윤석열 징계 때 무슨 뭐 성명에 반대한 것을 해서 친윤이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정치적 사건에 반대했지만 뭐 관여했기 때문에 친윤이다. 그리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윤석열이라는 이너서클에 같이 들어갔냐 이것입니다. 김종 후보자는 형사부 검사입니다. 네. 그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넣어줍니다.
3: 그러면 팩트도 틀린데 추미애 지사는 왜 자꾸 저런다고 보세요?
17: 그만하셔야죠. 이 정도면. 네. 네. 네.
3: 그만 안 하면 어떡해요?
17: 그만 안 하도 네. 청문회 우리 행안위에서 합니다. 네. 추미애 지사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국민이 판단하면 됩니다. 네. 추미애 지사 그다음 일부 의원들이 반대가 전체인 것처럼 언론에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3: 추미애 지사 얘기 나온 김에 이제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도 네. 국감 하잖아요.
17: 네, 오늘 합니다.
3: 추미애 지사 뭐 그렇게 좀 잘못했다고 보세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보정.
17: 제가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네.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17: 도민과의 소통 문제, 네. 도의회와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과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청원 게시판 문제에 있어서 뭐 3만 명이 몇 명 되면은 이게 클로즈가 되는데 뭐 촉이 닫았다 이런 문제라든지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 예산 소통 문제가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사로서 도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이런 도민과의 소통 어떻게 할 것이고 의회와 협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좀 질의를 하고 싶어요.
3: 독불장군 아니세요? 그동안 뭐 당대표도 하시고 법사위원장 하시고 법무부 장관 한 거 보면 말을 잘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17: 그런데 지사라는 것은 도를 이끄면서 혼자 단독적 생각으로서는 도를 이끼기가 어렵지요. 네. 도의회 협치 없이 어떻게 도전을 이끼겠고 도민이 공감하자면 아무리 계획의 방향이 옳고 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동력이 떨어집니다. 또 의회의 협치가 되지 않으면은 진행이 될 수가 없죠.
3: 그렇죠. 예. 그 추미애 지사가 저러는 게 2030년 대선을 꿈꾸고 있어서 본인의 정치적인 독자적인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러한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7: 그건 본인한테 물어봐야 할 문제인데.
3: 오늘 물어봐 주세요. 예.
17: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런 생각으로는 어떤 독자적 행동할지라도 예. 시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네. 예. 저 대선 치르려면 아직도 몇 년이 남았는데 네. 일단 우리가 총선을 이겨야지만이 대선을 대한 가능성을 바라본 거 아닙니까? 네. 추지사가 그런 생각이 있다 치더라도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3: 네. 추미애 지사와 관련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실 것들이 어떤 건가요? 예산 처리 문제인가요?
17: 저는 이제 다른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보이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저는 도민과의 어떤 불통된 부분에 대한 그 의회와 협치 문제를 좀 물어보고요. 당연히 예산을 늘 물어보겠죠.
3: 예. 어린이집 뭐 27억 운영비 인건비 삭감해가지고 그렇죠. 예. 되게 큰 난리가 났죠.
17: 그 돈이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큰 돈은 아닌데 그 삭감된 경위라든지 네. 이걸 좀 중점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분이 지난 전임 도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 도를 문제를 삼았어요. 분도. 그런데 네. 이제 이 추지사는 이 분도보다는 경기 북동부 개발 대전환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공약으로. 이 알리 100 뭐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항공 우주 사업 스마트팜 사업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게 공허한 미알인지 아니면 어떤 재원 확보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 의원님께서 행안위에서 어떤 질문하는지 뉴스 명당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의원님, 좀 조이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문제도 여쭤볼게요. 어제 다른 방송에서 조이대 탄핵 100%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결심이 관건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여쭤볼게요. 탄핵 100% 가능해요?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건데 대통령의 결심이란 표현을 쓰신 거는 어떤 건지.
17: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탄핵이 100%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권한적인 심판을 해가지고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런 재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헌재의 판결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대 대법원장이 재청을 거부한다면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한다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려면은 청와대에서 다시금 손봉기에 대한 임명 의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유가 대법원 구성하는데 어떤 다양성을 결의했다는 것 시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재청이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권한적인 심판할 수 있는 적법 요건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면 권한적인 심판을 저희들이 이기면은 탄핵을 써야 됩니다. 이 문제의 출발점이 굉장히 법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였네요. 조이대 대법원장의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을 해야 됩니다. 즉 대법원장이 재청하면은 대통령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돼야지만이 대법원장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게 틀립니다. 왜냐? 우리가 헌법의 연장적으로 보면은 1962년도 헌법에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장이 재청하면 대통령 임명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기속 문헌이 1972년 헌법에 삭제가 됐고 80년, 87년 헌법 개정 때도 기속 문이 삭제된 상태로 개헌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 뭐겠어요? 대통령은 재청권에 기속되지 않는 겁니다. 즉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 아니라 실질적 임명권이라는
3: 그렇게
17: 것이죠.
3: 그렇게 봐야 돼요.
17: 그렇죠. 또 하나 이치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기속이 된다면은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무조건 보내야 되겠죠. 그럼 임명 동의안은 뭡니까? 내가 임명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임명해 주십사라고 동의를 구하는 의사 것인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기속이 된다면 임명하기 싫은 사람도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데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대통령이 기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금 말한 이런 적법 요건을 만들어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건 탄핵서가 된다.
3: 그래서 대통령의 결심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군요.
17: 그렇죠.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게 막 그 제목만 보면은 대통령이 탄핵하라고 당에다가 지시해야 당에서는 탄핵 절차 들어갈 거다. 이런
17: 아니죠.
3: 식으로만 보여줄 수
17: 있겠더라고요. 이것은 당사자인 대통령이 먼저 제가 저의 법 상식으로는 대통령이 먼저 권한적인 심판을 청구해서 나의 권한을 침해했어. 대법원장 당신이. 그래서 법원의 한제 판결을 받고 나면은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의무 위반이 되고 헌법 침해가 되니까 저희들은 탄핵을 할 수가 있죠.
3: 그런데 청와대가 할까요? 그렇게?
17: 그것이 바로 정무적 판단인 것입니다. 설사 권한적인 심판에서 대통령이 이긴다 치더라도 친구가 역대 대통령이 대법원장 상대로
3: 그러니까요.
17: 권한적인 심판하는 거에 그 모양새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요. 이러한 것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오만한 태도입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겁니다. 제가 아는 법상실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재청권이 기소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청권 기소권이 있는 걸 전제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의 재처 반려도 대법원장의 재청을 행여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이 사람을 재청해라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번에 재청이 재청 반려 사유는 대법원 구성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합리성이 있는 거죠. 지금.
3: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그 조이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정치적인 행보 보이는 거 아니냐 뭐 대선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오히려 조이대 대법원장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17: 지금 정부에서 조이대 대법원장 꽃놀이패요.
3: 꽃놀이패요?
17: 손에 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년 6월에 7월에 임기 그만두죠. 탄핵하도 뭐 비슷비슷 나갈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17: 자 이러면서 자기는 보수를 지키는 지금 대표 주자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 싸워가지고 보수에서 업어갔습니다.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초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 뭐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 혹시 압니까? 또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보수해서 윤석열 업어가서 업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대법원장으로서 현재 행태가 사법적 행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3: 그렇게 보시는군요.
17: 그렇죠. 정치적 행태라는 것이죠.
3: 이게. 그 부분은 계속 좀 논란으로 우리가 토론해야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17: 예, 예. 할 말은 많은데.
3: 그러니까요. 예. 이번 주에 중요한 국감 많으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질문들 하셔서 의혹들 많이 해소해 주세요.
17: 예,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 반대하신 분들 제기했던 의혹 중에서 본인의 혐의에 있어서 풀리지 않았다고 느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17: 예, 감사합니다.
18: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9: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8: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0: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1: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22: 대리운전
2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3: 모든 인쇄 가능한
24: 성원에드피아
23: 온라인 주문 간편한
24: 성원에드피아
2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24: 인쇄의 유토피아
23: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4: 국민 인쇄
25: 성원 에드피아
2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 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7: 합성 목재 예스팀바
26: 경동 산업 주식회사.
2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3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1: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한울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내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한울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9도 정도 낮고요. 낮 기온 대전 22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비가 와서 도로가 많이 어렵습니다. 현재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이 살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으로 경부 동탄터널 부근 4차로 5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막 끝이 났는데 그 때문에 기흥에서 기흥 동탄까지 혼잡하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도 밀립니다. 그 전으로도 죽전에서 신갈까지 차량들 속도가 안 나고요. 서울 쪽으로는 멀리 활천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대전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어서 현재 수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천안에서 천안까지 밀리고 입장 거봉포도유계소와 오산 부근에 각각 돌발구 간 있습니다. 경기권으로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금토에서 반포까지는 쭉 차량이 많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강동 고덕 부근 2차로에서도 7시 44분경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0: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인물과 이슈를 집중하고 집중해부해보고 인물의 파워 가치를 매겨보는 코너죠. 뉴스명당의 인기 코너 인재영입위원단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재영입위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전자를 언제 뗄 수 있을까요?
1: 네?
0: 전자를 언제 뗄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쉽지 않겠죠.
0: 씁쓸합니다. 영입위원인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지금은 뭐 당직 직책 맡고 있는 거 없어요?
3: 지금 없습니다.
0: 그러면은 저희 뉴스명당 네. 인재 영입위원 이렇게 그냥 다른 방송 나가서 얘기하세요.
3: 좋습니다.
0: 세 분과 함께 하고요. 하은기 우리 대변인님 네. 미션 완수해 주세요.
3: 어 이거 4부 때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0: 아 4부째 시작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럼 4부 때 하고 그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이 35.2, 부정평가가 61.4,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뭐 41, 민주당 35 이 정도로 해서 국민의힘이 좀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1: 네.
0: 이거 왜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게 뒤졌을까요? 분석 어떻게 하셨어요?
1: 일단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네. 지금 온 국민들은 살기가 참 힘들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포를 느낀다.
0: 그 정도예요?
1: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우리 70년 한미동맹 이제 해체되는 거야? 아. 이거 뭐 완전히 한미관계 절단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야, 그 시장 가면 장바구니 도대체 물건 살 게 없다. 뭐 몇 푼 갖고 나가보면 이게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주식 투자했다가 폭삭 망한 사람들 얘기. 완전 기분만 좋다가 결국은 뒤늦게 다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개미잖아요. 네. 개미들 박살나고. 그다음에 전셋값이 문재인 정부 때를 뛰어넘어서 오늘 아침인가 어제 뭐 기사 보면은 사상 최대로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 뭐 부동산 가격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 집권당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고 고민하고 이래야 되는데 앉아서 대통령은 뭐 X인지 트위트인지 하시면서 자기들 내부 싸움만 계속하고 계시고 민주당은 도대체 민주당 당대표는 민팅가 뭔가 하는 TV에 나와서 그 본인 정치적인 선전만 하고 계시고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도대체 이 당을 왜 지지해야 되는가 아마 손가락 자르겠다는 사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아이고. 얘기 많이 뭐 우리 농담 삼아 하잖아요. 네. 내가 내 이 손가락을 잘라버려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딱 그런 분위기예요.
0: 한미동맹과 말씀하셨는데 어제 강경화 주미대사가 어제 국감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좀 원만하지가 않다 그런 식의 좀 표현을 썼더라고요.
1: 그런데 통일부 장관 뭐라고 그럽니까? 한미동맹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거는요. 북한은 핵 개발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 개발한 게 있어도 포기할 것입니다라고 20년 동안 국민을 속여왔던 민주당이 그냥 계속해온 레파토리잖아요. 네. 한미관계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0: 알겠습니다. 서종욱 변호사님 말씀 듣고 하은기 대변인님의 좀 방어 논리 좀 들어볼게요.
4: 뭐 저는 한마디로 그 손가락으로 흥한 자 손가락으로 망해요.
0: 왜요? 손가락으로 흥했어요 누가?
4: 이재명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재미 좀 봤죠 옛날에.
0: 손가락
4: 혁명군으로 네. 여론 조작 좀 해가지고 재미 봤는데.
0: 여론 조작이에요?
4: 뭐 저는 조작이라고 혁명군이 손가락으로 계속 특정 여론을 만드니까.
0: 이게 뭐 본인들 의견.
4: 하여튼 손가락 혁명군으로 성공했는데 결국에 손가락으로 망해요. 지금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눈이 빨개가지고 충혈대가 계속 SNS 질의를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0: 질이라고 하면 어떻게?
4: 그럼 이게 뭐요?
0: SNS 하신다고.
4: 그러니까 이거 빨리 SNS 중단하고요.
0: 중단해야 돼요?
4: 그럼요. 이거 김현지 부소실장 빨리 핸드폰 뺏어야 돼요. 핸드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이게 계속 분열 갈등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부 분열. 계속 추미애 공격하고 뭐 이게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이 뭐 자리 탐하다가 안 되니까 공격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열하면
0: 그거는 좀 의외였어요.
4: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하죠. 빠지고 있는 거예요.
0: 네.
4: 저는 대통령은 빨리 SNS 자제이 되고
0: 네. 처방이 그거예요.
4: 하나 더 민주당은 민주당

0: TV를 빨리 문 닫아야 돼.
1: 왜요?
0: 하그 김민석 너가 하나만한 이야기 계속 그 떠들어봤자 기자들이 요즘 김민석 대표 따라다니지도 않는데 아. 뭐 뉴스거리가 안 되고 방송 너가 다 해버리고 그게 김우중 프로하고 싸우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홍보는 민간이 맡겨야죠. 그러니까 대통령 SNS 자제하고 네? 김민석은 민주당 TV를 문 닫아야 된다. 네. 이게 두 개 처방이에요.
1: 알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다 좀
2: 설명해 일단은 주세요. 내부 갈등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 부분 보면 거시경제는 역대 어떤 정권 비교하더라도 좋아요. 지표가 괜찮아요.
1: 맞습니다.
2: 호황이라고 해야 되는데
1: 맞습니다.
2: 그게 이제 뭐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내수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호황인 때는 뭐 비유하자면 한 90%가 같이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막 네. 1% 10%만 돈을 벌고 반도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초과 세수를 확보하게 될 텐데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금 뭐 모세혈관까지 퍼지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조금 좀 전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정책적 영향에 따라 달릴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좀 엉망인 부분이 있죠. 중수청, 공소청 예를 들어서 10월 초에 개청을 해놨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뭐 30년 준비했다, 수십 년 준비했다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상 제일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막상 개청해놓으니까 집기가 안 들어와 있다 그러고 전산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고 인원은 정원 미달하고 근데 이게 우리끼리야 뭐 강경파 탓이니 누구 탓이니 하겠지만 민주당에 이입하지 않는 유권자가 봤을 때는 그냥 집권 세력의 무능으로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는 바로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빨리 수습할 건 빨리 수습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진짜 정작 문제는 기관 자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개청을 시켜놓고 싸우는 거는 중수청장이 뭐 출신 성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러면 유권자들이 보기엔 아 우리 삶이랑 별로 관계가 없는 걸로 저 사람들이 싸우는 거나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내부 갈등적 권력 투쟁 요소는 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죠.
1: 대통령 X 하면 안 된다라고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2: 근데 그거는 옳다 그르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한번 봤거든요.
1: 네.
2: 근데 정책적인 X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뭐 사실상 그 중에 몇 개가 이제 내부 뭐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X 해놓은 건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책 얘기 아무래도 좀 심심하니까. 그래서. 좀 밸런스는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것들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1: 네.
2: 하지 마라 그러는 거는 저는 이거는 다른 정치인들 생각해 보면 이미 뉴노멀로 들어선 상황에서 SNS 하지 마라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3: 근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럼 국민들은 앞으로 그 대통령의 X에 들어가서 저 정부의 정책을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1: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
3: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소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통이라기보다는 내부자 싸움에 있어서 패싸움하면서 우리 편 들어주고 상대편 나쁜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게 그게 가장 눈에 띄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데 저는 그 개별 개별의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미주알 고주알 말씀하시는 게 옳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대통령이 몇 줄 안 되는 그런 글로서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서 야 여러분 주식시장 이제 잘 될 겁니다. 집 팔아서 주식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코피 터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2: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3: 오케이. 그런 식의 뉘앙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좀 그런 게 이건 국제 상황하고 다 엇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대통령이 미주알 고주알 언급하기 시작하면 네. 그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마치 판사가 판결로서 얘기하듯이 대통령은 결과로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개입해서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고 그런 조급증을 보이는 건 아마 두려움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은 되지만
1: 지난주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3: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제 나 큰일 났다라는 어떤 두려움인데 좀 담대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2: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네? SNS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절제하는 게 좋죠. 가령 조만 대장경도 이제 그만 편찬해야 되고 하루에 60개씩 80개씩 올리는 한동훈 의원도 좀 그만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좀 절제하고 트럼프도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막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어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하면은 직접 설명해서 일단 본인의 입으로 그 어떤 해석 권력들이라고 하잖아요. 유튜버들이 대통령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해가지고 퍼뜨리는 걸 좀 제어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니까 네.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좀 조절하면서 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0: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하세요. 두 명 예를 들어 그 소통하면서 노무현하고 박원순 예를 들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하나 배울 게 검사와 대화 기억날 거예요. 검사들 모아놓고 대화했잖아요. 이거 소통이야. 이번에 검찰개혁 하면서 검사들 다 모아놓고 한번 우리 밤샘 토론하자. 이런 소통 좀 배우게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근데 박원순은요. 어떻게 소통했냐면 여직원하고 몰래 소통해가지고 뭐 이게 뭐 보내고 이래가 결국에 성 문제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한 분이에요. 네. 여기 뭘 배울 거 있다고 왜 그 예를 듭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을 예를 들은 건 아주 부적절하다. 그런 소통하면 안 돼요.
2: 네. 저건 방어 안 하겠습니다.
1: 네. 네. 그 서정욱 변호사님 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내일 열리잖아요. 네. 그동안 여권의 갈등의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이분 임명 놓고 분란이었잖아요.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감찰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맞아요? 해야 돼요?
0: 저는 옛날부터 임은정, 박은정, 양은정 두 명은 이게 정상적인 검사가 아니다. 정치 검사다. 옛날부터 제가 윤석열 정권 총장할 때부터 계속 비판했잖아요. 그때 임은정, 박은정 감사 준 사람이 누굽니까?
1: 네.
0: 그게 좌파 진영이에요. 그런데 네. 본인들을 겪어보니까 이게 정상인이 아니거든. 밑에 광주지방 중청장이 중청장을 공개하니까 오죽하면 이게 윤호중 감찰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는 감찰관이 임명이 안 됐거든요.
1: 감찰관이 임명 안 됐는데 그 밑에 무슨 누구 감찰?
0: 뭐 해가지고 어떻게 징계위원회 뭐 해보할 거긴 한데 그런데 이게 또 분란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김어준 씨도 징계 반대하고요. 네. 조국 당에서도 반대하거든요. 결국 저는 내일 김지용을 임명하면 이게 갈등의 끝이 아니고 갈등의 시작이다.
1: 임은정 청장이 또 한마디 더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0: 그러니까
1: 안 할까?
0: 만약에 징계위원회 진짜 해보하고 네. 이러면요. 그분도 아마 극렬하게 저항할 겁니다.
1: 저항할까요? 예. 가만히 있지 않을까?
0: 아니, 그분의 꿈은요. 제가
1: 알아요. 아니, 김어준 씨도 이제 임은정 당신도 그만 얘기해 막 이랬잖아요. 아니,
0: 멈출 임은정이 아니고 극렬 저항하다가 잘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조국당 비례 1번 갑니다.
1: 아, 정치한다?
0: 조국당 비례 1번은 무조건 임원정이야.
1: 정치한다.
0: 검찰 탈레반들은 조국당을 모을걸요? 네. 김용민도 공천 안 되면 탈당해서 조국당. 최강욱도 탈당해서 조국당. 이성윤도 공천 안 되면 탈당해서 조국당. 아마 검찰 탈레반들은 조국당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검찰개혁당이다. 이렇게 저는 임원정 비례 1번을 간다 봅니다.
1: 하은기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감찰부터 시작해서.
2: 뭐 징계야. 감찰을 해보고 뭔가 규정 위반이 있거나 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럴 사유가 없으면 기분 나빠도 못하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이유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김은정 중수청장 같은 경우 행위 자체가 일단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말하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도 뭐 부당한 어떤 감찰 징계 받고 자기가 소송 걸어가지고 승소했다. 이번에도 뭐 이겨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지난번 거랑 이건 성질이 조금 다른 게 지난번 거는 사건에 대한 거거든요. 상사가 백지 구형 요구하니까 그건 난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인사권이 부당한 짓인가요? 대통령이 내가 이 사람 쓰겠다라고 한 게 자기한테 부당한 짓이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뭐 이를테면 검증하고 청문회에서 따져 묻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지방 중수청장이 첫 출근길에 기자회견 하면서 모아놓고 내가 국회 출석하겠다, 내가 검증하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다 치면은 그러면 중수청장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검증을 중수청 구성원들 내가 하겠다. 이 사람 정치 검찰이다.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고 뭐 동료 평가도 안 좋은데 이를테면 정치적 발언해가지고 성장해왔다 이러면서 그 광주 중수청 구성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건가요?
1: 그러네.
2: 임은정 청장이 하는 행위가 괜찮다면은 광주 중수청에 있는 그 직원분들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공직 기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1: 감찰은 필요했다.
2: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소신이고 모든 걸 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부처에서도 전부 다 실국장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기

0: 때문에 감찰 자체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김종인 최고위원님, 야당은 신난 것 같아요. 여당 분란, 콩가루 집안 잘 된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네요.
2: 신나고 말고 하네. 그거는 뭐 너무 정치적인 얘기고 뭐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정치검사 비판해 왔잖아요. 정치검사들은 다 퇴출해야 된다. 가루를 내야 된다. 이문정 씨만큼 정치검찰이 있습니까?
1: 그렇죠. 네?
2: 대한민국 이제... 검사 중에서 이문정을 넘어가는 정치검사가 있습니까? 이 사람 얘기한 거 다 정치적인 발언이잖아요. 수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분이 무슨 수사를 굉장히 잘해서 훌륭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뭐 검찰 내에서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일을 못한다. 이건 개인적인 평가니까. 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이 검사장에 승진을 해서 동부지검장이 되셨어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백혜룡 씨하고 또 무슨 대통령 지시로 함께 협업을 하셨는데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했잖아요. 서로 싸우고 그 잘나신 두 분께서 서로 싸움박질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을 또 이번에는 광주 중수청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나는 궁금한 게 아니 도대체 뭐 이분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무슨 뭐 그 장관한테 자기 장관한테 무슨 검찰 개혁에 반대되는 오적이 있다느니 뭐 이런 식의 정치 발언을 막 일삼는 사람은 당연히 징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임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라고 보시는군요.
2: 임명 자체도 부적절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분이 그 뒤에 김어준 씨가 단단히 버티고 있는지 그래서 그 김어준 씨 눈치 보느라고 야 우리가 이문정 잘리면 김어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래서 그러신지 어떤지 모르지만 네. 이런 걸 인사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 만사가 다 뒤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오늘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행안위 국감에서 추미애
2: 그렇죠.
1: 네, 지사 국감을 하거든요. 대통령께서 뭐. 세게 하여튼 비판하신 것 같은데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를 왜 합니까?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3: 추미애 지사님 얘기한 것 같아요.
1: 네.
3: 추미애 지사님은 실제로 저희 당대표 할 때나 법무부 장관 할 때나 보면 그 당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네. 이게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했으면은 이제 못하고 있다 중에서도 매우 못하고 있다 이거 있잖아요. 매우 못하고 있다가 매우 큰 덩어리로 차지하곤 했었어요. 법무부 장관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좀 정규 분포 안에 들어가는 유권자층을 대변하려고 하기보다는 강성 지지층들 위주로 이제 많이 대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2년 동안 추윤 갈등 이것 때문에 뭐 쓸데없는 갈등 이렇게 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키워주고 그래서 보수의 어머니라고 평가받고 뭐 그러잖아요.
2: 김경수 지사도 덕분에 또
3: 뭐 그 드루킹 문제도 사실 촉발시킨 게 추미애 지사였죠.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복지 예산 같은 거 막 삭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삭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유예하고 예고하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 정책 예고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필요에 따라서 복지 예산 삭감해야 될 수도 있죠. 재정 아끼려고 하다 보면. 근데 다수의 유권자들은 그 정책에 맞춰서 삶을 디자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후조리 예산이라든가 어린이집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하루아침에 끊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삶이 뭔가 뭐 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서민적 감각이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만 이걸 하려고 드니까 대통령께서 비판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추미애 지사가 그냥 입 다물까요? 아니면 오늘 행안위 국감에서
3: 그분은 입을 다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1: 그럼 오늘 행안위 국감에서 의원들이 이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반대합니다. 또 그럴까요? 대대 큰일 날 것 같은데.
4: 아마인데 그 이재명 때도 추미애 갈등이요.
1: 네.
4: 앞으로 더 대폭발할 겁니다.
1: 그렇게 보세요?
4: 이 싸움은 이게 멈출 수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네 가지 공격 수단이 있어. 첫째는 이게 본인이 직접 SNS로 때리는 거.
1: 네.
4: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동원해서 자료 요구하고 때리는 거. 그다음에 경기도의 민주당 도의원들 통해서 예산 통 때리는 거.
1: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지시하겠어요? 그거.
4: 뭐 민주당이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나서죠. 그다음에 이제 재명이네 마을 개딸들이 추미애 막 물어뜯는 거.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도 추미애를 공개할 거예요. 근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는 뭐 교부금도 안 받고요. 이 끌어내리려면 주민들이 3분의 1이 투표해가지고 가가지고 과반이거든요. 주민 소환. 이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추미애 측이 무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 네.
4: 추미애가 탄핵 전문가입니다.
1: 아.
4: 추미애가 노무현도 탄핵했어요.

0: 그다음에 박근혜도 탄핵 주도했어요. 윤석열 탄핵도 주도했습니다. 이재명 탄핵 주도 못할까요?
1: 에이 설마요.
0: 왜요? 노무현도 하는데.
1: 어.
0: 노무현보다 더 사이 좋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추미애가 사이 좋아요? 저쪽에도 추미애 죽이려 하잖아요. 그런데
1: 네.
0: 추미애는 그래도 미래 권력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능 권력이잖아요. 지능 권력이잖아요. 블레인더. 그리고 저는 추미애가 극한 대결하면서 본인의 꿈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1: 그러겠죠.
0: 국회의장도 안 하고 경기도에서 논거는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재명 밟고 간다. 이재명과 같이 가면 대통령 안 돼. 밟고 가야 돼.
1: 오늘
0: 그래서 아마 극한 대결로 갈 겁니다.
2: 어제 서정욱 TV 썸네일에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추미애 주민소환 당하나 이렇게 적어놓으셔놓고.
0: 저쪽은 그렇게 하겠죠.
2: 하루아침에 갑자기 탄핵을 시킨다고 하면서 입장을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0: 양쪽이 극한 대결로 간다 이 말이에요.
1: 아, 네. 어떻게 할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좀 자제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공격을 할까요?
3: 양쪽 다 자제하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래요.
3: 네.
1: 확실히 경륜과 연륜이 있으신 분 이렇게
0: 오늘 보시죠.
1: 오늘 말씀.
3: 그 추미애가 아니죠. 뭐 싸우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1: 네.
3: 만약에 그렇게 완전히 싸우면 그거는 이제 이게 너하고 나하고 이제 남남이다. 남남이 아니라 원수다. 이런 걸 선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1: 이미 그 단계 넘어선 것 같지 않아요, 위원장님?
3: 뭐 막 속으로는 그렇겠지만. 네. 이제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 모르겠어요. 근데 추미애 그 도지사가 워낙 독특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뭐 예측은 그 하기 어렵지만 상식적으로만 보자면 서로가 네. 그 전에 본 게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만큼 주고받았으니까 뭐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그 무대에서는 약간의 서로 예의 뭐랄까 조금 예의를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1: 자제.
3: 성격 따라 다르고 근데 아까 저 서정욱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게 추미애 도지사가 미래 권력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1: 네.
3: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거기에 동의하는 분이 몇 분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1: 알겠습니다.
2: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추미애 지사와 뭐 대통령의 갈등 이렇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이미 넘어가고 있는 게 경기도가 의석이 60석이거든요.
1: 네.
2: 저희 당이 지금 수도권 정당으로 확장이 된 거는 호남에서 수도권 정당 확장된 건 어쨌든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지지받았기 때문인데 근데 경기도가 원래 저희한테 우호적인 지역은 아니었어요. 이재명 지사 전에는 남경필 그다음에는 김문수 그다음에 손학규 이렇게 가고 있던 원래 보수지 보수 정당에서 많이 도지사를 했던 그런 정당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추미애 지사처럼 저렇게 하고 있으면 다음 총선에서 경기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1: 그러네요.
2: 직접적으로 막 복지 예산이라든가 민생 예산 이런 거 깎고 있으면
1: 난리 같더라고요.
2: 타격이 가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대통령과의 뭐 인사 이런 걸 놓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미애 지사 저렇게 하는데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이 그거를 그냥 가만두진 않을 거라서 그렇게 쉽게 소강될 것 같진 않다.
1: 알겠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추미애 지사의 입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좀 우리가 광고 듣고 오기 전에 좀 한동훈 의원 얘기를 좀 하다가 광고를 들을게요.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종인 최고위원님
3: 네?
1: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재수사해라 그러고 가능성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 뭐가 문제냐면요.
1: 뭐가 문제예요?
3: 한동훈이 두려운 게 문제죠.
1: 그게요?
3: 네, 민주당이 그 한동훈이 너무너무 무서워.
1: 네.
3: 그리고 원안이 사무처.
1: 네.
3: 야, 한동훈 아니었으면 김승환도 지금 법무부 장관 하고 있을 텐데.
1: 네.
3: 그리고 국민들 대충 속여 넘어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1: 네.
3: 이런 생각. 야, 한동훈 아니었으면 지뢰 문제도 이렇게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왜 그 국방부 앞에서 사흘 연속 단독 시위를 해서 그래서 여론을 확 다 뒤집어놔. 아이 이런 생각 들고 한동훈 아니었으면 이종석도 뭐 미국에 방미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한미일 그 정보 공조가 미국 측 거부로 한국 측이 참여 못했다는 거 이런 것도 후속 보도로 나오지 않았을 텐데 뭐 이래저래 가만 보니까 야 우리 당이 지금 박살나고 있고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고 있는 거 다 한동훈 때문이야. 그러니까 한동훈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돼. 뭐 이런 생각에 일종의 르상티망 원망 뭐 원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하는데 문제는 내놓는 그걸 공격한답시고 내놓은 게 몇 년 전에 청문회에서 나왔던 그 딸의 문제.
1: 뭐 캐냐 뭐 누가 대리로 써줬냐 아니면은 뭐 0.99 달러로
3: 그러니까
1: 뭐
3: 0.99 달러짜리 그 뭐야 저 아마존에다가 그 무슨 책을 내놨네 안 되는 아니 그 몇 권이나 팔려.

0: 겠습니까? 그게 무슨 개인 영리 사업도 아니고 비영리인데
1: 수사할 건도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0: 그게 무슨 수사할 건이 됩니까?
1: 인터폴 국제
0: 아니
1: 공조해가지고
0: 예를 들면 어떤
1: 미국에.
0: 사람이 경범죄 그 길거리에서 오줌 누사 걸렸는데 그 사람 잡고서 이 사람 왜 기소하지 않아? 야 검찰 니네 뭐해? 이 사람 빨리 기소해야지 이렇게 주장하거나 야, 이 사람 범죄 경력 한번 미국에다가 조회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1: 네, 별 문제
0: 보거든요.
1: 없다고 보시는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얼마나 두려우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발등 찍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2: 근데 이게 방송이니까 김종인 최고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0: 아니요.
2: 그게 아니면 자의식이 너무 과장된 얘기예요.
1: 왜요?
0: 아, 왜요?
2: 왜냐면은 세상이 다 한동훈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두렵지는 않아요. 한동훈 의원
0: 좋아요?
2: 의원 정보 시스템 들어가 보면 네. 지금까지 낸 법안이 두 개밖에 없어요.
0: 예.
2: 하나는 감사원법이고 하나는 선거 선관위법인데
0: 예.
2: 둘 다 자기 소관 상임위도 아니라서 심사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법안은 발의조차 한 게 없고 심지어는 저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도 제대로 확보를 못 할 거예요. 제가 아는 국회 생리상 무소속 의원들이 예산이든 정책이든 성과를 내려면 다른 의원들과 타협하고 대화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하는 정치적 방식으로는 입법 기관으로서의 성과를 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신문지상에 민주당 공격 잘했다, 그 두렵다 이러고 있는데 12월 넘어가고 공보물 만들게 될 때 입법적 성과가 별로 없고 여센적 성과도 별로 없고 보좌관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의정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 게 누적되면 이거는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걸 뻔히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두려워요. 한동훈 의원.
0: 네. 아니
2: 입법적 성과가 없을 거라서.
0: 아니 입법적 성과.
2: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근데 지금 소위 그 어그로를 끄는 걸 가지고 민주당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자는 의견과 저걸 어떻게 그냥 가만히 듣고 있냐는 의견이 충돌하는데
3: 최근에 몇 달 동안
2: 네.
3: 한 두세 달인가 논평 500건 중에
2: 한동훈이 제일 많았죠.
3: 100건이 한동훈 관련된.
2: 제일 많았죠.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꽤 있어요. 이건 너무 한동훈 의원 개인에 대해서 맞춰져 있다. 당 논평이 이렇게
3: 네.
2: 뭐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두려워서라기보다는 한동훈 의원이 잡는 의제 같은 것들을 그냥 참고 넘기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그 DMZ 문제에 관련해서도 뭐 근거도 안 내고 일단은 뭐 대한민국 군부터 탓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거 문제는 유엔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엔사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옳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아니 이 입시와 관련해서 4년 전에 있던 거 수사하는 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17년 전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 꺼내면서 이게 지금 민주당 비판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내로남불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대응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정무적으로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의원의 딸이
3: 네.
2: 그냥 MIT에서 잘 다니고 이렇게 뭐 고초를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피곤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뭘 잘못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한동훈 의원 사건을 다루는 거에 대한 공정에 대한 감각을 건드려요. 이를테면 이거 뭐 건도 안 되는데 뭐 수사를 해.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오픈북 해가지고 그때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제프리 맥도날드 교수가 아 이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한국 검찰들이 아니야 이거는 조지 워싱턴 대에 대한 영업방해야 다 의율해가지고 기소하고 탈탈 털고 수십 번씩 압수수색해가지고 별건 잡아내가지고 또 털고 했는데 이게 한동훈 의원 건에 대해서는 누가 뭐 의혹 제기해도 법무부 장관이니까 수사조차 안 하고 조사조차 안 하고 이건 건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선결적으로 말하고 뭐 치외법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의원 처가 있잖아요. 그 진영구 그 검사 장인어른 그분 구속 기소된 적도 있고요.
3: 네.
2: 처남도 문제돼가지고 뭐 옷 벗고 나온 적 있고요. 문제 많아요.
3: 검증돼야 될 부분들이죠.
2: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집에서 뭘 한 게 없는지 조사를 해보고 절차대로 이를테면은 검찰에서 법무부에 국제공조수사에 호소를 올리고 법무부가 외교부에 주고 외교부에서 미국에 넘겼는데 이건 건 안 된다. 그러면 깔끔한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더라 하면 깔끔한 거예요. 근데 검찰 단위에서 이거를 멈췄잖아요. 근데 이게 진영이 뒤집어져가지고 민주당 인사가 이런 거 막 의혹 나왔으면 멈췄을까요?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검사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 형평에 대한 문제를 삼는데 우리가 한 거는 건이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거는 다 한두 번 무서워서 한 거. 이건 너무 자존심 과연된 발언 아닌가.
3: 김종인 최고위원님 할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3: 그 광고 듣고 와가지고
0: 네, 알겠습니다.
3: 서정욱 변호사 유이유 한동훈이잖아요.
2: 얇은
3: 얘기 들어

0: 보고 그 다음에 논의 이어갈게요. 광고 네.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점심 또 안 먹어요?
6: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5: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6: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5: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7: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장성철의 뉴스명당, 최고의 인기 코너 인재 영입위원단 4부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은기 대변인님.
11: 네.
10: 뉴스명당 당원 맞으시죠?
11: 맞습니다.
10: 좋습니다. 할 일 있죠? 당원으로서? 해주세요. 네.
11: 정치인은 자기 세력, 대통령은 지지율, 뉴스명당은 청취율이 중요합니다.
10: 네.
11: 뉴스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의 화력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2026년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지역번호 01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는 청취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난 후 일괄 발송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0: 샵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도 진짜 주나 방송 중에 아까 한번 보내봤거든요. 저도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고 제가 또 특별 선물을
12: 아이스크림?
10: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네.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한동훈 세력의 거두 서정욱 변호사님,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13: 두 가지 이거 저는 법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10: 좋아요.
13: 좀 민주당이 그 한미 공조 사법 공조 그게 우리 조약이 있어요. 영어도 있고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거 좀 읽어보고 거기 보면요. 이제 그 마약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 인신매매 이런 게 중대 범죄에 대해서 공조한다. 그러게 공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정치적 사건. 그것도 정치 사건. 그다음에 경미한 사건. 그다음에 쌍방에서 범죄가 양쪽 다 성립해야 돼요. 이런 여러 조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작권법에 고소가 없어서 미국에서 그 범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주 경미한 사건이야. 그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죠. 이거는 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경찰이 왜 올린지 이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10: 경찰의 답변 자체가 좀.
13: 그냥 경찰이 아마 면피로 검찰이 판단해라 그냥 올린 것 같아 공조. 자기 선에서 자를 수 없죠. 그때만 해도 경찰이 수사권이 독립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제가 한동훈 편드는 게 아니고 한미 공조 대상 범죄가 아니에요.
10: 아니다.
13: 첫째. 두 번째 그 논문 대필 있잖아요. 그런데 논문 대필 자체는 범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논문을 대필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 입시에 활용하면 이게 업무방해라는 죄가 돼요. 그것도 이게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입시에 쓴 것도 아닌 논문 대필이에요. 입시에 MIT에. 그럼 이게 범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뭘 수사해. 그런데 공소시효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벌써. 네. 제 말은 이게 자꾸 민주당이 아무 근거도 없이 수사를 해라. 아니 범죄 혐의가 수사하지. 지금 수사 안 된 게 480만 건이야. 네. 장기 미제가 480만 건이야. 살인 강도 뭐 사기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이거 한동훈 공개할 게 그래 없어요? 아 공개하려면 윤석열 배신한 걸로 그냥 심판하자. 이게 낫지.
0: 그걸로 어떻게 심판해요?
13: 윤석열 배신해서 한동훈 이게 낫지. 제가 볼 때는 저는 윤석열 지지자니까.
10: 그런 장동혁이 장동혁 대표 하고 있잖아요.
13: 제 말은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법적인 거 가지고 네. 공개하면 한동훈 책임 올려주니까 지금도 한동훈 대선 주자 1위를 올려선 게 많잖아요. 네. 아 저는 답답해 미치겠어요. 자꾸 이게 민주당이 옛날에 윤석열도 대통령 만들더니 한동훈 지금 대통령 만들어주게 하고 있잖아요. 그냥 버려두세요. 그냥 모르면.
10: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몇 가지 하시는데 이 질문도 같이 드릴게요. 같이 녹여서 답변해 주세요. 조국혁 신당에서 한동훈 네. 특검법 발의했어요. 어제 조국 전 대표가 쭉 페북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12: 한 사람을 하겠다고 특검법. 근데 일단 그 윤석열을 뭐 한동훈이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민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무슨 뭐 잘못한 사람을 거기에 동조해서 그러면 비상계엄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동조라도 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럼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 그 한덕수 총리나 우리 당이 전부 다 나서서 와 이거 비상계엄 잘 됐습니다라고 박수라도 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를 배신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범죄 행위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게 배신이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조폭 사회입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 그건 제가 보기에는 법률가로서는 법이라는 건 정의와 관계된 건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은 그냥 개인 한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국 부부는 표창장 위조하신 분들이잖아요. 자기 딸 남들한테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면서 자기 딸 욕 만들려고 그래서 표창장까지 위조해서 그래서 의전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리고 의전 가갖고 낙 유급을 계속 하셨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의사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던 것이 걸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 민정수석과 그 정도 교수인 직위가 있는 분들이 대학 표창장을 위조한 것들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 범죄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뭐 그 교수도 괜찮다고 했다는데 오픈북이라는 건 본인이 책을 열고 참고해서 쓸 수는 있지만 남이 써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0: 엄마 아빠 대기.
12: 엄마 아빠가 대기하고 있다가
0: 아빠 준비됐다.
12: 아빠는 위에서부터 1번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엄마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자라고 해서 답을 써줘서 주는 걸 오픈북이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무슨 오픈북인데 그걸 가지고서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미국 시간과 다른데 그 미국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가 야 시험 문제 오면 줘. 그래갖고 내가 풀어줄게 해서 교수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 짓을 했어요. 이게 용납될 수 있습니까? 이게 저는 법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이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법무장관 그리고 지금 당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조국 장관 얘기를 자꾸 꺼내면 끊을수록 일반 국민들은 열받아요.
10: 알겠습니다. 황희 대변인님은 뭐 마무리 말씀.
0: 아니, 그래서 유죄가 나왔고 저도 조국 그 장관에 대해서 두 분 잘 아시다시피 한 번도 방어해본 적이 없고 똑같이 얘기했고 뭐 그랬거든요.
10: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거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10: 아 검토해봐야 돼.
0: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여러 사람들의 공정에 대한 감각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에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자꾸 건이 안 된다. 이거는 끊어야 된다. 아. 이렇게 가고 조국 뭐 일가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탈탈탈탈 털고 그중에서 나온 게 저거란 말이죠. 에이. 0.99달러 이것도 그래요. 제가 아는 검찰이나 사법부는 어떻게 했냐면 커피 그거 버스 기사가 800원 그거 써가지고 커피값 보는 것도 횡령이라고 기소해가지고 막 유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 문제가 되니까 0.99 이거 뭐 건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관점에서 공정에 대한 감각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절차 진행하고 난 뒤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매듭을 짓는 게 정무적으로 더 안전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13: 아, 법적으로 10초마저
10: 하세요.
13: 그 조국 대표 컨닝한 거 있잖아요. 네. 그 기소된 거 이것도요. 이것도 한미 사부 공조로 요구하면 안 줍니다.
10: 안 줘요?
13: 당연히 안 주죠. 그게 미국에서 범죄가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13: 다만 이제 그 조국 핸드폰을 압수해가다가 대신 풀어준 게 높겠죠. 미국에 한미 사부 공조하면 그런 것도 컨닝도 자료 안 줍니다.
0: 네. 문제는 근데 변호사님이 저렇게 법조인으로서 쭉 말하다가 그거 대신 차라리 윤석열 배신죄로 처단하자 이렇게 하니까 신뢰성이다 없어지잖아요. 신뢰성이.
13: 답답해서 농담을 한 게 아니야.
10: 알았습니다.
12: 저도 한 마디만 답답하면 예를 들면 800원 뭐 2,000원짜리 뭐 빵 먹었다고 기소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근데 그동안에 경찰이나 검찰이 저지른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정치인들도 저지른 것도 있고 언론도 잘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 한 사람이 모두 책임을 져라. 너는 검찰 출신이니까. 그럼 언론이 그동안에 오버하거나 잘못돼서 사람들을 망하게 한 수많은 일들을 갖다가 저한테 너 언론인 출신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 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 검찰이나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것을 한동훈 너 검찰 출신이니까 그렇게 기소를 하고 나쁜 짓한 것들 다 네가 책임져 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식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그게 그 일이 벌어졌던 건 법무부 장관 되기 전인데 너 법무부 장관 출신이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구체 김승원이처럼 네. 전화를 하든지 뭐라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없어.
0: 제 얘기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기관들이 막 서민들 몇백 원 가지고도 기소했으니까 그거 다 책임져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정기관 출신들한테는 사정기관의 칼날이 너무 무디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찰 출신들은 기소도 잘 안 되고 수사도 잘 안 되고 제 식구
10: 들어볼 만한 얘기.
12: 뭐 이거는 네, 이거는 뭐 이 지적에는 저는 동의를 네. 해요. 이런 일반론이라면 거긴 네. 동의를 해요.
10: 오르신 말씀입니다. 이슈를 좀 넘어가 볼까요, 서정 변호사님.
13: 예.
10: 이진수 의원이 좀 요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찾아가지고. 농지법 위반한 거다. 이거 대통령이니까 이거 봐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어제 가방의 국감에서는 당신 과방위원장 과기정보통신위원장을 했으니까 당신은 이 국감하면 안 된다. 이해충돌 있다. 재척 해버렸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 어떻게 봐야 돼요?
13: 옛날에 그 이재명 문중에서요. 네. 무덤을 파가지고 생명, 기, 돌을 묻었거든요. 네. 마치 이게 뭐 흉매를 묻은 것처럼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중에서
10: 기억나요.
13: 잘 되라고. 네. 생명 기자 기자 살자가 아니고 근데 그거는 파멸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선처에 좋은 의도니까. 근데 이진숙 의리 가서 무덤을 파헤친 게 아니에요. 무덤에 정중하게 절함을 하고 네. 그러게 봉화군에서 야 농지에다가 왜 무덤을 불법으로 써 빨리 원상회복해 네. 세 번이나 보냈는데 안 해. 그러니까 과태료가 계속 나와. 그러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농지 전수조사 한다고 이게 뭐 농지는 농사지으라며 농지에다가 이게 묘소라는 거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10: 그러네.
13: 그러면 이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이진숙 보고 폐류이 돼. 아 이진숙이 무덤 파헤쳤냐고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법을 어긴 사람들이잖아요.
10: 정당한 문제 제기다.
13: 그렇죠. 수법가? 이재명 대통령 형의 명의든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 재척 있죠.
10: 네.
13: 이거는 이게 방통이 뭐 위원장 할 때 KBS MBC 다 임명했으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안규백은요. 안규백은 자기가 뭐 육사 다 없애가지고 뭐 통합하고 정책 다 했잖아요. 그럼 안규백이도 국방부에 제척해야 되겠네?
10: 또 그러네.
13: 아 정성호는요? 자기가 다 보안소권 없애고 다 법무부 장관 했잖아. 그럼 정성호도 제척해야죠?
10: 그러네요.
13: 아니 장관하다가 상임위로 간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왜 이진숙만 제척하죠? 질문하는 건데? 아니 질문하면 반박도 하고 서로 토론할 수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선례가 되면 민주당이 천년만년 과반 됩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 과반이면 민주당한테 조금만 뭐 하면 징계 결의안하고 뭐 계속 재척하고 이건 나중에 다 부메랑 됩니다.
10: 네.
13: 정말 민주당 반성해야 돼요.
10: 하은기 대변인 반성하시라는데요.
0: 근데 그 유관기관에 있다가 혹은 소관기관에 있다가 그 소관상임위로 가서 전문성 발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으면 아예 과방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게 아니라 질의 내용이 YTN과 관련해 이진숙, 김태규 두 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카더라고 의견을 제출했냐 이렇게 김종철 방통위원장에게 물으니 법률적으로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그 피감기관장한테 그 자기 사건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건 이해충돌 아니냐라고 한 건 정성호 장관이나 안규백 장관의 그 정책 질의랑 여기서 말하는 건 층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조금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고 어제 윤희석 대변인이랑 뭐 이렇게 토론을 해봤는데 윤희석 대변인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을 상임위장에서 재척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한지 아닌지까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진숙 위원장처럼 저런 식으로 질의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묘이 부분은 저는 좀 솔직히 황당했는데
10: 황당?
0: 내용 자체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농지 조사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 농지로 그 서류상으로는 돼 있지만 묘를 쓴 사람도 있고 개별적으로 다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예 처분 대상이기도 하고요. 처분 유예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묘 파서 빨리 옮기라고 하는 공격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정책적으로 건조하게 질의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 부모님 묘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이거 빨리 이장시켜라 잃어버리면 별로 사람들한테는 좋은 시선으로 못 볼 것 같다는.
13: 그럼 봉화군한테 공격해야죠. 봉화군에서 자꾸 원상회복 시해라고 계속 과태료 때리고 하잖아요. 봉화군을 공격해야죠.
10: 이게 농지 복구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서 또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12: 아니, 저는 뭐 그 문제제기 그건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거잖아요. 네. 농지에다가 묘를 썼다. 그런데 그걸 뭐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죠. 더구나 이제 최근에 농지법 관련해서 남들한테 농사 짓는 곳에서 딴짓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요. 네. 가서 이렇게 셀카 찍으면서 그 조상묘잖아요. 조상묘에 대해서 뭐 나는 거기다 절을 했다 그렇게 뭐 예를 갖췄다라고 얘기하지만 남의 조상묘에 아니 우리 아버지 묘소에 우리 할아버지 묘 뭐 없지만 북한에 있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누가 사진 찍으면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야,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10: 정서상.
12: 네, 반감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저렇게 자극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논쟁 유발적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게 들었고 그다음에 상임위 배척하는 거는 그거는 글쎄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에 수없이 자기와 관련된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그 상임위에서 저 대북 맞아요. 그 보낸 거 있잖아요.
10: 대북송금?
12: 아 대북송금 아니죠. 그 뭐죠 저
0: 서해 공무원 피습이에요.
12: 아 공무원들 공무원들 아니 공무원들이 아니고
10: 저 교사
0: 국정원 그
12: 내려온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낸 거 있잖아요. 아, 어부들. 아, 제가 알기에는 그거와 관련해서 뭐 질의를 하시지 않았었나 그런 그 제 기억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질의를 해왔어요. 그게 옳지는 않죠. 옳지는 않은데 갑작스럽게 국회가 완전히 엄격하고 엄정한 기관이 돼서 이진숙 당신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진숙 씨에게만 너무 그 과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그 이전에 해왔던 수많은 것들은 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비난을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 하은기 대변인님 그 이진숙 의원이 부모 묘 가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은 이런 재척도 안 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재척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 부모 묘 가서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재척할 수는 없으니까 명분상 이 부분을 잡은 것 같아요. 이해충돌 부분을 잡은 것 같은데 뭐 저는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고 이진숙 의원도 그렇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정책 질의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 신상과 관련해서.
10: 근데 내가 안규백, 정성호 이 두 장관분들 보좌관이었으면 다시 국회로 돌아왔어요.
0: 네.
10: 국감 질의서를 써야 되잖아요. 네. 국감은 어쨌든 과거에 대한 평가잖아. 네. 뭘 쓸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번에 국감 질의하기가 그 두 분 의원실에서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들고.
0: 국방위에서 소관기관이 국방부만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상임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10: 아, 되게 곤란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고요. 또 지난주랑 같이 우리 패널분들 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하시죠. 그러면 뉴바 안녕 해주세요. 자 같이 인사하시죠. 뉴바 안녕.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4: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3: 제발 그만해.
5: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7: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7: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찬바람도 어제 밤부터 불면서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그리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혼잡한 구간이 무척 많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국회 앞에서 영동대교까지 46분 걸리고 있고요. 강동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이 구간만 44분입니다. 답은 필요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월릉분기점에서 구리 나들목 쪽으로 정체되면서 22분 정도 필요하고요. 반포대교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기 어렵고 반포대로로 이어져서 예술의 전당까지 15분 정도 필요합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복정사거리에서 위례를 지나 탄천 일교까지 쭉 밀려서 통과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곳곳으로도 길이 많이 막 미끄럽다 보니까 돌발 구간도 평소보다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구리 부근 4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요. 구리 쪽으로 지나는 길 자체가 힘듭니다. 그리고 남양주에서 토평 광암터널에서 서하남까지 답답하게 묶여 있고요. 부천 지역에서는 소래터널에서 서운분기점 쪽으로 판교에서 일산 들어가는 길 또 계양에서 자유로 사이로도 답답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앞서 국민의힘이